0: 너만 성깔 있고 자존심 있는 거 아니여. 앞으로는 나도 당한 만큼 고스란히 갚아줄 거여. 인자 나도 너 참아줄 이유가 없음께.
1: 안 참으면 니까짓 게 못 잘 건데.
0: 온실서 화초로 귀하게 커서 그런지 요만한 일도 못 참는 게 참말로 가관이네. 음리한테 야단 맞은 것 좀 들켰다고 이 난리를 치고.
1: 넌 당연히 내 기분을 모르겠지. 하나뿐인 엄마한테 부정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네가 어떻게 알겠어?
0: 인간이 해라. 뭔 마음고생은 지 혼자 다 한 건 맨치로 유세는 네가 유명하고 잘난 언니 든 덕에 지금까지 덕을 봤으면 봤지 손해본 게 뭐가 있는디.
1: 지금 내 실력은 오로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거야. 내 배경 때문이 아니라.
0: 아야,
1: 내가 엄마 덕 봤단 소리 안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네가 알아?
0: 이랑 게 네가 호강에 초쳐서 오강에 똥 싸는 소리를 한단 거여. 너 국국단에 있는 애기들 중 상당수가 돈이 부족해갖고 백가대에서 용돈벌이를 한디 너는 한 번이라도 그런 걱정 해본 적 있냐? 이미 출발점부터가 다른디 지금 네가 가진 실력이 순전히 네 노력으로만 얻은 거라고 생색내는 거려? 됐다. 싸워서 뭐 얻었냐?
1: 너 오늘 본 거 남들한테 말하면 너 진짜 죽여버릴 거야.
0: 나 그 정도로 네 일에 관심 없어야. 오늘 이후로 두 번 다시 볼 일 없음께 서로 관심 끄고 살자고.

0: 아까 인사분들이 너 좋게 본 모양이야. 투자도 더 해주시기로 했어. 무대도 좀 더 화려하게 꾸미고 밴드도 잘하는 사람들 불러서 대대적으로 큰 규모의 무대를 만들 거야.
1: 아, 잘 나왔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오늘 공연한테 다 왔어요.
2: 감사합니다. 우리 영인이가 미국에서도 인정받은 소프라노예요. 정말 공연 보시러 가니 더 이뻐 죽겠어요. 오늘 나 너무 자랑이 많아요.
4: 괜찮아요, 저는 맞는 말이죠.
2: 감사합니다.
5: 네.
6: 저 왔는디요?
7: 어? 정연아, 너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6: 아니, 사전 인터뷰 있은 게 그 시간 맞춰 오라고.
7: 아, 그게 오늘이었나? 아, 난 내일이라고 날짜를 착각하고 있었네. 뭐 얼른 와서 앉아.
6: 응? 근데 무슨 그러고 꼼... 아니, 감추어요? 응? 사람 궁금하게.
7: 아, 이거 별거 아니야? 아, 안 그래도 구성 작가도 금방 오기로 했는데. 아, 과자 먹을래? 저번에 미국에서 왔다는 귀한 양과자를 선물 받았는데

먹어봐. 이거 암시장에서도 못 구하는 거랜다.

0: 왜 우리 언니 사진이 여기 있다요?
1: 아이고, 저번에 너네 고향 내려가서 자료화면 좀 찍어오겠다고 했잖아. 그때 겸사겸사 찍은 거야.
0: 시방, 그것도 해명이라고. 그때 분명히 풍경 사진만 몇 장 찍었다고 안 했어. 이것은 순 우리 언니 사진뿐인데, 아, 풍경 사진이 어딨어? 말하란께요? 우리 언니 사진을 뭐든지 찍었어.
1: 그래, 뭐 너도 언젠간 알아야 되니까. 이게 너의 어머니야, 최공선.

0: 순간이었지. 그런 광경은 난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본 적이 없어.
1: 네 다방사 저를 만났다 이건가요?
0: 처음에 내 귀를 의심했다니까. 네 목소리가 영락없는 채공산이었거든.
1: 그러면 저한테 접근하신 것도 처음부터 제가 채공산 딸인 것을 알고 그런 거였네요.
0: 맞아.
1: 그랬으면서 뻔뻔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뭐야 저를 숨기고. 혹시 국극탄에다가 나 다방서 일한다고 알린 사람이 피디님이요? 피디님이냐고 물었어!
0: 그래 맞아.
1: 순 사기꾼이었구만. 아, 이라고 나를 감쪽같이 속여놓고 왜? 내 재능에 투자를 하겠다고?
0: 너 재능 있어. 키워주겠다고 한 말도 사실이고. 들어봐, 내가 계획이 있어. 우선 널 방송에 내보내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다음에 사실은 네가 채공선 딸이라고 기자들한테 흘릴 거야. 그럼 그때 네 어머니가 딱 방송에 출연해서 그 전설 속의 추월만정을 부르면 되는 거야.
1: 아, 나는 우리 엄니를 불러낼 미끼다 이건가 본디. 그것이 계획대로 될 것 같소. 텔레비전? 그만 때려칠라요!
0: 여기서 때려치면 방송국에 위약금 무는 건 알고 있어? 네가 저번에 날인한 계약서 거기에 그런 항목이 있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방송국에게 위약금을 문다.
1: 그런 말은 없었는데요.
0: 그러니까 계약서를 잘 읽었어야지. 위약금 물 자신 없으면 방송국에 나와서 노래 불러.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였잖아.

0: 이 음반 찾는 사람 오랜만에 보네. 젊은 사람인데 채공선을 알아요?
1: 유명했습니까?
0: 유명했다 뿐이겠어요. 이 음반이 10만 장 넘게 팔릴 정도였으니까요. 그 당시에 채공선 하면 추월만정. 다들 채공선이 부르는 추월만정을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난리였으니까요.
1: 이것 좀 시방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추월!

0: 안정하여 산호
1: 네가 갈라는 그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불사질러 소리에 다 바쳤는데 남는 것은 한 줌 죄밖에 없더라면.

0: 아직까지 다 안 해준다고 했을걸.
1: 그걸 지금 윤기라고 하는 거니?
0: 아니, 윤기야 또 해봐 또 해봐.
2: 왜?
1: 아니야.

0: 야, 우리가
1: 맞아. 노래도 춤도 우리가 훨씬 나았다. 아? 우리가 저런 수준으로 공연했으면.

0: 친구들 만난 거야? 너는 대본 안 봐?
1: 보나 안 보나 뻔하잖아. 비슷비슷한 줄거리, 이름만 달라서지 똑같은 캐릭터. 오디션 봐도 기껏 가닥기나 조연들 얼굴이나 달라졌지. 남자 주인공은 나, 여자 주인공은 너.
0: 그럼 너랑 나 말고 주인공 맡을 사람이 또 누가 있어? 너 요새 이상하다 진짜?
1: 혜랑아.
0: 응?
1: 나 국극 그만둘까?
0: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1: 한번 해본 소리야. 내가 널 두고 어디 가?

0: 나 도망갈지 모르게 지키고 있었어?
1: 위약금이 무섭긴 했나 보네.
0: 위약금 때문도 우리 엄니 때문도 아니오. 이 무대는 내 무대여라. 내 무대 서기 전까지는 어디로 도망갈 생각 없음께요.
2: 자, 밴드 준비됐죠? 야, 전시팀! 저거 제대로 된 거야? 자, 들어갑니다!
3: 카메라를 피아노에서 부탁해. 쭉.
4: 장철리의 아름다운 무궁화 동산 연말을 맞이하여.
5: 네, 다 되셨습니다.
6: 우리 맹세하는 의미로 하나씩 나눠갖자.
0: 맹세? 무엇을?
6: 우리 우정 변치 않기로. 그리고 꼬부랑 할머니 될 때까지 같이 굿굿하기로.
7: 정연아, 이번엔 리허설이니까 편하게 하면 돼. 대신 이따 생방송 때는 실수해도 무조건 끝까지 고.
2: 자, 리허설 알았지? 찍습니다. 셋, 둘, 하나, 큐!

0: 잘하네요. 오늘 무대 잘 되면 다 패트리샤 덕입니다.
1: 가르쳐준 대로 잘하고 있긴 한데.
0: 근데 왜요?
1: 정년이 진짜 모습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서요.
0: 저 정도만 해줘도 정말 안 좋겠어요.

0: 청년
1: 컷! 컷! 컷!
2: 정연아, 너 여가수야. 무대 위에선 요염하고 고혹적이어야 된다고 했잖아. 지금까지 연습한 거 다 잊었어?
0: 근데 그 2절은 남자가 답하는 가사인데요.
2: 야, 이거 국극이 아니야. 남자 연기하겠다고 쓸데없이 목소리를 굵게 만들 필요 없어. 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리고 몸동작 넣을 거면 1절에서처럼 살짝살짝 힘만 흔들고 어깨만 움직여. 국극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괜히 큰 동작 넣지 말고. 아니, 보는 사람이 알간장 놓게 하는 그런 법 몰라?
0: 술자리에서 웃음 팔고 산에 올리던 기생처럼요. 나가 기생이요.
2: 이게 아주 삐딱하게 나오네. 야, 윤정년, 너 예전에 메란 국극단 있을 때처럼 자존심 세울 생각 하지 마. 너는 그냥 내가 부르라면 부르고 웃으라면 웃고 그럼 되는 거야.
0: 그럼 나 그쪽 꼭두각시요? 내 무대 내 맘대로 못하는 거면 그만 때려칠라요!
2: 야!
3: 제가 따라갈게요.

0: 정연아.
1: 지도 할 만큼 했어라. 이라고 손발 꽁꽁 붙잡고 꼭두각시처럼 서는 무대가 뭘 의미가 있다며. 그럴 거면 차라리 인형을 무대에 세워도 될 일이지.
0: 그럼 약속은 어쩌고?
1: 약속이요? 박 PD는 처음부터 절 속였는디 저만 계약서에 묶여왔고 약속을 지키라 이 말이요.
0: 계약서 얘기가 아니야. 네가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겠다는 건 너를 볼 시청자들과의 약속이야. 네가 기분 좋다고 부르고 나쁘다고 마음대로 파괴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야. 박 PD는 잊어. 지금 이 무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네 거야. 내가 전에 말했었지. 너만의 색깔로 노래를 부르라고. 네 무대 끝까지 지켜볼 테니까 나한테 어떤 무대를 보여주고 싶은 건지 그것만 생각해.

사랑으로

0: 노래 좀 켜봐.
1: 푸른 바다의 사내.
2: 야, 잘 부르네.
0: 인정해, 저렇게 꾸안하니까 진짜 이쁘다. 꽃 한 사람 같아.
3: 이쁘긴 어디가.

0: 자, 이번 카메라 다시 얼굴.
1: 아, 좋아.

0: 하는 건가 봐.
1: 저게 뭐야, 손모습처럼.
2: 근데 재밌다. 윤정열 연기랑 노래가서 잘 어울려서 좋은데?
1: 좋긴 뭐가 좋아. 아까 유행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3: 결국 사고를 치네요.
4: 이거 뭐야? 방송 사고 아니야? 생방송이라서 끊을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저 친구 지금 마음대로 날뛰고 있잖아! 어?
5: 죄송합니다. 신인이라 아직 방송이 뭔지 몰라서 저러는 것 같습니다.
4: 아니, 기대하라더니 이게 뭐냐고 도대체! 어? 이 아줌마 어떻게 좀 해봐!

0: 지금까지 윤정년 양의 목포의 청춘이었습니다. 윤 양은 목포에서 올라온 지금 금년 19세 아리따운 처녀로서
1: 이제 그만 끄자.
0: 보시다시피 탁월한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2: 재밌다. 텔레비전이 이렇게 재밌었네.
3: 야 윤정년 잘하는데? 다음번에 또 방송이 나오겠지?
4: 윤정년 다시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3: 왜요?
4: 2절을 지 마음대로 불렀잖아. 방송국에서 윤정년한테 요구하는 이미지는 저런 게 아니었을 텐데.
3: 그럼 또 쫓겨나는 거예요?
4: 쫓겨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런 데는 위약금도 있을 거야.
5: 자 이제 정리해. 연습해야지 연습.
3: 네.
6: 선생님이 가르쳐주셨던 가수로서의 무대는 결국 할 수 없었어요.
7: 아니 미안해하지 마. 난 최고의 무대를 봤어.
6: 정말이요?
7: 내가 가르쳐준 대로만 했으면 그런 무대는 나오지 않았겠지. 그 무대는 오직 윤정년만이 보여줄 수 있는 무대였어. 그러니까 자랑스러워해도 돼.
6: 그때 선생님 말씀 뭔지 알겠어요. 저도 이제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살라고요. 윤정년은 윤정년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7: 그 어떤 순간에도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은 하지 마. 멋진 무대 보여줘서 고맙다. 넌 내가 본 가수들 중에 넘버원이었어.

0: 그럼 정년이가 너 대신 잠깐 다방에서 일을 한 거란 말이지?
1: 네.
0: 널 감싸주겠다고 끝까지 말 안 한 거고?
1: 네. 쫓겨나야 하는 건 저였어요, 단장님. 어떤 벌을 내리신다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정년이는 다시 받아주세요.
0: 다방에서 일을 한 이유가 뭐니?
1: 저희 언니가 폐병을 앓고 있어요. 약값이라도 보태고 싶었습니다.
0: 알았다. 나가봐.

0: 제가 왜 정년이를 우리 국단으로 데려오고 싶어 했는지 아세요? 남들은 저더러 정점에 선 국극 배우라고 뭐가 부족하냐고 하겠지만 사실 저 많이 지쳐가고 있었어요. 정해진 레퍼토리의 공연들, 비슷한 성격의 역할, 지난번과 다를 게 없는 연기. 더구나 저한테 라이벌이 될 만한 상대도 없다 보니 아무 자극이 될 만한 것도 없었고요. 정년이 노래 부르는 거 봤을 때 이해라면 언젠가 저한테 도전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제 위치를 위협할 거라고요.
1: 그렇게 해서 너한테 자극이 될 만한 걸 찾고 있었니?
0: 저만큼이나 이 국극단도 정년이 같은 아이가 필요하잖아요. 정년이처럼 새로운 재능을 끊임없이 수혈하지 않으면 다들 안주할 거고 점점 고인물처럼 썩어갈 거예요. 이건 저보다 단장님이 절박하게 더 느끼고 계시죠.
2: 야, 윤정년! 너 이 상황 어떻게 수습할 거야? 날 믿고 투자한 분들도 그렇고 방송국에서도 나 완전 묵사발이 될 텐데 이제 어떡할 거냐고. 너
3: 약속을 지키려고 그랬어.
2: 뭐?
3: 애초에 약속한 것이 그거 아니었어? 내 실력껏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겠다고. 그래서 내 실력껏 한바탕 놀았는디 무엇이 잘못됐어?
2: 이게 진짜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다 필요 없고 너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노래 불러.
3: 그러고는 못 하겠는디요?
2: 그럼 네 어머니를 방송에 출연시키든가 아니면 위약금을 물어내든가.
4: 그 위약금이 얼마입니까?
3: 단장님,
2: 당신이 여기 왜 왔어?
4: 여기에 우리 국극단 연구생이 있다길래 데리러 왔습니다. 아, 그리고 얘 어머니 최공선은 내가 잘 아는데 이런데 나와서 소리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위약금을 내고 이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위약금이 얼마입니까? 네가 주란이 대신 잠깐 다방에서 일했던 거라고 얘기 들었다. 아직도 국극이 하고 싶니?
3: 예, 하고 싶어요. 정말 하고 싶어요.
4: 네가 국극단 이름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건 내 오해였으니 다시 널 받아주마. 하지만 다방에 드나들면서 노래를 판 것에 대해서 벌은 받아야 된다.
3: 뭔 벌이든

0: 에게 박했구마이라. 저 혹시 단장님도 처음에 절 받아주신 게 저희 엄니 때문이었습니까?
1: 그걸 왜 물어보니?
0: 저는 제 엄니가 겁나 유명한 소리꾼인 것을 얼마 전에야 알았는디, 제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진즉부터 제 엄니를 떠올렸다고 한게요.
1: 네 어머니가 채공선인 걸 알았니?
0: 예. 저도 몰랐던 엄니 그늘 속에 있었다고 생각한 게 속이 쪼까 깝깝어요.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도 엄니한테 비교당하는 거 아닐까 싶어갖고요.
1: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넌 너야. 쓸데없이 네 어머니 허상이랑 경쟁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내가 처음에 널 왜 받아줬는진 중요하지가 않아. 기회를 잡고 나서 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단 하나. 도중에 꺾이지 말고 끝까지 네 갈 길을 가라는 거다.

0: 이렇게 기쁜 날 재상께 춤을 보여드리.
1: 잠깐 윤수가 그 목련에게 다가갈 때 조금 더 크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해?
2: 아들아! 나왔다! 정연아!
3: 정연아!
2: 너 어떻게 온 거야? 단장님이 다시 받아주신 거야?
4: 너 네가 다 말했다면서 너는 네가 쫓겨나면 어쩌려고 그거를 단장님한테 덜컥 말해버리냐.
2: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 미안해 정연아.
4: 또 울라고? 우리 주란이 나 때문에 마음고생만 오살나게 해불고 덕분에 단장님이 용서해 주셔버렸어.
2: 진짜? 그럼 전처럼 우리랑 다 같이 있는 거야?
4: 아 그런답게!
5: 방송물 좀 먹더니 얼굴이 다 환해졌네?
6: 더 예뻐졌다 야.
5: 응? 너 방송 나온 거 다 같이 봤어. 노래 그렇게 부르는 거 어디서 배운 거야? 나 너 처음에 아닌 줄 알았어.
4: 왜 그래 좋았냐?
5: 비켜봐. 그게 뭐냐? 유행가는 간들어주고 예쁘게 불러야 하는데 선모습처럼 구두까지 벗고 눈 버릴 뻔했네.
4: 그래도 보기는 다 봤는갑네.
5: 참아. 야 애들이 다 봐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본 거야.
4: 나 가고 시비 걸 사람 사라진 게 심심했냐 안 했냐? 나 다시 올게. 반갑제?
5: 아니 니? 세상 조용하고 얼마나 좋았는데.
4: 방금 아닌디라고 했냐?
7: 아닌디요? 아닌디 말이죠.
8: 아따 우리 초롱이 하시네.
4: 내가 상당히 보호 잡았구만.
5: 아닌데 나도 보호 잡았어.
4: 보호 잡았다.
5: 아 무서워.
4: 니들 뭐 하고 있었는데?

0: 근데 우리 일하고 찍어도 되는 거요? 사진 찍는 게 한두 분이 아닐 것인데.
1: 이런 날 사진 찍지 언제 찍냐? 무려 네 첫 번째 음반을 녹음한 날이잖아. 오늘 같은 날 사진을 찍어서 후대에 길이길이 남겨야지.
0: 아따, 뭐 후대식이나 필요 없어야. 난 네랑 아버지만 있으면 된다니까.
2: 자, 찍습니다. 앉아주세요.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너와의 인연은 예전에 끝난 줄 알았는데. 네 딸을 내 손으로 두 번이나 받아주다니.

0: 야, 내가 최근에 알게 된게 있는데, 우리 은미가 옛날에 유명했던 명창이라 하더라. 나도 이미 놈들이랑 출발점이 달랐더라고. 너처럼 유명한 엄니를 두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내가 막상 겪어본 게 그게 아니더라고. 갑자기 나가 작게 느껴지고 비참하고 그러더라. 그래갖고 저때 너한테 멋모르고 얘기한 거 그거 사과.
1: 사과 따위 안 해도 돼. 이미 지나간 얘기 하나하나 되짚는 거딱 질색이야.
0: 어가시나. 사람 말 자르는 버릇은 예전하네.

0: 잘 해불고 왔습니다.
1: 해보니까 어때?
0: 카메라 앞보다는 관객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이 더 재밌던디요. 단장님이 절 용서해 주셔갖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으라.
1: 단장님은 어차피 널 다시 받아주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거야.
0: 에?
1: 아무튼 잘 돌아왔어. 근데 너 어디 가던 길 아니야?
0: 왜?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어, 선배 전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2: 하면 함도 안 볼 때 살짝 내려놔. 누가 오면 내가 알려주란게.
0: 괜찮아. 나 너랑 같이 벌써니까 안 힘들어. 내려놔.
3: 단장님이 내리신 벌이야. 윤정년, 너는 오디션 끝날 때까지 연습실 청소, 설거지, 빨래를 한다. 홍주란, 너는 변소랑 숙소 청소하고. 둘 다 일 다 하기 전에는 수업 들어오지 말란 단장님 엄명이시다.
0: 네. 네.
3: 잘했다.
0: 네?
3: 친구 감싸주려고 끝까지 입 다문 거 말이야. 잘했다고.

산낭낭이 비켜 들어오니 대나라 신세 가련하다.

0: 계속 힘 빼고 부를 거야? 다시.
1: 위에 간다. 월컴 투이 즐거운 꿈이었어 당당히.
2: 아, 장현아.
3: 고맙다.
2: 지금 끝난 거야?
3: 아이, 벌 받는 거는 괜찮니? 나 보나마나 오디션은 떨어지겠어.
2: 왜 떨어진다는 건데?
4: 나 하루 끼지 일만하고 수업도 못 들어가요.
0: 수업에 참석 못해도 개인 연습을 하면 되잖아. 어차피 이번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예 핑계부터 만들어두는 거네?
5: 뭐요?
0: 그런 나약한 마음가짐으로는 해봤자 떨어질 거야. 차라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디션을 보지 마.
5: 좌우당한 저놈 가시나하고는 말을 섞을 수가 없구만. 어메.
4: 아니 근데 시방 나보고 열심히 안 한다고 승질낸 거야?

누굴까? 그 사람 낭낭에 봉주 자명고 지킨다는 적고 지킨다는 적고.

0: 뭐 지키 지키 아녀져라 낭랑이.
1: 대달력이야.
2: 동연아.
3: 응. 자.
2: 먹고 해. 너 저녁도 못 먹었잖아.
4: 어미, 역시 다 생각해 주는 것은 주란이 너밖에 없으야.
5: 나 아직도 할 거 많이 남았어?
3: 콩나물 싹싹 다듬고 그 소품 타고 정리해야 돼. 그것까지는 해놔야 내일 아침에 오디션을 볼 수가 있어.
5: 너는?
2: 난 다림질만 하면 돼. 끝나고 나면 창고 정리 내가 도와줄게.
3: 됐어. 그 너도 오디션 볼 거라면서. 일 끝나면 빨리 네 연습부터 해.
2: 너는?
3: 괜찮아. 그 오늘 밤 꼼짝 때문에 시간 맞춰 갈 수 있을 것이야.
2: 그니까 내가 도와주면 더 빨리 끝나고 좋잖아.
3: 아, 내는 네 연습이나 하랄게. 내 말 안 듣고 그 연습 오면 나 진짜 화낸다. 알았어?
2: 알았어.
0: 심란하다. 쉽네, 보자.

0: 지금부터 자명고 오디션을 시작한다. 심사위원으로는 극본을 쓰신 권영섭 선생님, 안무를 맡아주실 조수연 선생님, 그리고 고수 이용근 선생님이 참석하실 거다. 호명하는 한 사람씩 들어와서 오디션을 보도록.
1: 네.

0: 어떤 배역을 연기할 거니?
1: 고미걸입니다.
2: 후동왕자가 아니고 가닥길을 하겠다고?
1: 네.
2: 그래, 해봐라.
3: 화영석, 고미걸로 오디션 보겠대? 아니, 가닥길로 본다고? 후동왕자로 안 보고?
1: 후동왕자는 어차피 안 되고 뻔하니까 가닥길로 보나 보네.
3: 가닥길은 쉽냐? 가닥길 전문 도인 선배를 놔두고 허영서를 뽑을 리가 없는데?
4: 호동과 목련이 혼인을 약속해? 아니 된다, 아니 돼. 고구려와 낭랑은 앙숙이어야 하거늘. 둘이 티격태격 싸워서 힘이 빠져야 우리 대한 나라가 꿀꺽 집어삼키지 않겠는가? 이러다 화친이라도 하면 큰일. 얘를 어찌하면 좋을꼬? 오늘도 어여쁘구나. 목련이 없었더라면 널 첩으로 들였을지도. 구슬하기여, 목련과 호동이 혼인한다는 소문을 들었는가?
2: 저작거리에 뜬 소문일 뿐입니다.
4: 가련한 구슬하기, 의엿쁜 구슬하기. 이 밀서를 목련 공주에게 전하거라. 나는 목련을, 너는 호동왕자를 원하고 있지 않았더냐? 밀서만 전하면 두 사람은 결코 혼인할 수 없다.
5: 역시 가닥기 전문답네.
6: 이 역할 계속 해왔잖아.
1: 네. 윤정연은?
3: 아직 소품창고 가서 정리하고 온다고 했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지? 잠들었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가서 정연이 불러와야지.
7: 야, 다음은 홍수라니!
3: 어떡하지? 필순아, 미안한데 소품창고 가서 정연이 좀 불러와주라. 나 지금 들어가 봐야 돼서.
8: 야, 나도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
3: 그렇지.
7: 홍수라니! 안 들어갈 거냐?
3: 저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 얼른 가서 정연이 좀...
8: 넌 들어가. 윤정연 내가 가서 찾아올게.
3: 고마워, 영서야.
7: 뭐더냐?
3: 아, 네.
7: 마지막으로 윤정연이, 윤정연이 없냐? 없으면 이걸로 오디션 끝낸다.
3: 아니에요, 정연이 지금 오고 있어요. 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9: 윤정연 여기 있어!
3: 정연아! 얼른 와.
9: 자, 윤정연 왔는데요?
7: 얼른 들어가요.

0: 윤정년, 너는 어느 역할로 오디션을 볼 거니?
1: 군졸입니다.
0: 군졸? 그 전쟁 났다고 알리는 병사 역할 말이냐?
1: 예.
0: 그 역할은 비중이 적은 거 알고 있니?
1: 알고 있는데요.
0: 그래, 알았다. 자, 시작해봐. 군졸들 씬부터. 내가 대사 맞춰주마. 아이고, 오늘도 저녁을 굶고 자게 생겼네.
1: 군량이 부족하여 이제는 하루 한 끼밖에 줄 수 없다고 하오.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은 어찌하고 계실지 걱정이 태산이오.
0: 이를 말인가, 집 떠나올 때 걸음마를 시작하던 우리 아들은 지금쯤 아비 얼굴도 까맣게 잊었을 터인데.
1: 이렇게 배를 걸고 어찌 전장에서 잘 싸울 수 있겠소? 도성에 있는 높으신 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을 알고 났냔 말이오.
0: 조심하게, 누가 듣겠네.
1: 들을 테면 들으라고 하시오. 나는 윗분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외다. 고향에 있는 내 가족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란 말이오.
0: 그래, 다음 대사.
1: 장군님! 고구려 군사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0: 됐어, 거기까지. 작은 역할이라도 준비를 해서 무대에 서야 하는 거 알고 있지?
1: 예, 그러므니라.
0: 나가봐.

0: 아까침에 고맙다. 덕분에 살았어야.
1: 너 도와주려고
0: 한 거 아니야. 나도 알아. 그래도 고맙다고. 왜 도와준 거예요?
1: 내 눈으로 다시 봐야겠으니까.
0: 무엇을?
1: 그날 춘향전 공연에서 네 연기 말이야. 그냥 운 좋게 얻어걸린 건지 진짜 네 실력인지 네가 연기하는 걸 다시 봐야겠다고.
0: 무슨 소리대?
1: 됐다. 그 창고 문은 왜 안 열렸던 거야?
0: 아, 모르겠어. 누가 밖에서 잠근 거 같은데 내가 안에 있는 걸 모르고 잠갔나 봐.
2: 봐, 잠긴 거 맞잖아. 그럼 그때 진짜 잠근 건가 봐. 안에 정연이 있다는 거 알고 일부러 그런 건가?
3: 당연히 일부러 그런 거지.
2: 진짜 일부러?
3: 야, 이거 우리들끼리 비밀로 해야 된다. 알았지?
1: 뭘 비밀로 하는데?
2: 아, 갑자기!
1: 너네가 윤정연 오디션 못 보게 문 잠근 거지?
2: 아니야. 우리도 정연이 갇혔었다는 거 방금 들었어. 그래, 이번엔 우리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1: 그럼. 방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그냥 다 같이 단장님 앞에서 얘기하자.
2: 이번에 진짜 우리가 한 거 아니라니까? 사실은

0: 얘기 누가 또 알고 있니?
1: 그 애들하고 저만 알고 있습니다.
0: 그래, 말해줘서 고맙다.
2: 자, 이제 고미걸 역할을 정해야 합니다.
3: 가닥기 연기로 보자면 백도행이 남성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왜 가닥기 연기로 최고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4: 야, 물론 백도행이가 연기를 잘해라오. 하지만 허영서 연기도 그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았으라오. 아주 참신한 해석이었지 않습니까? 야, 그냥 악당이 아니고 지략가인 고미걸. 우리 권영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5: 두 분 말씀대로 백도행의 연기와 허영서의 연기는 각각 개성이 뚜렷했고 달랐습니다. 모두의 의견이 갈리니 단장님의 생각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2: 자, 지금부터 자명고 오디션 결과를 발표하겠다. 먼저 주연인 호동왕자 문옥경, 목련공주 역에는 서해랑, 다음은 고미걸, 고미걸에는 허영서.
6: 가닥기는 항상 도행 선배가요. 저
7: 도행 선배 보겠다고 전에 집에 다 구해서 온 일도 꽤 많은데 허영서가 고미걸 한다 그러면 걔들이 올까?
6: 그러게.
2: 구슬하기 역에는 홍주란. 호동왕자 친구 바오 역에는 임숙.
6: 난 네가 구슬하기를 오디션 본 줄도 몰랐니? 나도 내가 붙을 줄 몰랐어.
2: 고구려왕 김연희.
6: 대단하다.
2: 고구려 장군 손가연. 군졸 1 윤정년.
6: 됐다!
2: 군졸 2 신원철. 군졸 3 우미금. 군졸 4 오필순. 자, 내일부터 바로 대본 연습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준비 잘해오도록.
8: 네!
2: 너 처음에 무작정 굴곡하겠다고 우겼을 때 내가 그랬었지. 멜 안에 들어오면 이모와 조카 사이는 없을 거라고.
9: 이모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알아요. 저하고 영서 소리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2: 넌 네 재능이 가닥기 연기를 할 때만 있다고 생각해? 다른 애들은 대본 받으면 늘 자기 역할만 분석했는데 넌 연구생일 때부터 모든 역할을 분석했었어. 그 극이 말하고자 하는 바, 대사의 숨은 뜻까지 찾아낼 줄 알았지. 넌 연출자로서의 재능이 있어.
9: 이모.
2: 너만 각오가 됐다면 이번 자명고부터 조연출로서 나를 도와. 앞으로는 연출자의 길을 가면 되는 거야.
10: 장군님, 지금 고구려 군사 지금 고구려 군사가
11: 또 사투리처럼 들려. 군졸은 방자하고 달라갖고 사투리로 들리면 안 되는데.
7: 근데 왜 비중도 작은 군졸 역으로 오디션을 본 거야? 네 실력이면 더 큰 역으로 봐도 되잖아.
11: 아이고, 허영서 말이. 내가 저번에 방자를 잘한 게 지가 연기를 잘 받쳐줘갖고 그런 거라고 하대.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 그래갖고 이번에는 큰 역할부터 덤비지 말고 작은 역할부터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연기를 하나 배워야겠다 싶더라고.
7: 하긴 단장님도 연구생들 초대부터 세우는 이유가 있으니까.

0: 너야말로 좀 때는 촛대로 오디션 본다고 하더니 너 어떻게 구슬하기에 붙은 거예요? 아니 네가 구슬하기 오디션 보는지 다들 몰랐다 하던디?
1: 나 사실 너 때문에 할 수 있었어.
0: 나?
1: 그동안 내가 촛대 이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거든. 근데 네가 그때 그랬잖아. 뭐든 부딪혀봐야 한다고. 그리고 사실 너 방자 연기하는 거 보고 나도 욕심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
0: 나 땜시랑께 영광이네.
1: 나 꿈도 하나 생겼어.
0: 꿈? 뭔디?
1: 언젠가 너는 남자 주인공으로 나는 여자 주인공으로 무대 위에 마주보고 서서 같이 연기해보자.
0: 지금 옥경 선배랑 혜랑 선배 맹키로?
1: 응.
0: 그럼 나야 좋지! 아따 가만있어봐. 그러면은 나가 조금 더 분발해야 쓰겠네?
1: 약속한 거다. 자, 그런 손가락 걸어.
0: 하여간에 이 가시는 맹세하고 약속하고 그런 거 겁나게 좋아해 부르.
1: 빨리.
0: 알았어.
2: 자명고는 우리 메란 국극단의 대표적인 흥행작이다. 특히 이번 자명고는 무대 미술, 소품, 의상 등을 다 새롭게 손보고 최고의 완성도로 올릴 생각이다. 기념비적인 공연에 어울릴 만한 최고의 연기들을 보여주길 바란다.
3: 네!
2: 도행이는 이번에 조연출을 맡아서 나를 도와 연출 전반적인 부분을 감독하기로 했다.
3: 네!
2: 자, 바우 대사부터.
3: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구나. 참으로 흥겹도다. 이것이 다 우리 천하의 은덕 덕분 아닌가?
4: 정녕, 태평성대인가?
5: 위에서 한 나라가 벌컥 들이치고 톡에서 낙랑이 비켜 들어오니 내 나라 신세 가변하다. 폭풍은 지동치듯 불어오고 동풍에 굳은 비가 퍽 붙는니 이었지 태평성대란 말인가?
6: 왕자마마, 왕자마마, 구슬하기가 돌아왔사옵니다.
7: 소인 구슬하기, 첩자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사옵니다.
2: 잠깐. 구슬하기는 임무 중에 치명상을 입고 돌아왔다. 그렇게 목소리가 밝아선 안 돼.
7: 네.
2: 다음, 고미걸.
8: 구슬하기여.
7: 당신은 고미걸. 한나라의 재상인 당신이 어찌 왕자의 궁에.
8: 귀여운 구슬하기. 오늘도 어여쁘구나. 목련이 없었더라면 너를 첩으로 들였을지도. 구슬하기여. 목련과 호동이 혼인한다는 소문을 들었는가?
7: 저잣거리에 뜬 소문일 뿐입니다.
8: 가련한 구슬하기, 어여쁜 구슬하기. 이 밀서를 목련 공주에게 전하거라. 나는 목련을 너는 호동 왕자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밀서만 전하면 두 사람은 결코 혼인할 수 없다.
2: 영서. 계속 그 톤으로 연기할 거니?
9: 네.
2: 그래. 그래. 다음. 다음. 낙랑군졸 윤정년 뭐하니?
10: 예? 예. 장군님! 고려 군사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2: 고구려가 왜 고려가 됐어? 그 쉬운 대사도 제대로 못 읽어? 조용! 그만! 그만!
5: 가련한 구슬하기여, 예쁜 구슬하기. 자, 이 밀서를 목련공주에게 전하거라.
4: 좀 더 제대로 위압감을 느낄

0: 놈의 고미고를 숙내내고 있는 건디?
1: 네가 뭘 알아? 도행선배 가닥기 연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연기를 보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
0: 너 춘향전 연습할 때 나보고 뭘 하겠냐? 아, 나만의 방자가 없다고 겁나게 몰아붙였잖아.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도행선배 가닥기 연기를 숙내내겠다고?
1: 남 상관 말고 네 연기나 잘해. 그 짧은 대사도 틀려놓고 누굴 가르치려 되는 거야.
0: 그랬네.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내가 주제 넘었다. 아무튼 지간에 그 너만의 고미거를 즐겼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1: 도대체 어떻게 하면 즐길 수가 있는 건데? 옥경 선배도 그러던데 나보고 즐기라고. 선배도 너도 그게 되나 봐. 이렇게 공연을 앞둘 때마다 매번 불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즐길 수가 있어? 그래, 넌 무대 위에서나 아래서나 한가하게 즐기면서 살 수 있겠지. 근데 난 달라. 난 무대에서 매번 나를 증명해 보여야 된다고.
0: 대체 뭘 그러고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건디?
1: 내가 한계춘딸 자격이 있다는 거! 그걸 우리 엄마가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0: 그거였구만. 네 진짜 약점이. 인자본께 넌 네 연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요. 네 엄니한테 인정받을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 죽었은께.
1: 감히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 그래, 네 실력엔 군졸이 딱이네.
0: 내 군졸은 진짜 백이 내 거여. 나 윤전년이 연기라고. 너의 연기는 은근슬쩍 뱉기는 누구 거랑은 다르게.
1: 너 딱 기다려라. 군 네 취재 파악하게 해줄게. 영원히 내 뒤통수만 쳐다보면서 군졸만 백날 첫날 맞게 될 테니까.
0: 주제 파악을 누가 하게 될지 길고 짧은 건 돼봐야 알지. 아, 세상 누가 알겠냐. 언젠가 내가 네 앞에 있을 수도 있어.

오랫동안 계속된 암표와의 전쟁. 암표 잡는 암행어사 출두요. 세상 모든 암표를 찾아내고 압도적 속도로 신고하고 암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읽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암행어사니까 암표 지금 신고하세요.

0: 카타르시스크 음악은 우리 자신이다. 내 자신을 지금 이 순간, 그 연주를 하는 그 순간에 나의 생각, 나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1: 이 두 음악가가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축적되어 있던 음악적인 능력들을 순간적으로 발휘를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0: 바꾸는 거 있잖아. 이거 반주 바꾸는 거.
1: 더 해볼까요?
2: 일부러 의도한 거랑.
3: 아, 일부러 이쁘게? 네. 응.
2: 못할 것 같아.
1: 어. 그냥 거기 없는 거 일단?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3: 그래.
2: 응. 해볼까요, 첫 번째?
3: 그냥 약간 크게 이렇게 뜨임을 줄 수 있어?
2: 지금 앞에 두 마디 했는데.
3: 어, 티야, 나.
2: 괜찮아요?
3: 나. 해볼까?

없는 단어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리마인드랑 마이더스의 핸즈 이거를 합쳐서 리마이더스로 만들었습니다. 리마인드 상기시키다는데 그래서 전통을 뭐 새로움으로 상기시켜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저희 팀의 추구하는 방향이랑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0: 정말 말 그대로 즉흥적으로 그 순간에서 발현되는 것들을 음악화시키는 작업도 하고 있고,
1: 우리가 오늘 어떤 상태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0: 지연과 만났을 때부터 이 친구랑은 계속 보겠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가 되더라도 계속 만나겠다. 계속 만나고 활동을 하고 서로 되게 이렇게 귀감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1: 신하위, 신하위.
2: 아, 신하위. 좋아요.
3: 상공부에 갔다가 음악을 좀 만들어보자 이왕 같이 이제 일주일 동안 붙어있는데 해서 음악을 되게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 과정에서 너무 재밌었고 우리 둘이 같이 팀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저희의 생각과 주변에 또 같이 가신 분들의 생각이 있어서 그럼 우리 팀을 해보자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이란 곡을 시발점으로 저희가 팀을 만들게 되었죠.

0: 에너지 자체가 좀 응축되어 있는데 뒤에는 빵 터지고 다시 또 비슷한 인트로와 비슷한 아우트로가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의 그래프를 그리는 식으로 저희가 곡을 구상을 했었고 검은고는 훨씬 더 세게 현을 이렇게 긁고 하면서 폭발적인 과정을 그렸습니다.
1: just how much energy was in the performances. It was really cool, really inspiring.
2: I am 검은고 player 민영.
3: I'm 지현, a Gaegeum player.
4: So I love the combination of the kind of the thwack and the percussiveness of the 검은고 and the more intricate melody of the 가.

0: 약간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예쁜 음색, 예쁜 화성 뭐 이런 악기는 아니다 보니까 제약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제약을 계속 어떻게 해야지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1: 가야금은 우선 음색이 저는 너무 우아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아하면서도 동시에 좀 파워풀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소리를 만들어내는 오른손으로 뜯고

0: 맨손으로 그 눌러내는 여러 가지 특정할 수 없는 미분음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77마디 뭐 근처에 네. 단락 또 바뀌어서 네. 떨어지는데 한번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여기요, 이제
0: 69마디, 네, 69 첫박, 아, 그 다음
2: 어디서 전통을 좀 더 살리고 또 우리만의 스타일로 또 녹여내는 게 되게 어려운 지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0: 잠을 한 이틀 못 잤어요. 그냥 계속 침대에서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이러고 있었어요. 했어요. 잘랐어요. 너무 커서 사이즈 잘못 시켰어. 맞아요. 옷이 이게 S 사이즈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1: 그럼 저희 런 가볼까요? 그 우리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인사하는 다 나오면서 한번 인사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선생님 나오시는 동선 괜찮아요?
2: 네. 어쨌든 리마이더스 밴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첫 콘서트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존의 곡에서 훨씬 더 사운드가 풍성해지고 안 그래도 강렬함이 있었는데 그 강렬함이 핵펀치처럼 네.
3: 마그막을 기반으로 한 밴드 셋을 꾸리고 싶다고 의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듀오인 팀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것들이 되게 많은 작품들인데 그걸 최대한 살리면서 마그막에 잘 어울리게끔 작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4: 진짜 왜 그러냐면 리허설 때 그게

0: 레마이가스 공연은 정말 좋은 게 전통이랑 그 어떤 현대적인 면을 너무 조화롭게 잘 시켜서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고
1: 페스티벌에서도 충분히 멋있는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진 팀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2: 음악은 가장 뭔가 상처를 가장 많은 상처를 주면서도 가장 또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음악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만 또 음악을 들으면서 또 엄청 치유를 받고 다시 또 이렇게 열정이 생기고 그런 순간들이 매회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보성군 등량면 강골마을. 1937년 방조제를 쌓기 전까지는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넘실거려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광주 이씨 집성촌인 강골마을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 한옥마을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봉산 봉우리 아래 드문드문 펼쳐진 한옥들이 정겹습니다. 산수가 아름다운 강골마을 뒤 깊숙한 숲속. 대나무 숲길을 지나면 고풍스러운 담장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조선의 헌종 때 이 집만이 후학 양성을 위해 지은 정자 열화정입니다. 기역자의 누마루집 형태로 아름다운 정원도 갖고 있는데요.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맵시가 오랫동안 눈길을 머물게 합니다. 열화정은 친척과 정이 오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기뻐하다는 뜻인데요. 다른 정자와 달리 독립된 가옥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강골마을의 사랑방이자 친족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소통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또 대한제국 말기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해 싸웠던 이건희, 이육래, 이양래 등이 모여서 의거를 도모했던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서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서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2: 네. 오,

0: 잠깐이
1: 피아골로 이동하다가 섬진가 건너시다가 그냥
2: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3: 뭐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4: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5: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6: 우리 음악에 담긴 흥과 신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모르시겠지만 제가 은근히 숨어있는 팬이랍니다.
4: Thank you.
5: 사태표 수명장수 소원성취 바른이오.
6: 아시죠? 본인이 얼마나 약간 끼와 재주와 이런 것들이 되게 넘치시고.
7: 아니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아니 이렇게 또
8: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내일은 나 일로

0: 열심히 달려볼까나. 쫄깽 외쳐보자.
1: 쿵더럭 쿵더럭 쿵덕쿵.
0: 웃길 땐 웃어보자.
1: 야루루루루 야루 야루.
0: 재밌을 땐 외쳐보자.
1: 대굴 대굴 대굴르르르.
0: 이야기와 노래가 만나

0: 두둥 다 이야기가 훨씬
1: 오늘의 이야기는 대별왕 소별왕 별나라 왕들인가 궁금하다.
2: 소아야
3: 뭐해? 책 봐.
2: 응. 제목 보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읽어보려고.
3: 어, 그래? 책 이름이 뭔데?
2: 대별왕 소별왕.
3: 대변왕 소변왕? 책 이름이 그게 뭐야? 뭐 급하게 화장실 가는 얘기야?
2: 어? 그게 아니고 대별왕 소별왕이거든?
3: 아, 어쩐지 내가 생각했을 때도 이름이 조금 이상하긴 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에 그런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나?
2: 역사 속 왕이 아니라 우리나라 신화에 나오는 이름이야.
3: 근데 이름만 들었을 때는 아마 엄청 잘생긴 아이돌 꽃미남 같단 말이지.
2: 창이 너 예상이 맞는지 같이 읽어볼래?
3: 좋지?
2: 옛날 아주먼 옛날 사이좋은 형제가 살았어요. 형의 이름은 대별왕, 동생은 소별왕이었지요.
0: 안녕, 동생아.
4: 안녕, 형.
0: 아, 정말 좋은 아침이구나. 파란 하늘, 빛나는 두 개의 태양. 그 태양 아래 우리 두 형제. 이토록 치명적인 아침이란.
5: 아, 무슨 소리야. 벌써부터 푹 쪄 죽겠는데. 지금 80도야, 80도.
6: 그래서 겨드랑이에서 폭포수처럼 땀이 쏟아지는 거였구나.
5: 아, 안 되겠어, 형. 우리 이럴 게 아니라 해 진 다음에 다시 놀러 나오자고. 너무 뜨거워.
6: 그래, 얼른 돌아가자. 아유, 덥다, 더워.
0: 동생아.
4: 형. 아, 정말 산책하기 좋은 밤이지. 까만 하늘, 그 위에 그림처럼 떠있는 두 개의 달, 그 아래 우리 두 형제. 이토록 아름다운 밤이 또 있을까?
6: 뭔 소리야. 지금 너무 추워서 눈사람이 될 지경인데.
0: 지금 영하 80도야, 80도.
5: 아, 그렇구나. 어쩐지 코를 풀면 코에 고드름이 달리더라.
6: 에휴,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밤에는 너무 추워서. 이거 무슨 좋은 방법을 찾아야겠는데. 안 되겠어.
4: 방법은 하나지.
0: 태양과
4: 달을 각각 하나씩 떨어뜨리는 거.
0: 역시 우린
5: 마음이 딱딱하네.
4: 그야말로 찐 형제야.

0: 대별왕과 소별왕은 활과 화살을 들고 천태산 꼭대기에 올라왔어요.
1: 동생아, 여기서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두 개의 태양 중 하나를 떨어뜨리자. 그럼 더위에 지치지 않고 모두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2: 이런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한 발 늦어버렸네. 그래,
1: 역시 우린
2: 마음이 딱딱 맞는
1: 그야말로 찐 형제야.
2: 형, 저기 태양이 뜨려나 봐.
1: 동생아, 쏠 준비해. 우리 동시에 같이 쏘자. 만약 한 사람이 실수해도 다른 한 사람이 태양을 떨어뜨릴 수 있게 말이야.
2: 그거 좋은 생각이야.
1: 마음의 고요를 찾고 바람의 방향을 느낀 후 발시위를 힘껏 당겨서
2: 형 화살에 맞았나 봐. 형, 부디 나 없어도 행복해야 해.
3: 동생아!
4: 너 안 맞았거든?
5: 아, 그렇구나.
3: 동생아, 너는 만수무강해라.
2: 형,
5: 안 맞았거든.
4: 그러네.
2: 체면이
1: 말이 아니구만.
0: 대별왕과 소별왕은 너무 웃겨서 깔깔대며 웃다가 배꼽을 잃어버렸습니다.
6: 아니, 갑자기?
0: 황당하네. 좀 더 읽어볼게. 형제는 잃어버린 배꼽을 찾아 먼 길을 떠났습니다. 대별왕, 소별왕이 잃어버린 배꼽을 찾을 수 있게 많이 응원해 주세요. 끝.
6: 끝? 끝? 이게 끝이라고? 아니, 이야기가 무슨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우리나라 신화라고 해서 엄청 기대했더니 이렇게 끝이? 이야기가 엉망진창이라고?
0: 이야기가 엉망이라는 건
7: 도깨비가 나타났다는 증거?
6: 안 되겠다, 수아야. 그럼 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겠어.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올게.
0: 도깨비 마주치면 도깨비도 꼭 잡아.
6: 걱정 마, 수아야. 다녀올게.
8: 모두를 위한 모습으로

0: 청이 청이 심청이 청이. 이야기 속으로 고고고.
1: 아니 저쪽으로 쐈는데 왜 다시 이쪽으로 오냐고.
2: 그러니까 저쪽으로 쐈는데 왜 이쪽으로 오냐고.
1: 이건 짜고 하려고 해도 절대 못한다.
0: 내가 친 장난을 저렇게 좋아해주면 너야 너무 행복하지.
3: 무사히 도착.
0: 어? 아니 이 소리는 설마 청이?
1: 어이구.
0: 아니 쟨 또 왜 여기 온 거야? 아 나 진짜 나만 따라다니나.
1: 아니 이 시간에 등산을 하러 온 사람이 다 있네.
4: 우리 등산객 아니거든요. 우리는
3: 청이와
4: 깨몽이에요.
1: 청이와 깨몽?
4: 아니 뭐가 웃기다는 거지?
3: 그러게 말이야. 뭐가 웃기다는 거야?

0: 아니 저기요, 지금 그렇게 한가롭게 웃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두 개의 태양 중 한 개를 떨어뜨린다면서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1: 아 맞다, 깜빡했네.
2: 소별아, 내가 태양을 한 개 쏴서 떨어뜨릴 테니 밤이 되면 네가 달을 한 개 쏴서 떨어뜨리렴. 할 수 있지?
3: 당연하지. 나도 그 말을 하려던 참이었는걸.
2: 역시 우린
3: 마음이 딱딱 맞는
1: 그야말로 찐 형제야.
4: 형제 간 사이는 좋네.
0: 그러게, 보기는 참 좋아.
2: 뜨거운 낮이여. 안녕.
5: 차.
0: 와, 태양 하나가 우리 바다로 떨어졌어.
4: 성공이야. 와.
3: 추운 밤이여. 안녕.
4: 이번에도 성공했어.
0: 예! 우와, 날씨 좋다.
2: 그러게, 이 온도, 이 습도 정말 좋은걸. 이게 다
1: 형 덕분이야.
4: 두 분 덕분이죠.
2: 역시 우린
3: 마음이 딱딱 맞는
1: 그야말로 찐 형제야.
6: 마음이 딱딱 맞긴 뭘 맞아?
0: 도깨비잖아.
1: 누구라고?
4: 이야기에 장난을 치는 도깨비예요.
1: 도깨비?

0: 도깨비, 너 또 무슨 짓을 하려고 나타난 거야?
1: 응. 아, 무슨 짓을 하긴 뭘 해. 난 그냥 대벼랑 소벼랑한테 팩트만 알려주라고 왔을 뿐이라고.
2: 팩트?
1: 너희가 태양이랑 달을 하나씩 떨어뜨려서 여기가 살기 좋아졌다며?
2: 그랬지.
1: 하지만 둘 중 단 한 명만 인간 세계인 이곳 이승을 돌볼 수 있다는 거 알아? 나머지 한 명은 자동으로 저승을 돌봐야 한다고.
2: 단 한 명만 이승을 돌볼 수 있다고?
3: 네 말을 누가 믿냐? 청아, 도깨비가 대벼랑이랑 소벼랑을 싸우게 하려는 속셈인가 봐.
0: 그건 도깨비 말이 맞아.
2: 맞다고?
1: 그러니까 둘이 신나게 한번 싸워봐. 이긴 사람이 이승을 돌보기로 하고 말이야. 심판은 내가 봐주지.
4: 하, 내 동생 소별이와 싸워야 한다고? 내 형제와? 그래야 하는 게 우리의 운명이라면
5: 받아들여야겠지. 우리 둘 중에 단 한 명이 이겨야 한다면
2: 그건 내가 되고야 말겠어.
0: 싸우면 안 돼요.
1: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무슨 짓이야.
0: 싸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게임으로 승부를 가르자고요.
2: 게임으로? 무슨 게임?
0: 꽃찾기 게임이요.
1: 꽃찾기 게임?
0: 한쪽이 다른 한쪽 편의 꽃을 모두 뺏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1: 그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4: 동생아, 최선을 다하거라.
5: 그건 걱정하지 마. 지금 나한테 하고 싶은 거 단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이기는 것뿐이니까.
0: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5: 깨몽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6: 가위바위보.
5: 이야, 이겼다.
7: 안돼.
3: 이상하다. 총아, 총아, 뭔가 이상해. 나는 주먹을 내려고 했는데 손이 마음대로 막 보자기를 냈어.
0: 그게 참말이야?
4: 그런 일은 가능할 수가 없어.
0: 만약에 도깨비가 장난을 쳤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4: 도깨비가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3: 그러니까 다음 판 할 땐 조심하세요.
5: 깨몽, 얼른 이쪽으로 오시지.
3: 총아, 꼭 다시 구해줘.
0: 걱정마 깨몽아.
1: 자, 다음은 어떤 꽃을 가져올까나?
5: 당연히 대벼랑이지. 그럼 내가 형을 정정당당하게 이긴 게 되는 거니까.
6: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대벼랑 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0: 손이 보자기를 내려고 하면 꼭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도 지면 끝이니까요.
4: 알겠어 청아.
2: 가위 바위 보.
4: 청아, 내 손이 저절로 보자기가 되려고 해.
1: 눈치챘나? 버텨봤자 소용없어. 얼른 보자기 내라고.
4: 보자기는 안 돼.
5: 이건 내가 이긴 게임이군.
0: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청이 이름으로 소벼랑이 주먹을 내게 만들어라. 얍!
5: 야, 여기서 내가 주먹으로 바꾸면 형이 이기는 거잖아. 버텨야 돼.
1: 안 돼. 조금만 버티고 얼른 보자기 내라고.
0: 이대로 밀릴 순 없어. 얍!
3: 이겼다. 대비랑이 이겼어.
0: 예! 자, 그럼 이 기세를 몰아서 도깨비까지 이겨버리죠. 뭐야? 도깨비! 도깨비 어디 갔어?
5: 지자마자 지도 새도 모르게 도망가버렸어.
3: 총이가 이겼다고 좋아하다가
8: 도망가는 것도 못 봤네.
0: 그래도 깨몽아, 도깨비를 쫓아낸 게 어디야?
3: 그건 그래.
0: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돌려놓은 걸로 하고 우리는 돌아가자.
4: 오늘 고마웠다.
0: 고맙긴요. 소별왕이랑 잘 화해하세요.
3: 화해하세요.
0: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돌아가라. 청이청이 심청이
3: 깨몽깨몽깨몽이
6: 고백호.
0: 청아! 수아야! 내가 바로잡은 이야기 잘 확인했어?
9: 당연하지. 도깨비랑 대결할 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근데 청아, 대별왕이랑 소별왕은 잘 화해했을까?
0: 아마도.
5: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구나. 도깨비와 한 편을 먹다니. 이런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떼치, 떼치. 그러니 형도 날 용서하지 마, 절대로.
4: 동생아, 사과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동생이 도깨비 편에 서는 걸 막지도 못했어. 부디 이 못난 형을 용서해 주렴. 떼찌 떼찌.
5: 형.
4: 동생아, 우리 과거는 잊고 다시 우애 깊은 형제로 지내자.
5: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형이 먼저 해버렸네.
4: 역시 우린
5: 마음이 딱딱 맞는
2: 그야말로 찐 형제야.
0: 오늘은 대별왕, 소별왕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9: 대별왕이랑 소별왕 중에서 누가 인간 세계를 돌보게 됐어?
0: 대별왕이 이겼으니까 대별왕이 돌보지 않을까?
5: 아닌데. 어? 내 행복이 형의 행복이라고 형이 나한테 양보해줬어.
0: 오, 대단한 우애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에 나온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6: 좋아!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깨몽 쇼 타임. 안녕 친구들, 난 MC 깨몽. 내가 랩으로 신기한 전통 굿즈를 소개해 줄지. 오늘의 전통 굿즈는 빠밤, 바로 부채. 더워. 부채를 붙이면 시원해요. 부채, 부채. 손으로 붙이면 시원해요. 부채, 부채. 더울 때 붙이면 시원해요. 부채, 부채. 부채들을 살펴보자. 납작하고 둥근 모양,

것이라면 이야, 이적진 사람이라는 증거였다네. 대박. 요즘은 부채 대신 선풍기와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지. 지구를 위해 부채도 많이 이용해줘. 깨몽의 알쑤구쭈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된다. 쭉.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되셔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0: 아버지가 건너시다가 그냥.
1: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2: 뭐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3: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4: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5: 우리 음악에 담긴 흥과 신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모르시겠지만 제가 은근히 숨어있는 팬이랍니다.
3: Thank you.
4: 부산대표 수명장수 소원성취 발언이오.
5: 아시죠? 본인이 얼마나 약간 끼와 재주와 이런 것들이 되게 넘치시고.
6: 아니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아니 이렇게 또
7: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내일은 나 일로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판소리를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태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우네테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0: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추임새입니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1: 얼씨구!
0: 좋다!
1: 좋다!
0: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솔메 가야금 합주단 친구들의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입니다.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는 한국 전통 기악 독주곡의 선구적인 작품으로 1968년 무형유산 제23호로 최초 지정되었습니다. 다양한 계면조의 표현, 감칠맛 나는 국거리의 선율, 조의 변화가 뚜렷하고 시작과 끝이 분명한 선율의 표현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모든 가야금 연주자들이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가야금 산조의 기본이 되는 유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무대부터 귀가 정말 호강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야금에서 이렇게 다양한 감정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지요? 잔잔하게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은 힘있게 몰아치는 선율을 듣다 보니 마치 한편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머,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선배님이시네요. 자, 두 번째 무대는 김태린 선배님의 이생강류 대금산조 중 중모리부터 중중모리입니다. 이생강류 대금산조는 힘찬 호흡과 시원한 음색, 화려한 식임새가 특징인 산조입니다. 중모리 장단에서는 유연한 흐름과 산조의 멋을, 중중모리 장단에서는 더욱 빠르고 역동적인 장단 속에서 신명과 화려한 기교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김태린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이야, 대금 소리가 이렇게 시원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더운 날씨에 시원한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는데요. 빠른 장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무대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 김태린 선배님, 믿고 듣는 이름이네요. 이어서 다음 무대는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세 곡의 민요를 한자리에서 만나보실까요? 세 번째 무대는 문온유 친구의 사발가, 배틀가, 매화타령입니다. 사발가는 사발에 빗대어 인생의 덧없음과 이별의 슬픔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경기민요이며, 배틀가는 배짜는 여인의 노동과 생활 속 애환, 소박한 정서를 담은 곡입니다. 매화타령은 매화꽃과 봄 풍경의 아름다움을 밝고

흔쾌한 가락으로 노래해 자연의 멋과 풍류를 전하는 민요입니다. 그럼 문온유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세 곡의 민요가 각자 다른 매력이 느껴져서 듣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정겹고 따뜻한 우리 민요가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 더 신명나는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 무대는 하늘빛 가야금 병창단 친구들의 싸름, 금달의 꿈, 풍구타령입니다. 서도민요는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에서 불리는 곡입니다. 남도 소리와 달리 콧소리를 섞어 얕게 떠는 창법이 매력적이며 때로는 애절하고 때로는 경쾌한 멋이 있습니다. 먼저 들려드릴 싸름은 쓰르람이 울음소리를 흉내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처량함을 노래한 곡입니다. 연이어 들려드릴 금달의 꿈은

이루지 못한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풍꾸타령은 쇠를 녹일 때 바람을 불어넣는 풍꾸질 소리에서 유래된 노동요로 신명나는 리듬이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늘빛 가야금 병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어깨가 절로 들썩이지 않으셨나요? 듣고 있으니 절로 신이 나고 리듬을 타게 되는 아주 흥겨운 무대였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이 가진 신명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운 움직임과 절제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무대는 화동정제예술단 친구들의 향발무입니다. 조선 전기에 창착된 궁중무용, 향약정제의 하나로 향발이라는 작은 제금을 매듭근으로 묶어 술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양손을 마주쳐 소리를 내며 추는 춤입니다. 향발의 은은한 여운과 절제된 동작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럼 화동정기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방금 무대는 정말 우아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절제된 움직임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가득 느껴졌는데요. 조용하지만 은근한 매력이 깊이 있게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여섯 번째 무대는 제가 함께 준비한 어린이 소리단 소리 소운 친구들의 강강술래입니다. 강강술래는 전라남도 진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 민요로 여성들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부르던 노래입니다. 매기고 받는 형식과 단순하면서도 힘찬 선율이 특징이며 공동체의 흥과 소망을 담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놀이 노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리 소원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여러분, 저희가 강강술래 하면 따라 불러주세요.

0: 그리고 빠르게 하면 빨리 해주세요.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감사합니다.

귀에 계속 맴도는 중독성 강한 우리 노래 강강술래 강술래 즐겁게 보셨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 소리 소음 막내들은 5살, 6살입니다. 저 나이 땐 간식 먹고 뛰어노는 것도 바쁜 나이인데 노래하고 율동하고 동성까지 외워서 무대를 해낸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희 팀 동생들이지만 오늘 정말 박수 100번 쳐주고 싶습니다. 물론 선배들이 잘 이끌어졌다는 건 살짝 자랑해도 되겠죠? 어머, 벌써 마지막 무대네요? 즐거운 시간은 왜 항상 빠르게 지나가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쉬우시죠? 네. 오늘 소중한 시간네요. 305회 영재하는 배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도 많이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무대들이 따뜻한 추억이 되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7번째 무대는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중부농악입니다. 경기 충청지역에서 전승된 중부농악 장단을 동시대적으로 편곡하여 예음만의 중부농악 장단으로 연주됩니다. 중부농악 장단은 홀수박의 연주가 특징인데 예음의 중부농악 장단은 짝수박도 함께 구성되어 과거와 현재 시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사물놀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태린이었습니다. 얼씨구!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2: 네. 오,

0: 알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알까기 대명사, 알까기 레전드, 알까기 구단 여러분의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에 갓 입문했지만 알까기의 매력에 푹 빠진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알까기 매력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지요. 네?
1: 네.
0: 낮이나 밤이나 까게 됩니다. 심심할 때 까고,
1: 네.
0: 차만 올 때
1: 네.
0: 또 까고, 혼자서도 까고 모여서도 까고. 네?
1: 네.
0: 전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알까기. 오늘부터는 우리나라 전통 음악 방송이지요. 국악발전을 위해 애쓰는 방송 K음악의 뿌리 국악방송에서 뵙게 됐습니다.
1: 국악방송은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계승발전은 물론 세계 속에 우리 K국악을 널리 알리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방송입니다.
0: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요, 국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국악의 날이 제정됐어요. 네? 박수나 올바나지요. 매년 6월 5일이 바로 국악의 날입니다.
1: 네, 왜 6월 5일이냐?
0: 네.
1: 세종대왕 시절에 만들어진 궁중음악의 대표곡 여민락의 기록일이 바로 6월 5일이라고 합니다.
0: 역시 왕은 세종대왕이지.
1: 아, 그쵸.
0: 장군하면 이순신 장군.
1: 네.
0: 네? 두말하면 입 아프지요. 네. 자, 국악의 날 지정 기념으로 준비한 알까기 명인전. 자, 그러면 오늘의 대국자분들 오늘 첫 텐데 말이지요.
1: 네.
0: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대국장의 모습. 아, 두 대국자 낯이 익은
1: 네.
0: 유명하신 두 분이
1: 네.
0: 준비하고 계십니다. 와. 먼저 개그계의 뭡니까? 거성 박명수 팔단 큰별 큰 스타가 되고 싶어서 자신이 지었다. 딱 맞아 떨어졌어요.
1: 네.
0: 이름값 합니다.
1: 네.
0: 스타가 됐습니다.

0: 입니다. 일부에서는 클것 뭐 소리성 큰 소리를 보락지기가 해서 붙여졌다는 뭐 그랬거나 저랬거나 어쨌든 떴으면 됐습니다. 1970년생입니다. 개띠, 70년 개띠. 1993년 MBC 4기 공채 개그맨으로 당당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1: 네. 수상으로는 2007, 2012년 MBC 방송연예대상을 두 번씩이나 수상했고요.
0: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두 번이나.
1: 맞아요.
0: 제일 큰 대상.
1: 네, 대상. 와. 그다음에 2010년 KBS 연예대상 최고 엔터테이너상.
0: 와.
1: 네, 그리고 2022년 제13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0: 네. 대통령 표창 받을 날도 보지 않습니다.
1: 와, 네. 네, 그리고 2008년 피부과 의사인 한수민 씨와 결혼해서
0: 결혼했습니다. 네,
1: 슬아의 딸 하나 박민서 양을 두고 있습니다.
0: 아, 네. 이변이죠. 그 당시에 이변 박명수, 김학래 씨나 이봉원 씨나 뭐 최양락이나 단신이 어렵사리 달콤한 말로 유혹해가지고 후배 잡았는데 의사 선생님하고 결혼을 뭐 평생 피부 관리 걱정 없습니다.
1: 와.
0: 일단 얼굴 한번 보실까요? 네, 저 밖에 눈은 더 그쪽을 비꾸러져. 네. 어느 각도로 잡아도 탱글탱글 이렇게 뿌죽뿌죽.
1: 네. 네, 맞아요. 또 어록으로는 하고 싶은 거 다 해.
0: 하고 싶은 거 다 해.
1: 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직설적 화법으로 까칠한 투덜이라는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0: 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 때문에 그러면 꼴등은 누구냐?
1: 네.
0: 네? 꼴등까지 관심을 갖게 될 계획이.
1: 네.
0: 네. 꼴등도 억울한데 무관심은 더 억울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네. 이에 맞서는 대국자입니다. 젊은 판소리 소리꾼 김준수 6단입니다.
0: 아, 미남이에요, 일단.
1: 네, 그렇죠. 국악계의 아이돌.
0: 아, 네. 현역가왕 시즌2에서 당당히 5위.
1: 네.
0: 국민의대장 힙합 소리꾼들의 전쟁에서 2위.
1: 오, 네.
0: 아, 최고의 이 시대의 소리꾼입니다. 이 전통 국악, 그 다음에 트롯, 이 접목시켜 화제를 불러 모았죠.
1: 네.
0: 젊습니다.
1: 와.
0: 91년생이에요.
1: 와.
0: 네.
1: 네.
0: 이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나왔습니다.
1: 네. 또 국가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수군가 이수자입니다.
0: 와.
1: 네. 그리고 2011 전국 국악경연대회 판소리 일반부 대상.
0: 와.
1: 네. 2015 제18회 남도민요 전국경창대회 일반부 대상.
0: 네.
1: 그리고 2021년에는 KBS 최연소 국악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0: 대상이 도대체
1: 엄청
0: 정말 쉽네요.
1: 많죠.
0: 대상.
1: 네. 네, 또 노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다고 합니다.
0: 들썩으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네? 네. 4학년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이 경연대회 출전해서 3등을 했습니다. 처음 그냥 가볍게 내
1: 상.
0: 그러니까 선생님, 그 당시 선생님 안목이 있으시고 해안이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1: 네. 근데 최사범님은 또 워낙 웃기셔서 선생님들이 코미디언이 되어보라고 뭐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0: 다른 학생들 책을 읽어봐.
1: 네.
0: 누구 책, 은가영이 책 읽어봐 시키고 저는 인천 앞에 사이드가 떨어도 거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비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 뭐 이런 거.
1: 아, 그런 거.
0: 네, 그런 것만 시켰습니다.
1: 네.
0: 네, 그런 것만 시켰습니다.
2: 네.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0: 네.
1: 네. 또 김준수 6단은 2013년 22살의 최연소 나이로 국립창극단에 입단한 것으로 화제가 됐었고요.
0: 22살에.
1: 네, 그다음에 박방금 선생님께 사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수 송가인 씨도 박방금 선생님의 제자였고요.
0: 네. 박방금 선생님.
1: 네. 고요. 네.
0: 박방금 선생님.
1: 네.
0: 제가 방금 연락받은 얘기입니다만 상당히 유명하신 선생님이세요.
1: 네.
0: 네. 이 소가인 김준수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셨습니다.
1: 네,
0: 박방금 선생님. 참고로 저희 알까기에서 제자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냥 까면 되기 때문에.
1: 네.
0: 잘 까면 지타시고.
1: 네.
0: 네. 지가 알아서 까면 됩니다.
1: 네.
0: 설명이 길었나요?
1: 네. 네,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0: 네.
1: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흑 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네. 인사부터 차렷.
1: 네.
0: 경례. 네. 아까 그냥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포석해 주시죠. 포석은 자유자.

0: 자세, 자기 편한 대로. 식객에서 까기 편한 자세, 그 위치에. 네. 뭐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에. 네. 포석을 많이 하는 게 좋겠지요. 네. 오. 오, 박명수 팔던 포석이 좀 특이하지요?
1: 네, 특이한 포석이네요. 네.

0: 중앙으로 가서 할 수 없다. 정석이지요. 중앙의 한 점을 향해서 네, 자, 중앙으로 가서
1: 아, 깜깜하네.
0: 너무 신중했나요? 네, 아, 첫 수의 악수가 나왔습니다.
1: 아, 근데 또 아직 모르죠. 네.
0: 그럼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아, 응수 타진.
1: 네.
0: 자, 내가 너의 진영으로 뛰어 들어갔다. 네. 어찌할래? 아, 네. 그런 뜻입니다. 자.
1: 어?
0: 네? 어, 어떻게 저... 희한하게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네. 그런 식으로
2: 헐.
0: 뭐가 꼬리 반쪽입니다. 네.
1: 뭐가
0: 어떻게 저렇게 맥 없이 죽나요? 네. 나 참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뭐 가능한데 아, 지금 왼손이기 때문에 즐겨 사용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 그것도
1: 왼손
0: 다시 그게 미련이 남나요? 와! 와! 맞습니다. 두 개 다
1: 딱입니다. 두 개 다 네, 네, 떨어진 거 네. 맞죠. 네.
0: 근데 그 옆에 네. 손 받칠 이유가 없어요. 김윤수 육단 그럴 시간에 본인의 아리나 집중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왜 죽든 살든 네. 알아서 하는 건데 네. 그걸 또 친절하게 이 개그계 고성 박명수 8단 네. 개그계 명예를 걸고 있습니다. 딸 바보 박명수 8단. 네?
1: 아주 조용히 해달라고
0: 저한테 조용히 해달라고 네. 아니 그러면은 해설을 안 하고 네 아 본인이 까겠다 네, 네. 좋습니다
1: 과연?
0: 자 과연 세 알 중에 하나를
1: 아니 자꾸
0: 지하를 깠어요
1: 자꾸 사이사이로
0: 야 지금
1: 있어요.
0: 결과적으로 김준수 육단은 성공이었고 다 본인의 이 자충수 박명수 8단은 힘 하나 안 들이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박명수 8단 오늘 이 상대를 잘 만났습니다. 사실 네. 우리 개그계에는 하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안타까워하네요. 네. 아, 제발 저 한 수만이라도 네.
1: 네. 살짝
0: 그렇죠.
1: 살짝
0: 이제 그 노골적으로 밀면 안 됩니다.
1: 살짝.
0: 터치를 해야 됩니다. 네.
1: 살짝만요?
0: 네. 아. 그러니까, 박명수 8단이 오히려 그것도 못하느냐. 이 바보 아니냐. 저거는 안 됩니다. 워낙 제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딱밤을 했는데 안 됩니다. 저거는.
1: 아, 밀지 말고, 네, 손가락으로.
0: 손가락으로 해라.
1: 손가락으로.
0: 예, 예, 그렇습니다.
1: 쓰라고.
0: 예. 과연 네. 잘못하면은 논개타법이 되는데
1: 네. 살짝만 하셔야 예. 돼요.
0: 이 배갈만 가볍게
1: 톡
0: 적당히
1: 역시 논개타법이라
0: 그런 정도 아쉽습니다. 네. 지금 본인이 수적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저 수는 지금 이 상황이 안 맞는 거였습니다. 네. 지금 박명수 8단을 막 가도 됩니다. 이제는 네. 지금
1: 정말 막네요.
0: 네, 말이에요. 그런 생각 없습니다. 네. 이럴 때 까보는 거죠. 네. 시원시원하게. 네. 자, 의외로 지금. 자, 과연!
1: 신중하게.
0: 와! 드디어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와! 이래서 김준수 6단. 네? 와! 뭐 하나 보여주네요. 오늘 하나. 자, 그렇습니다.
1: 신중하게.
0: 네. 상대 아니지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녹화를 끝내고 지금 비몽사몽으로 참 내 프로로서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 여기까지 지금, 내려가도 네? 되나요?
0: 자 김준수 6단 국악계의 명예가 달려 있고
1: 네.
0: 우리 박명수 8단은 우리 코미디계의 명예가 네 달려 있습니다. 네.
1: 양자
0: 지금 왜 저러고 있는지
1: 뭔지를 확인하고 계시네요. 네.
0: 자 과연 와! 그렇습니다. 눈길 떠나 좋습니다.
1: 네, 네. 괜찮아요. 아직.
0: 그 무거 떨어진다. 네. 네.
1: 아직 많으니까.
0: 그 박명수 8단은 말이죠. 네.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이행시죠. 펭귄.
1: 네. 네.
0: 한번 해보세요. 눈을 띄워보세요.
1: 네. 펭.
0: 펭연숙은?
1: 퀸.
0: 퀸 가야! 라고 해서.
1: 네.
0: 펭연숙 씨가 그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네. 박명수 8단에게 백첩반상을 드려줬 싫어합니다.
1: 정말로 백첩반상인가?
0: 그렇습니다. 집에서. 그게 화제가 됐었지요.
1: 아니 저기요?
0: 김준수.

0: 집단이 그걸 잘못하는 겁니다. 상대 위치에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넘어가는 것도 안 되는. 사실은 네. 저 매너가.
1: 네. 아, 입 냄새 공격을.
0: 아, 그 네. 입에서 무슨 악취를 풍기나요?
1: 네.
0: 자, 거기서. 아, 거기서 한번. 네. 매너에 문제는 있습니다. 아, 도저히. 어. 오, 오, 네, 오, 가볍게. 네. 네. 약간 미는 듯 했습니다만, 아, 약간, 네. 좀 애매했습니다만은.
1: 약간 미는 듯 했습니다.
0: 다시 느린 화면에, 어, 괜찮아. 그 문으로 나왔습니다.
1: 이 정도는, 네, 그 정도는. 네, 괜찮다.
0: 그 정도까지 괜찮다. 네. 아, 그거 노력 쪽으로 하면 안 되지요.
1: 네. 어, 자, 네, 조심하세요.
0: 백현숙 씨가 일주일 동안 장을 보고 백접 반성을 처리졌다는 상태를 펴지게.
1: 아, 네.
0: 네, 까도 됩니다.
1: 엉덩.
0: 어, 어, 그 자세.
1: 이 자세 괜찮나요?
0: 아마 식사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불쾌하겠지요. 네, 그렇죠. 그게 매너지요. 네. 과연! 아! 아! 과연! 아! 아! 야, 그래도 천만 다행입니다. 어, 큰일 날 뻔했어요.
1: 이거 되나요?
0: 아, 아, 괜찮습니다. 아. 네. 지금 불평불만이 아, 많아요.
1: 네.
0: 지금 두 대국자 신경전. 네. 과연! 아! 아! 야, 그래도 천만 다행입니다. 어, 큰일 날 뻔했어요. 신경전. 네. 그러나 이 알까기. 이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죠.
1: 네, 이제 조금 네. 더 어, 네. 좀 페어 플레이를.
0: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거기서 아 몸을 어, 어. 승부수를 띄웁니다.
1: 과연
0: 1타 2득을 노리나요? 한 방에 두 알을
1: 살짝 아, 어. 아 그래도
0: 애매하게 오히려 당신이 해봐라. 어, 자 저거 페이스에 말리면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신중하게.
1: 어! 와! 어! 이거
0: 야, 이렇게 되면은
1: 와!
0: 덩실 덩실. 예.
1: 와, 지금
0: 이게 이거 알까기 모르겠는데요.
1: 와!
0: 이야, 김준수 6단의 작전 성공.
1: 어!
0: 박명수 8단. 아, 페이스에 말렸어요. 와. 김준수 6단. 야, 와. 김준수 6단 여우 같네요.
1: 와.
0: 네. 거의 뭐 절반 이상 앞섰었는데.
1: 어, 그러니까요.
0: 이제 1대 1이 됐습니다.
1: 와.
0: 자, 그러면 이 흑 김준수 6단이 저걸 마지막으로 또 네. 한번 재차 끝내느냐.
1: 과연
0: 이제 확률은 여러 가지지요.
1: 네.
0: 뭐 성공해서 끝낼 수도 있고 무승부가 될 수도 있고
1: 네.
0: 그렇죠? 동시에 떨어지면
1: 네, 동시에
0: 본인이
1: 떨어지면
0: 또 꾀기일 어떻게... 수도 있습니다. 역전패를 당할 수도 있고. 자 과연 세 가지 수 중에 어떤 수가 딱... 성립이 될지.
1: 아, 네.
0: 아, 저것도 매너에.
1: 아, 네.
0: 아, 저것도 매너에. 아, 뭐, 생리적 현상이라고 지금 아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저것도 매너가, 저걸 이제 아마추어에서 친구들 사이에 초등학교 때, 에에에 막 이렇게 하고, 네?
1: 아, 네. 네,
0: 근데 프로로서 참 오래간만에 보는, 네.
1: 아, 아 물. 아, 물을 네. 달라고.
0: 아, 물을
1: 하시네요.
0: 달라. 그건 아니다. 네. 우리 다 괜찮은데 박명수 8단만 건조하다고 지금 네.
1: 아...
0: 자 어찌됐든
1: 네.
0: 아, 김준수 6단 마지막
1: 네?
0: 성공하느냐 본인의 실수로 끝나느냐 무승부로
1: 아니 아,
0: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하네요. 네 다양합니다.
1: 아, 네.
0: 자 과연 마지막 김준수 6단 승부를 가.
1: 네. 야. 아, 정말
0: 이대로 저... 오히려 다시 박명수 8단 시중에 이깁니다. 이게 왜 됩니까? 역전 김준수 6단 역전했습니다. 요즘 떠오르는 색결 맞네요.
1: 와, 역시 네? 끝까지 가봐야 되네요.
0: 야, 이렇게 해서 첫 대결은 김준수 6단이 승리했습니다. 와.
1: 아니 저기
0: 아, 초록은 아닙니다. 게임에 있어서 저 저거 와이셔츠를 하나요? 저거 쓸데없는 객기입니다. 저거 뭐 아무 의미 없는 건데.
2: 아 배불러.
0: 금방 또 배부르다고. 네. 아. 자 그러면 두 번째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는 했고 2차전 2차 대국 시작해 주십시오. 네. 자 네. 첫수 중요한데 네. 자신감을 얻었어요.
1: 아, 오.
0: 예.
1: 네.
0: 아, 뭐야? 저게 뭐? 말립니다. 아. 네.
1: 아.
0: 그거 네. 참 안타깝네요.
1: 신선하게. 네.
0: 거성 박명수.
1: 네. 와. 네. 김준수 6단은 2009년에 국립창극단에서 내일의 소리, 내일의 명창으로 선정되기도 했었고요.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폐회식 무대에서 우리의 국악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0: 그때 봤습니다만은 감동의 무대였죠.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 도쿄와 거북이 경주 빛에서 네. 노력과 끈기의 중요성 일깨워준 무대.
1: 네, 네, 네, 또 박명수 8단은 가수로도 잠깐 활동을 했었죠. 뭐 히트곡이 바다의 왕자, 그리고 이석훈 씨가 리메이크를 한 바보에게 바보가.
0: 그 노래로 먼저 이제 개가수라는 그 친구 생겼는데 네. 바보에게 바보가는 네. 데이트. 그 노래 부르면 바보 취급당할 정도로. 네. 네. 대단했었습니다.
1: 아니, 그 노래를 모르면 바보 모르면 취급당할 정도로.
0: 하여튼 쳤던 얘기예요.
1: 네.
0: 자, 이제
1: 최서범님도 앨범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0: 저도 냈지요. 네.
1: 어떤 거 내셨죠?
0: 요술공주 세리.
1: 아 그거
0: 백만장.
1: 네.
0: 맥한더브이.
1: 네.
0: 뭐 같이 수록돼 있습니다만 맞은 거지.
1: 오.
0: 대단했지요.
1: 네, 대단하죠. 백만장. 와.
0: 과연? 아 오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힘이 들어가나요?
1: 네.
0: 아 안타깝습니다. 물 먹고 냉수 먹고 속 차려라. 야 이렇게 되면은 더 흥분이 되고 막 시름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아우.
1: 네.
0: 김준수 6단 신곡 발표했죠.
1: 네.
0: 싹 다 잊고 한 잔.
1: 아, 네. 네.
0: 술 좋아하는 저로서는 정말 즐거운 일 생각합니다.
1: 네, 한 잔 챙겨드리고 네. 있어요 지금.
0: 기다리지 않습니까?
2: 아니 왜 뜬 거예요?
0: 내 투덜대고 네. 이미. 기차는 떠났고 버스는 네. 출발했습니다.
1: 네.
0: 이제 연습하고 있는
1: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0: 화가 났어요. 네. 자책하는 거지요.
1: 네.
0: 예, 그런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1: 네, 또 모르죠.
0: 이제 뭐 시작입니다.
1: 네.
0: 와! 와! 이제는 이제 베이스를 찾았어요. 김준수 6단. 이 정도면 되는구나.
1: 오.
0: 와! 자, 그걸 성공해야 됩니다. 꼭 성공해야 됩니다. 자. 그걸 성공해야 됩니다. 꼭 성공해야 됩니다. 박명수 8단!
1: 에? 뭐야? 아니, 왜 또 꽥?
0: 꽥이 나왔어.
1: 아,
0: 여기서도 꽥, 저기서도 꽥, 꽥, 꽥수가 오늘 계속 나오는데 평소에 박명수 8단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안 풀리네요.
1: 네.
0: 이번 대국마저 진다면
2: 미치겠네.
0: 오늘 대국은 여기서 끝나게 그쵸. 되겠습니다.
2: 아, 진짜
0: 예, 시원하게. 그렇습니다.
1: 네.
0: 뭐, 눈개탑 복 가능하지요? 네, 같이. 예.
1: 저. 아, 지금.
0: 예, 이제.
1: 네.
0: 이 공포. 네. 그런 경건이 있습니다.
1: 아니.
0: 아, 저거는.
1: 이게 되나요?
0: 저렇게까지 했는데 저거 성공보다면은 정말 하순대 말이죠?
1: 여기서
0: 저거는 성공하겠죠? 그렇습니다.
1: 됐네요.
0: 과연 네. 네. 모양은 빠졌습니다만 어차피 네. 성공은 했습니다. 공피고아라는 얘기가 있어요.
1: 네, 공피고아.
0: 네, 공격할 때는 나의 약점을 먼저 돌아봐라. 제 약점부터 살피고 이제 해라는 거죠.
1: 네.
0: 살짝만 맞아도 나가 떨어진 돌은 없는가? 뭐 이런 정도.
1: 아, 자기 돌부터 네. 봐야 된다.
0: 네, 자기 돌.
1: 네.
0: 네. 그러나 김준수 6단은 뭐 시원시원하게 공격해도 됩니다. 놀러라니까.
1: 네.
0: 네? 나에게는. 아. 신중하네요. 신중해서 네. 나쁠 건 없습니다.
1: 네, 그렇죠.
0: 네. 자, 그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1: 이야,
0: 시원한 한 방.
3: 진짜 진심 나네. 칭칭나네 대진아 칭칭나네
0: 시원한 한 방!
1: 진짜 시원하게 날렸어요.
0: 예, 역시 프로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1: 와!
0: 그래, 나 우습게 봤지? 나도 프로야.
1: 네.
0: 내가 괜히 팔단이야. 야, 이 그림 다시 보고 싶네요.
1: 와,
0: 다시 봐도.
1: 오늘의 명장면
0: 그 그렇습니다. 예, 오늘의 한 알.
1: 네.
0: 예, 오늘의 한 알로 선정됐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1: 네.
0: 예. 아, 와, 거리, 예! 나도 장군몽군이지. 네.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보여주겠다.
1: 자, 알 개수가 예. 이제 비슷해지고 있어요.
0: 예. 자, 저기, 우와!
1: 우와!
0: 야!
1: 되게 잘하신다.
0: 당신이 하면 나도 할 거야.
1: 와! 어,
0: 이런 정도.
1: 완전.
0: 벌써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1: 네, 완전 페이스를 찾으셨어요.
0: 예, 정타를 맞았을 때는 음이 달라요. 네, 아래 음이 다릅니다. 네, 와. 타음이. 자,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1: 아!
0: 저게 또 뭡니까? 그렇게 칭찬해줬더니 또.
1: 아,
2: 지금.
0: 아, 끝내겠습니다.
1: 네.
0: 죄송합니다. 웃고 즐기는 사이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저 알이 또 하나 있긴 있는데.
1: 네. 자,
0: 그러나 일단 그거 처리하고.
1: 유리하니까.
0: 예, 왜 지금 또 반대.
1: 아, 바로.
0: 아, 저러면 안 돼요. 예.
1: 네.
0: 저런 걸 갖다 똥매너라고 그러는데 저러면 안 됩니다. 매너 꽝이에요. 저 이거 몰라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백한점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 말고 그 수 말고 요 한 수를 그쪽으로 좀 붙여서 어떻게 할 거냐.
1: 아, 저기 와서 하시라고.
0: 당신이 해봐라. 아, 조용히 해라. 나는 해설인데 조용히 하라는 거는 박명수 네, 컨셉이겠지요. 네. 원래 예의 바른 친구인데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1: 아, 말은 잘 들으셨어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진짜 약하게. 네.
0: 허탈합니다.
1: 네.
0: 어, 그렇습니다.
1: 어.
0: 그게 맞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유리하니까
1: 네.
0: 막 가도 됩니다.
1: 네. 농기타법을 뭐 해도
0: 그렇죠. 농기타법 좋은 얘기예요. 농기타법이 아니라 왜 농계를 확실하게 누룰러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김준수 6단
1: 엄청 앞서 네. 나가고 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어. 자, 더 이상 뭐
1: 신중해야 돼요.
0: 오도가 더 이게
1: 아, 정말 신중하게.
0: 자, 여기서 김준수 6단이 승리로 끝낼 것이냐. 1대1
1: 네.
0: 예,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가서
1: 네.
0: 이 세 번째 대국을 펼칠 것이냐.
1: 네.
0: 여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지요.
1: 네.
0: 네. 그렇죠. 더 이상 할 게 네, 없습니다.
1: 네, 네. 어?
0: 아. 눈치를 보네요. 김준수 6단 딱 공격을 하고
1: 네.
0: 박명수
1: 과연
0: 8단에게 어, 자리 양보 안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아, 안 해도 됩니다. 제발 그렇게 신신당부했건만. 이건 알까기지 무슨 씨름이 아니에요. 이야.
1: 와.
0: 자, 저 상태에서 누워치기 타법.
1: 불안한데요.
0: 네. 과연 이제 알까기 누워서 가는 시대다. 아, 아 네. 자세가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아,
1: 네.
0: 다시 또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 아. 아 네.
0: 기껏 네 천분들이다가
1: 아.
0: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김준수 네. 6단 어? 네, 성격 나오죠.
1: 네.
0: 아, 뭐 굳이 끝내지 뭐
1: 한 번에 다
0: 네,
1: 사실
0: 끝내도 됩니다.
1: 어? 네.
0: 네. 뭐 아, 그럼요. 저 피말리는 승부는 여기서 승부는 여기서
1: 엥?
0: 아, 저 한 점 오래 가네요. 네.
1: 어.
0: 그렇습니다. 아. 네. 일단 그 한 점은 어떻게 처리를? 일단 그 한 점은 어떻게 처리를? 아! 아! 아! 네, 꽥으로 끝났습니다.
1: 아.
0: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김준수 6단 강적, 강병수 8단 그리고

0: 승리했습니다.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사인을 박명수 씨부터.
2: 아,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돼요?
0: 두 번이나 쫓자 나왔어.
1: 어머!
2: 이게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안 돼요.
0: 제 이름 쓴 겁니다.
2: 이분은 별을 그려? 뭐 하시는 분이에요?
0: 한국무용으로 하고. 자, 요거를. 어, 맞아요. 자, 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씨에게 축하드립니다. 치신 분에게 표현을.
2: 의욕만 너무 앞선 게 저게 팬인 것 같아요.
3: 두각 방송에서 이렇게 알까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0: 생리대 안 챙겨왔는데. 아 맞다,
1: 생리대 무상 공급을 하는 걸 검토해보라.
0: 어디서 받을 수 있지? 우리 지역 공공시설에 있구나. 한 팩에 두 개나 들어있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안심하고 쓸 수 있겠어.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가까운 곳에서.

요가를 수련할 때 동작을 따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세마다 정해진 곳을 응시하는 응시점을 확인하고 따라야 하는데요. 요가에서 응시점이 하는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몸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허리 건강에 좋은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동작마다 하늘이나 손끝, 코끝 등 응시하는 곳은 다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수련 시 집중과 몰입을 통한 명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내적 수련과 외적 수련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응시점은 주변 환경 때문에 마음이 쉽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 곳에 응시하며 시각을 제어하는 건데요. 내면의 나를 바라보며 감각을 제어하고 생각을 차단해 정신적인 수련을 할수 있고요. 신체 수련 시 부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인 만큼 요가 동작을 할때 응시점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그 다음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시키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척추의 유연성과 탄력을 길러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다누라사나와 파르스바 다누라사나입니다. 활 자세로도 불리는 다누라사나는 굽은 등과 어깨를 펴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호흡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몸을 바닥에 천천히 눕혀봅니다. 가슴을 바닥에, 손등을 바닥에 놓고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오른발을 쥐고 왼발 접으면서 왼손으로 왼발을 줍니다. 가슴을 들고 턱을 밀어내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다리를 밀어서 어깨도 당겨보고 가슴을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봅니다.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발등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턱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발끝 좌우로 툭 호흡을 편안하게 전동합니다. 손 가슴 상체를 일으키고 이어서 등부터 어깨 근육 전체를 스트레칭해줘 뻣뻣함은 줄어들고 척추의 활력을 키워주는 파르스바 다누라사나입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춥니다. 손등 바닥, 오른발 접고 오른손으로 발을 줍니다. 왼발 접고 왼손으로 발을 주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턱을 밀고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를 위로 천천히 차올려 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무릎과 두 발을 모아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이어갑니다. 이때 주의점은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호흡이 다 끝났다면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면서 몸을 다시 일으켜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들어 올리면서 호흡합니다. 내쉬고 다리 풀고 손 가슴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굽은 어깨를 열어주고 부드러운 허리를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고 상체 라인을 다듬기에도 좋으니 꾸준히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을 바닥에 천천히 눕혀봅니다. 가슴을 바닥에, 손등을 바닥에 놓고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오른발을 쥐고 왼발 접으면서 왼손으로 왼발을 줍니다. 가슴을 들고 턱을 밀어내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다리를 밀어서 어깨도 당겨보고 가슴을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봅니다.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춥니다.

손등 받아 오른발 접고 오른손으로 발을 줍니다. 왼발 접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턱을 밀고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를 위로 천천히 차올려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무릎과 두 발을 모아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이어갑니다.

앉아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으로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해 주는 것과 동시에 허리와 골반을 이완시켜 탄력 있는 척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드라 마첸드라사나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이완하고 척추의 피로감을 풀어줘 허리 통증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이때 등 뒤로 내려놓은 손은 왼손을 바닥으로 쭉 쓸어낸다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천천히 밀어냅니다.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쓸어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회전시켜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회전하고 시선은 45도 측면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두세 차례 이어가 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발을 바꿔서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 유지, 왼발 접고 오른발 접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고 왼손을 바닥에 누르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내쉴 때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왼쪽 어깨 회전시키고 허리를 들어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정면을 바라보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비틀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마시고 가슴 밀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정면 보고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 펴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아래로, 왼쪽 무릎 잡고 오른팔로 왼쪽 무릎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시고 바닥 짚은 손으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강한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에 넘겨봅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다리, 발을 그대로 쥐면서 왼손으로 허리 측면을 대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보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오른발 접고 왼발 접고 자세를 풀어줍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도 복부를 수축해 비트는 동작은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만큼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조금 더 강한 자세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팔과 손목을 강화시켜 움직임을 좋게 만들어주는 차트랑과 단다사나입니다. 팔굽혀펴기와 비슷한 동작으로 손목이 약하다면 오랜 시간을 유지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몸을 왼쪽으로 틀어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로 벌려봅니다. 뒤꿈치를 세우고 발끝을 세워줍니다. 엉덩이는 15도가량 앞으로 밀어내서 어깨를 그대로 바닥까지 끌어내릴 수 있게 손 위치를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복부를 수축하고 나의 겨드랑이와 팔 간격이 주먹 하나 들어갈 수 있게 팔꿈치를 살짝 벌려봅니다. 시선 정면 보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팔꿈치를 접는데 가슴 근육인 대흥근과 등 근육인 광배근을 이용해서 몸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봅니다. 발등 내려놓고 다시 한번 동작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발끝을 세우고 시선 정면, 몸을 버틴다 느낌으로 천천히 바닥까지 내쉬는 호흡에 내려갑니다. 가슴을 바닥에 놓지 않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다가 천천히 가슴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차투랑과 단다사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발끝을 세워줍니다. 몸을 일자로 맞춘 상태에서 시선을 정면 바라보시고 아랫배를 바라보시고 손을 바닥을 지지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로 겨드랑이 쪽으로 접으면서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추고 발등, 가슴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자,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손은 어깨 바로 밑으로, 아랫배를 수축하고 몸을 일자로 만듭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몸을 낮추면서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에 낮추고 발등 놓고 손 가슴 발끝 좌우로 떨구면서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팔과 손목뿐 아니라 복부에도 꽤 많은 근력을 필요로 하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코어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으로 따라하면서 엉덩이가 너무 처지거나 솟지 않도록 자세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팔과 손목을 비롯해 어깨, 복부 등까지 상체 전반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니까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을 왼쪽으로 틀어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로 벌려봅니다. 뒤꿈치를 세우고 발끝을 세워줍니다. 엉덩이는 15도가량 앞으로 밀어내서 어깨를 그대로 바닥까지 끌어내릴 수 있게 손 위치를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팔꿈치를 접는데 가슴 근육인 대흥근과 등 근육인 광배근을 이용해서 몸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봅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발끝을 세워줍니다. 몸을 일자로 맞춘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로 겨드랑이 쪽으로 접으면서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추고 발등

다리에 깊은 스트레칭을 요구하는 동작으로 무릎과 발목 강화에 도움을 주는 백하사나입니다. 하체의 뭉친 근육을 풀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무릎을 튼튼하게 만들어 무릎 관절의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트에 몸을 천천히 눕혀봅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손을 가슴 앞에 둡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놓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뻗어서 발등을 쥐고 천천히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다리를 천천히 내려봅니다. 이때 허벅지 안쪽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그리고 발목의 이완을 느껴봅니다. 시선 정면 바라보시고 마시고 가슴 내쉴 때 손으로 다리를 살살 눌러봅니다. 너무 무리하게 누르게 되면 무릎 관절을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무리하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반대쪽 왼발 쥐어봅니다. 왼발 발 쥐고 천천히 바닥으로 눌러줍니다. 가급적이면 시선을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어깨 그리고 무릎 관절 하나씩 느껴보시면서 호흡합니다.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이완을 느껴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손의 위치를 바꿔서 어깨 이완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발등을 똑같이 쥔 상태에서 손의 위치를 정면으로 천천히 돌려볼 수 있도록 해봅니다. 손을 발을 움켜쥐고 다리를 천천히 눌러봅니다. 시선 정면, 가슴을 조금 더 들어보고 마시고 정면 내쉬면서 손으로 발등을 천천히 눌러봅니다. 호흡은 2, 3회 이어가 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왼쪽 누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손의 위치를 정면으로 옮겨봅니다. 바닥에 뒤꿈치가 닿을 정도로 눌러보시면서 어깨도 같이 이완해봅니다. 마찬가지로 호흡을 2, 3회 정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양 발을 잡는 것도 도전해 봅니다. 오른발 쥐고 왼발 쥐어 봅니다. 누르면서 가슴들 시선은 꿋꿋 바라봅니다. 풀어주고 손 가슴 발끝 좌우로 떨구고 편안하게 호흡을 이어갑니다.

발을 지그시 눌러주는 과정은 발바닥 아치 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발 뒤꿈치의 통증을 줄여주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꾸준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릎과 발목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근육을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매트에 몸을 천천히 눕혀봅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손을 가슴 앞에 둡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놓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뻗어서 발등을 쥐고 천천히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다리를 천천히 내려봅니다. 손으로 다리를 살살 눌러봅니다. 너무 무리하게 누르게 되면 무릎 관절을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무리하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발등을 똑같이 쥔 상태에서 손의 위치를 정면으로 천천히 돌려볼 수 있도록 해봅니다. 손을 발을 움켜쥐고 다리를 천천히 눌러봅니다. 지선 정면, 가슴을 조금 더 들어보고 마시고 정면, 내쉬면서 손으로 발등을 천천히 눌러봅니다.

0: 라이브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6: 오,

0: 이미 내려온다.
1: 우리 음악에 담긴 흥과 신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모르시겠지만 제가 은근히 숨어있는 팬이랍니다.
2: Thank you.
0: 우사태표 수명장수 소원성취 바른이오.
1: 아시죠? 본인이 얼마나 약간 끼와 재주와 이런 것들이 되게 넘치시고.
3: 아니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아 이렇게 또
4: 오늘 밤 그냥 나 즐겨 즐겨 내 이런 스타일로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충북 충주시는 우리나라의 3대 악성 중 한 명인 우륵이 머물렀던 곳으로 유명한데요. 문화도시 충주시는 국악 콘텐츠 허브 도시로서 국악이 시민의 일상에 스며들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업의 하나로 지난 7월 25일 충주의 대표 공연 브랜드인 충주본색과 국립정동극장의 청년 전통 공연 예술 창작 인큐베이팅 사업인 청춘 만발이 합동 무대를 열었는데요.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국립정동극장과 충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전통 공연 충주본색 청춘 만발입니다. 이날 공연에는 한국 무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뮤온, 택견과 스트릿댄스를 접목한 트래블러 크루 등 충주를 대표하는 청년 문화 예술팀, 그리고 첼로 가야금, 헤이스트링, 그루브밴드, 조선팝의 창시자로 불리는 서도밴드 등 국립정동극장 청춘 만발이 발굴한 젊은 국악그룹이 함께 출연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밤을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충주를 들썩이게 한 한여름 국악축제, 청춘의 열기가 넘쳤던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 전통과 개성이 어우러진 젊은 국악의 향연. 국립정동극장과 문화도시 충주의 특별한 만남. 시대와 장르의 경계를 넘어선 우리 시대의 국악축제. 지난 7월 25일 충주를 뜨겁게 달군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국립정동극장의 청년 국악인 인큐베이팅 사업 청춘 만발과 충주의 문화예술 브랜드 충주본색이 뭉쳤는데요.
2: 충주본색은 문화도시 충주의 시리즈 사업 중에 하나이고 청춘 만발은 국립정동극장의 10주년을 맞이한 청년 국악인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이번에 두 사업이 모여 충주의 국악인들을 함께 조명하고 전국에서 뛰어난 국악인들을 모아서 함께 공연을 꾸며보았습니다.
1: 공연이 열린 무대에도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건설회사의 기술연구소였지만 연구가 끝난 후 6년 이상 방치됐다가 지금은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2: 사실상 연구소라는 건물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없는 건물이다 보니 들어왔을 때 좀 새로운 색다름을 좀 느끼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팔개 모양의 건물을 저희 연출관인과 함께 잡아서 마련하게 되었고요. 플리마켓과 푸드트럭들이 들어와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1: 이날 무대에는 국립정동극장의 청춘만발이 발굴한 아티스트들과 충주의 젊은 예술인들이 함께해 충주만의 색과 국악의 흥이 어우러진 공연을 펼쳤습니다. 전통 판소리의 울림에 재즈와 레게의 호흡을 더해 자유로운 무대를 선보인 H&M과 판소리 무브먼트 작심.

0: 2014년 충주에서 창단한 전국 최초의 택견 비보잉 팀 트래블러 크루는 전통 무예인 택견의 역동적이면서도 섬세한 동작에 스트리트 댄스를 결합해 전통 무예의 멋을 알려왔는데요.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북을 대표하는 비보이 팀 트래블러 크루이고요. 충주가 택견의 본고장이잖아요. 택견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비보잉 브레이킹을 합쳐서 택견 비보이라는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 무용을 기반으로 전통과 창작을 넘나들며 전통춤의 세계를 넓혀가는 충주의 무용팀 위온의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첼리스트 김솔 다니엘과 가야금 연주자 윤다영이 뭉친 첼로 가야금은 2020년 청춘 만발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됐는데요. 첼로의 묵직한 울림과 가야금의 섬세한 선율이 어우러져 새로운 우리 음악을 들려줍니다.

0: 장구, 꽹과리 등 타악기만으로 다채로운 분위기를 그리는 여성 타악 앙상블 그루브 앤드. 세계 최대 규모의 월드뮤직 박람회인 워맥스에서 공연하는 등 전 세계에서 우리 타악을 알리고 있습니다.
1: 타악기로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그루브들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그루브라는 뜻과 저희의 어떤 음악을 듣고 관객분들이 많은 상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그루브에

0: 밴드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1: 가야금 트리오 헤이스트링은 25현 가야금이 지닌 폭넓은 선율에 실험적인 연주법으로 소리의 다양성을 확장해 왔는데요.

세계적인 팝 음악을 결합한 조선 팝의 창시자 서도 밴드입니다. 서도 밴드만의 감각으로 해석한 신명나는 뱃노래 강강술래가 충주의 밤을 뜨겁게 물들였습니다.

0: 우선은 국악을 가까이서 이렇게 가성비 좋게 접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는 게 좀 감사한 것 같고요. 그 다양함을 좀 고려해가지고 구성해 주신 게 다 좋았던 것 같아요.
1: 오늘 이 행사를 보니까 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앞으로 이 충주에서 이런 행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2: 충주에 울려 퍼진 젊은 국악의 선율. 국악이 선사하는 생기와 감동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우리 음악의 더 큰 가능성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3: 네, 마지막에 서도 밴드의 음악에 맞춰 강강술래를 하며 흥을 나누는 게 참 보기 좋았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버려졌던 공간이 공연장으로 재탄생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충주시가 건설회사에 기술연구소를 매입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는데요. 또 축제 현장에서는 올해 10주년을 맞은 국립정동극장 청춘만발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전시와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푸드트럭,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충주 본색 청춘만발처럼 지역의 공연 브랜드와 국립예술기관의 협업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해봅니다. 자,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 만나볼게요.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071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했다고 합니다. K-POP과 K-드라마를 넘어 이제는 K-푸드, K-뷰티까지 한국의 문화와 일상, 라이프스타일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난 결과라고 하는데요. 우리 문화가 가진 위대한 힘을 일찍이 예견하고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문화가 가진 힘을 알린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인데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기념 음악극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의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유네스코는 2026년을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로 공식 지정하고 김구 선생의 평화 사상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올해 창단 30주년을 맞은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는 김구 선생의 서사와 철학을 역동적인 음악으로 풀어낸 음악극을 준비했는데요. 중년 김구 역에는 배우 강신일이, 청년 김구 역은 뮤지컬 배우 박성환이 맡았고요. 윤봉길 역은 소리꾼 오단해가 맡아 열연을 펼쳤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4: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요.
5: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음악극으로 만나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가 보여주는 높은 문화의 힘.
4: 대한독립 만세! 야!
5: 올해 창단 30주년을 맞은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가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인데요. 올해는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로 지정된 해입니다. 문화의 힘으로 세계 평화를 추구한 김구 선생의 뜻을 세계가 인정한 겁니다.
6: 김구 선생

0: 인생이 독립운동만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이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어떤 보편적 가치 또 평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애쓰셨고 그것들이 인정받아서 여태까지 만약 김구 선생을 독립운동 투쟁사로 조명을 했다면 요번은 완전히 다르게 어떤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문화 강국,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는 그런 것들을 소원하셨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지는 음악극이라고 하겠습니다.
1: 청년 김구 역은 뮤지컬 배우 박성환이.
2: 부디 그런 나라를 세워주시오.
1: 중년 김구 역은 배우 강신일이 맡아 시대별 김구의 삶과 고뇌를 그려냈습니다.
3: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독립투사이고 또 민족의 지도자이고 김구 선생님을 연기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분의 일생을 많은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최대한 잘 표현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1: 2025년 KBS 국악대상 수상자 소리꾼 정은혜가 해설자 역으로
4: 그 이름 윤봉길.
1: 소리꾼 오단애가 윤봉길 의사 역으로 출연해 극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5: 대장부가 집을 떠나면 뜻을 이루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으리.
1: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는 국악관현악과 연극, 무용, 합창, 영상이 어우러진 대형 무대인데요. 총 150명이 넘는 출연진이 함께 극의 웅장함을 더했습니다.
6: 국악관현악 위에 뮤지컬 배우, 전극 배우, 또 판소리, 민요, 사물 등등 어린이 합창 다 모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것 위에 다 모아져서 또 다른 하나의 예술적인 작품이 된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총 8장으로 구성된 이 음악극은 동안농민혁명부터 독립운동, 광복 이후까지 김구의 일대기를 차례로 그려냅니다.
7: 그 시작을

0: 18세에 동학농민운동에 참여,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하며 이름을 김창수에서 김구로 바꿉니다.
1: 인문! 이제 나는 김창수가 아니다! 이제 나는 김구다! 아무리 짓밟혀 죽이려 해도 끝내 살아남아! 이 나라의 앞날을 보리라!
0: 일제의 국권 침탈은 극심해져만 가고 신민의 사건으로 옥고를 겪던 김구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스스로 백범이라 부르게 됩니다.

0: 미천하다는 백정의 백자하고 평범하다는 범부의 범자를 따서 백범이라고 호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고 일반 백성들과 같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겠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1: 1931년 항일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한인 애국단을 결성.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와 함께 대한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2: 환영이 계십시오. 백년의

0: 이거를 통해서 정말로 그 독립운동에 어떻게 보면 큰 길이 열린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연기를 하면서 물론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제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감사함을 느끼면서 지금의 저희가 있기까지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런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1: 타국의 힘에 의한 해방, 이 무슨 날벼락인가?
2: 드디어 맞이한 광복,
1: 괴롭혀,
2: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세에도 그는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문화의 힘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꿈꿉니다.
1: 내가 원하는 나라는 힘으로 남을 누르는 나라가 아니고, 나는 남에게 고통을 주는 강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의 힘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원하오.
2: 사물놀이, 합창, 무용이 결합한 마지막 무대는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상징합니다.
1: 그대들이여, 내가 보지 못한 그 나라를 그대들이 이루어버려. 나는 이제 이 나라가 문화로 빛나는 문화 강국 대한민국임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겠소.
3: 우리의 독립은 단순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음악극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받아가셔서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문화의 나라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문화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4: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를 꼭 문화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2: 인류 전체에 행복을 주는 문화국가를 꿈꾼 선지자 김구의 철학. 그 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발걸음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1: 내 소원은 끝난 것이 아니오. 내 소원, 이 내 간절한 소원은 이제 그대들에게.
5: 네, 그동안 잘 몰랐던 백범 김구 선생의 삶과 고뇌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독립운동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의 힘이 꽃필 수도 있었는데요. 독립은 평화를 향한 공동의 의지와 연대를 통해 만들어졌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무대에는 경기도 무용단과 용인시립 합창단 등 150명이 넘는 출연진이 참여했는데요. 우리 전통음악이 가진 독창성과 오케스트라의 웅장함이 결합한 무대야말로 백범 김구 선생이 그토록 바랐던 문화국가의 이상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탄생 150주년을 맞은 백범 김구 선생의 숭고한 정신, 그리고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의 예술적 도전이 만들어낸 이 뜻깊은 울림이 앞으로도 K컬처를 이끄는 힘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여름에 피는 꽃 중에 접시꽃이 있는데요. 길가에 핀 접시꽃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인데요. 접시꽃 당신, 담쟁이, 흔들리며 피는 꽃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한국 서정시의 거장, 도종환 시인.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최근 산문집 상처와 결별하기를 출간한 도종환 시인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5: 저희 국악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6: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종환입니다. 무더위에 몸 건강하시고 늘 마음 청안하시기를 바랍니다.
5: 네, 요즘에 뭐 강연으로 굉장히 바쁘시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또 네. 산문집도 출간이 됐는데 최근 근황부터 여쭤볼게요.
6: 지난해 연말에 고요로 가야겠다라는 시집을 냈고요.
5: 네.
6: 달포전에 상처와 결별하기라는 산문집을 내고요. 책 낸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도 있고요.
5: 네.
6: 또 뭐 문학상 심사 이런 거 부탁도 많이 들어오고요.
5: 네.
6: 5월에는 신경림 선생님 2주기가 되어서
5: 네.
6: 2주기 추모 행사를 하는 동안 신경림 학회를 창립했는데
5: 네, 네.
6: 그 신경림 시인의 그 학회의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5: 네. 가난한 사랑 노래 농무로 잘 알려진 시인 신경림 시인이신데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기에 학회도 회장을 맡게 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6: 제가 젊은 시절 문학 청년기에
5: 네.
6: 무명의 시인으로 지방 시인으로 시골에 살고 있을 때
5: 네.
6: 신경림 시인이 동인지에 발표한 시를 보고 전화를 하셔서
5: 네.
6: 우리나라 최고 유명한 출판사인 창비에서 시집을 내자고
5: 와.
6: 제안을 하셔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5: 네.
6: 그래서 저를 중앙문단으로 이끌어 주신 분, 저를 지방의 시골에 있는 문학 청년에서
5: 네.
6: 중앙의 시인으로 저를 끌어올려 주신 분이 신경림 시인이시라서 저는 제 시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고요.
5: 네.
6: 2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나라 모든 문인단체가 다 힘을 합해서 문인장으로 모실 때
5: 네.
6: 장례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선생님 마지막 가는 길을 모셔드리고 그렇게 한 인연이 있습니다.
5: 이야. 그때 전화를 받으셨을 때 기분이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6: 깜짝 놀랐죠.
5: 진짜?
6: 깜짝 놀랐죠. 정말 신경림 시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이신 분이 무명 청년에게 전화해서
5: 네.
6: 시집 내자라고 한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이고 기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순간이었죠.
5: 그때 동인지에 실렸던 시가 어떤 시였을까요?
6: 뭐 고듬이 마을에서라는 그 첫 시집의 제목이 된 시를 비롯한 청년기에 막 펄펄 끓는 그런 시들인데 그런 시들을
5: 네.
6: 눈여겨 보시고 시집을 내자고 제안하신 건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5: 아니, 어떤 이유였는지 한번은 후에 여쭤보셨어요? 어떤
6: 뭐,
5: 제목에
6: 눈여겨볼
5: 네.
6: 젊은 친구가 하나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셨던가 봐요.
5: 그렇군요.
6: 네.
5: 이야.
6: 고맙죠, 저는.
5: 진짜. 오, 정말 사람의 인연이란 참 놀랍다는
6: 네.
5: 게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1977년부터 고향인 청주에서 교직 생활로 이제 시작을 하셔서 1984년 동인지 분단 시대를 통해서 등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직 생활은 언제까지 하셨던 거예요?
6: 교직은
5: 77년부터
6: 20여 년 전에 2003년까지 하고 그만두고 나왔으니까요.
5: 네, 꽤 오래 그래요.
6: 꽤 오래 했어요.
5: 30년 오래. 가까이 하신 거예요.
6: 17년 정도 했어요. 17년.
5: 17년 정도.
6: 그러니까 전체 27년 중에 10년은 또 해직 기간이라서.
5: 아, 네. 그러시군요.
6: 네.
5: 예.
6: 복잡하지요, 좀?
5: 네. 예. 정말 도종환 시인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신데 1986년 두 번째 시집이 접시꽃 당신이었고
6: 네.
5: 그 당시에 정말 100만 부 이상 팔리면서 큰 인기를 얻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11월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집 고요로 가야겠다를 출간하셨습니다. 또 5월에는 편운 문학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사실 많은 상을 받으셨잖아요. 지금도 상을 받으시면 기분이 좋으신지도 궁금해요.
6: 상을 받기가 좀 민망하고 미안한 구석도 있어요. 상을 주던 사람에서 이제 또 갑자기 이제 상을
5: 네.
6: 받는 일이 생겼는데
5: 네네.
6: 편운 문학상 받으면서 사실은 기뻤어요. 왜 그러냐면요.
5: 네.
6: 제가 한 10여 년 정치권에서 정치적 역할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5: 네.
6: 문학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를 문학계에서 인정해 주고 그리고 그걸 상으로 이렇게 주는구나. 그래서 그게 기뻤어요. 전에는 시집을 내도 상을 주면 혹시 문학이 권력에 아부하는 것처럼 비칠까 봐서 주고 싶은 상도 주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5: 네.
6: 이번에 5월에 상을 받으면서 문학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걸 문학계에서 문학 동료들이 선후배들이
5: 네.
6: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 네.
6: 그 매우 기뻤습니다.
5: 이전에 받았던 그 상의 느낌과는 또 다른 예, 느낌을 그렇습니다. 받으셨을 네. 것 같고
6: 중간에 제가 국회 가서 일을 하다 왔기 때문에
5: 그렇군요. 편은문학상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세요.
6: 조병화 선생님이 1991년부터 이 상을 제정하셔서 네. 시 쓰는 시인과 평론가 그 두 분야에 두 사람씩 이렇게 주기 시작하셔서 지금 25년 정도 되어서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상의 거의... 역사가 긴 오래된 그런 좋은 상입니다.
5: 네. 시집 제목이 고요로 가야겠다. 네. 딱 한번 들으면 귀에 이렇게 박힐 정도로 네. 아주 인상적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고요로 가야겠다. 지금 이제 정치권에 발 들이셨던 10년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의 심정이셨는지 어떤 이유에서 고요로 가야겠다를 정하셨을까요?
6: 하루하루가 소요의 연속이에요. 내일 놀라운 일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깜짝 놀랄 일, 충격적인 일, 분노할 일, 흥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매일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일상이 그렇잖아요.
5: 네네.
6: 그러니까 그 일이 터질 때마다 똑같이 흥분하고 욕하고 화를 내고 뭐 분노하면서 댓글을 쓰고 막 이렇게 참전을 시작하면 네. 하루도 조용하게 지나가는 날이 없고 우리 내면까지 소음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 좀 침착해지자. 침착한 눈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보고 또 사회 현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네. 사물을 보고 차분해지자. 그리고 생각하면서 좀 하루의 순간순간들을 생각하며 살자.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시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네. 던진 언어가 고요로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 내가 고요로 가려고 한다라는 의지를 담았지만
5: 네.
6: 멈추자는 거죠. 이제 분노도 멈추고 집착도 멈추고 욕심도 내려놓고 좀 하던 일을 잠시 놓고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음악이라도 듣고 시집이라도 좀 읽고
5: 네.
6: 또 뭐 할 수 있으면 아침에 명상이라도 해도 좋지만 안 되면 오후에 일을 하다가 잠시 눈이라도 감자. 그래서 고요한 자기 자신과 만나고
5: 네.
6: 또 고독이 하는 말을 좀 듣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5: 아, 정말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너무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숏폼에 중독이 돼 있고요.
6: 네. 예,
5: 하루에도 주식창을 열어보면서
6: 그렇죠.
5: 분노와 좌절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6: 매일 그렇잖아요.
5: 매일 그렇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도 주식창을 또 열어봤거든요.
6: 네.
5: 고요로 가야겠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하루에 단 5분, 10분만이라도 나와 마주하는
6: 번씩,
5: 시간.
6: 몇 번씩.
5: 예. 예,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고요로 가야겠다 시집 중에서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 들려주고 싶은 시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작품일까요?
6: 지금 말씀드린 고요로 가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고요라는 네. 시의 일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5: 네.
6: 고요. 바람이 멈추었다. 고요로 가야겠다. 고요는 내가 얼마나 외로운 영혼인지 알게 한다. 고요는 침착한 두 눈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보게 하고 육신이야말로 얼마나 가엾은 것인지 알게 한다. 내 안에는 타오르는 불길과 오래 흘러온 강물이 있다. 고요는 그 불꽃을 따스하게 바꾸고 수많은 것을 만지고 온 두 손을 씻어준다. 촛불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 아직도 내 안에 퇴색하지 않고 반짝이는 것과 푸른 이파리처럼 출렁이는 것이 있다고도 일러준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길이

0: 이 있다고,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물 한 잔을 건넨다. 다시 아침 해가 뜨고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생은 계속된다고 조그맣게 속삭인다. 다시 별빛을 바라보고 자신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은 신께 판단을 넘기고, 고요의 끝에 왜 두 손을 모으게 되는지 물어보게 한다. 바람이 멈추었다. 고요로 가야겠다.
1: 아, 뭔가 가슴이 징해지는, 예, 마지막 두 문장이 귀 전에 맴돕니다. 예.
0: 고맙습니다.
1: 아니, 시, 이 작품을 만드실 때 시를 좀 천천히 음미하면서 독자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셨다면서요?
0: 그럼요.
1: 네.
0: 그래서 이 책을 편집할 때, 네, 제가 읽은 이 한 편의 시에 두 행, 세 행도 따로 한 페이지에 놓으면 한 편의 시처럼 읽힐 수 있다. 그래서 한 편의 시를 여러 페이지에 나누어서 두세 행씩 이렇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을 수 있게 책을 그렇게 편집하고,
1: 네,
0: 그 페이지가 끝나면 시 전체를 모아서 또 따로 한 페이지에 담고, 이렇게 여덟 편을 좀 천천히 읽을 수 있도록 편집을 해서, 네, 이 시집을 만들었어요.
1: 와.
0: 반응이 좋아요.
1: 그럼 제가 일부러 아 천천히 음미해야지라고 하지 않더라도,
0: 예,
1: 편집이,
0: 예,
1: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0: 네네네,
1: 음미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겠군요.
0: 편집자가 이 제 원고를 처음에 받아보고 난 뒤에,
1: 네,
0: 이 중에 몇 편은 정말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서 그렇게 편집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
1: 네,
0: 아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1: 네네,
0: 독자들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아주 좋게 읽어주고 있어요.
1: 아, 지금 보신 분들 가운데 이제 고요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요로 가야겠다 시집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낭독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자, 그리고 아니 근데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도 또 책을 내셨어요. 이번에는 산문집. 올해 6월에 오랜만에 산문집을 발표하셨는데요. 이번 책의 제목은 상처와 결별하기입니다. 상처는 보통 결별하기 힘들잖아요.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어떤 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0: 살면서 매일 상처받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특히 상처받고,
1: 맞습니다,
0: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살거든요.
1: 네.
0: 근데 보통 회복 그러면 아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1: 네.
0: 그런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회복이란 아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1: 네,
0: 아팠던 상태와 결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 네.
0: 아프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그것 때문에 병 생긴 거거든요. 그 환경 때문에 내 몸이 아팠던 거고,
1: 네,
0: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는데, 아프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또 아플 수 있어요.
1: 다시 상처를 받는
0: 거예요. 네. 되게 그렇게 살아요.
1: 네.
0: 그런데 다산 선생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 그렇구나, 아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아픔과 결별하는 것이 회복이구나.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몸과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는 게 그게 회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다시 하게 됐어요.
1: 네.
0: 거기까지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고 그냥 얼른 회복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결별해야지만 회복이구나.
1: 그렇군요.
0: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1: 네,
0: 상처받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결별하고 진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시라고 하는 말씀을,
1: 네,
0: 이 책에 담았어요.
1: 그렇군요. 아니, 총 4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삶의 상처와 회복,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글을 한 편 한 편 쓰실 때마다 회복하는 걸 느끼셨다고요?
0: 그렇습니다. 제가 시 한 편 쓸 때마다, 산문 한 편 쓸 때마다 아팠던 제 마음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어요. 아, 이게 시 한 편 쓰고 글 한 편 쓰는 것이,
1: 네,
0: 나를 정신적으로 제자리로 돌려놓는구나.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구나. 그동안 나도 많이 아팠구나. 근데 아픈 것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차분해지고, 그리고 그 공명하는 언어, 남의 마음에 다가가서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만나는 그 과정이 네. 나에게는 회복이구나. 그러니까 글한편 쓸 때마다 나는 한 번씩 회복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그럼 이 책에는 60편의 글이 담겨 있으니까 네. 60번의 회복을 하실 그렇습니다. 셈이네요. 네. 어떤 독자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0: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네. 이런 독자들 많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누군가가 미워지고 분노하게 되고 막 그 짜증이 나고 하고 이런 건 마음이 아픈 상태거든요. 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막 화나고 아프고 막 그냥 상승해서 그냥 추락으로 그럼요. 막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이 글을 권하고 싶어요. 예. 좀 멀리 보자, 차분해지자, 침착한 눈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네. 이틀 전에 부부싸움한 저에게 꼭 필요한 책이네요. 네. 아직 그 상처가 마음에 남아 있어서 예. 네. 꽁에 있었는데 네. 상처와 결별을 해야겠습니다. 네. 예, 아 참. 강연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죠? 네. 네. 강연할 때 이제 팬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시인이 되길 꿈꾸는 그런 제자분들도 만나게 될 텐데 어떤 말씀들을 주로 해주시나요?
0: 확신하지 말고 질문해라. 질문하는 게 문학이다. 과학도 질문하면서 발전했고 철학은 질문에서 출발을 했는데 네. 시도 질문이다. 그리고 한강이 노벨문학상 받는 수상연설 제목이 소설은 질문이다. 이다. 그러니까 질문해라. 확신에서 가득 차 있지 말고 자꾸 읽고 사유하면 질문하게 된다. 끝없는 질문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소설가 한강이 말한 것처럼 질문의 끝에 다다를 때 작품을 완성하게 된다. 해답을 찾을 때가 아니라 네. 내가 이거 내 삶과 맞바꿔도 좋다고 결심할 만큼 중요하고 절실한 질문들을 만나라. 그리고 그 질문들을 끝까지 밀고 가라. 글 쓰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 야,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0: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 중에 나와요, 네. 한강이. 그래서 참 훌륭하죠. 연설문도 참 좋고요. 네. 우리에게, 문학하는 사람들에게 그 후배지만 네.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소설은 질문이다. 나는 늘 시는 질문이다라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쓰는 글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작업이 맞다고만 생각하는데 네. 확신하지 말아라. 확신하지 말고 그리고 질문해라.
1: 질문에서 시작되고 네. 질문의 끝에
0: 다다를 때 있다. 소설을 완성하게 된다. 네.
1: 알겠습니다. 자, 올해도 이제 책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되실 것 같은데 날씨도 많이 무덥잖아요. 네. 올해 남은 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0: 하반기에는 시를 만화로 만드는 작업을 좀 하자는 제안이 출판사에서 어머. 들어왔어요.
1: 시를 만화로요?
0: 네. 그래서 시를 어떻게 만화로 만드냐 그랬더니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게 우리가 쓰는 글이 너무 어렵대요.
1: 그렇죠. 굉장히 함축적이고.
0: 네. 압축과 생략과 상징과 네. 비유와 이런 걸 표현하니까 어려운데 요거를 그림과 함께 좀 풀어서 하나의 줄거리가 있는 그런 만화로 만들면서 그 안에 시를 좀 계속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는데요 라는 제안을 하더래요. 네.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웹툰으로 탄생이 되는 건가요?
0: 웹툰 작가가 와서 만화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하여튼 연말쯤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네, 분노와 혐오가 많은 시대, 또 그로 인해 좌절과 상처받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인데요. 도종환 시인의 산문집 상처와 결별하기를 통해서 타인에게 받은 상처, 또 자기 스스로 준 상처와 결별하고 일상이 회복되면서 새살이 돋아나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자, 공감초대성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도종환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아,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0: 네, 고맙습니다. 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긴산조 협주곡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산조 한바탕을 관현악과의 협연으로 재해석한 무대로 올해는 검은고와 해금산조를 긴 호흡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기소리극 모양모양이 무대에 오릅니다. 8개월부터 16개월

0: 6개월 아이들을 위한 전통 예술 체험으로 판소리와 민요, 전통악기의 음색으로 다양한 모양을 소리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기획공연 다면입니다. 단원 안무가 공모에 선정된 4명의 안무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본 전통의 다양한 얼굴을 세 편의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어우렁 더우렁입니다. 전통소리의 맥을 이어가는 어린이 단원들이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5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서울 남산국악당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젊은 국악단장입니다. 삶을 식물의 생장에 빗댄 창작무용극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까지 두 팀의 특별한 무대가 오는 22일과 29일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지난 7월 29일 세계유산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19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 건 처음이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문화유산 19건, 자연유산 5건, 복합유산 1건 등 모두 25건이 새롭게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7월 25일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결정했는데요. 기존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에 서산과 여수, 고흥, 무안 갯벌을 포함하는 연속유산으로 확대 등재됐습니다. 이날 세계유산위는 한국의 갯벌이 생물 다양성과 멸종위기종, 고유종을 보존하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 서식지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로써 1995년 석굴암 불국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유산 17건, 세계기록유산 20건, 인류무형문화유산 23건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유산 보존과 국제협력의 중심으로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건 물론이고요. 기후변화와 전쟁 등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문화유산은 인류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미래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노래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0: 담긴 흥과 신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모르시겠지만 제가 은근히 숨어있는 팬이랍니다.
1: Thank you.
2: 사태표 수명장수 소원성취 발언이오.
0: 아시죠? 본인이 얼마나 약간 끼와 재주와 이런 것들이 되게 넘치시고.
3: 아니 조금은 알고 있는데. 아이 좋게 또 오늘 내 오늘 밤부터 나 즐겨 즐겨 내일은 나 일로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전기 장비들이 있지 않은 시절에 악기들이 내는 음들은 결국에는 사실 뭐 나무나 뭐 쇠나 가죽이나 그 안에서 사실은 이제 자연물들 안에서 만들어내는 공명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뭔가 매력을 빨리 느끼고 좀 더 편안하게 편안하게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0: 이번에 나온 CD와 다른 일입니다.
1: 아, 네.
0: 그렇게 많이 하나요?
1: 네, 뭐 가끔 이제 새 앨범 나오신 분은 그렇게 가끔 하시는데.
0: 표시 드릴게요.
1: 오! 아, 정말로요?
0: 네네.
1: 아, 근데 저 주셔도 되는 거예요?
0: 네, 괜찮아요.
2: 뭐 도와드릴까요?
3: 까르마 누리.
4: 제가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사실 그 힙합 음악의 어떤 뿌리가 되는 게 진짜 옛날 어떤 펑크 소울 음악들이 많거든요. 민속 음악 특유의 질감이나 어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타악기들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자연스럽게 뭔가 고래아를 만나면서 그것들이 좀 합쳐진 것 같아요.

0: 어떤 전통적인 면도 들어있고 어떤 포크적인 면도 들어있고 뭐 락적인 면도 뭐 그냥 팝적인 면 그러니까 최근 사집에는 조금 이렇게 사이키델릭한 질감도 좀 들어있고 또 R&B적인 면까지 들어있고 굉장히 다채로운 뭔가 이렇게 이질적인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게 저희 색깔 같아요.
1: 이제 고래아만이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이랑의 작업도 이제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소속 아티스트라기보다는 경솔 씨가 하는 공연을 제가 조금 같이 도와드리는 역할로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고 실험적인 방향으로 뭐 연주도 하고 있고 편곡도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구나 가볍게 심각하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금악은 기본적으로 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공통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꾸며지지 않은 어떤 원초적인 모습으로서의 음악적인 매력들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오는 변화에 대해서 거는 기대들이 되게 커요.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질 작업물들에 대해서 저도 되게 기대가 되네요.

0: 노래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0: 바다가 섬진가 건너시다가 그냥
1: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2: 뭐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3: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4: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5: 우리 음악에 담긴 흥과 신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모르시겠지만 제가 은근히 숨어있는 팬이랍니다.
3: 땡큐.
4: 부산대표 수명장수 소원성취 바른이요.
5: 아시죠? 본인이 얼마나 약간 끼와 재주와 이런 것들이 되게 넘치시고.
6: 아니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아 이렇게 해서
7: 오늘 밤 그냥 나 즐겨 내일은 나 일로 우와 차라!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풋풋한 청춘들을 부르는 여름바다. 모두를 설레게 하는 이 풍광과 소리. 그리고 이색적인 축제. 이 모든 매력을 품은 곳 충남 보령인데요. 더하여 바다가 내어주는 맛. 그리고 켜켜이 시간이 쌓인 역사까지 한껏 만나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아도 신기하게도 시간은 곳곳에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오래된 성곽에도 깊은 바다에도 사람들의 손끝과 맛에도 시간은 남아있는데요. 로컬 여행 오정해 보고 오늘은 시간을 만나고 심지어 만질 수 있는 곳 서해 중심 충남 보령에 왔는데요. 과연 이곳의 매력과 감동은 무엇일까요?

0: 사람 살기 좋은 땅, 만세 보령으로 불리던 곳 보령. 평안함을 지킨다는 이름처럼 이 땅과 바다를 든든하게 지켜온 곳이 있는데요. 탁 트인 시야를 자랑하는 이곳. 바로 충청 수영성입니다. 조선시대 충청도 앞바다를 지키던 곳이었습니다. 조선 초기에 설치된 충청 수영성. 조선 후기까지 충청도 수군을 지휘하던 본부 역할을 했습니다. 천수만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수영성의 정자, 그 경관이 가히 일품입니다.
1: 우리 여기 오신 이곳은 보령시 오천면에 위치한 보령 충청 수영성입니다. 충청 수영성이라는 이름은 충청도에 있는, 지금이야 충청남도 충청북도 하지만 그때는 충청도라고 했거든요. 충청도에 있는 수영, 물수자예요. 바다를 지키는 영이 있는 곳이다라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수군이죠. 바다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는 이 본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서해를 총괄하고 있는 총사령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0: 서해 백길의 요충지에 자리 잡은 충청 수영성. 세곡산과 어선들을 보호하며 왜구를 막아내던 든든한 기지였습니다. 서해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성벽길을 걸어보는데요. 수영성의 영보정, 군사기지 역할도 했지만 그 풍광으로도 이름 높았던 곳입니다.

0: 이 아름다운 곳을 그냥 지나칠 조상들이 아니었죠. 해요 시와 첩, 조선 후기 규남 하백원을 비롯한 문인들이 이곳의 풍경을 그림과 시로 남겼는데요. 거북선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이곳 수영성에 남겨진 또 다른 역사의 흔적.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지원군이 수영성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1: 지원군 개공 청덕비. 이 비는요, 우리 수군들이 이제 전쟁을 이제 치르러 남해 쪽으로 갔을 때 그 명나라에서 또 도와주기 위해서 왔었어요. 그때 군사 한 3천 명을 데리고 왔었다고 하는데 그 인솔자가 명나라 계금 장군인데 이렇게 여기에 계공 청덕비다 해서 세워진 비예요. 이 명나라 장군 계금 장군이 장군 이 군인 3천 명을 이끌고 여기 우리 오천 충청 수영성에 왔었다라는 아주 소중한 기록 비가 되겠습니다.
0: 우와. 영보정에 다시 올라보는데요. 경치도 경치지만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 수많은 현판들입니다. 백사 이항복, 다산 정약용 등 우리가 익히 아는 명사들도 이곳을 찾아 그 경치를 칭송했다고 합니다. 역사의 바람은 오래전에 지나갔지만 보령이 품었던 그 시간의 무게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습니다. 충청 수영성에는 또 다른 특별한 건물이 있는데요. 진율청입니다. 흉년과 재난으로 굶주리던 백성들을 구제하던 곳. 텐마루에 앉아 잠시 옛사람들의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조상들이 꿈꾸었던 나라. 지금 우리가 가꾸어가는 나라 결코 다르지 않겠지요?
2: 하늘은 높고 푸르며 땅은 길

무트로 향하는 동경일까요?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드는 해변. 이곳에 조금 특별한 이름의 섬이 있습니다. 달개벼슬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은 닭벼슬섬인데요.

최초의 해수욕장이라는데요. 바다가 내어주는 갯벌의 풍요. 여름이면 찾는 이들로 활기를 더하는데요. 바다와 섬과 갯벌이 어우러진 풍경. 우창포의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0: 커다란 두 개의 동굴로 사라지는 길. 바로 보령의 바닷속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보령 해저 터널이에요.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약 7km의 길, 바다 위가 아니라 바다 아래를 달립니다.
1: 이 보령 해저 터널은 우리나라 국도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국도가 77번 국도예요. 이 77번 국도는 경기도 파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서해바다, 남해바다를 거쳐서 부산까지 연결된 국도인데, 이 국도를 섬과 섬을 연결하고 반도와 반도 사이를 연결하면서 이어지는 도로예요. 그래서 이 77번 국도를 연결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이곳 보령 해저 터널입니다.
0: 지난 2021년 12월에 개통한 보령 해저 터널. 이로써 국도 하나가 완전히 연결됐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긴 터널일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안전이겠죠?
1: 네, 6,927m의 터널 가운데서 자동차가 반대 차선으로 돌아서 나갈 수 있는 회차로가 10군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걸어서 돌아 나갈 수 있는 비상통로가 21군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대피하고 터널 내부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0: 바다 아래를 달리는 길 이렇게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는 빛, 사라진 줄 알았던 그곳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오늘의 보령. 그 역사는 어땠을까요? 보령 역사 박물관, 시간을 훌쩍 거슬러 가보는데요. 고인도를 만드는 선사인들의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2: 저희 보령의 고인돌 문화가 충청도에서는 가장 개수가 많은 300개가 넘게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령시 전체에 지금 고인돌이 있는 곳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뭐 근대화 과정에서 많이 건축 자재라든지 뭐 다리라든지 이런 거에서 가져가서 많이 없어진 것에 비해서 아직도 300개가 넘는 이런 큰 고인돌들이 보령시 곳곳에 이렇게 지금 남아있어서, 이 3500년 청동기 시대 때 고인돌이 여기 보령에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이유는 그만큼 그 시절부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고인돌을 운반할 수 있는 정도의 많은 인구들과 또 강력한 그런 지도자들이 대를 이어서 많이 있었다라는 걸 방증하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네.
0: 오래된 보령의 유물들을 따라가다 보면 보령의 역사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2: 많은 유명하신 분들이 있지만 또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게 바로 제가 토정 비결의 토정 이재암 선생님이 바로 여기 또 출신이시고, 또 보령의 무덤도 그분 선조들 무덤과 함께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정 이재암 선생님은 저희가 뭐 연초에 되면 운세를 보고 이렇게 1년을 점치는 그런 토정 비결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가로서 사회복지 정책을 그분이 이제 포천이라든지 아산 현감 때에 거린들을 모아서 기술을 가르쳐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거린청 같은 것을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 제도를 만드신 분으로도 평가받아야 되고.

0: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시간, 1960년대 보령의 거리를 재현하고 있는데요. 그 시절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달라진 보령의 거리. 그러나 사람 사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겠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보령 한내시장. 1950년에 문을 연 3851장입니다.
1: 비싸지.
2: 6,000원.
3: 이게 뭐예요?
1: 짠무.
3: 아, 짠무?
1: 응. 언니들은 몰라.
3: 이게 그러니까 겨울 무야만 가능한 거.
1: 그렇지. 겨울 가을무에서.
3: 가을무.
1: 어, 진장을 때
3: 했다가 소금에 간해 놨다가.
1: 그렇지. 소금만 가는 거야.
3: 아, 이거 맛있겠다. 이거 딱 이렇게 물에 담궈서 조금 짠기 빼고 채 썰어서 무쳐서.
1: 먹고 그렇게도 먹고 동치미식으로 물 타서도 먹고.
4: 너무 맛있겠다.
1: 그럼.
3: 그저우니 세상에 꽃꽃이 어딨어?
0: 시장에 오니 잊혀져가던 풍경과 맛이 말을 걸어옵니다. 일일이 손으로 까는 고구마 줄기, 저에게는 기억입니다.
3: 아니, 어렸을 때 엄마가 이걸 까고 계시면 옆에 앉아서 같이 까는데 까도 까도 안 없어져.
5: 맞아.
3: 아이고, 날 더워서 이거 농사하기도 힘들고.
5: 엄청 힘들고.
3: 어머니 지금 손 이렇게 한번 보여줘봐요.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손 밑이 꺼매져. 그죠, 어머니?
6: 응.
3: 이렇게 요 손밑이 이렇게 까매야 제대로 까지.
0: 참 훈훈하죠.
3: 와, 맛있는 골목, 맛있는 냄새가 나요. 와, 맛있는 냄새가 그냥. 오, 안녕하세요.
7: 아, 반갑습니다.
3: 아, 우와. 아니, 골목 초기부터 냄새가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하는데 어머니 지금 만들고 계신 게 뭐예요?
7: 순대볶음이에요.
3: 순대볶음?
7: 네네.
3: 우와. 아니, 뭘 푸짐하게도 주시네. 주문 받으신 건가 보다.
7: 맛있네요.
3: 야, 아니, 딱 봐도 맛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어머님이 원래 이거 창업 주신 거예요? 아, 그리고 가족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7: 아들.
3: 아드님이세요?
8: 안녕하세요.
3: 여기 누구세요?
7: 우리 며느리.
3: 며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들 며느리와 함께하는 가게. 엄마는 순대를, 아들 내외는 닭을 튀기고 있습니다.
9: 맨 처음에는 그 양념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프라이팬에 구워줬어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좀 나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진화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양념을 입히고 진화한 거예요.
0: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어머니 곁으로 돌아온 아들. 모자가 나란히 장사를 한 지 벌써 15년째라고 합니다. 기름진 통닭과 딱 궁합이 맞는 음식, 순대였다고 하는군요. 단골 손님이 없을 리가 없죠.
10: 너무 맛있어요. 아기 때부터 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먹고 있어요. 보령 사람이라서 둘 다.
11: 누나가 처음 데리고 와줘가지고.
10: 저 고등학생 때 누뚱이 동생인데 데리고 와서 먹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맛을 들리더니 계속 꾸준히 먹고 있어요.
11: 그때 처음 먹고 계속 먹고 있습니다.
10: 너 많이 먹었잖아. 어느덧.
0: 어머니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올해 79의 이봉순 씨, 이 시장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3: 얼마나 하셨어요?
7: 한 45년 된 것 같아.
3: 45년을? 아니, 어떻게
7: 이 자리에서.
3: 이 자리에서만?
0: 무려 45년. 수많은 사연과 이야기를 품어온 시간이겠지요. 어머니의 젊은 사진에 지금의 어머니가 겹쳐집니다.
7: 하는 일마다 망하지는 않아. 다 돼요. 근데 이제 이것저것 이제 45년 동안 하다가 이제 돈 조금 아꼈어. 근데 애들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0: 45년의 시간 동안 어머니의 손끝에서 이어져온 맛,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한 접시의 음식에는 한 가족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1: 아드님은 어떻게 또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2: 아들은요? 예. 언니는 공부를 하는데. 아빠가 좀 사고가 났어요.
1: 아이고.
2: 그래서 병원에서 한 달쯤 있다가 와서 하게 돼 있어.
1: 그러니까 엄마 일 도와주시다가 공부 그만두고.
0: 오랫동안 엄마의 마음은 무거웠답니다. 엄마 때문에 아들이 꿈을 포기한 게 아닌가 싶어서였죠.
3: 어머니 예전 방식으로는 이렇게 처벌해놓고 하시는 게 없어요. 오시면 즉석으로 그때그때 해드리는데 이게 손님이 우르르 몰려오시면 이게 밀리잖아요. 그래서 처벌도 이렇게 몇 개씩. 예전에는 수요를 예측 못하니까 그냥 그때그때 그냥 부랴부랴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니까 처벌도 해놓고 또 튀김 같은 것도 초벌, 재벌 그 개념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소소하게. 근데 기본 바탕은 어머니 아이들 옛날 전통 방식 그대로예요.
2: 근데 한 가지 이게 있어. 나는 주문을 누르면은 그 사진을 닭을 잘라서 했나니 그럼 늦어. 이 사람들은 그걸 한 마리 한 마리 해서 물을 받쳐놓은 속도가 빨라. 아주 잘하더라고.
0: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미안함, 그리고 어머니의 길을 선택한 남편의 결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며느리 장연순 씨. 살다 보면 꿈꾸던 길과 걸어가는 길이 달라질 때도 있지요. 이제는 뜨거운 불 앞에선 어머니의 고단함을 잘 헤아리는 며느리가 됐습니다.
2: 시원하지?
4: 작은 성품인데 어머니한테는 완전히 여름을 지낼 수 있는 것 죄송하기도 해요. 진짜 너무 고생을 하니까. 저도 불 앞에 서봤지만 땀이 줄줄줄 흘러서 여름을 어머니 크게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1: 어머니 뭐부터 먹어볼까요? 일단 엄마 손맛부터 봐야죠. 그죠? 어머니 순대 하나, 그 다음에 양파 하나. 와, 진짜 맛있다.
2: 맛있어요?
1: 보통 순대볶음을 먹어보면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아주 매콤하거나 조금 짭조름하거나. 근데 어머님의 순하신 그 인자한 성품대로 정말 적당이야.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맵지도 않고 그렇게 세지 않는데 조화로워요. 그래서 또 찾게 되나 보다. 어머니 40년 전 한내시장의 그 모습이 다시 이렇게 북적북적한 한내시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2: 많으면 사람이 없어요.
1: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2: 여기가요 명동거리였거든요
1: 예전에는.
2: 네, 근데 없어서 그게 제일 아쉽고. 네, 이제 우리는 이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먹고 살아.
1: 그러니까
2: 그래서 그게 이제 만됐어요. 같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그런 거.
2: 잠깐만, 장갑 드릴게.
1: 어머니 괜찮아. 봐봐요. 이거 봐요. 자, 어머님 진짜 희한한 게 여기서부터 제가 순서대로 먹었는데 뭐든지 과하지 않아. 그리고 모든 재료가 신선해. 그러다 보니 맛이 먹고 난 뒤끝도 그 조미료 같은 그런 맛이 아니라 건강한 맛이에요.
2: 조미료 안 들어가?
1: 너무 맛있어.
0: 어머니의 음식, 어머니의 심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3: 아들이 잘 튀겨, 어머니가 잘 튀겨.
2: 아들이 잘하지, 웬 말이야.
3: 아니야, 어머니가 더 잘 튀기셔.
2: 아니야, 엄마 아들이 더 잘해.
0: 보령의 맛을 지켜가고 있는 이 가족.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람 살기 좋은 땅 만세 보령. 아주 특별한 곳을 만납니다. 넓은 마당에 뭔가가 많이 보이는데요. 네, 조각품들입니다.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고석산 석공, 충남 무형유산 48호 명장 중의 명장입니다.
5: 그 돌 나오는 데가 전국에 많아요. 많은데 일부 조금씩 나오고 조금씩 나오고. 근데 보령은 이제 까만 오석하고 애석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묘석, 묘비석에 주로 사용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된 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주 유명합니다. 전국에 이쪽 지역 이름을 딴 돌공장 이름이 아직도 50여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웅천석재, 대천석재, 보령석재, 남포석재 이쪽 이름을 딴 이름들이 지금도 많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여기가 석공의 산지 초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0: 좋은 돌이 많이 났습니다. 숱한 세월을 품은 보령의 돌. 단단하고 결이 좋아 옛부터 건축과 조각에 많이 쓰였는데요. 고석산 명장 그 돌을 알아보고 돌에 생명을 불어넣어 왔습니다.
5: 한 2년만 기술 배우면은 학교 선생님들 공무원들보다도 돈을 잘 벌으니까 이 일을 배우게 된 거예요. 학교 못 가고 다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닌 동창들 보면 그렇게 부러웠고 동창들 지나가면 안 보려고 옆으로 살짝살짝 피켜서 숨고 그랬지.
0: 참 가난했답니다. 남의 집 머슴이 되어 밥을 먹는 게 소원이었던 소년. 아홉 식구의 가장 석공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백년 54년. 이제 돌의 생명을 불어넣는 명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시간을 함께한 도구들. 오랜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글을 읽게 한 것은 무엇보다 그의 손이었습니다.
5: 저뿐이 아니라 기술자들은 다 거의 세부적인 조각을 때로 이렇게 잡아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굳은살이 요 새끼손가락 여기에 굳은살이 100이죠. 이렇게 잡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조금 여기가 좀 낫죠. 처음 오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제 물제피예요. 물제피고 딱지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많이 해서. 예.
0: 그의 작업장에서 멀지 않은 곳 전시장이 있습니다. 평생 돌과 함께 살아온 한 사람, 그의 손끝에서 태어난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5: 그 돌 가지고 조각가가 자기 생각을 넣어서 살아있는 작품을 만든다고 하면 몇 천만 원, 몇 억 가요. 그렇게 부가 가치를 높여야지 이거를 아주 고급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보령에 전문 대학, 단과대학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 정도 세워서 학생들이 돌을 가지고 작품을 할 정도 되면 보령이 예술의 소도시가 돼요.
0: 사람의 손과 생각을 만나면 새로운 가치로 탄생하는 돌. 이제 명장은 그 돌로 젊은이들 꿈을 다듬으려 합니다. 고령의 시간 속을 천천히 걸어봅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랄 곳을 만났는데요. 뜻밖의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조각품들이 그야말로 자연 속에 담겨 있는데요. 국내의 많은 조각가들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커다란 여인의 얼굴상, 작가는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을까요? 이 작품은 작품명은 웨이브라는 건데요. 자연의 기운을 내면화시켜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돌이 갖고 있는 세월의 풍파, 그것이 사람의 세월과 하나 같은 느낌으로 표현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곳은 세계 최대의 야외 예술공원을 꿈꾸는 그야말로 종합예술공원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정원도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이동희 씨.
0: 아니, 이 예쁜 이 정원을 갖고 싶은 분 맞죠?
6: 네, 그럼요.
0: 아니, 어쩌자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원을 만드신 거예요?
6: 다른 네. 분들이 오셨을 때 네. 이 꽃이 주는 감동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런 정원을 만들게 됐어요.
0: 평수가 이게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6: 글쎄요.
0: 이곳에 자리 잡은 카페.
6: 이고
0: 향 가득하고 실내 장식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렇게 이쁘게 온통 핑크핑크합니다. 생화를 염색하고 말린 보존화들.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와, 이 분위기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1: 동화책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0: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장식. 잠시 마음까지 설레었는데요. 또 놀라운 곳이 있었습니다.
1: 이거 봐요. 목욕탕 공간이에요. 오나 이게 무슨 일이래?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우와. 이거 봐요. 여기 실제 목욕탕이에요. 어머. 아, 이 공간은 뭡니까? 저 여기서 목욕해야 돼요?
6: 네. 원래 여기 여탕, 여자 목욕탕 이었던 공간이에요. 그 부분의 특색을 살리고 이제 손님들이 여기에서 앉아서 대화도 나누시고 할 수 있게 테이블이랑 비치를 해뒀어요.
1: 그럼 원래 카페 공간 자체가 그런 거?
6: 네. 찜질방이었어요. 대중목욕탕.
1: 그걸 지금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6: 네. 맞아요.
1: 근데 이 모습을 없애지 않고 살리신 거가 너무 이색적인 거 있죠?
6: 저쪽에 수도꼭지도 있고. 그쵸?
1: 그러니까 틈은 나올 것 같고.
6: 실제로 나와요.
1: 나와요?
6: 네, 그래서 빼버렸어요.
1: 아, 이걸 빼놓구나. 누가 튈까 봐. 네,
6: 맞아요.
0: 이 카페,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답니다. 남편과 함께 찜질방을 확 변모시킨 임보영 씨. 그리고는 온통 꽃 장식을 했습니다. 여름은 수국의 계절. 임보영 씨가 유독 수국에 매달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6: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여기에 장미 심거나 장미도 심어보고 다른 꽃들도 사실은 심어봤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유색수국도 심어보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일 이 환경에서 잘 견디는 애가 사실 얘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걸 이렇게 많이 심었죠.
0: 탐스럽게 핀 수국. 임보영 씨의 노력. 그냥 핀 꽃이 아니었습니다.
6: 여기 허브티 체험하실 거 저희가 준비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컵하고 올 건데 이거 하나씩

0: 블렌딩 추천도 있어요. 뭐 숙면이라든지 집중을 위한 거라든지 힐링을 위한 거라든지. 그래서 저 티백, 빈 티백에 원하시는 거 넣으셔서 맛있게 시음하시면 되거든요. 뭐 그 로즈마리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에 효과가 좋고요. 또 그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잠이 안 오거나 불면증 있으신 분들한테 참 좋은 허브예요.
1: 이곳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차를 직접 만들어서 마실 수 있는데요. 이 또한 특별한 경험이겠죠?
2: 나는 내 몸에 많이 넣는다.
0: 저희 카페 슬로건이 당신은 꽃과 같다예요.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는 남들을 돌볼 줄을 몰랐으니까 너무 어려서. 그래서 나는 꽃과 같아. 나는 꽃이니까 그래. 나 자신을 위안하는 말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근데 살다 보니까 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꽃이구나. 당신은 꽃과 같다. 네, 이렇게 된 거죠.
1: 저도 꽃과 같아질 수 있을까요? 꽃 장식을 해봤는데요.
3: 뭔가 너무 해피해요.
1: 눈도 눈이지만 꽃 향기가 참 좋았습니다. 엉거주춤 완성한 작은 꽃바구니. 저의 바람도 매달아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 정혜야, 지금처럼 웃으며 살자. 꽃처럼.
0: 이 공간에 오셨을 때 아, 여기 정말 잠시나마 힐링하고 간다, 쉬고 간다 이런 느낌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꽃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하고 닮은 점이 많잖아요. 피고 지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지친 분들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싶다는 임보영 씨, 그 마음이 꽃이겠지요?
4: 있잖아요. 이렇게 빨대로 이렇게 먹는데 꽃을 바라보면서 먹고 있으니까 이런 경험은 난생 처음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막 푸짐하게 꽃으로 이렇게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3: 아 진짜
4: 행복하네요.
0: 아낌없이 사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4: 예. 상업적인 공간이죠. 그런데 거기서 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베풀고 그 베품을 받아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힐링이 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그런 맞아요. 공간인 것 같아요. 우리 모히또 가서 샹그리아 한잔 하시죠.
0: 좋습니다.
1: 누구든 꽃을 보는 동안만큼은 잠시라도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그리고 꽃을 닮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다시 바다, 고령바다입니다. 시원한 질주. 바다가 몸과 마음을 깨우는데요. 이것이 바로 여름 바다의 매력이겠지요. 그런데 여기 아주 특별한 보령의 매력이 있습니다.
4: 이 뜨거운 여름, 진흙 하나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축제, 보령 머드 축제 함께 가시죠.
1: 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보령 머드 축제. 이렇게 신나고 이렇게 짜릿하고 이렇게 특별한 축제. 특히 외국인들의 참여가 많은 머드 축제인데요. 평범한 진흙이 사람들을 웃게 하고 또 세계인을 보령으로 불러 모으는 축제가 되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0: 보령의 머드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1: 아 이렇게 엄청 엄청 부드러워요. 와.
0: 좀 과장하면 또 하나의 피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 그래도 이렇게 신이 납니다.
2: 바야흐로 바다의 계절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수많은 청춘들이 낭만과 함께 다녀간 곳인데요. 끝간데 없는 바다와 하늘, 파도 소리 참 좋죠. 그런데 제가 여기 온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보령의 시간이 품은 진짜 맛을 느껴보려고 왔거든요. 과연 어떤 맛일까요?
0: 해수욕장 인근에 어느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보령의 바다가 내어준 것들이 그득합니다. 작은 바지락부터 탐스런 가리비. 보령의 바다가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큼직한 이것은 키조개인데요. 이 녀석들 과연 어떻게 변신할까요?
2: 안녕하세요.
3: 예,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오, 근데 조개 구이 앞에 집이 너무 예쁜데요?
3: 네네.
2: 오, 아니 근데 원래 고향이 여기세요?
3: 아, 대구 쪽입니다.
2: 대구요?
3: 네네.
2: 근데 어떻게 보령에 이렇게 자리를?
3: 대천에 건축하러 왔다가 바다가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 아, 본업은 건축업이신데?
3: 네네.
2: 아, 그러구나.
3: 제가 건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아. 최초로 대천의 해수욕장에 조개구이집을 상업화했습니다.
2: 최초로?
3: 예.
2: 와, 근데 말 그대로 원조집이네요. 얼마나 하신 거죠, 지금?
3: 지금 현재 24년째 하고 있습니다.
2: 24년.
3: 네네.
2: 제 기억에도 처음에 조개구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신기했거든요.
3: 네.
2: 그런데 왜 하필 조개구이를 또 하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3: 그 당시에는 네. 그 조개구이가 포장마차로, 간이로 조금씩 조금씩 하셨는데 서해안 쪽에 조개나 해산물이 많기 때문에
2: 많죠.
3: 예, 이게 상업적으로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가 번뜩 들었습니다.
2: 아유, 너무 좋은 아이디어로
3: 아, 예.
2: 전국의 조개구이를 이렇게 퍼뜨리신 분이시네요.
3: 네, 감사하고 보시죠. 예.
0: 건축을 하던 손으로 조개구이 문화를 만들어낸 조명수 사장님. 그 24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손길로 재료를 손질합니다. 그런데 조개구이 그냥 구워 먹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재료 준비에도 이렇게 손이 많이 갑니다. 더구나 생물을 다루는 일이라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3: 냉동이 아니고 생물이니까 첫째 그 물 온도를 잘 맞춰야 되고 선도가 떨어진다든가 폐사하는 조개는 전부 다 그냥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0: 사장님의 능숙한 손길로 마련된 조개구이 재료들. 보기만 해도 바다의 맛이 한가득입니다. 이분 사장님의 든든한 동반자 아는데요. 역시 대구가 고향인 이정희 씨. 남편을 따라왔다가 이제는 이 보령 바다를 떠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4: 그 대구에는 바닷가도 없고 그냥 어떤 데는 마음이 힘들 때 진짜 어느 바닷가 가가지고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닷가 오니까 더 좋았지.
3: 예, 대체는 그 해산물이 풍부한 지방이고 또 의외로 바닷가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억세다고 하시는데 의외로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에는 그 수심이 깊어서 어린이들 데리고 물놀이하기가 힘든데 서해 바다는 그 바다 깊이가 완만하기 때문에 애기들 데리고 그 놀러 오는 그런 휴양지로 보는 최고의 휴양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드디어 기다리던 그 시간입니다.
1: 이게 무슨 바다를 통째로 들고 오셨네요. 우와. 아니 근데요, 저희만 특별하게 이렇게 많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도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3: 일반인이 오셔도 이렇게 나옵니다.
1: 똑같이.
3: 네.
1: 와. 없는 게 없어요. 바다에서 나는 게 다 있는 것 같은데요.
3: 다 있죠.
1: 전복에, 산낙지에, 멍게에, 회에.
3: 네, 일단 먼저 가리비하고 키즈기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1: 네네. 이거는 여기 바로바로 이 바다에서 나온 건가요?
3: 네, 이 키조개는 네. 여기 회 안에서 직접 나오는 조개입니다.
1: 예.
3: 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이렇게
1: 공수해가지고
3: 예, 받아갖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와.
0: 바다를 통째로 옮겨온 듯한 푸짐한 한상. 싱싱한 재료들이 익어가면서 보령바다의 맛있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이제는 맛으로 만날 차례입니다.
1: 맛있고. 다 조개가 너무너무 싱싱하니까 엄청 부드럽고 맛있어요. 보령의 바다의 맛이 제 입안에 가득 향을 품고 있어서 정말 행복하네요. 눈으로도 느끼고 맛으로도 느끼는 보령의 깊은 맛입니다.
0: 여행 막바지. 보령의 시간이 저물고 있습니다. 바다를 보고 바다를 느끼고 바다를 다시 만져보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봅니다.
1: 보령에 와서 참 많은 시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벽에 남아있는 역사의 시간, 시장 사람들의 삶의 시간, 그리고 돌과 진흙의 시간을 만나고 만질 수 있었습니다. 파도와 바람이 만든 바다의 시간, 역사와 예술이 있는 보령. 일상을 뒤로 하고 뭔가 떠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보령이 아닐까 할 정도로 참 넉넉한 여행이었습니다.
0: 한없이 자유롭고 한없이 넓은 보령의 바다. 제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남을 기억. 보령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0: 새로 부임한 평양감사를 백성들이 환영하는 연회 장면을 그린 이 그림에는 다양한 춤이 나온다. 평양감사 바로 앞에서 추는 춤은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궁중춤 헌선도,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검무 그리고 고려 때 춤인 무고는 화려함이 춤의 자랑이다. 조영무는 신라 때부터 시작된 춤으로 나쁜 귀신을 쫓아내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이다. 옛 그림 속에 전통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옛 음악은 악보를 통해서 전승되는데, 그렇다면 춤은 어떻게 전승될 수 있었을까? 1572년 선조 때 편찬된 금악자보. 검은고, 비파, 장구, 대금의 악보로 음높이와 길이, 박자, 그리고 연주 방법이 기록돼 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춤도 기록으로 남겼는데, 춤을 기록한 책 무보. 춤의 동작을 문자나 부호, 그림으로 표기한 것으로 음악에 비해 기록해야 하는 요소가 훨씬 많아 악보에 비해 복잡한 형태를 띄었다. 그렇다면 춤을 기록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고구려벽화 무용총에서 그 기록의 시작을 찾을 수 있다. 널방벽에 남녀 14명이 춤추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가장 오래된 춤 기록화다. 이후 한자가 도입되고 글로 음악과 춤을 기록하는 악서가 등장했다. 악서에는 춤에 대한 내용이 곁들여져 수록돼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춤 기록물인 시용무보. 한 면을 사행으로 나누고 한 행을 다시 여섯 박으로 나눈 후 각 행간마다 좁은 칸을 두었다. 오른쪽 좁은 행간에 오음약보의 악보를 적고, 넓은 행간엔 춤 그림과 춤사위 등 동작 설명을 적는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박자의 정확한 표기, 움직임에 시간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20세기 이전의 무용 기록물 가운데 가장 완성도 높은 무보로 평가받고 있다. 악학괴범에서도 무보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춤사위를 글로 풀어 설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춤이 시작될 때의 의장 차비와 무용수의 배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대열이 달라질 때마다 그림을 그려 무용수들의 배치와 이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각종 관복, 복식 등을 실물 그림과 함께 그 재료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매우 충실한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정제무도 홀기라는 문헌에서 본격적인 춤의 기록이 나타난다. 춤의 명칭, 출연자 구성, 명단, 소속, 반주 음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춤사위를 간단한 용어로 설명한다. 무진, 춤을 추어 나아감. 일전, 한 바퀴 돔. 이수고저, 팔을 높였다 낮춤. 표기 방법에 따라 한자와 한글로 기록되었다. 효명세자가 어머니를 위해 지었다고 하는 춘행전은 다른 춤에는 없는 특별한 기록 방식을 보인다. 낙화유소, 꽃이 흩날리고 물이 흐르는 것 같이, 비금사, 금모래가 날리듯이와 같은 문학적 표현들이 첨가되었다. 우리의 춤은 움직임에 정서적인 느낌을 더딥혀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표현들이 존재했다. 무보에는 우리 춤의 품격까지 기록되어 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8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긴산조 협주곡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산조 한바탕을 관현악과의 협연으로 재해석한 무대로 올해는 검은고와 해금산조를 긴 호흡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기소리극 모양모양이 무대에 오릅니다. 8개월부터 16개월 아이들을 위한 전통예술체험으로 판소리와 민요, 전통악기의 음색으로 다양한 모양을 소리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기획공연 다면입니다. 단원 안무가 공모에 선정된 4명의 안무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본 전통의 다양한 얼굴을 세 편의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어우렁 더우렁입니다. 전통소리의 맥을 이어가는 어린이 단원들이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서울 남산국악당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젊은 국악단장입니다. 삶을 식물의 생장에 빗댄 창작무용극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까지 두 팀의 특별한 무대가 오는 22일과 29일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2: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3: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2: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4: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5: 부산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되셔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6: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0: 가다가 섬진강 건너시다가 그냥
1: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2: 뭐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3: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4: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5: 우리 음악에 담긴 흥과 신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무 웃어본다. 모르시겠지만 제가 은근히 숨어있는 팬이랍니다.
3: 땡큐.
4: 사태표 수명장수 소원성취 바른이오.
5: 아시죠? 본인이 얼마나 약간 끼와 재주와 이런 것들이 되게 넘치시고.
6: 아니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아이 계속.
7: 오늘 내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 이름 다 일러 우 사랑.

0: 노래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네.

0: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1: 부산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2: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0: 있을까니
1: 피아꾸로 이동하다가 섬진강 건너시다가 그냥
2: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3: 뭐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4: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5: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6: 우리 음악에 담긴 흥과 신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묻다. 모르시겠지만 제가 은근히 숨어있는 팬이랍니다.
4: 땡큐.
5: 사태표 수명장수 소원성취 바른이오.
6: 아시죠? 본인이 얼마나 약간 끼와 재주와 이런 것들이 되게 넘치시고.
7: 아니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8: 아 이렇게 또
9: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내일은 내일로 우와!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번거로움은 빼고 행정효율은 더하고
2: 국가징수업무에 일어나
3: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4: 국가행정의 혁신
5: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지푸른 산이 마을을 에워싼 이곳은 6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반촌 양동마을입니다. 조선시대 양반마을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조선시대의 상류주택을 포함한 양반가옥과 초가 160호가 모여 있습니다.

양동마을 가장 안쪽인 안골에 자리한 서백당은 조선전기의 학자이며 문신인 손중돈과 그의 외손인 이연적이 태어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서백당은 우리나라 종갓집 중 규모와 격식을 갖춘 대가옥입니다. 하루에 참을 인자를 100번 쓴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서백당. 이곳 서백당의 산실청은 새 현인이 태어날 것이란 풍수의 예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조선의 문신이자 청백리 손중돈과 성리학을 정립한 이연적이 바로 그 두 현인인데요. 남은 한 사람의 현인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고향을 지키며 살던 양반들이 모여 자주 즐기던 문화 중 하나가 시조에 곡을 붙여 부른 가곡입니다. 가곡은 언제부터 불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1400년대 이전부터 오늘날의 가곡과 같은 형식의 노래로 불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곡의 아름다움은 정제된 시어의 모음을 길게 연장하며 완성되는 세련미와 절제된 감정 표현과 호흡인데요. 이로 인한 긴장과 이완의 적절한 조화가 가곡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관가정은 조선 중종 때 이조 판사를 지낸 손중돈이 고향 양동마을로 돌아와 지은 집입니다. 곡식을 심어 자라는 기쁨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손과 후진을 양성하겠다는 관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고택이라고 하는군요. 관가정의 안마당은 안채 대문을 통과해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 마당은 누구나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찌 보면 동네 아이들을 비롯해 온 동네 사람들에게 관가정 마당을 내어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첨당은 조선시대 성리학자이자 문신이었던 이연적 선생 종가의 일부로 조선 중기에 세운 건물입니다.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건축미가 돋보이는 무첨당의 무첨은 조상에게 욕됨이 없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벽에는 대원군이 집권하기 전 이곳을 방문했을 때 쓴 글씨인 좌

조선시대의 올곧은 선비정신은 심수정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심수정은 이연과를 추모해 1560년 여강 이씨 후손들이 지은 정자인데요. 이연괄이 경상도 지역의 찰방으로 있을 때 선정을 베풀어 주민들이 송덕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조선의 문인학으로도 알려져 있는 가곡에서 그 옛날 풍류를 즐기던 선비들을 만납니다. 문인학이란 조선의 문인들이 문화와 철학을 나누며 인격 도야를 닦았던 문인들의 음악인데요. 가느다란 선율에 끊길 듯 말 듯 긴 호흡으로 이어지는 비움과 채움의 미학이 가곡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쉬임없이 탐구하고 바르게 행하고자 노력했던 선비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이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삶을 노래하고 자연을 노래하며 올곧은 선비 정신을 노래 속에 담은 가곡 역시 긴 세월을 거슬러 우리 곁에 맴돕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회.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조.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여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오늘은 임금님이 한양에서 맛있는 한상을 드신다는데 여기는 이태원이었다. 도성 안에 젊은이들이 모두

0: 벌써 어우 겨울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나 날씨가 쌀쌀해 죽겠네 그냥. 아유 진짜.
1: 어? 안녕하세요 형님.
0: 왔는가?
1: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게 말이야. 아유 현대 계절 이렇게 봄가을이 왜 이렇게 짧은 건가? 아유 진짜. 아니 옛날에 조선 시대는 말이야 사계절이 아주 뚜렷했는데 요즘은 봄, 유월, 가을, 겨울 이렇게 두 계절밖에 없는 것 같아. 아니 좀 선선해지나 그러더니 갑자기 추워지고 말이야. 아 진짜. 아 이렇게 추울 때는 쌀쌀하게 그냥 한국인이 뭐야 힘이 나야 되잖아. 밥심, 밥심으로 그냥 솥밥에 탁탁. 솥밥을 해가지고 그냥 쫙 먹는다고 누룽지도 먹고 그러고 솥밥 위에다가 거기다가 아니야 고기 반찬 다 얹어가고 딱 먹으면 아우 정말 힘이 날 것 같은데.
1: 솥밥만 하면 심심할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 챙기시는군요.
0: 그럼 그럼. 아니 내가 그러면 주소도 안 하고 먹으러 가겠나? 자 솥밥도 먹고 거기에 고기 반찬도 먹고 그걸 일석이조로 할 수 있는 데가 있다 그러니까 얼른 가보세요. 족족 어디라 그랬는데.
2: 솥밥과 코끼리였다. 듣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
1: 한정식집 이런 데 오실 줄 알았는데 되게 세련된 데 오셨네요.
0: 아니 피디 형만 지금 말 진짜 서운하게 하네. 내가 이 조선시대에서 가장 힙했던 사람인데 내가 궁중에서 내가 왕 임금이 왕이었다고 세련되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참.
1: 아니 그 임금님이셔서 좀 클래식한 걸 좋아했죠.
0: 나도 저 현대 왔는데 좀 현대 사람들 좀 많이 다니는 그런 데 좀 가봐야 되지 않겠나. 그게 선입견이 있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냥 예. 솥밥이 맛있다 그래서 왔거든요. 아이 무슨 솥밥. 잠깐만. 근데 이게 솥밥이 8가지나 되네요?
3: 네네 맞습니다.
0: 이렇게 많습니까? 우와 잠깐만. 잠깐 고민되네. 민어도 있고 해산물 갈비 육개장.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좀 추천 좀 한번 해줘보세요.
3: 우선은 점심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조리된 양념 갈비하고 인기 있는 가장 많이 베스트 메뉴 중에서 버섯 솥밥하고 해산물 솥밥. 근데 전체적으로 다 맛있긴 한데.
0: 아 그러면 네. 추천해주신 해산물 솥밥이랑 트러플 머시롱 솥밥이랑 그다음에 얘를 같이 먹으면 되는 거죠?
3: 네네.
0: 양념 솥뼈 갈비.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잠깐만. 좀 근데 저기 여기. 숙성하는 맛있다면서요. 근데 오늘 제가 그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 담당 PD는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몰래 조금만 먹고 가고 싶어가지고.
3: 아, 네. 제가
0: 숙성하는 것도 조금.
3: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가 제가 스테이크도 같이 한번 주고.
0: 네, 네. 감사합니다.
3: 네.
0: 이제 한우 안심 스테이크. 이 솥밥은 사실 그 삼국 시대 이전부터 있었다네. 근데 이제 그때는. 보통 이제 톡이나 돌로 만든 솥밥을 했었지. 그러다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무쇠로 만든 가마솥밥은 삼국시대 이후부터 이제 유래됐다라고 볼 수 있다. 아 그리고 요즘도 많이 먹는 이제 돌솥밥, 돌솥밥. 이 돌솥밥이 원래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야. 조선시대 때 이제 귀한 손님들 오면은 수락관이나 이제 소주방에서 그 돌솥 작은 곱돌솥 고기에다가 참숯으로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밥을 싹하게 지어서 이렇게 내던 것이 지금 이제 돌솥밥의 이제 유래가 된 거지.
1: 솥밥이 되게 대접받는 음식이었구나.
0: 그럼 대접하는 아주 귀한 손님한테 내는 그런 밥이라고 볼 수 있지.
2: 한국인 역시 밥심이렸다. 때깔부터 곱디 고운 하얀 백미에 온 동네 버섯들이 총출동하였다. 계절마다 엄선한

0: 제철 버섯들을 트러플향 은은하게 입혀 고소하게 볶아내는구나. 자, 이제 솥안에 들어가 볼까? 고슬고슬한 솥밥 위에 고소한 버섯들을 넉넉히 얹어주면 향이 예뻐! 트러플 버섯 솥밥 대령이요! 다음 솥에 들어가는 주인공은 누구인가? 톳니의 각종 해산물들이 그득히 한 솥이구나. 제철 맛있는 해산물까지 한 손 넣으면 해산물 솥밥 대령이요!
1: 아이고, 어머, 이거 어떡하면 좋아. 와, 우리 애들 정말 좋아하겠다. 야, 데리고 와야겠다.
2: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상 차림으로 제공이 되고, 매일매일 끓이는 국과 저희 뭐 김 그리고 백김치 이렇게 반찬들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먼저 요 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해물 솥밥은 저희가 직접 만든 부추장. 그리고 버섯 솥밥은 저희가 버섯을 다려서 만든 간장을 간 보시면서 곁들여 드시면 되세요.
3: 맛있겠구나.
1: 와, 감정이야. 아니 잠깐 여기 보세요. 어? 전복, 네. 우와, 낙지,
2: 톳, 그리고
1: 톳,
2: 새우.
1: 얘는 뭐예요?
2: 민어살. 반건조 민어살.
1: 민어살이 들어가요?
2: 네.
1: 와. 어머. 어, 이거 어떡해. 어, 이거 어떡해. 너무 예쁘잖아.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민어살, 이거, 민어살 떨어지면 안 돼. 야.
3: 그렇지.
2: 같이 잘 비벼서 드셔야 되시죠?
1: 네, 비벼서 먹어요?
2: 네.
1: 너무 맛있는데? 안 섞어서 먹어요? 얘만 먹어도 맛있는데? 이야, 밥이랑 같이.
0: 그렇지!
1: 하나 더. 이야, 이게 완전히 무슨 타보탑 같지 않습니까? 예? 요 타보탑에 쫙 전복과 새우와 홍합과 민어살이나 타보탑을 돌고 있는 탑돌이를 하는처럼 맛있게 드세요, 염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와. 먹어보겠습니다. 아. 와. 야, 확실히 솥밥으로 해서 그런지 밥에서 깊은 맛이 나죠. 온통 해산물에서 깊은 맛이 전복과 가지가지, 낙지, 아이들의 네. 본연의 재료에서 나는 그 깊은 맛들이 어우러지니까 야. 맛의 향연이 벌어진다고나 할까?
4: 그 요즘에 자꾸 맛 표현을 좀 화려하게 하셔서.
1: 아니 뭐 맛있는 거 먹다 보면 기분이 좋으니까 점점 살이 붓고 살이 붓고 살이 붓고 살이 붓고 살이 붓고 살이 붓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뭐.
4: 저희가 CG를 덜어야 돼서 제작비에 문제가 좀.
1: 아 그 우리 그 정도의 제작비가 그렇게. 낮아요? 그 정도는 되잖아.
4: 제가 힘들어서.
1: 에이 뭐가 힘들어. 이왕 하는 일 좀. 내가 우리 저 PD 양반 아끼기 때문에 또 CG로 또 자신의 실력을 널리 펼쳐보라고 일부러 그런 소스를 주는 거예요. 잘해보세요. 내가 아낀다니까 우리 PD 양반. 림에다가 한번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야, 민어살이. 요거는 김 먹을 땐 얘를 살짝 뿌리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조금만 살짝. 이렇게 말아서.
0: 맛있구나!
1: 잠깐만. 김으로 푹 해서 먹었더니, 요 김 안에서 요 아이들이, 서로 막 각축전을 벌이네. 맛있게 각축전을 벌여. 얘도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0: 으쌰!
1: 야, 얘네들은 버섯이. 와, 여기 보세요. 버섯이 몇 가지가 들어가는 건가요?
2: 저희가 계절에 따라서 계속 바뀌긴 하는데 네. 다섯 가지.
1: 아, 와, 제가 버섯을 좋아하거든요. 야, 이거 봐. 와, 야.
2: 오늘 이제 같이 드시는 게 좋은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 양념갈비인데 그 이틀 동안 천천히 시비드라고 해서 이틀 동안 조리를 한 다음에 수세 구워서 저희가 특제 소스 발라서 나온
1: 아 진짜로요?
2: 포인트는 엄청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어요.
0: 자구로 밥은 고기 반찬이랬다. 귀한 갈비들을 전에 이틀 동안 익혀주는 불난 서해 요리 비법 수비드 위울시다. 이 갈비 모양부터 고운 자태가 남다르오. 이렇게 먼저 전에 익힌 갈비를 숯불위에서 한 번 더. 임금님, 초고기 좀 보시오. 벌써부터 야들야들한 것이 보기만 해도 보들보들하오. 임금님은 참 좋겠소. 맨날 입이 좋은 것만 드시니. 오.
1: 우와. 이거 속 보이세요? 다 익었는데? 아, 육즙 떨어지는 거 봐.
3: 오, 안 돼. 이거 먹어야 되는데.
0: 맛있구나!
1: 소고기 맛을 담고 있는 어떤 얼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 부드러운 걸 처음 먹어봐요. 근데 또 겉은 꼬슬꼬슬하네요.
2: 네네. 아무래도 이제 겉을 바삭하게 이제 숯에다가 그릴에다 굽고 아~ 그리고 선 조리로 이틀간 시비드 조리를 한번 해서
1: 그 수비드가 천천히 이렇게 네네. 들어가는 거 그거 말씀하시죠?
2: 그걸 밀봉 48시간 동안.
1: 아~ 그래서 속살이 네. 이렇게 부드럽군요. 네. 와, 깜짝 놀랐는데. 와.
0: 맛있구나.
1: 아, 이거는 나 이런 양념 숯갈비 처음 먹어봐. 와, 잠깐만 이걸 어떻게 같이 먹지? 그래서 그러면 왼쪽에서. 야, 그 버섯과 수비드 된 달달한 양념 소표갈비가 만났어. 자, 이리 오너라.
0: 맛있구나.
1: 와, 이 버섯향이 기본적으로 입안에 확 붙으면서 양념갈비가 쏙 들어가니까 반주를 쫙 하고 있는데 거기서 솔로 오페라 테너가 솔로를 빈채로 하고 있는 그런 느낌? 와, 코러스 사이에서 쭉 나오는 그 테너의 음성처럼. 야.
0: 아. 아이씨.
1: 봐봐. 야, 이게. 고기가 정말 보통 내고기 아닌데? 응? 요거는 일단 숙성하고 먹어봐야 되니까. 자, 한, 어떻게 숙성하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아, 보고 와야 되나? 한
0: 번, 가보자!
1: 우와.
2: 안녕하세요.
1: 네, 예,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숙성 중인 한우인가요?
2: 네네. 저희가 대표적으로 안심, 채끈, 등심 세 부위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들어간 그 채끝이고 얘가 지금 약 40일 정도 숙성되고 있는 등심.
1: 오, 얘는 또 빛깔이나 이런 게 벌써 차이가 많이 나네요.
2: 그렇죠. 아무래도 드라이에이징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그 수분이 겉에 있는 수분이 많이 날아가고 이렇게 하얗게 이제 딱딱하게 굳어있어 안에서부터 이제 숙성이 되고 있는.
1: 속에는 다 뭐 맛있게 먹고 숙성이 되는 거죠.
2: 네네.
1: 겉에까지 이렇게 말라서 그런 거고.
2: 네네.
1: 어느 정도 숙성을 기간을 잡으시나요?
2: 저희가 일단은 숙성 같은 경우에는 고기의 크기 그리고 지방의 양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안심은 14일. 그리고 채끝은 30일, 등심은 40일 정도 이렇게 숙성을 하고 있고.
1: 아, 그럼 이제 얘네들은 곧 불판 위로 올라가라
2: 이게. 네, 네.
1: 그렇구나. 근데요, 얘네들은 40일 지나 또 왜 이렇게 까매졌나요?
2: 이게 그 수분이 날아가고 이제 핏기가 날아가다 보니까 이제 검어게.
1: 아, 그럼 나중에 그러면 저기 할 때는 얘네들 까맣게 된 부분은 어떻게 따로 같이 썰어서 그냥 굽는 건가요?
2: 아니요, 저희가 그 까맣게 마른 부분들은 다 걷어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1kg짜리가 들어갔다 네네. 하면은 수분 날아가고 걷어내고 하면 500g 이렇게 돼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1: 와, 그러면은
5: 어, 아까워. 어떻게, 근데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 맛이라는 거죠?
2: 그렇죠.
5: 아, 맛이 궁금한데. 예, 그러면 저는 이제 기다려다 속상한 오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0: 그 귀한 한우를 저온에서 더 귀하게 숙성을 하는구나. 맛있어져라! 오랜 시간 기다린 숙성한우. 돌처럼 까맣게 단단히 굳은 고기들 산이 올라와 맛에 깊이를 더하는 중이라네. 천천히 숙성한 한우. 굳은 부위는 모두 쳐내어버리고 그 안에 남은 풍미 가득 살덩이만 남겨 숙성 한우의 맛을 제대로 전하는구나.
2: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 준비해드리도록 할게요. 꼭 14일간 드라이에이징 숙성된 안심, 그리고 30일간 드라이에이징 숙성된 채끝, 쌀 누룩을 겉면에 한번 바른 다음에 숙성을 시켜요.
5: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진한 숙성향하고 고소한 누룩향까지 이렇게 드실 수가 있고요. 고기는 안심, 채끝 순서로 해서 미디움 레어로 제가 지금 구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6: 맛있겠구나!
7: 저 이러다가 다음 회차 이제 제작 못하는 거 아닌데?
5: 아니, 괜찮아요. 다음 회차 저 라면 먹어도 돼요. 다음 회차는 편의점 가죠, 뭐. 편의점 털기.

0: 이게 아까 구웠던 고기를 지금 레싱을 하면서 네. 안에 사과나무 칩을 태워갖고 연기를 담아서 훈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아, 와 향이. 오. 아, 좋다. 아, 내가 과연 아 현대로 넘어온 것이 정말 다행이로구나. 이런 것도 먹어보고.

0: 14일간 드라이징 숙련대 안심 준비해드렸습니다.
1: 우와.
0: 아무것도 찍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1: 야, 이거 좀 보세요. 영롱하지 않습니까? 끝을 잘라서 잡았더니 오, 잠깐만. 오, 이야, 이 잘리는 느낌이.
2: 맛있구나.
1: 입에서 녹는 소리 들리죠? 와. 입에 넣기 전에 여기서 돌리는데 아니 어 어쩜 좋아. 이야 굉장히 찰지고 어 그런데 또 자를 때는 아주 부드러운 느낌을 줘요. 조금 잘못 익히면 뻣뻣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 속살이
0: 실제로 이제 느껴지는 확 고소한 향이 올라오실 거예요. 그게 아까 설명드렸던 쌀 누룩향이고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이쪽 어금니 쪽에서 되게 기분 좋게 산도가 이렇게 탁탁탁 느껴져요. 그게 이제 숙성향 생각하시면 되세요.
1: 야 잠깐만 이거 먹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찍고 다 먹어버렸는데? 뭘 찍을 필요가 없어.
0: 얘는 30일간 드라이에이징 숙성된 저희 채끝 준비해 드리고요. 아까 전에 안심과 좀 다르게 좀 육즙이 이렇게 더 많이 나올 거고 좀 더 꼬릿꼬릿한 향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1: 좋아. 아, 느껴져 느껴져. 이거 꺼다. 아 이게 숙성고기에서만 나는 그 맛이구나. 폭 쏘는 듯하면서 소고기에서 알싸한 듯한 느낌이 나면서 그동안 먹어왔던 채끝하고는

0: 느낌이 달라. 다른 걸 하면 이제 이런 걸 좀 잘 뜯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유자폰 주소스. 아, 풍미향이 나요. 납니다. 아, 이 달콤달콤한. 아, 달큰하냐. 먼저 먹는 게 달라질 때마다 고기 맛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우, 내가 이 현대에 와서 늘 궁중에서 먹던 한우인데 현대에 맞게 시끄럽게 해석된 이런 한우 요리를 먹으니까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네. 현대 사람들은 참 요리를 다양하게, 고기 굽는 거 하나 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굽고 말이야. 아, 냉장에서 숙성도 하고 갈비찜 이런 거만 먹고 그랬는데 이렇게 먹는 것도 아주 새로운 맛이 있고 느낌이 좋은데 그래요.
1: 좋다.
0: 미종의 동의포 감감감감감감감. 자, 오늘 소고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동의보감에는 과연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에는 고기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구토와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을 완화하며 힘줄, 뼈, 근육을 강화하는 보양식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나 지금이나 보양식이니까 많이들 드시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신 과식은 금물입니다. 아시겠죠? 아니, 내가 깜빡 잊고 있었네 그려. 이걸 먹어야 마무리지. 우리 오늘 돌솥밥 먹으러 왔지 않나? 어? 아, 누룽지를 먹어야 이 식사가 아주 제대로 완성이 되는 것이지. 아유, 나는 누룽지와 숭늉이 제일 좋아. 아, 이 누룽지로 마무리를 하니까 오늘 식사도 한번 제대로 대접받은 기분이로구나. 아유, 오늘도 아주 그냥 제대로 한 상 차려 먹었다. 맛있구나.
2: 솥밥과 한우 한 입 한 입 맛있게 즐기니 뜨끈한 밥과 고기 속에서 한국인의 밥심 살아나네. 오늘 또 마음과 몸 가득 충만한 시간이구나. 참으로 맛있구나.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8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긴산조 협주곡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산조 한바탕을 관현악과의 협연으로 재해석한 무대로 올해는 검은고와 해금산조를 긴 호흡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기소리극 모양모양이 무대에 오릅니다. 8개월부터 16개월 아이들을 위한 전통예술체험으로 판소리와 민요, 전통악기의 음색으로 다양한 모양을 소리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기획공연 다면입니다. 단원 안무가 공모에 선정된 4명의 안무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본 전통의 다양한 얼굴을 세 편의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어우렁 더우렁입니다. 전통소리의 맥을 이어가는 어린이 단원들이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서울 남산국악당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젊은 국악단장입니다. 삶을 식물의 생장에 빗댄 창작무용극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까지 두 팀의 특별한 무대가 오는 22일과 29일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2: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3: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2: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4: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5: 부산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되셔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6: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0: 마셨다니.
1: 피아골로 이동하다가 섬진가 건너시다가 그냥
2: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갑다.
3: 뭐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경치가 장이 좋던 것이었다.
1: 그렇지.
0: 곡고 천병일용호 무상높이도 양호고 자은 안개월을 봉으로 돌고도라. 어장 존개짓고 회암봉 구름이 떴구나 또한 난다 눈대고 부평의 무리둥실을 잠자고 자교세 헐헐 날아는 나 동정여천의 바시추 금색추파가 여기라. 핫발로 벽발을 찍어당겨 뒷발로 창낭을 당당겨우리 저리저리 허우리 황금동실도 사면을 바라보니 지광은 칠백리요 파광은 천일색인데 청대모산 십이봉원 구름밖가 멀고 해외 소상은 일천리 눈앞에 경치로다 오초나너이 허여 통담으로 멀어 있고 건곤한 너희야 이라의 동실도 남문전 탈을 밝은 뒤 오현 금도 끊어지고 낙포로 동동 가는 점에 무관 소구 조의 왕의 원혼이요 모래 소그가 잠시나야 천봉바닥을 바라보니 반경대 구름 속 학선이 호령 있고 칠보산 비리봉은 허공의 소사 기사도 밤물이 울자 산은 칭칭칭 높고 경수보풍의 야자파 물은 풍풍 깊고 만산은 오르

서울하고 원앙해 7월 7성 은하수 달인 오턴오자이 목포우리 해월진도 제직광세 아워까옥 요리저리 나라를 제 또한 경계를 파리보니 지어다 보니 마락 전봉이 어디로 굽어보니 백사리 땅이라 구부러지 늙은 장송 광풍을 몬지요 저를 정말 철제 기내요 순한 정산으로 도르고 이 월머리 저 월머리 괄괄 열두 골머리 한때로 합수 차 청방야 체방야 월턱저 구부려 황우리 박금 저 건너 병풍석에다 봐주 꽝꽝 마요 때려 대의 소중

오늘대로 가느라 오방가에 봉 짜굴렁거려 헤뚤어져 우르렁 꽐꽐 뒤둥그러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매로 가자 말 한 바도 내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판소리 수군가 중 고고천변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육지에 나온 별주부의 눈에 비친 아름다운 세상 풍경을 노래한 대목이었고요. 세상에 나온 별주부는 토끼를 속여서 용궁으로 데려가죠. 판소리에는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익숙한 설화와 또 소설의 한 편이 음악이 되는 건데요. 시대는 변했지만 또 이야기를 담은 음악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서 음악에 담긴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무대였습니다. 마더어스 감성해봤고요.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준 박백수의 세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그래도 오늘 아지트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우리 아지트 시청자분들께 각자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2: 안녕하세요. 박백수의 백을 맡고 있는 백하영기라고 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박백수의 박다울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박백수의 수한지수입니다.
0: 네,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박백수 딱 직관적으로는 각자의 성 앞에 성을 딴 것 같은데 이 수가 거의 끝 이름을 네. 했어요. 그렇게 네. 한 이유가 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성으로 가다가
2: 아니 박백한 하니까 약간 이름이 좀 이상해서 아 네. 박복한 느낌이라 차라리 백수가 조금 더 우리 컨셉에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박백수로 지어봤습니다.
0: 서로 이제 사실 각자의 개인 활동들이 너무 왕성한 분들이에요. 같이 뭉치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팀을 이루게 됐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2: 이게 사실 처음에 이제 제 작업실에 지수 씨가 한번 놀러 왔다가 네. 아, 만화책과 게임기를 보고 혹시 이 오빠를 데려오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우 씨가 왔다가 저희끼리 뭐 재미있게 게임하고 놀고 그러다가 이러지 말고 우리 음악이나 한번 같이 만들어볼까? 하다가 이제 음악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팀이 결성이 되었죠.
0: 아까 저 대기실에서도 그랬지만 서로의 어쨌든 이렇게 팀을 이뤄서 공연을 하는 게 아지트에서 처음이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2: 맞습니다.
0: 진짜인가요 이게?
2: 맞습니다.
0: 진짜로 공연은 이렇게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같이?
4: 완전 데뷔 무대입니다.
0: 이 팀이 만들어진 지가 거의 3, 4년이 됐다고 들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공연을 처음 하게 되는 거예요?
4: 저희가 처음에 만든 게 사실 2021년 겨울에 만들었는데 네. 그때 만들 때는 음악 제작소라고 해서 네. 연주보다는 음악을 작곡하고 또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만드는 팀을 만들자 해서 네.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연주 기회가 조금씩 있었는데 다 거절하다가 네. 처음으로 이 김준수님의 아지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0: 아, 나는 너무 좋죠. 우리 아지트에서 이렇게 세 분이서 연주하는 그런 모습을 담을 수 있다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영광인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3, 4년이 있는데 어떻게 공연을 한 번도 같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박백수의 음악에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3: 이것저것 다 하는 겁니다. 예. 이 악기도 하고 저 악기도 하고. 예.
0: 아,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 박다울 씨는 이 팀에서 리더이신가요?
3: 사실 리더가 딱히 없긴 한데요.
4: 우두머리. 네.
3: 저희가 사실 이 수의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형기 형과 제가.
0: 예. 아, 왜 그러신 거죠?
3: 뭔가 제일 실물을 많이 맡고 있기도 하고
0: 예. 이 팀의 지분이 가장 크신가요?
3: 그렇죠. 의상이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입으세요. 그러면 지금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2: 예. 저희가 잘 따라가요. 예.
0: 시키는 대로.
2: 네네.
0: 아
2: 저희는 약간 각자 역할이 다르긴 하거든요. 네. 저는 약간 흘러간 대로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고집을 약간 부려주시고 네. 여기서 이제 중심을 잡고 컴퓨터에 앉아서 네. 아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따다다다다다닥 하면 이제 이분이 아 오케이를 내리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좀 굴러가긴 합니다. 맞나요?
4: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백하영기님은 사실 이 팀 안에서 되게 이렇게 묵묵히 조용히 의견을 따라가는 역할인가요?
2: 맞습니다. 저는 약간 좀 두 분의 네, 말을 잘 따르는 약간 역할을 하고 있어요.
0: 아 그렇다 보니까 박백수가 만든 첫 번째 작품이 신나박이라고 들었습니다. 신나박이에 대해서 우리 아지트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4: 네, 신나박이는 신라박이라는 신라의 사자춤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이야기와 음악인데요. 저희가 사자춤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네. 책을 보다가 신라의 사자춤이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있었는데 네. 그 사자의 한 몸에 머리가 다섯 개가 달린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특이하게 생긴 거죠. 이제 손과 발에 다 얼굴이 달려있는 사자였어서 이건 어떤 춤이었을까 어떤 음악을 했을까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따로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사자 춤을 그리고 음악을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해서 신나박이라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만들고 네. 네,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0: 애니메이션 저도 미리 봤었는데 진짜 재밌게 그 음악이 또 여기 이 박백수의 음악이 얹어지면서 그 애니메이션이 더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또 박다울 씨는 우리의 검은고의 그 연주자이면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하고 계시는데 음악 감독 역할도 하시고 네, 되게
1: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죠. 예.
0: 네, 되게 뭔가 지금 음악 감독 같았어요. 음악 감독. 예, 예, 예.
1: 오늘 컨디션이 최고입니다.
0: 뭐 이제 신나박이 그러니까 이제 신라의 어떤 그런 모습을 담으면서의 그런 음악도 있었지만 또 국립부여박물관 백제금동대학로관의 음악 제작도 함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시관에 가면 그 세 분이 연주하는 음악이 진짜 실제로 나오고 있는 거죠?
1: 네, 맞아요. 거기 이제 그 향로에 있는 악사들을 뭔가 표방해서 저희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또 음악을 만들어서 금동대학로관에 저희 음악이 흘러나오고

0: 음악이 완전 전면으로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전시 음악이고 그 향로에 뭔가 집중이 돼야 되니까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은은한 향을 이제 풍기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직접 가보시면은 예, 가보셔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1: 그러면 어쨌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보통 저 불멍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향몽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은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1: 그럼 앞으로의 박백수의 음악들은 또 어떤 음악을 만들 예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라든지. 근데 사실 세 분이서 이렇게 공연도 처음인데. 앞으로의 음악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대만 처음 했지 사실 네. 음악 작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의 EP가 나왔어요. 그 제목이 무엇이죠?
3: 하슬라입니다.
0: 하슬라입니다.
1: 서로 만나기도 힘드니까 제목도 모르는 거 아니죠?
4: 네. 고민을 좀 해야 돼요.
2: 그래서 이 하슬라라는 제목이 강릉 경포에 네. 이제 전해지는 고대의 이야기인데요. 네. 그 다섯 개의 달이 뜨면 그 빛이 비추고 고대의 숲이 깨어난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곡을 만들어서 네. 하나의 EP에 담았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1: 어쨌든 이 박백수의 음악 안에는 우리의 이야기들이 서사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의 진짜 매력은 뭐라고 느끼세요?
4: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평소에는 우리가 음악 자체가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그 가사에 엄청난 서사를 요즘은 많이 담고 있진 않잖아요. 네. 저희는 근데 가사도 없고 거의 음악으로만 존재하지만 네. 그 음악 안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듣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1: 그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만들게 된 특별한 어떤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0: 저희가 아무래도 만화책 굉장히 좋아요 세 명이. 그러다 보니까 만화책을 보고 아 여기 이런 음악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평소에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악에 뭔가 스토리도 들어가게 되고 그런 스토리가 있는 음악을 저희가 이제 맡았을 때 좀 네. 상상의 나래를 좀 많이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우리 다울 씨는 앞으로의 또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되게 뭔가 음악 감독님 같은데.
0: 계획은 없고요 사실. 네. 열심히 예, 사는 거죠.
1: 네, 음악 감독님 같은 네, 그냥 뭔가

0: 진짜로 지금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1: 아, 92년생입니다.
0: 아 저보다 동생 뭔가 되게 형 같아 지금.
1: 아니야.
0: 그리고 약간 뭔가 진짜 그 아티스트의 그 느낌이 물씬 나는데 저는 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대를 보면서도 대중음악에 이찬혁 씨가 있다면 우리 국악계에는 박다올 씨가 있다. 약간 이런 것처럼 느꼈는데 본인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1: 아 요새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요. 근데 사실 제가 먼저 태어나가지고 약간 억울한 감이 있지 않아 없는데.
0: 네. 그리고 또 어쨌든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오늘을 통해서 또 박백수를 알게 된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다음 무대에서 앞서 설명해준 이 신나박이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곡은 이 경포와 관련된 곡이 있는 음악이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그 강릉 경포에서 지금 미디어 아트 그리고 이머시브 쇼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음악을 저희가 맡았어요. 네. 그 쇼의 이름도 하슬라인데 거기서 메인 테마곡인 더 뉴 문이라는 곡을 오늘 또 처음으로 연주를 네. 하였습니다.
0: 아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박백수의 음악의 매력이나 장점은 사실 서사가 있고 그 이야기 속에서의 박백수의 음악을 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지트에 오셔서 박백수의 음악을 들려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0: 앞으로의 세 분의 활동들도 박백수의 이름을 통해서 꼭 활발하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4: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0: 자 그러면 박백수의 신나박이 그리고 전유문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만들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만나본 박백수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신라의 사자춤을 현대의 이야기와 음악으로 풀어냈는데요. 이번에는 고대 신화 속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만들어가는 판도라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신화를 음악으로 풀어낸 판도라의 무대 만나봤습니다.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무대였는데요. 판도라의 세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아지트에 오셔서 시청자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거니까 각자 한번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 국악타악계에서 떠오르고 있는 샛별이죠. 네, 타악 연주자 전현규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생황 요성 이하영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양금계의 기요미 이원주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되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1: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0: 아, 자기를 소개하는 게 네. 좀 약간 뻔뻔하긴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좀 그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소지섭 선배님이 생각이 나는데 혹시 아세요 그 드라마를?
1: 네, 네 드라마는 알고 있습니다.
0: 그런 컨셉으로 약간 나오신 것 같긴 한데
1: 그런 컨셉을 유도한 건 아닌데
0: 아, 네. 되게 인물도 좋고
1: 아, 감사합니다.
0: 되게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1: 감사합니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1: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3: 아닙니다,
0: 바라보고 있는데
3: 아닙니다.
2: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사실 본인 이제 이 판도라의 무대를 저도 앞에서 봤지만 되게 강렬했어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한 이야기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서사로 풀어낸 음악인데 또 이 팀을 결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 네. 저희가 처음에 네. 만나게 된 게 이제 경기 신화 오케스트라에서 인턴 활동을 셋이서 같이 하다가
0: 아, 악단에서 네,
1: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본의 아니게 그 연수가 있잖아요, 인턴은.
0: 네.
1: 그래서 그 연수를 다 채운 사람이 이렇게 세 명밖에 없습니다. 원래 총 7명이었는데
0: 오.
1: 다들 잘 돼서 나가가지고
0: 아, 잘 돼서?
1: 네.
3: 다른 곳으로 갔는데 저희 셋만 덩그러니 모여서 남아가지고 인턴에서
0: 오.
1: 우리도 잘 되자 해가지고 셋이서 팀 결성해서
0: 아 그래서 그 안에서의 악단 생활을 하다가 서로 세 명이서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 뭔가를 만들어보자.
1: 네 맞습니다.
0: 그렇게 해서 세 분의 합을 이제 판도라라는 팀을 만들었고 또 음악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들어낸 음악의 합이 잘 맞았나요?
4: 저희가 성격적으로는 셋이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네. 맞추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성격인데 음악을 할 때는 합이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네. 즐겁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앞서 대기실에서 제가 잠깐 이게 세 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잠깐 들어봤는데 서로 디스를 하더라고요.
4: 저는 안 했습니다.
0: 가장 오빠고 이렇게 네. 연년생이라고 했는데 네. 첫째, 둘째, 셋째 네. 가장 사실 오빠인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오빠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동생 다루듯이 이렇게 좀 하던데 맞나요?
4: 저희가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는데 네. 검정고무신에 나오는 흰색 강아지를 닮았다라고 해서 땡구라고 네 땡구라고 아, 그, 불러요. 네.
1: 제가 팀의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0: 네.
1: 그래도 좀 이렇게 했을 때 받아줘야 팀이 잘 굴러가지 않을까 해서
0: 아, 오빠의 마음으로
1: 네,
0: 동생들이 그냥
2: 그런 건 장난을... 몰랐네요.
4: 처음 알았습니다.
0: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도 오빠니까 그냥 동생들의 어떤 뭐 장난스러움도 그냥 오빠 마음처럼 품어준다.
1: 네 맞습니다.
0: 아 근데 이제 앞에서도 이제 음악에 되게 강렬했는데 의상도 되게 강렬해요. 어떤 의상의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건가요?
1: 보통
2: 의상도
1: 제가,
2: 네.
1: 제가 내긴 합니다.
0: 오~
1: 그 일단 튀어 보여야 되니까 좀 멋있어 보여야 되니까
0: 네.
1: 이런저런 의상 서치를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좀 밖에서 입었을 때 부끄럽고
0: 네.
1: 요즘 말로 이제 킹 받고 뭐 이런 의상들을 제가 잘 골라요. 그래서 이제 입어 달라고 입고 한번 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잘 입어줘서 그랬고.
3: 저번 주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때는 그
1: 라이더 자켓
3: 네, 오토바이 탈 때 입는 라이더를 수트로 저희가 다 입어가지고.

0: 그때는 사진도 잘 안 찍었어요. 너무
1: 창피해서.
2: 결과적으로는 멋있다.
0: 계속 괜찮다고 막.
1: 그래도 그걸 따라준다는 거 아니에요.
3: 저희가 굉장히 네, 반대를 하다가 네. 리더 말 듣자 해가지고
0: 싫다고 싫다고 원성을 했는데.
1: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입은 의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진짜 좋아요. 그 약간 여사제 느낌도 나고 그리고 지금 사실 보이지 않겠지만 시청자분들께서 보이지 않겠지만 맨발이에요 지금. 이것도 사실 컨셉인 거죠?
3: 네 맞습니다.
1: 왜 감췄어요 근데? 아 되게 멋있는데. 그리고 의상도 너무 잘 어울리고.
0: 맨발로 네. 무대를 오르는 게 원래는 이게 예의가 아니니까. 음악만 저희가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저희 둘이 좀 유교처럼 좀 보수적으로 막 잘 내놓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이러는데 덕분에 이렇게 네. 많이 바뀌었어요.
1: 그래도 팀 음악 안에서의 강렬한 음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팀 리더의 오빠의 말을 너무 잘 따라주고 있으니까
0: 동생으로서 네. 오빠의 말을
1: 그래도 너무 오빠가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0: 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아까 대기실에서 이게 탈을 또 가져오셨는데 그 탈을 이제 무대 위에서 직접 쓰고 또 연주하신다고요?
4: 네 맞습니다. 그 저희 음악이 북청사자노름 그 탈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신화의 내용과 북청사자노름을 결합하다 보니까 그 두 개의 매개체를 뭘로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네. 탈이라는 매개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조금 신화적으로 근데 제작 과정은 전통 방식으로 네.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1: 그 판도라의 음악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게 됐을까요? 계기가 너무 궁금해요.
0: 사실 영향을 엄청 많이 주신 분이 계세요. 저희 팀 색깔 자체에 그 원일 감독님이
1: 원일 감독님께서
0: 네, 예술 감독으로 재직하셨을 때 저희가 인턴으로 감독님이 뽑아 주신 거거든요. 네네네네네. 저희를 그때 디오니소스 로봇이라는 공연의 신화 중에 하나의 인물로 공연을 했을 때 저희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만의 신화를 하나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은
1: 그때 당시에 원일 감독님의 영향으로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를 택했다고 했는데 사실 또 우리 동양 신화도 있잖아요. 또 팀을 할 때에 꼭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아마 그때 같이 함께 음악을 하면서 악단에서 하는 음악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되게 잘 맞았었나요?
4: 그게 감독님이랑 뭔가 공통된 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런 신화적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 뭐 이런 게 관심이 많았었어가지고 네. 옛날 전래동화나 이런 것보다는 같은 신화로 하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았고 그때 원일 감독님이 저한테 따로 이제 연주하라고 해주셨던 곡이 하나 있는데 그 곡이 약간 인조인간 로봇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그 인조인간 로봇을 만드는 신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이제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가 주제로 돼서 네 작곡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래서 총 저희가 마키아, 대장장이 신, 푸른 옹기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제로 한 3개 곡을 가지고 있고요.
1: 네.
0: 앞으로 이 주제로 조금 더 확장해서 작곡을 계속 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의 버전들이 계속 이야기가 서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아,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음악을 계속 만들 계획이신데, 그러면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또 서로의 팀의 어떤 화합도 되게 중요하고, 그 이야기를 완성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 팀이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될 텐데.
2: 그게 제일 중요하죠.
1: 네.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정말 오빠 동생처럼 뭔가의 그런 서로의 화합을 잘 이끌어내고, 또 음악을 할 때는 더 화합이 잘 맞다고 했는데, 이 팀을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어갈 마음이 서로 각자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2: 그럼요.
0: 네. 이번을 계기로 네.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셋이서 딱 화합을 했습니다.
1: 다음에도 와서 그 뒷이야기까지 계속 꾸준히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함께 해봤습니다. 그때는 또 의상도 또 뭔가 많이 달라지겠네요.
2: 네, 그땐 또 어느 파격적인 의상을 입을지 기대가 저희도 돼요.
1: 서로의 팀의 어떤 의상을 오빠한테 맡기다 보니까 앞으로의 또 어쨌든 팀 안에서 다양하게 입는 의상의 스타일이 어떻게 변할지 본인들도 되게 많이 기대가 될 것 같아요.
0: 뭐 의견을 내주시면, 입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3: 네, 되게 판도라의 상자 같고, 그 매 곡을 준비를 할 때마다 되게 긴장되고 기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2: 틀을 벗어나게 항상 의견을,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신기할 정도로 그 틀에 항상 벗어나는 아이디어로 해서 되게 좋아요.
1: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되게 풍부하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팀 안에서의 음악도 그렇지만 의상까지 책임져주는 정말 리더의 오빠잖아요, 사실. 뭐
2: 그렇습니다.
1: 뭔가 인정할 수 없는 표정을
2: 오빠.
1: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판도라의 음악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도라의 음악을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볼 음악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그 푸른 온기라는 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파이스토스 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1: 네.
0: 헤파이스토스가 태어났을 때 부모에게 이제 버림을 받고
1: 네.
0: 다른 양모에게 이제 키워지는 일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를 직접 낳아준 부모님과 자기를 따로 길러준 두 부모님의 상반된 모성애. 내 아이지만 버렸고 남의 아이지만 내가 키웠고, 그래서 그런 따뜻한 모성애와 차가운 모성애를 표현한 곡입니다.
1: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즐거웠고요. 나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헤파이토스를 낳아준 어머니 헤라와 길러준 어머니 테티스의 모성애를 표현한 판도라의 푸른 온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 음악으로 그려낸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조선시대의 별주부전부터 신라의 사자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만나봤는데요. 오늘의 음악여행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한국인들의 스토리텔링 실력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음악 속에도 녹아들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음악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웃고 울고 또 공감하면서 삶의 순간들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그 힘은 오늘날에도 우리 음악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다채로운 작품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악과 이야기가 만나는 더욱 특별한 무대가 펼쳐지길 기대해봅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0: 다섯 가지.
1: 피아골로 이동하다가 섬진가 건너시다가 그냥
2: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3: 뭐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제1대 조선탄 스타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대결, 최후의 1위는 과연 누가 될지 다음 도전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판 스타의 대표 끼쟁이 조주환. 와우.
1: 예.
2: 오늘 의상 뭐야? 정열적이시네 다들.
3: 그러니까.
0: 조주환을 서포트할 판정단, 멕시코에서 온 대표 끼쟁이 크리스티안. 크리스티안의 서포트를 받은 조주환 씨가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3: 사실 근데 저희는 두 분이 진짜 어떤 무대를 할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약간 스포를 조금 해주신다면.
4: 지금 의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위대한 쇼맨

0: 여러분들한테 즐거운 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1: 또 이렇게 네. 같이 하게 됐네요. 아, 워낙 그 색깔이 굉장히 명확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벌써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2: 저는 네. 크리스티안이 그 멕시칸이니까 네. 멕시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라밤바가 갑자기 딱 머리에 들어왔죠.
1: 진짜요?
2: 그래서 빠라바라라

0: 멕시코의 아리랑 같은 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요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같이 즐기는 그런 파티 분위기를 만들려고.
1: 그 아리바가 위로예요?
2: 위로. 아리바는 이게 얼씨구, 우리의 얼씨구.
0: 아, 추임새?
2: 추임새, 추임새.
0: 와, 약간 소름 끼친다.
2: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아리바는 얼씨구.
0: 아리바!
2: 그쵸, 그쵸.
3: 얼씨구.
2: 얼씨구. 얼쑥.
3: 얼쑥 좋다.
2: 이거 아리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민요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0: 그러면 앞에 민요를 좀 잘 따와야겠네. 이게 잘.
2: 아, 그럼.
0: 크리스 형은 절대 음감이에요. 딱 듣고 하면은 이 코드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게 더 좋아요. 저게 더 좋아요. 약간 이러면서 음악적으로 크리스티안이 진짜 많이 만져줬어요. 처음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의 상태 조수 한 마리 할 수 있는 장르 보여드리겠습니다.

쉬쉬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눈물바람이로구나. 내 친구 놈 중에 멕시코 놈이 하나 있는데 그놈이 그씨 엄마가 보고 싶은지 허구 헛날 방구석에 앉아서 피아노나 치면서 눈물이 하나 질질 짜고 앉았고 예잉 눈물바람이로구나. 하기사 타양살이 그거 참 외롭고 힘들지. 자네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게.

눈물 다 닦았어? 헤르모사 세뇨리타 아르

0: 와, 크리스티안 사기야. 아, 즐거웠다.
1: 크리스티안이 서포트한 조주한의 무대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점수 공개합니다. 95, 94, 92, 95. 네.
2: 나쁘잖아, 나쁘잖아.
3: 전 궁금했던 게 라밤바이기 때문에 군밤 타령을 하신 건가요?
4: 네, 라밤바여서 네. 라밤바 해서 군밤.
5: 아, 밤이라 밤.
6: 아, 왜? 밤바? 밤바?
3: 제가 그 센스 때문에 너무 빵 터져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전 매쉬업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5: 아, 아이디어 좋아.
7: 네, 이제 뭐 연희라는 장르가 악, 가, 무 이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어떤 전공이지 않겠습니까?
4: 네,
7: 그걸 갖다가 유감 없이 보여준 무대인 것 같아서 굉장히 잘 봤고.
8: 조주환 씨는 끼가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있어서 두말할 나이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서운한 게 있다면은 군밤 타령도 좀 몇 소절 더 했더라면
4: 아, 예.
8: 예, 좋았을 걸 그랬네요.
9: 네,
4: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조주한의 무대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조주한 씨는 또 순위를 뒤집을 수 있을지.
10: 자신 없어요.
1: 공개해 주세요. 네. 총점 공개합니다. 564점.
11: 98점. 자, 일단
12: 결승전의 축하 무대 같은 정말 흥겨운 무대였어요. 그러나 제가 점수를 많이 못 드린 것은 연희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섞어서 좀 보여주셨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4: 네.
12: 제가 점수를 많이 못 드렸습니다. 잘 봤습니다.
4: 아유, 네. 감사합니다.
1: 조주환 씨, 사실 소리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 무대가 거의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쭉 경연을 함께 해왔는데
4: 네, 저는 허니하고 집에 갈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이 봐주셔서 저는 또 감사드리고
1: 예. 예,
4: 크리스티 형이 같이 춤추면서 많이 웃는 모습도 봐서 기분도 좋고
1: 예,
4: 그렇습니다.
13: 잘했습니다.
10: 저 되게 마음 아파요. 왜냐면 저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어제 저녁에 붙었을 때 멘트도 준비를 해놓고 떨어졌을 때 멘트도 준비를 해놨는데

조선판 스타를 하면서 정말 세련되고 멋있는 무대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한 무대 한 무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제 생에 잊지 못하는 한 페이지의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 단 5장. 마지막까지 이 티켓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선 단스타 사생 결판. 다음 도전자는 폭포스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입니다. 아~ 예~
1: 강자다 강자.
2: 어우 너무 아름다워 진짜.
1: 어우 예쁘다.
0: 축하해 박수. 정초롱 씨는 패자부활전에서 올스타를 받아 사생결판에 진출했지만 유일하게 혼자의 힘으로 무대를 꾸미게 됐습니다.
3: 외로웠겠다.
4: 이번에 유일하게 혼자 무대를 네. 준비하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많은 서포터분들과 같이 한 무대를 보셨는데 제일 부러웠던 점이 있을까요?
3: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사실 리허설 할 때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압도된다 그래야 되나요? 위축되기도 하고 굉장히 스스로가 좀 힘든 시간이기는 했어요. 저는 사실 똑같거든요. 지금까지 혼자 해왔기 때문에 이번 무대도 역시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배 아프긴 배 아팠어요.
5: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무대가 늘 먹던 음식이에요? 아니면 새로 준비한 음식이에요?
3: 너무나 새로운 음식이에요.
5: 어? 그래요?
3: 네.
5: 어? 그래요?
1: 어 기대된다.
3: 이번에는 영화 음악, 영화 OST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화 알라딘의 스피치리스. 아~ 작창과 또 가사, 또 작사, 짧지만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6: 대박. 이게 돼?
7: 아 근데 약간 선곡이 뭐 아니면 도울 것 같아.
6: 진짜 뭐 아니면 도울 것 같아.

0: 미쳤다 미쳤어. 결승 결승 아니야 결승.
1: 폭풍 쳤어.
0: 정철홍 씨, 지금 앞에 도전자들의 또 굉장한 무대 많이 봤잖아요. 5위 안에 들어가야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 텐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저한테 1라운드 때부터 하나라도 쉬운 게 없어요. 지금 너무 어려운 순간순간이고 또 그때마다 또 스스로를 다독여서 또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0: 네,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정철홍 씨의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자,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점수를 눌러주세요.
3: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더 간절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자, 정철홍 씨는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최고점, 최하점을 뺀 네 분의 점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공개해 주세요. 94점, 96점, 95점, 93점.
4: 보통 이제 재해석하는 음악을 판단할 때는 원곡보다 더 잘하느냐 아니면 아예 다르게 해석하느냐 두 가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번 무대는 그야말로 장르 자체가 바뀐 것 같은 굉장히 색다르고 그러면서 굉장히 시원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네, 우리 철홍 씨가 목이 굉장히 좋은 목을 타고난 소리꾼이에요. 그래서 오늘 뛰어난 타고난 목을 제대로 발휘를 해주신 것 같고, 혼자서 해내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름다웠습니다. 잘 봤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6: 그 오바탕 소리에 있는 작곡을 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3: 네.
6: 어려워요. 편곡을 하는 그 자체도 어렵고 작창을 하는 자체도 어려운데 오늘 너무 좋아. 수고했어.
0: 혼자 무대를 펼친 정철홍 씨는 과연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자,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해 주세요.
7: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3: 네.
7: 너무 이렇게 뭔가 많은 거를 하려고 하고 쓰러질 것 같이 그 무대를 다 쏟아내는 무대에 저는 약간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박함이 그게 조금 내려놓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점수를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0: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경연을 펼친 정철홍 씨의 무대 총점 공개해 주세요.

0: 569점. 569점. 정철홍 씨는 600점 만점에 569점을 획득해 현재 3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3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이런 걸 시도를 하는 것들이 아마 지금 여기 참가하는 모든 국악인들이 많이 겁냈을 거예요. 나 이렇게 해도 되나?
1: 그런 관점에서 조선판 스타가 가요와 국악이 만나는 어떤 장르의 벽을 뚫었어요.
2: 이렇게도 되게 재밌구나. 너무 재밌는데?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해줬던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1: 저희 경성고락부도 여기서 떨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와!
3: 이 사생결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단 1점이라도 더 받아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도전자는 바로 민요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 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예.
4: 와, 뭐야.
5: 와우.
6: 와, 오늘 멋있다.
5: 여기도 만만치 않잖아. 예.
3: 그리고 거꾸로 프로젝트를 서포트할 판정단 국악계 여신 김난입니다. 와. 야.
5: 아, 또 드림팀이네. 드림팀.
3: 네. 앞으로 나와주시죠.
6: 의철 씨.
7: 네.
6: 김연희 씨가 서포터로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나요?
7: 전 너무 밤마다 행복했습니다. 난희 씨께서 맨날 밤마다 전화가 오셔서 꼭 한 시간 이상을 통화를 하셔서.
8: 힘드셨겠다.
9: 부다장이네, 부다장이.
7: 제 귀에 캔디가 있었습니다.
10: 아, 캔디인데 씁쓸한.
11: 오늘 어떤 무대 보여줄 거예요?
12: 저희가 1, 2, 3라운드 다 좀 생기발랄한 그런 곡들을 선보였었는데 이번 라운드는 좀 저희만의 색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또 저희 소리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선곡을 많이 고민하다가
13: 사실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하려면 또 우리 지혜 언니가
14: 열심히
13: 국악곡도 기가 막히게 또 쓰시고 우리 또 소리꾼이 셋이나 있으니까
14: 다 달라요?
13: 그러니까요. 네네.
14: 최저가 아닌가요 우리가?
15: 그럼요.
14: 국악을 보여주기 위해.
13: 그럼요.
14: 최정예.
13: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혹시 선곡 생각하신 거 있으신지?
14: 우리 또 난이 판정님 또. 소리를 잘 하시니까 국악적인 면을 살리려면 네. 좀 진지하게 무대를 좀 꾸며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생각한 건 이상은의 공무도화가를 조금 이만 물을 건너가지 마오. 물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13: 네.
14: 근데 보내기 싫은데? 그분이 가잖아요.
13: 그렇죠.
14: 뛰어든단 말이에요.
15: 네.
14: 그래서 나 엄청 인당수
13: 심청이 같다 생각하네.
14: 우철이가 이제 아무래도 도선주다.
15: 아, 제가 도선주.
13: 어차피 물에 들라! 이렇게 하는 애 있어요.
15: 빠지라고.
13: 네, 되게 악독하고 막 표독스럽고 막.
14: 딱히.
15: 흰몽산은 흰몽산처럼 타로기 대목. 이쪽에서는 그 배로 들어가는 대목 하다가 사실을 이제 신청가에서는 청아 거기를 빠지지 말라고 실제적으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아예 가요로 쉽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13: 나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신봉산 기가 막혀요.
15: 네.
13: 거기도 좀 자진머리지?
15: 네. 중중머리.
13: 중중머리야?
15: 중중머리. 회중중머리.
13: 자진머리에서 하면 왔다갔다기가
15: 그렇죠.
13: 한 장당씩 한 장당씩 이렇게
15: 왔다갔다기가
13: 좀
15: 그것도 진짜 전략적으로 생각을 그렇죠, 해봐야겠죠.
13: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의 그 판소리나 민요나 이런 게 극적인 요소를 저게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15: 없죠.
13: 네. 이 곡이 연결이 이렇게 쭉 이어가는 중에 저희가 중간중간 따라서 탁탁탁 이렇게 치고 나오면
16: 나도 같이
15: 어떻게
16: 나도 같이
7: 조금 더 소리로 진검승부를 봐야겠다. 저희 넷이 하나의 팀인 것처럼 참 잘 나온 것 같습니다.
8: 무서워. 하얀색 옷.
17: 저 옷 되게 멋있다.
8: 전통에서는 전투복이라 저게
17: 전투복이에요.
8: 네, 완전 전투복 저거는. 원래 이제 기본 딱 그 세팅이 하얀색이에요. 제대로 하려고 하는구만 저.
7: 여러분들께서 오늘 무대를 보시면서 3인 3색의 매력을 가진 소리꾼들이 공무도화가와 심청가, 춘향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0: 진짜 와 세다 세.
1: 뭐야?

0: 한 명이 모르는 것 같아.
1: 고생했습니다. 거꾸로

0: 무대.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거꾸로 프로젝트 무대 잘 보셨죠?
1: 진짜 점수주기 어렵겠다.
2: 그치? 오늘은 진짜 힘들겠네.
3: 어떡하죠?
0: 거꾸로 프로젝트 무대 잘 보셨죠? 과연 김난희 판정단이 서포트한 거꾸로 프로젝트는 몇 점을 받았을지, 최고점, 최하점을 제외한 네 분의 점수 공개합니다.
4: 6점 나왔다, 6점 나왔다.
0: 94, 94.
5: 94.
6: 최고가 100이 나오면, 최고도 100 나오면 되니까.
7: 진검을 뽑아두신 것 같아요. 그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감정과 그 마음이 제 마음을 또 이렇게 많이 몽글몽글하게 해주셔서,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도 났고, 그래서 참.
0: 네.
8: 조금 아쉽다면은 세 분이서 동시에 고음으로 막 질러대니까 극적이긴 한데 무슨 소린지가 잘 못 알아듣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히려 중간쯤에 남자는 고음도 좋지만 밑에 음으로 하음으로 쫙 한번 깔아도 그 기가 막히거든요. 뭐 그런 쪽으로 한 번쯤 해줬으면 더 멋있는 무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드디어 긴장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거꾸로 프로젝트는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9: 저희 색깔을 드디어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여한이 없어요.
0: 과연 거꾸로 프로젝트는 순위를 뒤집을 수 있을지.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자, 92점, 그리고 99의 사나이 이현우 씨는 역시 99점을 예, 주셨습니다. 총점 공개합니다. 571점, 571점, 571점을 획득해 현재 3위로 올라갑니다. 축하드립니다.
10: 감사합니다.
11: 아, 진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약간 좀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마치 네 분이 칼춤, 아름다운 칼춤을 추는 것처럼 정말 날카로운데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고 사실 100점을 드려야 되는데 99점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0: 감사합니다.
12: 그동안도 좋았지만 오늘이 가장 좋았어요.
13: 맞아, 맞아. 오늘 제일 좋았어.
12: 정말 새소리가 나는 것 때문에 귀를 찌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마음을 찌를 수 있다라는 감정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있었고 또 난희 씨가 너무나 적절한 타이밍에 종 치며 들어올 때 어이가 어리도 아, 이 무대는 내가 끝내겠어 하는 그런 멋있는 것까지 느껴진 멋진 무대였어요.
0: 일단 세 팀이 남아 있고 현재 3위입니다. 거꾸로 프로젝트 뭐 이 정도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까?
14: 사실 기대를 그 정도까지는 못했고 저희 무대에만 집중하자는 생각으로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만큼 좋은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15: 제가 이제 조선판스타의 이제 판정단으로 함께 하기 시작을 하면서 동시대를 같이 이겨내고 있는 소리꾼들이 하는 경연이기 때문에 늘 응원하고 안타깝고 이런 마음으로 좀 경연을 함께 했었는데 진짜로 이렇게 무대에 서보니까 얼마나 다들 힘들게 네, 무대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더욱더 들었고요. 저 종을 처음 쳐봤어요. 그래서 이 종을 잘 쳐야 될 텐데 잘 못 치면 진짜 종 칠 텐데라는 걱정이 정말 많이 든 그런 무대였습니다.
13: 네.
0: 지금까지 김나니 판정단이 서포트한 거꾸로 프로젝트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 아, 내가 왜 울어?
13: 저렇게 좋까. 늘 아쉬움이 남지만
15: 최고에서 미쳤겠지. 진짜? 아니야, 나 울지 않을 거야. 이거 기쁨의 눈물이야.
9: 지금 입시 붙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이렇게 무대에서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저 조주아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끼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고.
1: 순위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2: 아, 이거 썰벌하네.
3: 아, 어렵다.
1: 어려워. 하지만 여기까지 온 만큼 도전을 더욱더 포기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판정단의 서포트를 받긴 하지만 이 무대는 오롯이 도전자의 무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도전자 모시겠습니다.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그리고 경로 이탈을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걸크러쉬 치타입니다. 네. 자, 의상부터 파격적인 이 두 팀이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2: 아, 어떻게 무대 찢어질 것 같아.
4: 잘할 것 같아.
5: 지금 그 매 무대마다 어떻게 보면 순위가 바뀌고 있잖아요.
6: 네.
5: 순위를 뒤집을 만한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6: 저희 무대는 일단 그런 서사가 있고요. 결국에는 춘향이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2: 아~ 춘향이는 춘향이가 그랬구나.
7: 우리 무대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생각한 경로 이탈쯤은 약간 그 무대 그냥 이미지로 봤을 때는 저는 좀 더 불에 가까운 이미지를 생각한 것 같아요.
8: 불기둥 막 올라오고 막.
7: 드라이버 식스센스나. 아니면 DNA나. 제일 하기 제 입장에서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거는 하이 라이 댓?
8: 하이
7: 그건 좋을 것 같은데? 들어보면 약간 그런
8: 음악적인
7: 음악 악기들이 조금씩 있더라고.
8: 일단은 생각하신 컨셉은 약간 화려하고 에너지 있고 뭐 이런 느낌이네요.
7: 맞아요.
6: 화이팅 한번 할까? 화이팅. 부터. 자, 위로 가야 되니까. 네. 자, 시작. 하나, 둘, 셋.
1: 할래!
6: 파이팅.
1: 치타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경로 이탈의 무대 판 스타트.

0: 이러는 고이한 건 매우 쳐라!
1: 헛끝자락 잡겠다고 저 높이 두 손을 뻗어봐도
0: 그래,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죽어보자.

0: 속이 시원해, 속이 시원해.
1: 오, 멋있다.
2: 네 죄를 알렸다.
3: 찢었네, 찢었어.
2: 진짜, 진짜.
1: 경로 이탈의 무대였습니다. 자, 스페셜 조선판 정단 여러분. 경로 이탈의 무대 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0: 관리도 하겠는데 지금. 와.
1: 결과 보여주세요.
2: 엄마.
3: 와.
1: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4: 상당히 높은 와. 점수를 받았습니다.
2: 대박이다. 야.
5: 솔직히 그 이전 무대를 다 까먹을 정도로 진짜 좀 폭발적인 무대였습니다. 이 보통 이제 언밸런스 하거나 다른 것들이 막 모이면은 도안이면 뭐가 되는데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패션이 완성이 됐고 새로운 장르가 탄생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간에 나왔던 우리 치라 씨가 나와주니까 그야말로 여기서 약간 모자랐던 부분 1%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완벽함이 만들어진 그런 최고의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7: 바로 이 무대가 조선 팬스타가 원하는 그런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 소리가 대중화되고 우리 소리가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재우 씨 그 소리가 너무 살았어요. 제대로 소리도 살면서 여러분들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1: 자, 경로 이탈의 무대 최고점, 최하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8: 진짜 높을 것 같아.
9: 100점 나올까? 99점.
1: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점수가 상당히 높은 경로 이탈의 총점 공개합니다. 585. 경로 이탈은 현재 1위에 등극합니다.
10: 자, 아, 뭐 제가 뭐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연출, 뭐 무대, 뭐 의상, 뭐 구성, 편곡, 뭐 너무 그러니까 뭐 소리면 소리대로 잘 들리고 혹시라도 진짜 블랙핑크가 이 무대를 본다면 언젠간 편곡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느낌의 무대였던 것 같아요.
11: 더 말할 나위 없죠. 소리를 너무 완벽하게 잘했고 또 한 가지는 편악도 큰 역할을 해줘서 끝까지 그런데 멋이 좋다고 또 나발 불고
3: 비명이죠.
9: 진짜
3: 비명.
9: 치트키야 진짜 치트키야.
12: 마지막 외침이었다 이런.
11: 그게 또 하나의 큰 이슈에서 오늘
3: 감사합니다.
11: 너무 잘 봤고 너무 잘하고 너무 대견스럽고 너무 잘했어요. 잘 봤어요.
1: 네.
12: 감사합니다.
11: 서로 잘했어요. 예.
1: 자, 지금까지 시타 판정단이 서포트한 경로 이탈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2: 감사합니다.
3: 잘했다. 완전히 퍼펙트했어.

0: 저희는 한류 국악그룹 퀸입니다.
1: 첫 도전을 결심했었을 때는 저희 퀸을 조금 더 대중들에게 알리는 게 우선적이었었고요.
2: 그리고 이렇게 또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음악적으로도 저희 팀이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고, 앞으로 이거를 발판 삼아서 조금 더 멋진 음악을 하는 팀이 돼야겠다라는 욕심들이 다 생기더라고요.
1: 조선 팬스타에서 저희 퀸의 무대는 여기까지이지만 저희 퀸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3: 고생했다.
4: 고생했다. 고생했어요.
5: 고생했습니다.
6: 다음 도전자는 조선 팬스타의 만찢녀 윤예원. 그리고 윤예원을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1세대 아이돌 김동완.

0: 오. 오, 기타. 기타. 김동완 데뷔한다.
1: 어, 나란히 걸어오는 모습이 마치 아이돌 선후배가 걸어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2: 동완 씨 기타 하면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요.
3: 집에서만 쳤는데 무대에 처음 갖고 나왔습니다.
2: 아.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자주 만났다고 들었거든요. 그 준비하면서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4: 제가 귀찮게 연락을 엄청 많이 드렸는데도 네. 되게 흔쾌히 연습 항상 해주셔가지고 좋았어요.
5: 네. 내가 오늘 지원분들을 들어왔어요. 제가 좀 그 소나무라는 그룹 멤버이기도 하고 보컬 선생님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 창법을 좀 가요처럼 하는 거에 자신이 없어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맘대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런 도움을 좀 주길 바라고요.
6: 더 보겠습니다.
5: 이쪽은 아이돌 그룹 신인 기획자이고 작곡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친구예요. 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어떤 노래를 선택하면 편곡을 해줄 친구기도 하고. 네, 잘
4: 부탁드립니다.
5: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려고 이 바쁜 두 사람을 내가 불렀거든요.
4: 네.
5: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내보자.
4: 네, 좋습니다.
5: 파이팅! 나는 보면서 사실 무대 보면서 더 지를 것도 같고 뭐 더 할 것 같은데 되게 안정적인 길만 자꾸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게 뭐 어떤 무대든 클라이맥스가 있어야 되는데
4: 네.
5: 그걸 항상 그 가야금으로 해줬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해줬으니까 지금 조금
4: 보컬로다가
5: 도전을 뭔가 해도
4: 네, 좋습니다.
6: 이승철 선배님 서쪽 하늘을 두 분이서 같이 부르시는

0: 거의 나는 끝까지 치다다 가지고 내가 맞출까 말까 겁나는 곡인데 일단 여자 멜로디 한번 들어보자. 아, 근데 목소리를 나 이렇게 자세히 못 들어봤는데 홍기랑에서 되게 잘 어울렸겠다. 남매처럼.
1: 선배님도 남매 같으세요?
0: 그렇죠. 내가 22살에 굉장히 결혼하고 싶었거든. 그때 내가 이제 성공을 했으면 이런 딸이 있을 텐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 뭐하지? 아버지와 나 이러면 할까?
2: 아버지 또 비뚜바 이러고.
3: 또 비뚜바.

0: 불렀을 때 가장 잘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곡으로 생각을 했고 또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가야금을 잠시 내려놓고 노래로 한번 제 실력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1: 그 연 회차마다 최고 점수가 갱신되고 있는데
2: 네.
1: 이번 그 무대를 준비 부담 많이 되시죠?
2: 사실 그 김주환 씨, 김정민 씨, 뭐 이현우 씨 이런 선배님들하고 함께하는 것도 영광인데 함께 무대에서 경쟁을 한다는 게 지금 오늘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1: 아니 예원 씨한테 이제 여쭤본 건데.
0: 여태까지 라운드 때는 항상 가야금을 들고 노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 때는 선배님께서 제 가야금 대신 기타로 쳐주시고 저는 아니, 노래에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3: 주의 깊게 듣잖아.
4: 이제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1: 예. 동환 씨도 노래를 해요?
2: 저도 예 합니다.
1: 그럼 둘이 발성이 다를 텐데 어떻게 매칭이 된다?
2: 발성이 달라서 제가 볼륨을 절반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볼륨을 하다가 만약에 내가 아예 소리를 죽여도 아무 상관없게.
4: 최고의 서포터네요.
1: 와, 진정한 서포터예요. 진정한 서포터.
0: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정말 영광스럽고 좋은데요. 이왕 온 거 결승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5: 화이팅! 자, 동환 씨.
2: 예원이 결승 가겠습니다. 와우! 결승 갑니다, 예원이.
6: 다섯 팀 안에 들 자신이 좀 있어요?
0: 제 목만 따라와 준다면 자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네 번째 판에서 막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배님들 저는 집에 빨리 가기 싫으니까 열심히 열 준비한 만큼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0: 감사합니다.
1: 배원 씨, 무대 마친 소감 어떠세요?
0: 떨렸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후련.

0: 하고요. 잘한 건지는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1: 자, 윤혜원 씨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공개합니다. 자, 90, 92, 91, 92. 자,
2: 체험 무대가 담백하네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사람이 맵고 짠거 먹다가 담백한 걸 먹으면 너무 싱거워요.
3: 예, 윤희원 씨는 전혀 국어가적인 태가 안 나고 소리꾼 태가 안 났어. 단 1분이라도 아니 30초라도 이왕이 소리 하는 거할줄 알면서 왜안 했을까 하는 의아심도 들고.
1: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4: 그 다른 것보다 이번 무대에 우리 그 서포터의 역할이 그 예원 씨보다 돋보인 게 예, 그게 가장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동아 씨 이런 모습을 처음 봤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딱 하고 나서 예원 씨로 바뀔 때그 어떤 이질감, 기분 좋은 이질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뒤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갖다가 이제 경연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서 약간 작전, 그리고 또 우리 서포터가 너무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까 예원 씨가 상대적으로 죽은 게 아닌가.
5: 뭐 다른 무대들이 사실 뭐잘 익은 석류 같은 무대였다면 굉장히 좀 그냥 방금 딴 풋사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녀스럽고 뭔가 소년스러운 그런 모습이 그 나름대로의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1: 550점. 아, 안타깝게도 탑5 안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6: 네, 아, 미안합니다. 아, 좀더 잘할 수 있었는데. 예.
7: 아니, 잘했는데.
0: 같이 열심히 준비해 주셨고, 오늘 좋은 무대에 맞춰서 기분이 좋고요.
1: 네.
0: 이제 앞으로 무대에 서지는 못하지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다양한 무대에서 자주 뵙길 바라겠습니다.
0: 네.
1: 수고하셨습니다.
6: 소리를 좀더할걸 했어.
1: 자, 지금 탑5 안에 들었다고 절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순위는 또다시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경로 이탈, 류루, 김산옥, 거꾸로 프로젝트는 일단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 하나의 무대만 남았습니다.
8: 정철웅을 꺾느냐, 박재희가.
1: 정말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민은경, 박성우, 유태평양 씨는 지금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9: 부득이하게 저희 직장에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바람에 2주간 자가격리를 들어가게 되어서
10: 열심히 한 만큼 다음 라운드를 가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11: 자가격리하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준결승에 올라가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조성판 스타
9: 화이팅!
10: 감사합니다.
1: 현재 5위는 정초롱 씨. 그리고 이제 단 하나의 무대만 남았습니다.
12: 아니 저랑 같은 대기실을 쓰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 목을 풀고 그 R&B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이거 계속 하셔가지고.
13: 아니 저랑 같이 작업할 때도 저 정도로 목을 풀진 않았거든요. 네.
1: 매 판마다 애절함의 끝을 보여주는 감성 소리꾼 박자희.
14: 와우 와우
15: 뭐지?
1: 박자희를 서포트할 대한민국

0: R&B의 전설 소울 대디 김주환.
1: 나 같은 방.
2: 갱스터 느낌 좀 있는데.
3: 와 멋있다.
4: 주환이 오빠 가죽 입고 십자가였으면 끝난 건데.
5: 아 그렇지. 네.
6: 아까 들어보니까 김주환 씨가 엄청난 서포트를 했다고 들었는데
7: 박자희 씨를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이제 뭐 그림을 그린다면 자희 씨를 놓고요 옆에 그냥 양념만 조금 했습니다.
4: 양념 많이 쳤을 것 같아.
1: Come on, bro. 잘 있었어?
8: 반갑습니다.
9: 안녕하세요.
1: 노영환 감독이고요.
9: 아 네.
1: 음악 생각을 했을 때.
9: 네.
1: 내가 혼자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얘기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서로 어떤 방향 갈 건지 하기 전에 그냥 저희 씨 얘기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해서 들어서 뭐 특별한 게 뭐 있는지.
9: 되게 서정적인 것만 해와가지고 누가 봐도 어? 저런 곡을 선택했어? 좀 이미지 변신?
1: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8: 어떻게? 혹시 생각해 오신 곡 같은 게 있나요?
9: 저요? 저는 제가 생각한 곡은 그래서 임정희 씨의 뮤직 is my life 그거 좀 생각해 봤어요.
1: 우리 연구 좀 더 하고 통화하고
9: 네.
1: 문자로 다 공유하고
9: 네.
1: 해야 되겠다.
9: 이거는 사실 제 무대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정말 열성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메일 보냈다? 이렇게.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했고 매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항상 이렇게 해주시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고

0: 이제 종환 선배님과 같이 하는 콜라보 무대였기 때문에 전혀 색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A Music Is My Life라는 곡에 제가 작창한 부분과 저의 적벽가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정말 신나는 곡으로 메시지도 드리면서 다 같이 좀 즐겨보자 이런 분위기의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감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오늘 무대에 힌트를 좀 주신다면 이게 적벽가곡이 준비하신 노래랑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0: 저 같은 경우는 여자 소리꾼으로서 심청과 춘향가만 많이 부르다가 적벽가를 제가 배우고 작품을 올렸을 때 굉장히 제 소리 인생에 있어서 음악적인 폭이 넓어졌어요. 아, 여자 소리꾼도 적벽가를 당차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2: 적벽가는 남자 노래야?
3: 삼국지 내용인데 전쟁 씬이 많다 보니까 주로 남자가 많이 있어요. 네, 성대가 상할 수 있어가지고.
2: 기대된다.
4: 김조한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박자희의 무대 판 스타트.
0: 이번 무대는 나만 잘하면 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리본 썩! 오!

0: 정원이 형은 기계다, 기계.
1: 무대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서포터 없이 여기까지 한 건 정말 잘했다고 스스로를 칭찬을 하면서 이제 마음의 정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2: 마지막 무대 잘 봤습니다. 박자희 씨, 아, 무대 후회 없어요?
3: 아, 후련합니다.
2: 예, 네. 아주 표정도 개운해 보여요. 이제 마지막 무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탑5 안에 들어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3: 네.
2: 아, 정초롱 씨보다 1점이라도 낮으면 아쉽지만 아, 이 무대가 마지막 무대가 되는 겁니다.
4: 참 난감하네.
5: 난감하네.
2: 점수를 눌러주세요. 점수를 눌러주세요. 자, 김조한 판정단이 서포트한 박자희 씨는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최고 점수, 최하 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 공개합니다.
6: 전문가 좀 아, 궁금하다. 와, 이건 진짜
2: 자, 93, 95, 93, 95.
7: 오~ 이거 모르겠네요.
2: 예.
8: 이게 그냥 듀엣 무대였으면 사실 탑3 안에 드는 무대였어요. 듀엣 무대 자체는 너무 완벽하고 훌륭했고 진짜 보는 내내 황홀함을 느꼈지만 근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 이제 성격이 소리를 기반으로 한 그리고 또 이렇게 서포터를 갖다가 좀 애써 보지 말아야 되는 박자희 씨만 또 봐야 되는

0: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1: 네.
2: 그 경연이 아니라 공연을 한편 본 것 같은 조화가 이렇게 잘 붙들어지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 어느 음악과 함께 어울려도 충분히 대중화, 세계화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일으켜준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 이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박자희 씨는 마지막 결승 티켓을 거머쥘 수 있을지. 일단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0: 그런 일은 없게 해야죠.
1: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2: 92.9점. 어?
3: 92.9점.
2: 어?
3: 어? 왜? 공점인가?
1: 총점 공개합니다.
4: 와.
1: 566점. 박재희 씨는 600점 만점에 566점을 받았습니다.
4: 오! 오! 꿈인가 하노라. 이거 진짜 꿈인 것 같아요. 혼자 외로운 싸움을 했다라는 것에 제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1: 5위인 정초롱과 단 3점 차이로 6위를 해 탑 5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5: 진짜 아쉽다.
1: 자,
6: 저는 사실 무대를 굉장히 잘 보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시선이 김정 선배님한테 가 있었어요. 짜임새나 이런 구성에 대해서 뭔가 저의 시선은 이쪽에 좀 많이 뺏겼고, 그리고 정리가 뭔가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점수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7: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결승까지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네, 근데 좀 아쉽긴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정말 네,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평가해 주셔서.
5: 아쉬워요. 아쉬워. 네.
7: 아쉽긴 해요, 솔직히. 또 이 무대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아쉽고, 무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1: 제1대 조선 판스타를 가리는 최종 결판! 결승에 진출한 다섯 팀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그룹! 뮤르!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호. 민요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 최후의 한 팀은 과연 누가 될지.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긴산조 협주곡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산조 한바탕을 관현악과의 협연으로 재해석한 무대로 올해는 검은고와 해금산조를 긴 호흡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기소리극 모양모양이 무대에 오릅니다. 8개월부터 16개월 아이들을 위한 전통예술체험으로 판소리와 민요, 전통악기의 음색으로 다양한 모양을 소리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기획공연 다면입니다. 단원 안무가 공모에 선정된 4명의 안무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본 전통의 다양한 얼굴을 세 편의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어우렁 더우렁입니다. 전통소리의 맥을 이어가는 어린이 단원들이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남산국악당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젊은 국악단장입니다. 삶을 식물의 생장에 빗댄 창작무용극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까지 두 팀의 특별한 무대가 오는 22일과 29일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바닷가로 이동하다가 섬진가 건너시다가 그냥
1: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2: 뭐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3: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4: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는 뜨거운 여름.
5: 위험해질 수 있어요.
4: 지금 지킬 건 온열질환 행동요령 수분 그늘 휴식
6: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네, 오늘 첫 무대는 서도지방 아리랑 연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첫 소리부터 서도민요 특유의 구성진 멋과 그리고 애잔한 정서가 깊게 전해졌습니다.
1: 네, 같은 아리랑이라고 해도 어느 지역에서 불리느냐에 따라서 가락도 분위기도 참

0: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아리랑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노래이면서도 또 지역마다 저마다의 삶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참 특별한 우리 소리인데요. 특히 올해가 미국인 교육자이자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호머 헐벗 박사가 구전 민요 아리랑을 서양식 악보로 체보해서 세상에 소개한 지 13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요. 그 의미를 함께 되새기며 전국 곳곳에 내려오는 아리랑을 만나보는 아리랑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1: 네, 지역마다 다른 색깔과 정서를 담은 아리랑 오늘 무대에서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우리 아리랑의 매력 여러분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어지는 다음 무대는 박규리 친구가 준비한 또 다른 아리랑 연곡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연곡으로 들으니 흥이 두 배가 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네. 오늘 여러 아리랑을 들려줬는데 어때요? 규리 친구는 가장 마음이 가는 아리랑이 어떤 곡인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1: 저는 그 아리랑에 나오는 청천 하늘엔 전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희망도 많다라는 가사를 정말 좋아해요. 네. 꼭 들을 때마다 저에게 해주는 말 같거든요.
0: 뭔가 사연이 있나요?
1: 네, 제가 사실 5살 때부터 경기 민요를 시작해서 국악학원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열심히 다녔거든요.
0: 예, 예.
1: 작년 국립국악중학교를 목표로 입시 준비도 정말 오래 했는데 작년 때 아쉽게 떨어졌어요.
0: 아, 그랬구나.
1: 그래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0: 아이고.
2: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1: 네, 그때는 사실 민요를 하는 것도 무섭고 괜히 창피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민요를 안 해왔지만 천천 하늘엔 전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희망도 많다라는 가사를 들으면서 한 번 떨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0: 그럼요.
1: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0: 예, 아유, 맞아요. 사실 이제 국악을 할 수 있는 길이 꼭 뭐 국악 중고등학교가 아니라 그쵸? 다른 길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잔별도 많고 희망도 많다는 가사가 규리 학생한테 딱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사실 저희도 막 시험에 한 막 40번씩 전 떨어져 봤거든요.
2: 혹시 아나운서 시험에 엄청 떨어졌잖아요.
0: 아나운서 시험을 40번 떨어진 사람인데 정말로 자기가 아 이제는 포기할까 싶은 그 순간 본인을 알아보는 그런 심사위원들이 나타나거든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예 기운 내고.
2: 네.
0: 그리고 또 오늘 무대도 굉장히 멋지게 꾸몄는데 오늘 규리 친구의 가장 큰 근심거리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게 좀 걱정이에요?
1: 두 달 뒤가 학교 중간고사인데 제가 사실 처음 중간고사를 보는 거라 많이 떨리거든요.
0: 그래요.
1: 근데 엄마랑 할머니께서 중간고사 올백을 안 맞으면 학원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해서 지금 긴장 상태입니다.
0: 아, 올백이면 뭐 다 맞으라고요?
1: 네.
0: 학원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는 못 다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 끊어서 다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1: 못 다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2: 못 다니게?
0: 네. 그 좋은 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저는 예. 미래를 생각하면은 학원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는 제 미래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민요를 좋아하는 만큼 공부도 소홀해지지 않으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0: 아, 마지막으로 오늘 무대에서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요?
1: 네, 저같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친구들을 위해 희망을 잃지 말자는 마음을 담아서 춤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 제가 기대돼요.
1: 잠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0: 그래요, 준비하세요. 예. 야, 민요에 공부에 춤까지 정말 못하는 게 없어요.
2: 뭘? 뭐 있어요. 뭐가 나오는데.
0: 혹시 마술인가요? 아니요. 천으로 지금 묶어요. 동작을 좀 편하게 하려고 좀 치마를 묶었어요. 한복을. 준비됐죠? 예. 자, 음악 주세요.

0: 야, 잘했다. 어? 뭐
1: 에.
0: 춤이면 춤, 미녀면 미녀, 뭐다 완벽하네요.
1: 그러니까 뭐든지 좀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예.
2: 감사합니다.
1: 진짜 그리고 소원을 말해봐잖아요. 제목처럼 진짜 소원이 이루어지길, 우리 규리 친구가 품고 있는 꿈도 또 소원도 꼭 이루어지길 저희도 함께 응원할게요.
2: 감사합니다.
0: 네. 자, 다음 무대는 가야금이 들려주는 또 하나의 아리랑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3: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가야금은 사람 목소리처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악기예요. 감정 표현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오늘 이 가야금으로 미량아리랑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후반부의 감정 표현을 자세히 지켜봐주세요. 저와 함께 어깨 들썩이 준비되셨나요? 아름답고도 깊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0: 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익숙한 밀양알이랑이
1: 네.
0: 이렇게 가야금 선율로 펼쳐지니까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네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노래로 들을 때는 뭔가 좀 흥겹고 경쾌한 가락이 느껴졌다면 이렇게 가야금으로 들으니까 선율 하나하나가 더 섬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네.
1: 밀양알이랑 특유의 이 밝고 힘찬 가락이 가야금 소리와 참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무대의 아리랑은 어떤 가락과 이야기로 펼쳐질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신나는 아리랑 메들리 덕분에 무대가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네. 소나무 청소년 청년 국악단 이름부터 굉장히 든든한 느낌이에요.
1: 그러게 말이에요.
0: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2: 끝까지 낳는 예술가가 진짜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저희는 사계절 내내 푸른 소나무처럼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즐겁게 국악을 하는 팀인데요. 잘하는 것보다 즐기는 걸 먼저 배우는 국악단입니다.
1: 네. 설명만 들어도 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오늘 멋진 아리랑 무대를 보여줬는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아리랑의 가장 큰 매력은 뭐예요?
3: 아리랑은 끊임없이 재탄생하는 카멜레온 같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희가 부른 진도 아리랑, 상주 아리랑, 본조 아리랑도 다 같은 아리랑인데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4: 진도 아리랑은 남도 특유의 흥과 구성진 맛이 있고 상주 아리랑은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느낌이 있고 본조 아리랑은 가장 익숙하고 담백한 멋이 있습니다.
0: 그런데 오늘 무대를 준비하면서 새 친구가 좀 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2: 지난주는 지호가 고열로 입원을 하게 됐고요.
0: 어머. 지호 누구? 지호 어디 있어요? 아 지호 고열이 많이 났어요? 아팠어요? 아 그랬고.
2: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그 고생을 좀 했었어요.
0: 그래요?
2: 그래가지고 오늘 녹화 오기 전에 다 같이 소고기를 먹으면서 몸보신을 좀 했어요.
0: 아~ 늘 먹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땐 매일 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안 아파요 지금은?
2: 네.
0: 무겸이 괜찮고
2: 네.
0: 지호는?
2: 괜찮아요.
1: 괜찮고
0: 안 아프고?
2: 네.
1: 아유 다행이에요. 그리고 정말 언제 아팠냐는 듯이 무대에서 네. 보여준 에너지가 대단했거든요.
0: 그렇죠.
1: 혹시 다른 팀에는 없는 우리 팀만의 비장의 무기 이런 게 또 있다 있을까요?
4: 저희 팀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자신감입니다.
1: 자신감!
4: 저희 팀은 다 함께 웃고 호흡하며 노래하는 팀워크가 가장 큰 자랑이에요.
0: 예.
4: 그래서 더 에너지도 넘치는 것 같아요.
1: 네.
5: 마! 자신 있나?
6: 마! 자신 있다!
1: 예. 뭔가 이 분위기가 딱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실 자신감 뒤에는 제 생각에는
0: 네.
1: 그동안에 정말 수많은 노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연습하면서 선생님께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뭐예요?
3: 저희가 연습이 조금 부족해 보이면 선생님이 눈을 이렇게 가늘게 뜨시고 지하동굴 같은 목소리로 딱 한마디 하십니다.
0: 뭐라고요?
3: 이래가지고 무대 올라가겠나?
0: 아니, 우리가 지금 혼난 느낌인데?
1: 군대예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선생님 흉내.
0: 눈이랑
1: 같이.
3: 이래가지고 무대 올라가겠나?
0: 야 이거 되겠나?
1: 무서워요.
0: 꼬마 이거 되겠나 이거?
1: 되겠나?

0: 그럼 솔직히 어때요? 좀 무서워요?
1: 네.
0: 그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1: 네.
0: 좋은 효과가 있네요, 그래도.
2: 우리 새 친구가 시청자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건가요?
1: 자신감을 빼면 시체인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개인기가 있는데요.
2: 예.
1: 전래 동료 남생아 노라라를 랩처럼 불러드릴 수 있어요.
2: 아, 그럼 원래 노래를 먼저 들어볼까요?
3: 시작.
4: 남생아 노라라 졸래 졸래가 잘 논다.
2: 이게 노래고 원곡이고. 자, 그럼 이걸 랩처럼 부른다는 거죠. 자, 준비됐나요?
1: 네.
2: 해보겠습니다.
3: 준비. 시작.
4: 남생아 노라라 졸래 졸래가 잘 논다.

0: 지구엔 K.
1: 헤이.
2: 네, 약간 리믹스 버전이네.
1: 오, 아 전래 동요가 또 이렇게 들으니까 또 힙해진다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의 이 열정과 또 팀워크 잃지 않고 더 멋진 국악인으로 성장하길 응원할게요.
3: 네, 네 감사합니다.
2: 네. 자, 다양한 색깔의 아리랑을 만나보고 있는 이 노래 들어볼래. 다음 무대 역시 또 다른 매력의 아리랑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김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우리나라의 자랑, 아리랑의 아름다움을 멋지게 한번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부를 아리랑은 약 100년 전 우리 조상님들이 부르셨던 아리랑을 복원한 곡입니다. 국난을 피해 해외로 떠난 유학생의 아리랑, 헐버트가 체보한 아리랑, 나은규 감독님의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까지 서울 경기 지역의 아리랑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들으실 수 있는 무대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삶이 담긴 노래, 시대는 달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아리랑. 오늘 저와 함께 아리랑을 부르면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0: 네, 이번 무대는요, 유학생의 그리움, 그리고 고려인 포로들의 아픔, 그리고 영화 속에 담긴 시대의 정서까지 아리랑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과 함께 해온 소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춘사 나운규 선생이 영화 아리랑을 발표한 지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정말 뜻깊은 해고요. 그리고 한편에 영화가 남긴 이 울림처럼 아리랑은 정말 시대가 기억하는 상징이 되어왔죠.
0: 그렇습니다. 지역의 아리랑을 넘어서서 시대의 이야기를 품은 아리랑.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색깔의 아리랑을 만나게 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해금 선율로 만난 아리랑 정말 마음을 울리는 무대였습니다.
1: 네.
0: 우리 하원 친구 아리랑을 처음 연주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좀 어렵던가요?
2: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를 넘어 기쁨과 슬픔, 흥과 한을 느낄 수 있고 지역마다 선율과 특색이 다르게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박자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변화시키는 것이 재밌기도 했지만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였어요.
1: 그래서 그런지 해금 선율 안에서 다양한 감정 표현이 정말 고스란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또 이런 해금을 시작하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2: 저희 언니가 가야금을 전공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구악기를 연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0: 예.
2: 그런데 저는 가야금보다 해금에 더 눈길이 갔어요.
1: 네.
2: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언제든지 연주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턱 꺼내서 연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0: 해금은 약간 좀 다루기가 그래도 무겁지 않고 덜.
2: 네. 네,
0: 그렇구나. 그러면 언제부터 해금을 배운 거예요?
2: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요.
0: 꽤 됐네. 네. 그럼 초등학교 때 하원이하고 중학생 하원이를 비교해보면 가장 달라진 점이 뭐예요?
2: 초등학교 때는 악보를 외워서 틀리지 않고 연주하는 게 목표였는데
0: 네.
2: 지금은 곡의 분위기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계속 고민하면서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지,
1: 어쩐지
0: 맞아요.
1: 그래서 그런지 연주가 더 깊이 있게 들리더라고요.
0: 예, 예.
1: 근데 제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요.
0: 왜요?
1: 중학교 2학년이라고 저희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무서운
0: 아하.
1: 중2병
0: 예, 예.
1: 혹시 어떤가요?
2: 저희 집에는 갱년기인 엄마와 고3 수험생인 언니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분들에 비해서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0: 그분들에 비해서?
1: 그분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0: 그분들 무섭죠. 왜냐면 네. 갱년기 플러스
1: 고3.
0: 이 조합은 최강 조합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 네. 그러면 어떻게 집안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2: 이제 언니 입시가 끝나면 이제 네. 본격적으로 갱년기인 엄마와 저희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대립할 것 같긴 한데요.
1: 네. 엄마는 쉴 새가 없네요.
2: 그래도 사춘기가 갱년기한테 좀 져줘야겠죠?
1: 착하네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하원 친구가 또 해금 말고도 끼가 많다고 들었어요.
2: 원더걸스의 텔미를 준비했어요.
0: 텔미는 근데 좀 됐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하원 친구 세대가 이 노래 알아요?
2: 옛날 노래 중에서도 좋은 노래가 많더라고요.
1: 완전 옛날 노래가 됐구나 이게.
0: 그렇죠.
2: 이번에 학교 수련회 때 네. 친구들이랑 장기자랑으로 텔미를 쳤는데 예. 1등 했어요.
0: 1등! 자 이거 안 볼 수 없죠.
1: 네.
0: 예, 한번 보여주십시오.
1: 네.
0: 예. 자 준비하겠습니다.

0: 동작이네.
1: 뭔가 그리고 해금 연주할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0: 예, 맞습니다. 예. 그 반전 매력이 넘치는 하원 친구인데 앞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해금 선율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연주자가 되길 저희도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아리랑 특집으로 함께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정말 우리나라 곳곳에 전해오는 다양한 아리랑들을 다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리랑은 단순히 오래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함께 흘러온 소리이자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소중한 우리 음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0: 맞습니다. 오늘 무대에 오른 친구들도 각자의 목소리와 연주로 아리랑의 새로운 매력을 들려줬는데요. 앞으로 우리 아리랑이 더 많은 세대에게 사랑받으면서 이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 무대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입니다. 멀리 밀양에서 온 아리랑 친구들이 준비한 무대인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눈여겨보면서 함께 따라 부르다 보면 엄청 신나실 거예요.

0: 노래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되셔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가야금을 한지 1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인생의 거의 반 가까이 가야금을 했거든요.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어준 것도 가야금이고 또 지금까지 제가 누렸던 그런 기회들도 다 가야금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이기 때문에 가야금을 시작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 연주하고 있는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국악하는 장애 예술인 분이 많이 없기도 하고, 우선 가야금도, 네, 저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방송을 통해서 시각장애인 국악, 이렇게 전공자가 가야금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걸 조금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 보경 씨가 생각하는 가야금이란 악기의 매력이 뭘까요?
0: 처음에는 그냥 맑고 되게 좀 높잖아요. 그 음색이 그냥 단순히 너무 이뻐서 좋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가야금 농현도 너무 좋고, 그 줄과 그 손으로 직접 뜯다 보니까 줄과 그 손이 스칠 때 나는 그런 소리? 좀 자연적인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악기 종류가 많다 보니까 또 그만큼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가야금의 매력이 아닐까, 네, 싶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양쪽 눈이 다 안 보이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당시에는 이제 전맹이었는데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태어나서 7개월 무렵에 기증을 받게 돼가지고 각막 이식을 통해서 오른쪽 눈은 지금 조금 보이는 상태고 왼쪽 눈도 이식을 하긴 했는데 이제 실패해가지고 네, 왼쪽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친한 친구가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이제 친하다 보니까 레슨을 좀 자주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가가지고 이제 레슨 선생님이랑 주변에서 전공을 해라. 그래서 전공으로 바이올린을 바꿔서 하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 나는 이거를 전공으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깊게 하게 됐던

0: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우선 제가 한복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한복 입고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국악을 이제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악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지금은 아쟁 뭐 이런 거 해금 너무 좋지만 그 당시에는 바이올린을 좀 싫어했었던 게 커서 그런지 활 쓰는 악기가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찾다가 이제 가야금 소리를 듣고 되게 처음 들어보는 음색 그런 주법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중간쯤부터 이제 네, 가야금으로 전공을 바꿔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1: 손가락을 얹었을 때 그때 느낌이 좀 어땠어요?
0: 내 앞에 만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 당시에는 엄청 막 떨리고 행복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손이 좀 이렇게 사실 처음 하면 아플 텐데 그때는 아픈지도 모르겠던 것 같아요.

저는 가야금 자체를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피아노를 제가 안 배워봤어가지고 화성 악기가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작은 거 하나 하려고 해도 다 외워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지금까지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이거 그냥 악보 보면 때 놓고 바로 보면서 하면 금방 할 텐데 이걸 굳이 또 외워야 되고 또 그만큼 시간을 더 들여야 되니까 뭔가 그 외우는 시간이 좀 아깝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보 보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또 피아노 같은 악기는 이제 눌러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 약간 훑어서 찾고 누를 수 있는데 가야금은 그냥 훑으면 소리가 나버려가지고 되게 좀그 위치를 바로 잡아서 바로 뜯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미라, 뭐 도파 이렇게 칠하는데 저는 도만 칠해놓고 했어요. 줄을 하나만 칠해놓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감각에 의존을 하게 되니까 좀 연습이 더잘될 거다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한 줄만 칠해서 연습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산조나 정악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시력을 요구하는 게 많진 않은 것 같고, 집에서 근데 그냥 불 꺼놓고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특수학교만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다녔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왕따 같은 거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처음 가야금 시작할 때부터 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때는 진짜 꼭 가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그런 걱정은 조금 들어가고 나서 하자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또 입학해서 들어가서부터는 좀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바꿔놓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장애가 있으니까 전 이거 빼주세요. 뭐 이런 거는 진짜 아예 생각도 안 했고 뭔가 바라는 거를 조금 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더 찾아서 하려고 했던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거보다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걸 목표로 했어서 그런지 학교 생활 적응을 조금 더 빨리 했던 것 같고 상도 다 타고 졸업을 했고요. 친구들이랑은 근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0: 애들이 너무 착하고 또 같은 전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동반자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지 되게 잘 챙겨줬고 친구들이랑은 오히려 너무 재밌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1: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 국악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0: 제가 그렇게 오래 산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산것 중에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기쁜 일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지금 또 드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들어가 보셨다가 합격한 걸 보고 엄마가 소리를 지르셔서 네, 저도 그때 방에서 연습하다가 듣고서 확인을 했는데 그걸 확인하고 레슨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막 눈물이 막 나가지고, 근데 막 엉엉 울면서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저희가 공연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연습하려고 다 같이 모였어요.
1: 혼자 연습할 때랑 같이 연습 어떤 차이가 좀 있지?
0: 그냥 뭔가 든든한 느낌이 있고 혼자 할 때는 이제 혼자 다 이렇게 끌어안고 가는 느낌인데 다 같이 하면은 마음도 편하고 또 이제 다 같이 했을 때또 음악의 완성도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전다 같이 하는 걸 사실 조금 더 선호해요.

0: 한 더 할 수 있나요? 네. 저 왜 마디가 모자르죠?
1: 선생님 제외하고 저희가 다 같이 맞아요. 들어가거든요?
0: 네. 106이요? 네. 그럼 저한테는 103인데?
1: 맞아, 맞아요, 그러면.
0: 여기.
1: 이거 마디 수가 똑같아요. 지금.
0: 지금은 또 똑같다고요?
1: 네.
0: 한 6마디요?
1: 103,
0: 104, 106마디. 아, 제가. 네. 띠, 다, 나, 둘, 셋. 곡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외운다고 외우고 있기는 한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놓칠 때 바로 들어가려고 옆에 이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마디 놓치면 중간에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제가 아까 헷갈려서 한 몇 마디를 놓쳤어요. 네,

이렇게 좀 다양한 서양 악기 또 이제 이런 신디랑 뭐 이렇게 또 마림바까지 이렇게 같이 하는 거는 저도 이번 서클이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좀 되게 재밌기도 하고 뭔가 공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색이 진짜 다 다른 악기잖아요. 마림바도 그렇고 피아노 뭐 신디 다 뭔가 음색이 다 다른 악기지만 이제 하나로 모였을 땐 되게 좀큰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해요.

뭔가 즐기려고 노력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게 어렵다고 해야 되나? 사실 좀잘안 돼서, 대체로 음악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선 이렇게 신경 써서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잊지 말고 해야지. 약간 이런 음악적인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뭐, 관객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시려나 약간 이런 기대감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빛 조명만 가지고 하게 됐는데 보시는 관객분들은 되게 좀 더 곡에 집중하시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곡에서 의미하는 바나 뭔가 곡의 분위기에 좀 더 빠지기 좋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음악은 듣는 거지만 또 시각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은 좀 더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보실 때는 이런 조명과 함께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대를 정말 좋아하고 박수 받는 것도 좋아하고 또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긴장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되게 즐거웠던 생각을 막 끄집어내면서 잊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최대한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무대 올라가기는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랑 몸이 조금 따로 노는 느낌? 그래서 우선 욕심을 최대한 버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여유를 조금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지금 내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책에서 어디까지 솔직하게 날 것을 꺼내야 될까? 근데 이제 그거는 예술하는 모두한테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술로서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나를 어느 정도 드러내야 될까라는 거는 저한테 되게 큰 고민이었는데.
1: 내 슬픔이나 좀 그런 힘들었던 거를 일부러 자꾸 외면하려고 했거든요. 일부러 좀 피하고.
0: 알아요.
1: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좀 직면하고 좀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또될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못 담은 이야기도 이거 북콘서트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은 연주 이제 중간중간에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작년에 자서전을 쓸 기회가 생겨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책을 쓰면서 뭔가 저의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객분들께 좀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직접 말로 못하지만 내 연주로를 제 그런 이야기들을 대신해서 좀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은별님께 좀 도움을 부탁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네, 죄송하지만 이제 또 도움을 받게 되었죠.
0: 연주자로서의 역할을 프로페셔널

하게 수행하는 음악가예요. 근데 그녀가 이제는 자기의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만으로도 전 되게 반갑거든요. 그래서 보경 씨가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청년으로서의 모든 것들, 그리고 또한 사람으로서 깊어지는 과정들을 내년에 아마도 있을 공연에 좀잘 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내가 좋아하는 나를 위한 그런 곡을 할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관객분들이 오롯이 나를 보러 와주신다라는 생각도 되게 행복한 것 같고 그래서 독주회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산조를 너무 좋아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요. 또 이제 요새는 또 창작 많이 하는 예술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반대로 전통을 지켜 나가는 예술인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 둘 중에 고른다면 전통 쪽에 서고 싶은데 뭐 기회가 된다면 그래도 다양한 음악을 가야금으로 좀 연주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어서 네, 그것도 조금씩 노력을 해보려고요.

0: 노래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0: 와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여름 폭염특보 문자를 받았다면 무더위 기상 상황을 확인해요.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신체 노출을 최소화해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해요.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살펴요. 온열 질환 증상이 계속되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요.

그때여 구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난데 이분이 어떤 분인고 하니 서울 자학골 사는 변학자 도자 쓰는 양반이라. 인사하세요. 춘향에 소식 높이 듣고 일양선마다 하고 서둘러 남원부사하였겄다. 이분이 저 서울에서 남원까지 내려오는 뒤 신현 절차가 꼭 이렇다는 것이었다.

2년 마전 내려올 때 벌려 맵시 장이 좋다 보란색임에 완자창 내 활기 쭉 벌려 이를 뜬마부 유량 날마다 항상을 어깨 세운다 키 큰 사령 정상 못 뒤치지 매다 힘을 주며 벌렸네 다른 내 땅대 문박성 내 나라 7패 8패 전비 매달이 해고개를 넘었구나 좌우산전 바라봐 화란 존성 많아

강대 건물 내려다 종착양도를 지나야 전랑 암경을 들어가 송산전 연명오고 이튿날 발행 월제 도구 바구 임실 속도 오기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달과 함께한 신년마저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남원에 부임하는 변학도의 화려하고 위풍당당한 행렬을 그린 곡이었는데요. 변학도의 강렬한 등장은 이 춘향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새로운 음악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부터 만나보시죠.

소리 홍행홍행 고등어띠 비껴라 맞지 마라 꽃이 꺼서 내 군산의 발소리 딱 근질해 오늘 누가 감히 길을 막나 동원의 자정에 눕힌 채 살아 우령 한마디고 우리 멈춰 숨소리조차 죽여라 대포 발사

오기야 디아차 오이야 디아차 오기야 오기야 빗놀이 가잖아 오기야 디아차 오이야 디아차 오기야.

어디야 차 어디야 차 어디야 어디야 빗놀이가 잔다 어디야 디야 차 어디야 디야

0: 네, 알까기는 끝날 때까지.
1: 네,
0: 끝난
1: 맞아요.
0: 게 아니고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네? 야구, 9회 말, 투아웃까지 네. 모르는 상황. 그렇습니다. 인정사정 볼거 없다. 내 책임에 물어 가자.
1: 네.
0: 네, 부자 몸 조심해요. 사실은 네.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쉽게 갔어요.
1: 아, 맞아요.
0: 네, 남상일 8단을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1: 네, 조금 네. 더 신중하게.
0: 네, 신중하게. 이제 두 알입니다. 네, 두 알. 자, 신중해야 됩니다. 알은 오르지. 오!
1: 아!
0: 호랑이 굴에 먹이를 갖다 주는 격이 됐어요.
1: 와,
0: 안타깝습니다.
1: 위험해요.
0: 왜 하필?
1: 아...
0: 저거는 능계타법도 가능하지요.
1: 그쵸.
0: 그래도 2대1이니까 말이죠.
1: 네?
0: 과연? 네, 그렇습니다.
1: 아, 농계,
0: 그게 네. 정석입니다. 네. 한 점을 이기나 일곱 점을 이기나 승패.
1: 네.
0: 점수차는 상관없어. 네. 계속 비웃고 있습니다.
1: 네, 아직 몰라요.
0: 일단 그러나
1: 네.
0: 저 웃음이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1: 네, 맞아요.
0: 모릅니다.
1: 진짜 끝까지
0: 그렇습니다.
1: 봐야
0: 끝까지.
1: 됩니다.
0: 와, 아, 잘했습니다.
1: 네.
0: 그런 정도. 너무 무리할 필요
1: 맞아요.
0: 없지요.
1: 안전하게.
0: 네, 그래서 이제 응수타진.
1: 네.
0: 네가 해봐라.
1: 네.
0: 이거 손님의 꽤 아, 그렇습니다. 이제 굴러왔어요. 요거를 잘 처리를 하면, 그러나 좀 위치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아, 자리를
1: 어떤
0: 조금만
1: 걸...
0: 옮겨서. 네.
1: 네.
0: 완전 옮기네요. 노골적으로 옮깁니다. 네. 노골적인 두 프로 기사입니다. 옮겨도 나 아, 좋나요? 나오라고요? 저럴 바에는 뭐하러 옮겼는지.
1: 근데 자꾸 자리를 옮길 때마다
0: 늘 옮길 때마다 신통화수가 안 나와요. 뭐 저한테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은 더 답답하겠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1: 그쵸.
0: 멋지게 자세 가장 멋진 폼. 네? 폼생 폼사 멋지게.
1: 와.
0: 끝났습니다. 네, 크루스맨 죽고 있는 손호수 7단 황현자실 남상일 8단. 네, 저렇게 좋은가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대결은 손호수 7단이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제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1: 네.
0: 남상일 8단과 손원수 7단의 알까기 대구 2차전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1: 손원수 7단은 개그맨 오정태, 오지연, 박희순 세 분으로 구성된 그룹 못난이 삼형제를 프로듀싱한 프로듀서로서
0: 네.
1: 또 제2의 JYP를 꿈꾸고 계시다고 합니다.
0: 어디 그것뿐입니까? 네. 거의 해마다 싱글곡을 발표. 24년에는 꽃마차, 꽃마차.
1: 꽃가마.
0: 아, 그게 어떻게 된
1: 네.
0: 거지?
1: 꽃가마.
0: 꽃가마. 꽃가마. 한번 어느 수절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꽃가마 타고. 네, 거기까지. 네. 하여튼 좋은 반응을 얻었지 않습니까? 꽃가마.
1: 네.
0: 그러면 이제 보석이 끝난
1: 네.
0: 자, 2차전 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네.
0: 역시 흑이, 흑선, 네. 손원수 7단.
1: 네.
0: 여기서 인정사정 부를 것 없이 끝낼 것이냐.
1: 네.
0: 네. 그래도 이웃사촌인데, 형인데, 살살 눈치껏
1: 네.
0: 네. 욕심을 안 부리네요.
1: 네. 아주 조심스럽게
0: 그치? 네. 침착하게
1: 네.
0: 신중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 네.
0: 네. 그래요. 그거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아 오늘 안 돼요. 떡이 됐습니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게 또 붙구만 해요. 자, 그렇죠. 중앙에 두 점을 향해서
1: 아니, 어디?
0: 일부러 봐주는 건 아니겠지요.
1: 근데
0: 네. 그냥 건식입니다.
1: 네. 남상일 8단은 어머니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한량 중에 한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못 하나도 못 박는다고요.
0: 뭐 저도 못 박습니다. 그래서 보시지요.
1: 네.
0: 그래도 남상일 8단은 노래로 판소리로
1: 네.
0: 사람들의 마음에
1: 네.
0: 감동의 못을 박지 않습니다.
1: 네, 그거 맞죠, 맞죠.
0: 한번 박힌 감동의 못 빼기
1: 네.
0: 어려워요.
1: 네, 맞아요.
0: 네, 남상일 8단.
1: 네.
0: 자, 다음은 어떤 공격이 될지.
1: 네.
0: 지금 누구 차례인지도 서로 까먹은 것 같아요.

0: 남상일팔단 차례죠?
1: 네. 네. 아유,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은데 남상일팔단.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남상일팔단이 이겨서 네. 결승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네. 그런 거 시켜. 와! 웃었어! 충분하게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일단 3등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0: 몇 개가 떨어진 거죠?
1: 네. 2등. 와, 와. 이야, 대단합니다. 이해서 남상일. 갑자기 8대 5가 됐어요. 8대 5. 네, 지금 강펀치를 얻어봤고 그렇게 상태입니다. 손원수 7단 얼마나 우쭐되고 말이죠.
0: 네, 멋있었어요. 오늘 네. 이 장면이 네, 두 번이나 나왔네요.
1: 이야, 와. 이래서 남상일 8단. 네. 그렇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죠. 좋습니다.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0: 네? 저... 우와! 1타!
1: 2등. 네. 2등. 맞죠? 네. 1점 차이입니다만은. 본인 나이도 희생했습니다만은.
0: 와. 와.
1: 대단들합니다.
0: 화끈합니다.
1: 너만한 나이도 여길 수가 있어. 두 대국자 승부를 위해서 양보 없는 대국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말이죠. 네. 이 아까기 대국이 아닌 네. 실제 생활에서는 네. 손원수 7단은 남상일 8단이라면 뭐든 다 한다고 그래요.
0: 아, 정말요?
1: 남상일 8단 딸 돌잔치. 네. 돌잔치 사회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한 살짜리를 네. 즐겁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회가 좋지요. 또 처제 결혼식 때 태국까지 데려가서 사회와 축가해주는 의리의 사람입니다. 네. 물론 이제 검마비는 조금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의리. 네,
0: 그렇죠.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스케줄 빼고 이렇게
1: 예,
0: 가는 거니까.
1: 그래도 양보 없는 일전이네요. 자, 남상일. 좋습니다. 1타 2득 다시 내친 김에. 와, 좋아요. 저거 무난합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밀면 반칙입니다만 네. 저 정도는 허용됩니다. 네? 네. 네? 이제 몸이 몸이 아니고 손가락이 풀리는 네. 남상일 8단. 네. 지금 갈팡질팡 지금 허둥대는 손원수 네. 출단입니다. 네. 지금 약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네. 손원수 출단. 네,
0: 지금.
1: 이러다가 역전되는 거 아닌데. 그렇습니다. 예, 그 엄지타법. 약간 가볍게. 미는 듯한 이 썰매타법이라고 그러는데.
0: 네, 썰매타법이에요.
1: 네, 썰매타법. 네. 와, 그 좋아요. 네. 자. 네. 반격이나 선수 좋아요. 네, 말끔하게. 네. 그런 정도는 보여주겠다. 네. 자,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자, 그렇죠. 이 농개타법 좋습니다.
0: 맞아요.
1: 이게 사석작전이죠, 사석작전.
0: 네. 왜?
1: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0: 아, 지금 너무 여유가.
1: 백수가 아니고.
0: 네, 너무 여유가 있었어요.
1: 네, 사석작전으로 가라.
0: 네.
1: 네. 같이 희생을 한.
0: 내 사고 받고.
1: 그러니까 예, 이 뭔가 심리적인 상실 상태. 네. 손원수 7단 약간 여기서 끝나나요? 끝낼 것 같습니다. 여기서.
0: 네. 네. 사실 농계 타법을 해도.
1: 와 끝내네요. 와.
0: 네. 사실 농계 타법을 해도.
1: 와 끝내네요. 와. 야, 저 자세 보세요. 저 표정 보십시오. 남상일, 차다 남상일 8단. 네? 와, 남상일 8단 승리. 그렇다면 1대1로 승부는 다시 원점. 각본 없는 드라마가 여기 있습니다. 3차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1대1.
0: 네.
1: 예, 무승부입니다. 자, 포석은 끝난 상태. 네. 손원수. 7단부터 공격해 주십시오. 결승전입니다.
0: 정말 신중해야.
1: 한 번의 꾀근, 한 번의 실수는 결정타가 됩니다.
0: 네.
1: 자, 그러나 공격해야죠. 그 한 수를 향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네. 남상일 8단도 애매해요. 좀 애매한 수.
0: 네.
1: 저 공격을 하자니
0: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1: 그렇습니다. 사이에 네. 끼기 때문에 또 위험할 수도 있고 말이죠. 자, 그럼 남상일 8단이 잘하는. 그렇습니다. 네. 내 갈 길로.
0: 네.
1: 네. 마이웨이.
0: 아, 정말 내 갈
1: 잘못 갔네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길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벌써 이 하나의 꾀으로 네. 갑자기 기울어 보이지 않습니까?
0: 이러면
1: 저거
0: 유리해요.
1: 맞아. 손원수 7단이 성공을 하면은 절반 다행입니다.

0: 자, 천만다행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알은 넘어왔습니다.
1: 위험해요.
0: 야, 위험했어요. 위험. 잠만. 네. 자, 빨라지고 있습니다. 결승전. 네. 그렇습니다. 과연 그 안정은 어찌 될 것이냐? 한 점의 운명. 여기 잡고 좋아요. 네. 사속 작전. 네. 그렇습니다. 2대 1로 앞서고 네. 있으니까 좋은 작전입니다. 네. 이제 떨렁 하나. 공격하기 참 애매하지요. 아, 사실이 하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 정도가 됐는데, 네? 와. 자, 그러면 역시 피말리는 결승전 각불어넘는 드라마. 나는 참 손원수 칠단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붙어있는 저쪽으로 차라리. 네? 사석 책정을 써야 되는데 그 멀리 각이 안 나오는데
1: 이렇게 되면
0: 큰 실수가 나왔어요. 자, 최소한 이게 과연 성공을 하느냐? 이게 과연 성공을 하느냐? 과연 성공을 하느냐?
1: 살짝
0: 자, 와! 성공했습니다! 와! 남성이 역전승! 각불어넘는 드라마! 남상일 8단 승리! 오늘 알까기 대국 최종 승자는 남상일 8단 승리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와,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0: 예. 그리고 자, 예! 그럼 네, 저라고 네, 네, 간단하게 한 수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승리의 기쁨! 예!
2: 지화!
0: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인을 이렇게 해서 네. 네 분을 하고 이제 드리는 건 네? 남상의 팔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근데 당초 안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0: 이제 사인인데.
1: 그러기엔 좀 비슷비슷했어요. 네.
0: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데
2: 나중에 갖다 붙인 다음에 마지막 압박의 네.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0: 해서 아유, 약간 식경유적으로 하지 마. 성의 있게, 에이, 예, 이름.
2: 예, 예. 와, 예. 이거 진짜. 오, 사이 너무 이쁘다.
1: 아,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드리고.
1: 예. 네. 네, 네, 네. 와!
2: 야, 영광이다.
0: 아, 재밌었어. 야, 극적으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히 계세요.

0: 노래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6: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
7: 컷! 다시! 컷! 다시!
8: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6: 손보고 가세가 빠졌잖아.
7: 레디! 액션!
9: 식중독 예방을 위한 5천만의 손보고 가세.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가열하기, 세척 소독하기.
7: 식중독! 컷!
9: 안전한 식탁은 손보고 가세로 감독.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 수칙. 천만을 넘어 5천만 국민이 볼 때까지
7: 손보고 가세 레디 액션.
9: 식품 의약품 안

요가를 수련할 때 동작을 따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세마다 정해진 곳을 응시하는 응시점을 확인하고 따라야 하는데요. 요가에서 응시점이 하는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몸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허리 건강에 좋은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동작마다 하늘이나 손끝, 코끝 등 응시하는 곳은 다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수련 시 집중과 몰입을 통한 명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내적 수련과 외적 수련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응시점은 주변 환경 때문에 마음이 쉽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 곳을 응시하며 시각을 제어하는 건데요. 내면의 나를 바라보며 감각을 제어하고 생각을 차단해 정신적인 수련을 할수 있고요. 신체 수련 시 부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인 만큼 요가 동작을 할때 응시점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그 다음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시키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척추의 유연성과 탄력을 길러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다누라사나와 파르스바 다누라사나입니다. 활 자세로도 불리는 다누라사나는 굽은 등과 어깨를 펴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호흡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몸을 바닥에 천천히 눕혀봅니다. 가슴을 바닥에, 손등을 바닥에 놓고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오른발을 쥐고 왼발 접으면서 왼손으로 왼발을 쥡니다. 가슴을 들고 턱을 밀어내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다리를 밀어서 어깨도 당겨보고 가슴을 들어올리면서 허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봅니다.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발등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턱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발끝 좌우로 툭 호흡을 편안하게 전동합니다. 손 가슴 상체를 일으키고 이어서 등부터 어깨 근육 전체를 스트레칭해줘 뻣뻣함은 줄어들고 척추의 활력을 키워주는 파르스바 다누라사나입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춥니다. 손등 바닥, 오른발 접고 오른손으로 발을 줍니다. 왼발 접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턱을 밀고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를 위로 천천히 차올려 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무릎과 두 발을 모아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이어갑니다. 이때 주의점은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호흡이 다 끝났다면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면서 몸을 다시 일으켜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들어 올리면서 호흡합니다. 내쉬고 다리 풀고 손 가슴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굽은 어깨를 열어주고 부드러운 허리를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고 상체 라인을 다듬기에도 좋으니 꾸준히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을 바닥에 천천히 눕혀봅니다. 가슴을 바닥에, 손등을 바닥에 놓고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오른발을 쥐고 왼발 접으면서 왼손으로 왼발을 줍니다. 가슴을 들고 턱을 밀어내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다리를 밀어서 어깨도 당겨보고 가슴을 들어올리면서 허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봅니다.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춥니다. 손등 바닥, 오른발 접고 오른손으로 발을 줍니다. 왼발 접고 왼손으로 발을 주고
항체를 일으키면서 턱을 밀고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를 위로 천천히 차올려 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무릎과 두 발을 모아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이어갑니다.

앉아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으로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해주는 것과 동시에 허리와 골반을 이완시켜 탄력 있는 척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드라 마첸드라 산화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이완하고 척추의 피로감을 풀어줘 허리 통증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이때 등 뒤로 내려놓은 손은 왼손을 바닥으로 쭉 쓸어낸다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천천히 밀어냅니다.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쓸어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회전시켜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회전하고 시선은 45도 측면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두세 차례 이어가 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은 발을 바꿔서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 유지, 왼발 접고 오른발 접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고 왼손을 바닥에 누르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내쉴 때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왼쪽 어깨 회전시키고 허리를 들어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정면을 바라보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비틀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마시고 가슴 밀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정면 보고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 펴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아래로 왼쪽 무릎 접고 오른팔로 왼쪽 무릎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시고 바닥 짚은 손으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강한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에 넘겨봅니다. 팔꿈치로 밀어서 다리, 발을 그대로 쥐면서 왼손으로 허리 측면을 대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보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오른발 접고 왼발 접고 자세를 풀어줍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도 복부를 수축해 비트는 동작은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만큼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조금 더 강한 자세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팔과 손목을 강화시켜 움직임을 좋게 만들어주는 차투랑과 단다사나입니다. 팔굽혀 펴기와 비슷한 동작으로 손목이 약하다면 오랜 시간을 유지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몸을 왼쪽으로 틀어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로 벌려봅니다. 뒤꿈치를 세우고 발끝을 세워줍니다. 엉덩이는 15도가량 앞으로 밀어내서 어깨를 그대로 바닥까지 끌어내릴 수 있게 손 위치를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복부를 수축하고 나의 겨드랑이와 팔 간격이 주먹 하나 들어갈 수 있게 팔꿈치를 살짝 벌려봅니다. 시선 정면 보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팔꿈치를 접는데 가슴 근육인 대흥근과 등 근육인 광배근을 이용해서 몸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봅니다. 발등 내려놓고 다시 한번 동작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발끝을 세우고 시선 정면, 몸을 버틴다 느낌으로 천천히 바닥까지 내쉬는 호흡에 내려갑니다. 가슴을 바닥에 놓지 않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다가 천천히 가슴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차투랑과 단다사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발끝을 세워줍니다. 몸을 일자로 맞춘 상태에서 시선을 정면 바라보시고 아랫배를 바라보시고 손을 바닥을 지지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로 겨드랑이 쪽으로 접으면서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추고 발등, 가슴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자,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손은 어깨 바로 밑으로, 아랫배를 수축하고 몸을 일자로 만듭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몸을 낮추면서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에 낮추고 발등 놓고 손 가슴 발끝 좌우로 떨구면서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팔과 손목뿐 아니라 복부에도 꽤 많은 근력을 필요로 하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코어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으로 따라하면서 엉덩이가 너무 처지거나 솟지 않도록 자세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팔과 손목을 비롯해 어깨, 복부 등까지

상체 전반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니까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을 왼쪽으로 틀어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로 벌려봅니다. 뒤꿈치를 세우고 발끝을 세워줍니다. 엉덩이는 15도가량 앞으로 밀어내서 어깨를 그대로 바닥까지 끌어내릴 수 있게 손 위치를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팔꿈치를 접는데 가슴 근육인 대흥근과 등 근육인 광배근을 이용해서 몸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봅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발끝을 세워줍니다. 몸을 일자로 맞춘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로 겨드랑이 쪽으로 접으면서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추고 발등,

다리에 깊은 스트레칭을 요구하는 동작으로 무릎과 발목 강화에 도움을 주는 백하사나입니다. 하체의 뭉친 근육을 풀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무릎을 튼튼하게 만들어 무릎 관절의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트에 몸을 천천히 눕혀봅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손을 가슴 앞에 둡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놓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뻗어서 발등을 쥐고 천천히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다리를 천천히 내려봅니다. 이때 허벅지 안쪽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그리고 발목의 이완을 느껴봅니다. 시선 정면 바라보시고 마시고 가슴 내쉴 때 손으로 다리를 살살 눌러봅니다. 너무 무리하게 누르게 되면 무릎 관절을 손상 입을 수 있으니 무리하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반대쪽 왼발 쥐어봅니다. 왼발 발 쥐고 천천히 바닥으로 눌러줍니다. 가급적이면 시선을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어깨 그리고 무릎 관절 하나씩 느껴보시면서 호흡합니다.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이완을 느껴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손의 위치를 바꿔서 어깨 이완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발등을 똑같이 쥔 상태에서 손의 위치를 정면으로 천천히 돌려볼 수 있도록 해봅니다. 손을 발을 움켜쥐고 다리를 천천히 눌러봅니다. 시선 정면, 가슴을 조금 더 들어보고 마시고 정면 내쉬면서 손으로 발등을 천천히 눌러봅니다. 호흡은 2, 3회 이어가 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왼쪽 누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손의 위치를 정면으로 옮겨봅니다. 바닥에 뒤꿈치가 닿을 정도로 눌러보시면서 어깨도 같이 이완해봅니다. 마찬가지로 호흡을 2, 3회 정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양 발을 잡는 것도 도전해 봅니다. 오른발 쥐고 왼발 쥐어 봅니다. 누르면서 가슴 들고 시선은 꿋꿋 바라봅니다. 풀어주고 손 가슴 발끝 좌우로 떨구고 편안하게 호흡을 이어갑니다.

발을 지그시 눌러주는 과정은 발바닥 아치 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발 뒤꿈치의 통증을 줄여주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꾸준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릎과 발목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근육을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매트에 몸을 천천히 눕혀봅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손을 가슴 앞에 둡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놓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뻗어서 발등을 쥐고 천천히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다리를 천천히 내려봅니다. 손으로 다리를 살살 눌러봅니다. 너무 무리하게 누르게 되면 무릎 관절을 손상 입을 수 있으니 무리하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발등을 똑같이 쥔 상태에서 손의 위치를 정면으로 천천히 돌려볼 수 있도록 해봅니다. 손을 발을 움켜쥐고 다리를 천천히 눌러봅니다. 지선 정면, 가슴을 조금 더 들어보고 마시고 정면 내쉬면서 손으로 발등을 천천히 눌러봅니다.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되셔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6: 이거 실화야?
7: 에이, AI 같은데.
6: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판은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아련하고 따뜻한 해금 연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고운 소리 해금 연주자로 알려진 신날세 씨의 무대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봄 기운이 확 느껴지는 화사하면서도 따뜻한 그러면서도 신명나는 그런 음악들로 국악 콘서트판을 채워보겠습니다. 다음 무대는 신나고 흥겨운 무대입니다. 멋진 퍼포먼스, 또 열정 넘치는 무대, 이 흥겨운 한판을 보여주는 팀이죠. 전통 연희의 에너지와 퍼포먼스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하는 팀입니다.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국악그룹 이상을 만나보시죠.

알 수 없는 당신 마음에 자존심만 상하게 되고 바보처럼 텅 빈 가슴 그리워

당신은 달래고 밤에 돌아서면 이 소리를 짓네. 사람은 처음 하나로 바람대어 그대 곁으로 나아가면 좋으련만 그 뒤를 바라.

0: 탈춤과 판소리가 어우러지는 아주 신나는 무대를 함께 보셨습니다. 국악그룹 이상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자 먼저 한 분 한 분 좀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이상팀에서 장구와 코러스를 맡고 있는 이현철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의 보컬 신예주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작곡을 맡고 있는 이창현입니다.
0: 네, 저는 건반을 맡고 계신 줄 알았는데 작곡도 하고 계시는군요.
4: 네, 팀에서 곡을 제가 주로 쓰고 있습니다.
0: 아, 네. 이거 앞서 만나봤던 곡이 이제 자존심이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그게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그 풍류대장에서 극찬을 받았다고요.
4: 극찬까지 아니고 좋게 네. 봐주셔서 네네네. 좋은 콜라보를 저희가 만든 기회도 되고 네. 또 좋게 봐주셔서 그런 무대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0: 어떤 평들이 제일 좀 뭐랄까 반가웠나요? 듣고 싶었던 말이었나요?
4: 아 진짜 이상만의 색깔이 표현되었다. 아 진짜 흥겹고 진짜 에너지틱했다. 이거는 현장감이 다했다라는 말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0: 에너지가 넘쳤다. 네. 그 얘기를 하시는데 뒤에서 두 분이 굉장히 흐뭇한 역시 그렇지 이런 표정을 짓고 계세요. 네. 아니 근데 그 이상이 2015년에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금상을 수상하셨. 잖아요. 그때부터 벌써 팀이 만들어진 건가요?
2: 네, 저희가 그 팀을 창단한 지는 2013년부터 창단해서 활동을 했고요.
0: 오.
2: 네. 그 대중들에게 그 전통과 창작을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0: 네.
2: 그 풍물이나 탈춤, 그 연희 같은 종목들을 네. 저희가 조금 접목을 해서 국악을 또 좀 더 신명나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저도 아까 그 무대 보면서 연희 생각이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정말 그걸 추구하신 거였군요.
2: 네.
0: 아, 13년에 만드셨으면 올해가 벌써 10번째 해네요.
2: 네, 그렇습니다.
0: 이야... 신유 씨 왜 갑자기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5: 아니, 아니에요.
0: 예 늦게 합류하셨나요 혹시?
5: 네. 저는 조금 늦게 합류돼서 재작년에
0: 재작년에
5: 네 20년도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0: 열 번째 해라 그랬더니 이제 아재들 보는 눈으로 잠깐 바라보신 거예요?
5: 아닙니다.
0: 그런 건 아닌가요? 예 예. 그러니까 전통 음악도 전통 음악인데 퍼포먼스가 굉장히 화려한 팀이잖아요. 우리 이상은 이상에게 전통 음악이란 무엇인가요?
2: 아, 저희 국악하는 젊은 사람들은
0: 네.
2: 그 전통에 대한 생각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창작, 국악을 창작해서 이렇게 공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전통을 저희가 배운 학습한 내용을 관객들에게 그 보여주는 것도 저희의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상이 추구하는 음악적인 이상은 뭔가요?
2: 제가 처음에 이름을 이상이라고 지을 때
0: 네.
2: 10년 전에 네. 젊을 때요. 젊은 국악인들이
0: 예.
2: 연주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국악은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이상으로 지었거든요. 네, 그거는 아직 찾아가는
0: 젊은 국악인들이
2: 네.
0: 마음껏 국악을 추구할 수 있는 이상.
2: 네, 이상적인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0: 아, 네. 그게 언젠가는 막 찾은 것 같다가 또 시간 좀 지나보면 그게 아닌가 싶고 막 이러지 않나요?
2: 네, 맞습니다.
0: 지금은 어느 단계입니까? 찾은 단계입니까? 아닌 것 같다 단계입니까?
2: 지금 거의 지금 문 앞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0: 아, 문 앞에까지? 요번에
2: 네.
0: 찾은 거는 정말 이상이 맞았으면 좋겠네요.
2: 네.
0: 네. 그럼 이상의 앞으로의 활동은 어떻게 예정하십니까?
4: 네, 아까 현철님이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국악과 이제 대중음악의 그런 중간점을 잘 찾아서 대중화에 더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국악의 대중화가 사실 젊은 국악인들 그리고 지금 지켜오신 국악인들을 위한 저희들의 또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악을 좀 더 쉽게 접하면 저희들이 잠깐의 쉼을 좀 선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으로 어쩔 때는 위로가 되고 또 어쩔 때는 또 활력도 넘치는 그런 음악을 계속 선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음악도 계속 작업해가지고 네. 여러분들에게 앨범으로도 좀 보답

0: 드리고 또 그런 많은 사랑들 받아서 콘서트도 또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이상이라는 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더 느껴봐야 이 팀은 이런 팀인가

0: 곡인데요. 들으시면 다들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철학적인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상의 또 다른 매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생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노래라고 하면 어떤 곡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리랑 같은 민요가 떠오르시기도 하고, 아니면 판소리를 떠올리시기도 할 거고요. 이렇게 민요나 판소리처럼 우리 노래를 대표하는 노래가 또 하나 있으니 바로 정가입니다. 정가는 시를 노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비슷할 것 같고요. 이 정가의 매력을 여러분에게 선물해줄 그런 무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여창가곡 이수자 황숙경 명인의 무대입니다.

0: 백꽃과 하얀 달, 또 은하수가 있는 아름다운 봄밤의 전경과 다정도 병인 듯하여 잠못 이루는 마음이 담긴 시조 만나봤고요. 황숙경 명인과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1: 황숙경입니다.
0: 네. 자, 이렇게 들려주신 노래가 그 여창 지름 시조 맞나요? 네. 노랫말이 굉장히 좀 익숙했어요.
1: 익숙하신가요?
0: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1: 그러면,
0: 아닌가요?
1: 네, 학교
0: 네.
1: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셨나 봐요.
0: 아, 그랬긴 하지만
1: 네.
0: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익숙하다 정도만.
1: 네, 아주 아름다운 시죠.
0: 네.
1: 네, 봄밤의 애상을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그 봄의 마음을 그린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0: 네. 이 시조를 비롯해서 가곡과 가사를 이제 정가라고 하는데, 정가를 들을 기회가 많은 건 아니지만, 일단 들어보신 분들은, 이런 노래가 있었어. 이런 노래는 처음 들어봤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시거든요. 이 정가는 좀 발성부터 좀 다른 것 같아요.
1: 네, 발성이 특히 여창 제가 부르는 이제 여창 가곡이라는 노래가 발성이 좀 독특합니다. 정가에는 가곡 가사 시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0: 가곡, 가사, 시조.
1: 네,
0: 네.
1: 그중에서 가곡은 남자와 여자의 노래가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0: 오.
1: 네, 가사나 시조는 남녀 구분 없이 부르고요.
0: 네.
1: 네, 그래서 남창은 그냥 호방하게 소리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부르는 반면에 여창은 소리를 안쪽에서 내는 속소리라고 하는 소리를 내면서 그 소리를 밖으로 내는, 다시 육성으로 바꿔내는 이런 창법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네.
0: 말로만 들어도 어려워요. 속에서 만든 소리를 다시 끄집어내야 된다.
1: 네네.
0: 네.
1: 그래서 아무래도 소리가 같은 소리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안의 소리와 밖의 소리를 교차하면서 내니까 좀 독특하게 들릴 수밖에 없죠.
0: 그 소리가 그 소리군요.
1: 네.
0: 네.
1: 제가 한번 앞부분 그 소리를 한번 소리를 내볼까요?
0: 그러니까 안에 있는 소리와 밖에 있는 소리가 번갈아 나는 거를.
1: 그렇죠.
0: 네, 한번 들려봐
1: 네.
0: 주시죠.
1: 콧소리가 이렇게 냈을 때는 이게 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0: 다르죠.
1: 네,
0: 네.
1: 그래서 소리를 바꿔가면서 내는 거예요. 가성을 냈다가 육성을 냈다.
0: 그게 원래 바뀌는 구간을 왜그 서양 음악 쪽에서 빠사지오라고 하잖아요.
1: 이제 보통 꺾는 소리라고 또
0: 네네네.
1: 얘기하죠.
0: 거기가 많이 소리가 뒤집히지 않나요?
1: 뒤집히지 않도록 잘 잡아서 내야죠.
0: 아, 그 연습을 많이 하시겠군요.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제 무형문화재 이수자신 거잖아요. 그 처음 정가를 하게 된게 김월하 선생님과의 만남 덕분이었다면서요.
1: 처음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음악을
0: 네.
1: 하는 학교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정가를 처음에 공부를 했고요. 그 이후에 고교 시절에 이제 저의 스승님이신 지금 말씀하신 김월하 선생님을 만나서 처음엔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했는데 우리 선생님의 노래를 듣고 너무나 반해서 난이 노래 꼭 우리 선생님처럼 하고야 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겁니다.
0: 아 근데 진짜 김월아 선생님 하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월아 이전에 월아 없고 월아 이후에 월아 없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두고 이런 평이 붙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누구도 그 명칭을 받아서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0: 좀
1: 말씀이시잖아요.
0: 극존칭 중에 극존칭인데.
1: 워낙 그 선생님이 노래를 하실 때는 특히 여창이
0: 네.
1: 너무나 귀했었고 귀한 데다가 선생님의 소리가 정말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0: 실제로 만나면 어떤 분이셨어요?
1: 네, 월화 선생님은 정말 근검절약하신 거에 우리나라 최고 둘째가라면 안 되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월화문화재단이라는 재단을 설립을 하셨고요. 그 재단에서는 지금도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장학 사업이나 아니면은 좋은 공연 그리고 이제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큰 힘을 쓰고 있는 선생님의 유지니까 선생님이 하신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 그 음악을 대하는 선생님의 어떤 자세나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뭐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혹은 지금 선생님한테 큰 영향을 미쳤다든지.
1: 네, 저한테 영향을 미친 거는 이제 선생님의 모든 자세죠. 뭐 그냥 보고 있으면 그게 다 저에게 영향을 줬다고 할수 있고 또 음악적으로는 선생님이 정가를 노래 부를 때는 정말 그 벌이 와서 쏴도 움직이면 안 되고 소리는 절대 몸을 움직이면 안 되고 소리는 또 은쟁반의 옥구슬이 굴러가듯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노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직 그런 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근데 그것도 어떤 무슨 경지를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 경지가 막 좀 보이긴 하시나요?
1: 보이죠.
0: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1: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가보면 또 아니에요. 네.
0: 갔는데 거기가 아닌가요?
1: 네. 네.
0: 선생님 정도 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1: 네,
0: 하는군요.
1: 여전히 부족함을 네, 느끼고 있습니다. 네.
0: 네. 그 선생님께서는 정가의 좀 대중화를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네. 그 정가극이라는 장르를 열어가는 명인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정가극이라는 건 뭔가요?
1: 정가극은 말 그대로 이제 극 음악회인데 네. 극으로 만든 공연인데 그 공연에 일반적인 음악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극이다 그러면은 뭐 뮤지컬이나 아니면 서양의 오페라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가의 음악을 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니면 새로운 음악을 가지고 음악극을 만들어서 네, 공연을 한 그런 무대입니다.
0: 뭔가 좀 정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조금은 더 편하게 네. 접근할 수 있겠네요.
1: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그러나 이제 전통 음악을 좀 더 좋아해 줬으면 좋겠는데
0: 그렇죠.
1: 네, 그 음악을 보고 좀 더 가까이 와주시고 네. 더 편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반반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역시 조금 더 대중화된 음악이 사람들에게 요즘 사람들하고는 조금 더 가까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0: 결론은 정가극을 하시는 것도 좀 더 대중화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군요.
1: 그렇죠.
0: 네. 네. 그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좀 느끼거나 얻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1: 네.
0: 요새는 대중화를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1: 요즘에는 제가 이제 그런 음악은 이제 여건이 안 돼서 사실은 그런 공연은 요즘에 못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가 많은 활동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저도 2년 넘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네, 일상적인 거 조금씩은 하고 있지만 뭔가를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 끝에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잖아요.
0: 네네네.
1: 네, 뭐 재밌건 없건.
0: 네,
1: 그래서 저도
0: 네.
1: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직접 못하지만
0: 네.
1: 거기에서 가르치는 것도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고 네, 노래도 불러보고
0: 네.
1: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컨텐츠를 하나하나 네, 쌓아가고 있는데 이제 구독자는 아주 적습니다. 네. 네.
0: 브이로그도 하십니까? 브이로그?
1: 아니 제가 네. 거기까지는 조금 네.
0: 그것까지 못하시고
1: 네.
0: 정말 음악적으로만
1: 네 음악적으로만요.
0: 네. 알겠습니다. 정가에 관심 있는 분들 정가 그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1: 네 그러면 좋죠.
0: 이것도
1: 네.
0: 역시 대중화를 위해서 하시는 거군요.
1: 네.
0: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주 초보 그러니까 정가를 몰라도
0: 네.
1: 듣고 배워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같이 따라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요.
0: 아 배울 수도 있게 만드셨습니까?
1: 네.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여기서 음악을 한 곡 더 들어보겠는데요. 다음 곡의 제목이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계락 사랑을 찬찬.
1: 찬찬. 네.
0: 사랑을 찬찬.
1: 네.
0: 네. 사랑을 찬찬은 무슨 뜻인가요? 네.
1: 사랑을 찬찬 얼동여서
0: 네.
1: 뒤에 걸머지고 연결하면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0: 네네네.
1: 뒤에 걸머지고 태산 줄령을 허이허이 넘어가니 모르는 번임내는 그만하여 바리고 가라하네 가다가 자질러 죽일 센정 나는 아니 버리고 간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사랑 자기가 지키고 싶은 사랑을
0: 네.
1: 정말 절대
0: 지키겠다.
1: 지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0: 굳은 각오가 느껴지는데요.
1: 그렇죠. 네네.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창가곡 환계락 사랑을 찬찬 함께 들어보시죠.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 판티스트 순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젊은 춤꾼 이승찬 씨인데요. 이승찬 씨는 우리 춤의 대중화를 위해서 어린 친구들에게 춤을 보여주는 그런 재능 기부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제15회 온나라 전통춤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이승찬 씨가 선보일 무대는 한성준, 한영숙, 조흥동으로 이어지는 한량무고요. 이승찬 씨의 한량무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통춤의 매력에 빠져있는 한국무용가 이승찬입니다. 한과 흥이 있는 종동여향무를 비롯해 다양한 전통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춤의 대중화를 꿈꾸며 재능기부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전통춤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지금의 문화와 함께 호흡하는 무용가가 될 수 있도록 기본기를 충실히 다지면서 우리 춤을 계속 추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긴산조 협주곡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산조 한바탕을 관현악과의 협연으로 재해석한 무대로 올해는 검은고와 해금산조를 긴 호흡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기소리극 모양모양이 무대에 오릅니다. 8개월부터 16개월 아이들을 위한 전통예술체험으로 판소리와 민요, 전통악기의 음색으로 다양한 모양을 소리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기획공연 다면입니다. 단원 안무가 공모에 선정된 4명의 안무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본 전통의 다양한 얼굴을 세 편의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어우렁 더우렁입니다. 전통 소리의 맥을 이어가는 어린이 단원들이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남산국악당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젊은 국악단장입니다. 삶을 식물의 생장에 빗댄 창작무용극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까지 두 팀의 특별한 무대가 오는 22일과 29일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0: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2: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3: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2: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4: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5: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6: 이제 서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서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0: 피아골로 이동하다가 섬진강 건너시다가 그냥
1: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2: 뭐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3: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4: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5: 우리 음악에 담긴 흥과 신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모르시겠지만 제가 은근히 숨어있는 팬이랍니다.
3: 땡큐.
4: 사태표 수명장수 소원성취 바른이요.
5: 아시죠? 본인이 얼마나 약간 끼와 재주와 이런 것들이 되게 넘치시고.
6: 아니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7: 아이 좋게 또
8: 오늘 밤 그냥 나 즐겨 내일은 나 일로 우우 차라

0: 성주의 한 참외 농가. 이야. 든든한 꼬마 농부들이 농가를 점령했습니다.
1: 되겠다. 잘 보네.
2: 와, 이쁘네. 네, 감사합니다. 이야, 할머니 입고 생겨 진짜 든든한데?
0: 함께 농사 짓던 남편은 물론 손자 농부들까지 생긴 요즘 문제는 하나.
1: 얼른! 애들 다 일어났다. 빨리 작업해야 돼. 빨따! 그래야 농사 왜 지 묻겠노?
0: 귀농 결심한 막내딸인데요.
1: 행동 좀 빨리빨리. 엄마 속 터져. 어? 야, 일하나 갈까? 뭐 또 사진 찍고 있어. 빨리빨리 좀 하지.
3: 엄마, 내 3회 주문 건축에 그거 인센티브 주시나요?
1: 뭐?
3: 아니다.
1: 에이씨. 작업할 때 말 좀 시키지 말라니까 숫자 또 잊어버렸잖아.
3: 아니, 이거잖아.
4: 그래, 그걸 놔두라고 그래. 엄마 좀 보게.
3: 이거를 말했으면 되잖아.
4: 그거 본다고 하겠더니 네가 나갔잖아 지금. 엄마 지금 적으려고 하는데.
3: 아, 왜 화를 내고 그래?
1: 선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게 내 스타일이고, 근데 후는 정말로 이거는 진짜 안 해도 나중에도 될 일인데 이게 분간이 안 돼. 그럼 나는 속이 터지는 거지.
5: 아, 저는 느긋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많이 답답해 하시죠. 저는 이제 잔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 거고. 오,
0: 딸과 외손주 가족을 품에 안은 엄마 지소 씨와 화려한 돌싱이 되어 어린 남매와 함께 귀농을 결심한 막내딸 나영 씨 가족의 유쾌 발랄한 귀농기.
3: 엄마 이거 귀엽게 잘 나왔어.
1: 너무 잘 나왔다.
0: 초단위로 온도가 달라지는 모녀의 농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쩍 따뜻해진 날씨 덕분에 한 달은 더 빨라진 수확.
1: 오케이. 어우, 이쁜데. 정품. 자, 여기 주세요. 살살 놓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옆에 이게 순이 내려와 있는 거 있잖아.
6: 전에 저리 것 같았는데.
1: 그런 거는 이렇게 안으로 걷어 올려줘야 돼.
0: 14년 전 귀농해 20동의 하우스에 참외 농사를 짓는 지소 씨와 종원 씨. 부부의 농가를 막내딸과 손주 둘, 초보 농부들이 점령한 지 석 달 됐습니다.
3: 오케이, 이렇게 하얀 색깔, 예선 봐봐.
7: 일단은?
3: 이렇게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거 봐야 돼. 근데 이거는 지금 초록색이지. 이건 덜 익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0: 노랗게 익고 흰색 골이 깊은 참외를 따야 성공.
3: 이야, 이야, 이 이다이 땄다, 이다이.
1: 우와. 와, 이쁘네. 네, 감사합니다. 요게 20개부터 29개까지, 21개부터 30개까지 들어가는 게 이다이야. 이다이. 이다이 딸 거야?
8: 응. 저기 안쪽에 많아.
0: 9살, 10살, 1살 터울 남매도 올해 29살인 남매의 엄마 나영 씨도 수학에 진심인데요.
1: 허리 아프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거는 기계로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무조건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거라 갖고. 작으면서 이런 거는 어차피 상품 가치가 없잖아. 놔둬도 이거는 상품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건 따버리는 거지. 저 담아, 아빠. 바구니.
0: 하나하나 알려주기 바쁜 지소 씨.
8: 내가 이렇게 덜 익은 거 같아.
9: 할머니, 이거 참외.
1: 어떤 거? 그거는 따면 안 되지. 하나. 네. 그냥 좀 새파랗지 않아? 색깔 안 이쁘는 거 따지 마세요. 알바비처는 마이너스 깔 거야. 잘못 땄으니까. 오케이?
9: 그러면 몇 원씩 빼는데?
1: 한 개 잘못 따면 1,000원씩 뺄 거야. 알겠지?
9: 1,000원씩?
1: 그 예쁜 것만 따면 또 1,000원 더 해줄게. 맞아, 2등급이야. 예습이 이제 작업해도 되겠다. 참외 선별해도 되겠다. 잘 보네. 야, 할머니 일꾼 생겨 진짜 든든한데?
3: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10: 아, 나영 씨보다 더요?
3: 네, 저 계속 열과 같은 거만 뽑아가지고.
1: 할머니하고 예습이 데리고 일시키는 게 낫겠다.
0: 대구에 있는 나영 씨가 집에서 오가며 주말에 일을 돕긴 했지만 아이들과 본격적으로 내려와 참외하우스 일을 시작한 건 석 달 전. 이혼한 나영

0: 씨는 아이들과 함께 귀농할 준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1: 살짝 이렇게 톡 던져봐. 이렇게 공 던져. 오케이.
2: 이거 2등급.
1: 오케이 던져. 오케이. 몇 번 따봤다 그래 곧잘하네.
0: 아침 일찍 일어나 지칠 법도 하건만 3일 수학서부터 후반 작업까지 지소 씨 부부와 함께 일하는 손주들과 딸 나영 씨.
3: 으차.
1: 참에다.
2: 참에다.
0: 세척과 선별, 포장도 고스란히 농부의 몫이라는 걸 배워가고 있는 중인데요.
1: 나영아, 저 한 수건 더 보죠.
2: 아.
1: 행동 좀 빨리빨리. 엄마 속 터져. 야, 일하나 갈까? 뭐 또 사진 찍고 있어. 빨리빨리 좀 하지.
2: 이분도 일하는 거 봐.
1: 뭔 일을 해?
2: 이거 올려야 될 거야, 애가. 작업하고.
1: 그건 뭔데, 그게?
2: 인스타그램에 홍보해야 할 거야.
1: 아, 그래?
2: 그래, 해참에 하는 거.
1: 아, 그래? 그럼 열심히 찍어줘. 엄마 참에 많이 홍보해줘.
2: 아, 진짜 예쁜 것도 찍어야지.
1: 예쁜 거 자? 이거 찍어주세요.
0: 귀농 결정 후 농사 외에 홍보도 맡아 하는 나영 씨.
2: 토마토 스토어도 홍보하고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해참에 나오는 것도 홍보하고 그러면서 좀 구매할 수 있게 좀 그 소비자 유입률 이런 것 좀 다 늘리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0: 참에 닦으랴, 홍보 사진 찍으랴, 정신없는 시간.
1: 이봐, 이거 올라오는 거 있지? 얘는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완전하게 올라오지가 않았잖아. 띠뚱거리지? 이건 물참외야. 그럼 이거는 빼줘야 돼. 자, 이거 물참외는 빼주고.
3: 오세요.
1: 그러니까 이게 그 선별 작업을 하는 거야.
0: 틈틈이 공부도 해야 합니다. 가끔 친정에 와서 참외 맛볼 때와는 다른 느낌. 배워야 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많은데요. 그나마 일을 덜어주는 것은 선별기뿐. 모든 것이 수작업입니다. 나영 씨가 찬물에 참외를 씻으면 크기별로 선별된 참외를 엄마인 지소 씨가 박스에 담습니다. 크기별로 정해진 개수만큼 참외를 담으면 힘을 쓰는 일은 종원 씨의 몫. 확인해 확인을 거쳐야 해서 집중해야 하는데요.
2: 아마 내 참외 주문권 두 개 그거 인센티브 주시나요?
1: 뭐?
2: 아니다.
1: 에이씨. 작업할 때 말 좀 시키지 말라니까 숫자 또 잊어버렸잖아. 둘. 작업할 때는 헷갈리니까 말 시키지 마.
3: 저 옆에 가만히 있잖아요. 예, 헷갈린다고.
0: 눈치코치 14년의 아빠와 달리 엄마의 코털을 건드리게 된다는 나영 씨. 10년 정도를 밥솥 따로 걸고 살던 모녀가 합치는 과정이니 이 정도의 마찰은 어찌 보면 당연한데요.
1: 자, 이거 붙여주세요. 붙이고 싶습니다.
0: 살얼음 같은 분위기를 녹이는 건 두 손주. 고사리 손으로도 인부 한 명의 몫을 톡톡히 해냅니다.
2: 이거 잘라본 거 있는 거?
4: 됐다. 어머니가 다 붙였어요.
1: 오케이.
2: 자, 엄마 갖다 놓을게.
1: 오케이. 잘했어요.
0: 문제는 잘 하다가도 남매끼리 투닥거린다는 것.
4: 아니, 내가 원래 내가 쓰고 있었던 거라고.
2: 언제 그거 미연이 아빠 엄마가 쓰고 쓴 거야?
4: 아니, 나 내 개만 줘.
0: 서로 하겠다며 아웅다웅 하는 것도 요즘의 일상인데.
1: 둘 개, 줘.
3: 야, 너, 니는 안 되겠다.
2: 아니, 얘 선이가 자꾸 괴롭혀서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하나.
4: 응.
2: 하니 억울해.
1: 작업 다 했다. 몇 개야? 몇 개 났어?
3: 18박스.
1: 응? 아, 택배까지? 응. 택배 두 개잖아.
3: 응, 그래, 한 박스 치고.
1: 17개. 그럼 18박스네. 오, 많이 났다. 천불 치고. 오, 잘했어, 잘했어. 자, 뭐, 빨리 증명하자. 시간 다 됐다.
3: 끝.
1: 시시 잘 받고 오세요.
0: 올해 첫 수확임에도 괜찮은 수확량.
1: 출발! 잘 갔다 와!
0: 인터넷 주문을 통한 택배와 공판장 경매를 주로 하는 지소 씨네 농장. 나영 씨는 올해 첫 공판장 행이 기대됩니다. 때일은 참외 출하라. 출하 작물이 별로 없을 줄 알았더니 부지런한 농부들이 벌써 한가득.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공판장을 메우는데요.
2: 우리 집게 아빠 어떤 거였지? 저거 핑크 색깔 저거죠? 우리 거 적은 건 아니다 진짜로.
3: 지금 한 줄 나도
2: 네.
3: 두 삭 두집 거거든. 넣고 나온 구만 나오면 되게 박부지가 나와.
2: 한 줄에 있다고 해서 같은 집게도 아니라는 거잖아.
0: 나영 씨는 몰랐던 출하장의 공식.
2: 경쟁 되겠나? 아, 진짜 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자존심이 안 될 것 같은데.
0: 사실 출하 순서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좋은 가격을 받느냐는 것인데요. 나영 씨 생애 첫 출하다 보니 긴장감이 100배입니다. 경매사의 진행으로 시작되는 경매는 과일의 크기와 품질을 본 구매자가 가격을 책정. 최고가를 부른 구매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는데요. 겨우내 밭에 이불 깔면서 접목하고 순치고 수정까지. 수확의 노고가 단가로 결정되는 순간 긴장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최고 받는 사람하고 같이 나왔어요.
2: 금액이
3: 실세가.
2: 오. 잘 봐요. 오. 맞아. 잘 받으니까 너무 기분 좋다. 이게 약간 희열이네. 고기 하나 사 먹을 수 있겠다. 맞지? 아싸.
3: 이제는 끝났어.
2: 이제 끝났어.
0: 첫 판매부터 순조롭습니다. 이럴 때면 나영 씨도 귀농 결정한 것이 뿌듯해지는데요. 기분 좋아진 건 지소 씨도 마찬가지.
5: 하니 예수님이 참외 작업할 때 도와줬으니까 할머니 용돈 주는 거야. 자, 근이야 알바비. 자, 알바비.
6: 감사합니다.
5: 근이에서 알바비.
6: 감사합니다.
5: 알바비 계산 다 해줬다.
6: 네.
5: 올라가, 올라가. 빨리 가. 빨리 가서 재밌게 놀다 와.
0: 종일 농사일했던 엄마에게 휴식도 줄 겸 아이들과의 나들이.
5: 알았어, 잘 갔다 와. 얼른 가. 빨리 갔다 와. 하면 좀 쉬게.
0: 사실 오늘 나영 씨는 아이들과 중대한 의논도 해야 한다는데요.
2: 장난감을 사고 싶다고?
6: 응. 나는 세 개.
2: 엄마는 별로 마뜩치 않은데. 사야 돼?
0: 웬만해선 아이들 장난감이며 간식거리를 자제시키지만 오늘만큼은 다릅니다. 시내에 나가려면 30분 이상 걸리지만 큰 마음을 먹었죠.
2: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있어요?
6: 나는 비행기 장난감.
2: 비행기 장난감.
6: 없어.
2: 없어.
6: 아이스크림도 없어.
2: 아이스크림 여기 있어.
6: 아니면 자동차 장난감 여기 있어.
2: 하나만 빨리.
5: 10개.
2: 정말 기가 막히게 자는구나.
0: 참외 고를 때보다 눈이 밝아진 남매.
6: 여기 색깔별로 다 있어. 파란색.
2: 제가 장난감 여기서 발견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6: 이거 진짜. 엄마? 이제 아이스크림.
2: 이제 아이스크림?
0: 오늘만큼은 아이들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영 씨.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는 곳도 찾았습니다.
2: 여기는 젤라또 아이스크림 판매합니다.
6: 아니. 바나나 젤라또.
2: 바나나 젤라또?
6: 망고.
2: 망고? 요새 망고? 망고 맛.
0: 작년 겨울 귀농을 결심하고 아이들 방학 내 내려와 함께 지내며 농사일을 배웠던 나영 씨. 하지만 아이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과 2학년. 자신의 주관이 뚜렷해진 아이들에게도 귀농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2: 이렇게 둘이 여기 중간에 두고 먹어. 이거는 하나 밖에 안 받았어? 두 개인데 이거 안 먹어?
7: 먹어. 근데 이거 바나나는 무슨 맛인지.
2: 아, 엄마 벌써 힘들다, 야.
0: 아이들이 먹는 것을 봐가며 눈치를 보던 나영 씨. 의심 없이 아이스크림의 달달한 맛에 취한 아이들에게 본론을 꺼내는데요.

0: 거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 불편할 것 같아? 새 친구 사귀는 게 조금 무서워요? 예서민이 괜찮아요?
1: 아이들 마음에 문이 열릴 때까지 꾸준히 설득해 볼 생각인데요. 아이들이 곤히 잠든 밤. 나영 씨는 웹소설을 씁니다. 주부로 살면서 웹소설 작가로 꾸준히 일했던 나영 씨. 농사를 배우면서도 이 일을 놓지 않고 있다는데요.
2: 근데 일단 이것도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 일도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1: 거대 플랫폼에 작품을 내고 다른 작가들과 협업한 적도 있는 나영 씨. 요즘 차기작도 연재 중이죠.
2: 그래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 요건데 댓글을 어떡해. 이런 게 있었구나.
1: 구독자의 반응이 매출로 이어지는 건 농사나 웹소설이나 다름없는데요.
2: 뭐 적게 보면은 뭐 한 치킨값 두 마리 정도 벌었고요. 진짜 첫 오픈하고 한 몇 달 동안은 한 킹크랩 세트 대짜 한 마리 먹을 수 있을 정도 벌었습니다. 네.
1: 낮에는 농부로 밤에는 웹소설 작가로 이중 생활을 하려다 보니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3: 아직 안 자고 많아.
2: 나 지금 여장 쓰고 있어.
3: 왜? 아직 뭐 9시 40 다 반 다 됐네. 아, 나 발 너무 아픈데 큰일 났다.
1: 며칠 전 발을 다치고도 끊임없이 농사짓는 지소 씨의 걱정은 딸 나영 씨.
3: 다섯 하나.
2: 아니 이제 시작해가지고 좀 걸릴 것 같아.
3: 스마트 스토어는 정리 좀 해놨나? 왜 언니하고 통화해봤나?
2: 아니 아직 언니가 더 바빠가지고.
3: 그거 빨리 탁하고 올려야 되는데.
2: 응. 요것만 빨리 쓰고 바로 수정하려고.
3: 매번 거 쓰는 거야?
2: 응. 재환은 말없이 길을 거닐었다. 그녀가 남기고 떠난 말 한마디를 곱씹고도 곱씹으면서 내 모습이 초라하지 않을 것이다.
3: 대단하다. 왜 이거 다 쓰노?
2: 괜찮지.
3: 독자들은 좀 늘어났나?
2: 아, 이제 좀 가끔씩 보면 댓글이 계속 업데이트 되더라.
3: 자야지. 지금 시간이 몇 시고? 벌써 1시 반 다 됐네.
2: 아니, 지금 아니면 또 작업할 시간 없다 이거.
3: 아침부터 참여달라고 하면 뭐 되나 보면.
2: 일어나야지 뭐.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야지.
3: 응가 일어나겠다 씨.
2: 깨워 먼저 때려서라도 깨워줘. 아지.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놓으면 용돈벌이는 또 된다 애가.
3: 용돈벌이가 벌어. 엄마 생활비를 좀 보태줘봐라.
2: 뭐 보태줄게 어떻게든.
3: 독자가 늘어나야지 뭐 돈이 더 들어갈게.
2: 좀 그래도 나중에 되면 좀 더 낫지 않겠나.
3: 그래 뭐 스스로 배부르겠나만 하다 보면 뭐가 돼도 되겠지.
1: 공무원 생활을 하던 남편과 살림과 육아를 했던 지소 씨. 슬하의 3남매 모두 출가시킬 즈음 귀농을 마음먹었고 참외농사를 지으며 힘든 날도 있었지만 꾸준히 노력해 자리를 잡았는데요. 일찍 결혼한 막내딸이 이혼 후 귀농을 결심했을 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4: 부딪힐 거 생각하니까 또 한켠으로는 차라리 안 왔으면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지가 해보겠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게 대견해서 그럼 와서 한번 같이 해보자.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죠? 애들 또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지내는 게 낫고.
2: 부담을 지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게 제 의도와는 다르게 어찌됐든 엄마가 또 이제 끌어안게 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참 죄송하기도 하고. 네.
1: 젊은 나이에 두 아이의 양육까지 맡아 하려면 농사며 글쓰기며 어느 하나 놓을 수 없는 나영 씨. 부모님께 짐이 되지 않게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0: 다음 날 일찍 일어나 참외하우스에 영양제를 뿌리는 정원 씨. 애써 기른 참외가 더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 따질 겨를도 없죠. 그런데
1: 중천이다 빨리 나와. 빨리 일나라. 지발 좀 일나거라. 어? 얼른. 애들 다 일어났다. 빨리 작업해야 돼.
2: 4시에 나가지고
1: 뭐 한다고 4시에 잤어? 빨리 다 일러! 에이 참네. 그래야 너서 왜 지묻겠노?
0: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피곤한 딸을 보면 안쓰럽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말하는 지소씨. 농사로 밥벌어 먹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딸 나영씨가 알았으면 해선데요. 아빠 역시 딸이 안쓰럽긴 마찬가지지만 딸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시죠.
3: 앞으로 농사 지으려 그러면 이런 것도 쳐봐야 돼. 맞잖아. 아빠가 맨날 칠 수는 없잖아. 그지? 난 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그래 해보면서 배우는 거지. 아빠도 처음에서 그랬어. 농사에 물 왜 뺐냐면 이 앞에 쳤던 거.
2: 아 바른 물이 있었어.
3: 약이 스킬스로 치니까 빼고. 이렇게 낀가 가지고 자, 요 상이 되고 요거 올리면 요거 올리면 많이 나오고 연하면 적게 나오고 그렇지 그렇지 가봐 여기 그렇지 골고루 치면 돼. 너무 높게 하지 말고 그래 그렇지 잘 친다. 골고루 그래. 막내딸이 여기 와가지고 저렇게 한다는 상상을 못했으니까 지금 자기 스스로 해본다니까 참 걱정도 되고 신기하기도 그렇습니다.
0: 지금은 그저 왕초보 농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하나 배워가는 중입니다.
3: 그렇지 됐습니다. 이러고 요걸 이제 요걸 빼야 되는 거야. 요거 눌러봐봐.
2: 요거 당겨?
3: 밀 울러
2: 밀어?
3: 아, 빼봐.
2: 오케이.
3: 원터치 이렇게.
2: 오케이. 이거 참외 농사를 또 크게 지게 되면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좀 걱정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아빠가 또 안 해주실 거 같아가지고 좀 체력을 많이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0: 부모님 곁에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지만 나영 씨가 상상하던 것과는 좀 다르기도 합니다. 특히 수확철인 요즘엔 쉴 틈이 없습니다. 그나마 식사 시간이 잠깐의 휴식.
4: 잘하고 있는지 봐야지.
1: 잘하고 있는지 봐야지.
3: 이 아내가 이거 구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를. 이 아내 맨날 뭐 먹기만 먹고 이거 다 도와주지도 않고.
0: 딸과 손주들이 온 후로 식사 한번 대충 때운 적이 없는 엄마. 매번 파티 같은 식사를 준비하죠.
1: 자, 고기가
4: 이만한 거예요.
1: 좀 살려줄게. 찍어서 먹어.
2: 됐습니다.
0: 이만하면 할머니와 함께하는 귀농 생활도 최고. 고기 앞에서 가족들이 한층 화기애애해졌는데요.
2: 맛있다.
0: 그런데
1: 많았다. 또 핸드폰 보나?
2: 아이스 치고.
1: 아이고, 니 애들 밥 먹을 때 핸드폰 본다고 자수하지 마. 니나 핸드폰 좀 보지 마라.
2: 아, 주
1: 맨날 핸드폰 보고 앉아서 밥 먹을 때마다.
2: 아, 주 안 먹고 있잖아.
1: 그래도 그렇지. 핸드폰 왜 지금 상호에 올려가 있는데?
2: 아, 지금 소품 보고 있다고 이거 지금.
1: 나중에 봐도 되잖아.
2: 나중에 보면 언제 보는데? 또 이것저것 또 일 봐라, 시키면.
1: 또 봐라. 또 토단다. 그건 뭐 알아서 가고 끝내면 되지.
2: 아니, 내가 할 말이 있잖아.
1: 엄마 이게 물러가나?
2: 아니 이게 먹으려고 하니까 나도 지금 입이 있는데 왜 내 이야기는 안 들으려고 하냐고. 자리에 지금 아무도 없고 지금 엄마 혼자만 있고 내 지금 소품 산다고 이야기까지 했으면 엄마가 넘어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0: 순식간에 모녀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참외 홍보일을 맡은 막내딸 나영씨가 촬영에 필요한 소품을 찾다가 발생한 일인데 엄마의 화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1: 내가 말을 말자.
2: 네.

0: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1: 내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 같은 거 아예 안 하는 거야?
0: 예수마! 할머니가 너무 오래 살았어!
2: 방금
0: 아니, 밥 먹겠어.
3: 그, 나는 당신 나이야. 엄마가 들이보면 아빠가 가슴이 하다 정말로 답답하다. 좀 내가 그 말 좀 한 사람이 가면 좀 참고 하라 해도.
0: 내가 나쁜 말 했는 것도 아니고 밥 먹을 때 왜 핸드폰을 보냐고. 애들아 또 핸드폰 못 만지게 하면서. 그건 나쁜 말 아니잖아.
3: 그래, 나쁜 말 아닌데 당신도 그걸 한번 하고 말해야 되지. 그 참 그런 이야기
0: 해가지고. 나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말대꾸를 꼬박꼬박 안 하나?
3: 그래, 오세요. 근데 뭐 그거 하나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지. 그리고 나영이 니도 내가 볼 때는 엄마한테 막 사사건건 데리고 와 그러지 마. 아빠 옆에서 짜증날 때도 있어. 좀 그러지 마. 막 따지려고 이게 필요 없어. 그냥 나중에 듣고 있다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엄마 사실 이렇게 했는데요. 나는 사실 이랬어요. 그건 뭐 누가 뭐라 그러노.
4: 10년 넘게 떨어져 있던 모녀가 붙어 살다 보니 툭하면 발생하는 의견 대립.
1: 시소 씨 미안해.
0: 말로만.
1: 미안해. 뽀뽀해줄까?
0: 됐거든.
1: 미안해. 사랑해.
3: 너무 많지해도 그만 버린다. 숨이 공하고 있다니까.
0: 뭐 공하고 하고 말하고 할긴데 뭐. 이래도 내 자식이고 저래도 내 자식.
4: 모녀 사이 전쟁이 늘 이런 식으로 끝나는 이유. 딸과 손주를 위해 엄마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나영 씨도 알기 때문입니다.
1: 엄마 왜 여기 있어? 내 싫었겠잖아.
0: 이게 나 또 전이 아니라서 내가 진짜.
1: 아니 나랑 아빠랑 오면 다시 같이 하면 되잖아. 내가 할 테니까 나가 있어. 아니 카나가 또 엄마 골병 될 거 아이가.
4: 아빠가 무작정 귀농을 결심했을 때도 누구보다 열심히 농사에 매달렸던 엄마. 안정될 즈음 딸과 손주들이 내려왔으니 엄마 어깨에 짐이 얼마나 무거울지 안 봐도 뻔합니다.
1: 아, 좀 같이 좀 하라니까 진짜 좀. 말 진짜 안 듣는다. 이카이 엄마 병원비가 더 나와요, 병원비가.
4: 며칠 전에 발을 다쳐 깁스를 푼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일을 하시는 이유 또한 그 때문일 테죠.
1: 암만 그래도 그렇지. 아, 걱정하는 가족들 생각은 안 하고. 그렇다면 누가 손해인데.
0: 미리미리 좀 해주면 얼마 줬노, 말하기 전에.
1: 내가 얘기했잖아, 시키라고.
0: 시작해야지 따라와가지고. 미리 알아서 좀 해주면.
4: 어느 때 어느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미리 일을 할 텐데 아직은 초보라 알 리 없는 나영 씨.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단 둘이 하는 것보단 셋이 하는 게 낫죠.
0: 아침에 내일 뭐 날씨 따뜻해지면 아예 아침에 티켓이라 따자. 나영하고 저거 하냐고 예전 다 불러가. 이따 생각하고 또 따자. 됐다 나영 그만하고 가자.
1: 됐어?
0: 오람차 하루
5: 일을 끝마치고서
0: 저
5: 다리 저편에
0: 해가 떠도셔 다리 떠도셔.
3: 몰라 또 딴 놈이야.
0: 몰라 그래 뭐 대충 하고 부르는 거지 뭐.
1: 귀엽네 엄마하고 아빠하고.
4: 싸웠다 풀렸다를 하루에도 수십 번 하는 가족이지만 함께하는 데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7월이면 참외 수확이 끝나고 부가 수익이 없었던 지소 씨. 딸 나영 씨가 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가공업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상품성 없는 참외를 모아 건조도 시켜보고 반찬도 만들어봤죠.
0: 이거는 참외에 지구 나오고 그런 게 정도가. 효소도 만들어봤어요. 효소도 만들어보고 짜갔지. 짜가지는 이제 매년 가을에 이제 그 참외 수확이 끝나면 그 이제 새파란 걸로 해갖고 짜가지 해갖고 짜가지 많이 만들어 먹고. 이게 참외 색깔 나나 너무 노랗나? 괜찮나?
1: 내가 딱 생각했던 색깔이 이 색깔이었어.
0: 아, 그래?
1: 약간 호박죽 같이 담백해.
0: 담백해? 그럼 조금 더 해볼까 여기 섞어서.
1: 맛있어. 나 지금 계속 손이 가는데 한번.
0: 그래?
1: 이것만 먹어도 되겠다. 이게 치즈를 넣은 거야?
3: 야, 가만있더라.
0: 아, 아니요. 엄마 비밀.
1: 비밀?
0: 혹시 모르지 또 내 거.
1: 지금
0: 엄마 제끼고. 지금 엄마 제끼면 안 되니까.
1: 아, 저 직원이에요.
4: 오늘도

0: 도전한 것은 참외잼. 요리 솜씨 좋은 엄마가 개발한 것입니다. 참외와 호박을 섞어 잼을 만들면 시중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독특한 참외잼을 만들 수 있다는데요.
1: 아, 예쁘다.
2: 오리지널 참외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래.
0: 아내 요리 솜씨를 아는 남편이 눈을 못 떼는데요.
3: 아니. 네, 감사합니다.
4: 아니야. 자, 드셔보세요.
2: 감사합니다.
0: 딸이 귀농한 후 후순위로 밀려났지만
3: 맛있지?
2: 파는 거 들어있다.
4: 원래 내가 요리 솜씨가 있잖아.
0: 아내의 손맛은 서운함까지 있게 합니다.
2: 그래, 음식은 내 인정한다. 고맙다.
5: 맛있다 이거. 아니, 왜 필요 있으니까 괜찮은데?
2: 한 수대
0: 식사를 마치고
6: 맛있는 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 한 거 불러드릴게요.
4: 마이크가 있어야지. 자, 마이크 잡으시고.
6: 아닙니다.
2: 자, 나간다.
0: 9살, 10살 된 손주들의 파격적인 선곡.

0: 와, 감정이며 기교며 모든 것이 완벽한데요.
1: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는 느낌. 애들 얼굴 보면 기분 좋고, 전화로 제가 가르쳐줬거든요. 이모네 집 왔다 갔다 차 타고 다닐 때 오디오 틀어놓고 불러갖고 가르치는 노래인데 진짜 잊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잘하네. 너무 행복한 하루죠.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2: 어? 그렇지.
3: 누나 더 가까이.
0: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것은 또 하나의 재미. 고단한 하루를 잊게 해주는 마법 같은 주문입니다.
4: 성가 들려오는 아버지의 배는 노래.
0: 아이들도 이 시간을 위해 매일 노래 연습까지 한다네요. 다음 날 일찍 농사일을 마치고 외출에 나선 나영 씨. 오늘은 어디 가는 걸까요?
5: 빨리 해야 하면 좋은데.
0: 아직 아들, 딸과 함께할 보금자리를 찾지 못해 대구에 있는 집을 처분하지 못한 나영 씨. 엄마의 집 가까운 곳에 집을 얻으려 노력해봤는데요. 인터넷상으로 매물이 없어 애를 태웠습니다.
5: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들어오세요. 예.
5: 이제 귀농을 하려고 여기 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으로는 집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0: 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랑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기들 이렇게 해서 3명이서 지금 살 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전세나 뭐 반전세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제가 좀 구할 수 있는 집이 있을까 해서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1: 전세 반전세는 지금 겨울에는 조금 귀한 편입니다.
0: 아,
1: 그냥 한 2, 3개월 뒤에 이제 좀 날씨가 풀리고 하면은
0: 네.
1: 아마 빈집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0: 아, 지금 매물이 없구나.
1: 요것도 이제 뭐 매매로 나와 있는데
0: 네.
1: 요거는 1억 8천.
0: 1억 8천, 아, 좀 세다. 우와.
1: 요거는 건물에만 매매를 했는데요. 요거는 사고 얼마나.
0: 세다.
2: 아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멋진 집을 찾으면 설득도 수월할 거라 생각했는데 가격이 문제.
1: 다시 한번 연락을 한번 주시고 고려 오시면 같이 레방 할수 있도록 할게요.
0: 네,
1: 네, 그래요.
0: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1: 네. 아이고, 늘 이래 바쁘시겠다.
0: 안녕히 계세요.
1: 네, 가세요.
2: 계속해서 엄마 집에 얹혀 살 수는 없습니다. 공간이 분리돼야 엄마도 나영 씨도 편해질 텐데요. 다른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 마음에 드는 집은 가격이 비싸고 가격에 맞는 집은 아이들이 무서워할 농가뿐입니다.
0: 제 첫끼 산말리네, 산말리.
3: 생각했던 가격대에 마땅한 집들이 별로 없나?
0: 근데 저는 솔직히 1억 미만으로 집을 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제 매매가 아니라 전세, 월세면. 근데 뭐 기본 다 1억 이상으로 이제 하시고 또 1억 미만의 집은 이제 또 리모델링이랑 좀 추가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것 같아가지고 좀 예상 밖이라.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욕심을 버려야 될것 같아요.
2: 빨리 보금자리를 찾아야 안정적인 생활이 시작될 텐데. 걱정하는 나영 씨를 위해 엄마가 나섰습니다.
0: 여기.
2: 14년 전 귀농할 때부터 귀농센터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은 엄마가 귀농 귀촌센터에 묻자며 나선 건데요.
4: 나이는 혹시 몇 년생이세요?
5: 지금 96년 12월생입니다.
4: 아, 96년? 엄청 어리신데요. 저희가 어리실수록 학년농을 위해가지고 좀 혜택이 가는 게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무리는 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소는 어떻게 되어
5: 지금
4: 있으세요?
5: 대구시 달서구에
4: 아,
5: 있습니다.
4: 달서구에 계시고.
5: 네.
6: 얘네들 원래는 이사를 해야 되는
5: 네, 올 10월, 올 10월에 집 계약 만기라가지고. 네.
4: 집 같은 거못 구해주셨으면 저희가 귀농인 집이라고 뭐 이제 한 이번 달이나 3월 초에 두 군데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른 도시에서 살다 오신 분들 대상으로 이제 좀 되게 싸게 해가지고 귀농인 집뭐 약간 농가주택 그런 식의 이제 입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두 군데가 이제 막아 이제 사시던 분이 이제 끝나가지고 네, 이게 1년까지는 살수 있고 또 이제 그 이후에 1년 더살수 있는데 이건 이제 전입자분들 희망자들 없을 때 1년 더살수 있거든요. 계속 많이 네네 기본 1년인데 지금 대가하고 용암 쪽에 나오지 싶어요. 대가 용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 8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가 때마침 이제 또 기간이 끝나서 아마 공고 나갈 거거든요.
5: 네, 아, 저희 부모님이 지금 용암에 계세요.
4: 아, 그러시구나.
5: 네.
4: 용암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
5: 네.
4: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교육 준비하시면서 이제 주거지 좀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 저희 센터 집합 교육 들으시면서 어떤 사업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차차 준비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2: 집 문제뿐만 아니라 귀농 귀촌 교육에 대한 정보도 얻게 됐는데요.
7: 오늘 여러 가지로 도움 많이 됐으니까.
0: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역시 믿을 건 엄마뿐. 큰 걱정 한시름 덜었는데요.
6: 엄마 지인이 귀농에는 자제분 있다 하니까 거기서 가서 뭐 어떤 면이 좋은지 네가 또 궁금한 거 이것저것 한번 물어보자.
2: 지소 씨는 내친 김에 딸의 귀농 친구까지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옆 동네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 이웃. 3년 전 아들 부부가 내려와 농사 짓고 있다는데요.
8: 오라버니!
9: 예?
8: 일하고 계셨어요. 아이고, 잠깐 들어가도 돼?
9: 아, 들어가도 됩니다.
10: 안녕하세요.
9: 아, 예.
8: 어우, 모자 잘 채웠다.
9: 서른 잘 채웠습니다.
8: 네, 명절 다 보냈습니다. 아이고, 아드님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8: 우리 딸.
10: 네. 안녕하세요.
8: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딸내미가 귀농귀촌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 그래갖고 아드님 또 귀농 먼저 하셨잖아. 그래갖고 혹시 얘가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을까 싶어갖고 얘가 또 한번 찾아뵙고 싶다 그래갖고 그래갖고 자문 좀 구하려고.
2: 앞서 귀농했다는 선배에게 궁금한 게 많습니다.
0: 농사 지으시면서 아 이거 하길 그래도 잘했다 싶었던 게 있는지.
11: 되게 농사는 장점이 되게 뚜렷해요. 딱 하나.
0: 뭐요?
11: 통장에 꼽히는 돈을 보시면 그만큼 행복할 수 없어요. 일단은 뭐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 게 먼저 선제 조건이긴 한데
0: 네.
11: 잘 지으면 직장인들보다는 그래도 좀 주머니가 좀 넘어가 확인하죠.
0: 전에 판매라든지 뭐 사진 촬영
2: 시골 살이며 농법이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나영 씨의 폭풍 질문.
0: 인프라 같은 거 어쨌든 이제 내 이름으로 해서 또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이게 어려운 것도 많고 되게 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11: 농촌에 있는 젊은이들이 네. 모여 있는 모임 같은 것들이 꽤 많거든요. 자이치 연합회라던가
0: 네.
11: 아니면 맞고 또 아버지랑 다른 농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울 게 많아서 그런 데 한번 참석하셔가지고 젊은 분들이랑 어울리면서 또 다른 부분적으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한 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끝난 대화.
9: 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했나 안 했나?
0: 저랑 한 살 차이인데
9: 내가 본다고 여주로 가면 되잖아.
0: 네, 알겠습니다.
9: 젊은 사람 서로 이거 왕래가 돼야 되잖아. 왕래가.
0: 네.
9: 정보를 서로 교환해야 되지.
12: 밥 한번 먹으라 그랬지.
9: 네, 밥도 먹고.
0: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9: 감사합니다.
0: 예. 네.
2: 선배 귀농인의 조언을 들으니 자신감도 생기고 열심히 밀어주는 엄마에게 고맙기도 하고 앞으로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만 같은데
0: 가정용이랑 정품 선물용이랑 그다음 알뜰콘을 요 세 가지로 나눴어.
12: 3kg 2만 원이야?
0: 어떤 거 말하는 거야? 다른 사람 거 판매 페이지 말하는 거야?
12: 아니 우리 거 그 해놨던 걸 보여달라고.
0: 포토샵 이걸 말하는 거야?
12: 정품 못 나니 뭐 몇 킬로 하는 거 그거 그 페이지를 열어보라고 엄마가 좀 보게.
0: 그래 이거잖아.
12: 그래 그거 놔두라고 그래 엄마 좀 보게.
0: 이거를 말했으면 되잖아.
12: 그거 본다고 하겠다. 네가 나갔잖아 지금. 엄마 지금 적으려고 하는데.
2: 역시나 쉬운 게 없습니다.
0: 아 왜 화를 내고 그래?
12: 답답하니까 가지.
2: 5년째 사용하던 상품 설명서를 새로 제작하려다 또 불이 붙은 모녀.
12: 그럼 이걸 지금 다 수정을 하자. 이거 지금 네 수정할 수 있어?
0: 야 너 해봐야 알아.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봐서.
12: 안 해봤어?
0: 응. 요거 두 개만 없애고
12: 이 박스는 그대로 똑같고
2: 그간 외주에 의뢰했지만 나영 씨가 귀농하며 맡겠다고 했던 건데요.
0: 요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 엄마?
2: 연습한 실력으로 상품 설명 페이지를 만든 나영 씨. 엄마의 마음에도 찰까요?
0: 이것도 어제 수정해서 바꿔놓고 이걸 조금 이렇게 위로 당겼어.
12: 그래 됐다. 그러면 이제 뭐 저희 다 마무리 다 됐네.
0: 그리고
12: 그럼 이제 요거, 올리면 되는 거야?
0: 근데 이거 개수는 이렇게 이제 일단 변경을 해놨는데 일단 좀 이따가 이거 스마트 스토어 그 옵션 변경을 이제 내가 지금 바로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이건 이렇게 올라갈 거다 하는 거 알고 있어.
12: 알았어. 기획 실장님.
0: 네.
12: 기획 실장님.
0: 마케팅.
12: 아 마케팅 실장님.
0: 네.
12: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12: 열심히 농사 짓겠습니다. 네. 마케팅 열심히 해주세요.
0: 네.
12: 인센티브 팍팍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12: 고생했습니다.
13: 퇴근!
12: 나도 퇴근이다.
0: 퇴근, 잘한다.
12: 나도 퇴근이다.
0: 니들 왜 퇴근 안 했냐? 너 이제 끝나면은 숙제해야지.
2: 함께하면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지만 모녀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0: 지금 땅 예쁘다.
12: 아 진짜?
0: 날씨가 흐려서 초록색 날에 색이 잘 나온다.
12: 제일 날아와.
0: 봐봐.

0: 니 작가이가.
1: 대신 이거 또 잘라먹네 이거 장갑.
2: 아, 잘라먹었어. 예쁘지 장갑.
1: 아, 그러네.
2: 오 예뻐.
1: 예뻐.
2: 아 잠깐 포크.
1: 됐어.
3: 힘을 합쳐 열심히 농사를 짓고 수익을 높여서 나영 씨의 삶도 엄마의 삶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죠.
2: 아빠 찍은 거. 오늘 찍은 거 이거
1: 잘 써먹겠다.
2: 고맙지.
1: 이거 작업하자 오늘. 작가는 다르네.
2: 이거 이것도 아빠 되게 영화 스티커 같지.
1: 그래.
2: 이걸로.
1: 오케이.
3: 엄마 지소 씨와 막내딸 나영 씨가 만들어갈 앞으로의 참외 농장. 한 발 한 발 맞춰가는 과정에서 맵고 쓴 날도 있겠지만 그보단 참외처럼 달달한 날이 더 많을 겁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으니까요.
4: 참외 같은데?
2: 파파야?
4: 아니, 파인애플이.
2: 파인애플.
1: 너무 좋다, 그게.
2: 안 좋아.
5: 고생이 시작이다, 너. 맘 단디 무야 된대. 알겠나?
1: 키 한 뼘 더 잘한다 생각하고.

0: 어? 애벌레야, 뭐 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0: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0: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걸?
0: 어? 그렇게나 커진단 말이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2: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3: 이놈들이 좋겠군.
1: 우리 어디 가는 걸까?
2: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3: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1: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3: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0: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3: 뙤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그렇게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2: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0: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1: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2: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0: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위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1: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2: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1: 아, 뜨거워!
2: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1: 오,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0: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줄을 거는 곳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3: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2: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산조를 연주하게 될 거야.
3: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2: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3: 봉황이요?
2: 이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0: 장인은 봉미를 오랫동안 정성 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1: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3: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2: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0: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족을 올렸어요. 안족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2: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3: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1: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3: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0: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1: 우와, 예쁘다.
3: 에헴,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1: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3: 흥,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1: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3: 흥, 그걸 이제 알았어.
4: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5: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6: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5: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7: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8: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 무용을 배우시게 되셔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9: 이제 성우랑은 눈빛만 봐도

0: 다섯 가지.
1: 피아골로 이동하다가 섬진가 건너시다가 그냥
2: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3: 뭐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4: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5: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6: 우리 음악에 담긴 흥과 신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모르시겠지만 제가 은근히 숨어있는 팬이랍니다.
4: 땡큐.
5: 사태표 수명장수 소원성취 바른이오.
6: 아시죠? 본인이 얼마나 약간 끼와 재주와 이런 것들이 되게 넘치시고.
7: 아니 조금은 알고 있는데. 아이 좋겠어.
8: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내일은 다 일러 우와 차라.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되셔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2: 네. 오,

제가 읽고 싶지 않은 책을 저는 만들지 않습니다. 나부터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책들, 나를 설득해야 다른 독자들도 설득을 해낼 수가 있죠.

저는 청년정신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책 만드는 일은 청년정신으로 가능하다. 책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어떤 미술 작품같이 느껴져요. 책은 친구죠.

0: 안녕하세요. 인생낭독인 김현철입니다. 도서관 하나가 생기면 교도소 하나가 없어진다. 프랑스의 유명한 격언이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책을 읽는 일은 어쩌면 숨을 쉬는 것처럼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책 만들기는 정신의 축제이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노동이다 라고 말하는 출판 장인이 있습니다. 책을 통해 시대의 선각자들과 대화하고 행간의 의미를 세상에 전파하고 계신 한길사 김원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지금 여기가 이제 지혜 숲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름을 또 직접 지으셨다고 들었습니다.
1: 아니, 저절 누가 지은 것이 아니라 제가 짓기는 했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 같아요.
0: 네.
1: 지혜의 숲,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0: 왜 지혜의 숲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 책 읽고 책 만드는 것은 이를테면 정신의 축제 같은 거 아니에요. 예, 책을 읽는다는 것은 즐거운 축제죠. 저는 책과 함께 어른이나 아이나 책과 함께 노는 것을 노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지혜의 숲은 책과 함께 노는 공간입니다. 놀이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놀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책과 함께 노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이 지혜의 숲은 출판 도시에 있는 출판사들이 기증한 책, 또 각계 저자들, 지식인들, 또 퇴임 교수들이 기증한 책들로 본래 처음 시작은 한 30만 권 정도 됐어요. 저 책들을 역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렇게 아이들하고 학부모들이 같이 많이 와요. 그 또 넓고 하니까 뭐 뛰어놀기도 하고 뭐 책을 빼가지고 뭐 이렇게 보다가 막 던져보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책과 함께 시민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때로는 생각하고 책 읽고 그리고 큰 소리 읽어보게 하는 어떤 이런 운동. 그러니까 이게 즐거운 독서 운동의 어떤 단초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도서관도 좀 변해야죠. 그래서 그 변하는 어떤 선도 역할을 지혜의 숲이 약간 했다고 생각합니다.
0: 아, 지혜의 숲 진짜 좋습니다.
1: 예. 그 숲은 참 좋잖아요.
0: 그럼요.
1: 지혜의 숲 더 좋죠. 예.
0: 맞습니다. 자, 저희가 선생님을 앞서서 출판의 장인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출판 문화 운동가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1: 아, 제가 뭐 특별히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책을 만들고
0: 네네네.
1: 또 책을 만들 뿐 아니라 이 책을 어떻게 하면 읽힐 것인가, 또 책의 의미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책을 만들면서 현장에서 체득한 어떤 뭐 이론,
0: 네.
1: 체득한 정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0: 네.
1: 그리고 또 제가 비교적 앞장서서 일을 좀 해왔어요.
0: 네.
1: 그러니까 뭐 운동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저한테 지나친 어떤 말씀이고
0: 아니요.
1: 저는 오늘도 한 권의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선생님께서는 책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출판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일도 해오셨단 말이에요. 특히 올해는 지혜의 숲으로 출판인 김원호의 책사진 그리고 또 유명한 독서가들을 만난 김원호의 서재탐험까지 두 권의 책이나 출간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책 시리즈를 완성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1: 제가 이제 책을 만드는 현장에서 이런 것들은 기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연들이 참 많이 생겨요.
0: 예.
1: 그리고 또 저명한 어떤 저술가 선생님들 또 뭐 함석헌 선생님 같은 사상가를 만나면은 저분들의 말씀을 때로는 기록하고 싶었어요. 또 그분들의 말씀을 우리가 책으로 만들

0: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그래, 책의 현장에서 어떤 것은 너무나 시대 상황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것들이 많고 했기 때문에 그걸 기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제 80년대부터 뭐 이런저런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출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색깔의
1: 어떤
0: 기록,
1: 기록,
0: 말씀을 이제
1: 예.
0: 제가 좀 남겨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현장에서 또는 모든 그 이론과 사상은 현장에서 창출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니까 저도 이제 기록을 해놓자. 그래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제가 한 10여 권의 책을 냈는데,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책과 출판 문화에 연관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서 책으로 내고 있습니다.
2: 올해는 의미 있는 두 권의 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 내시고 북토크도 하셨어요. 네. 네, 현장에 다녀오신 분이 이제 블로그로 올렸는데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78세 젊은이를 만난 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책을 가까이 하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0: 책을 몇권 만들다 보니까 벌써 수십 년이 가버렸어요.
2: 네.
0: 제가 금년에 책 만들기 시작한 것이 해수로는 47년인데 또 많이 만들었죠. 한 3,500권 정도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것이 책 만드는 일이고 또책 만드는 일이 나의 어떤 삶이니까, 뭐 이제 책 만들면서 저도 이제 공부하고 또 배우고 뭐 그런 것이 즐겁습니다.
2: 그렇기 때문에 젊게 살수 있다.
0: 저는 청년정신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근데 책
2: 예.
0: 만드는 일은 청년정신으로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그한 책에 담아내는 그 콘텐츠라는 것은 어떤 정신현상이거든요. 또 때로는 뭐 철학이고 뭐 인문학이고 사회과학이고 예술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담아내는 것 자체가 참 아름답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청년정신으로 비롯될 수 있잖아요.
2: 그렇습니다. 근데 1976년 한길사를 창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47년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길한 길만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이전엔 동아일보 기자로 이제 계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를 그만두고
0: 제가
2: 출판사를?
0: 1968년 12월 1일에 동아일보 이제 기자로 들어가는데, 그러다가 75년 3월에 집단으로 해임이 되죠. 해직돼서 우리 이제 그때 한
2: 안타까워요.
0: 100명, 한 120명 정도의 어떤 동료들과 함께 회사, 저는 참 기자가 좋아서 늘 천년만년 기자하고 싶었는데 시대 상황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와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것이 책 만드는 일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언론인이 되고 싶었는데, 뭐책 만드는 것도 일종의 언론이라고 볼수 있죠. 또 다른 의미에서 저널리스트보다는 훨씬 더 깊숙한 본질적인 문제를
2: 그렇습니다.
0: 다루는 것이 책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한길사하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당시 사회과학 서적의 대명사였죠. 또 오늘의 사상신서라고 해서 당시에 내노라는 논객들이 책을 시리즈로 내놨던 기억이 나는데, 한길사 이름으로 나온 첫 번째 책이 뭔지 아십니까?
0: 돌아가신 송고려 선생님, 한겨레 신문 저 초대 사장님 역임하셨는데, 그분의 책, 그
2: 한국민족주의.
0: 한국민족주의 탐구라는 것을 오늘의 사상신서 제1권으로 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의 사상신서라는 이름에 약간 주목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월터 리퍼맨이라는 유명한 저 미국의 진보적인 언론인이 저이 60년대부터 그 칼럼을 쓰는데, 그 칼럼 이름이 Today and Tomorrow라는 이런 칼럼이었어요. 그 칼럼을 저는 아참 이제 공부에 뭐 영어 공부할 삼아서 읽고 했는데, 오늘의 사상 신서는 오늘의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출판하면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이름을 정해서 저희가 한 90년대 후반까지 200권 가까이 냈습니다.
2: 200.

0: 권이요?
1: 예,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오늘의 우리 삶과 연관되는 어떤 이런 문제들, 뭐 사회과학 이론이든지 또 인문 정신이든지 예술이든지 이런 것들 두루두루 만들어냈죠.
0: 근데 그 당시에는 판매 금지, 판금된 사회가 적속도 참 많지 않았습니까?
1: 예. 근데 뭐 이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와서는 달라지는데 그때는 젊은이들이 많이 읽으면 판금시켰죠. 그러니까 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판매 금지되는 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비정상이죠. 다 복제가 돼버리는데 네. 무슨 판매 금지가 되고 지금 특히 요즘 와서는 특히 이제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복제됩니다.
0: 야, 맞습니다.
1: 저는 뭐 판매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수천 권을 냈지만은 판매 금지된 거 그러나 이제 약간은 이제 권력 그걸 진 사람들이 약간 좋아하지 않은 책들은 좀 냈죠. 그러나 뭐 판매 금지된 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쨌든 정정당당하게 책을 내자. 그런 속에서 네. 너무 이상한 책만 꼭 내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판매 금지 당하지 않고도 좋은 책을 낼 수가 있어요. 네.
0: 정정당당하게.
1: 예, 예. 네, 네.
0: 자, 이제 한길사는 역사, 철학, 사상 등 인문화에 관한 책이 이제 큰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밀리언셀러들이 꾸준히 나오는데요. 이화의 한국사 이야기, 주종래의 태백산맥, 최명희의 혼뿔, 또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까지 이런 대작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안목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1: 그런데 책 만들다 보면 딱 그런 네. 행운도 생기고 네. 또 반드시 문제의식을 갖는다고 해서 꼭 그게 많이 읽히는 책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0: 아, 그렇습니까?
1: 그러나 이제 이렇게 늘 이제 사회를 관찰하다 보면은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특히 아까 말씀하신 해방전선 인식 같은 네네. 것은 제가 평소에 알고 싶었던 주제들입니다. 예, 현대사를 다들 안 가르치잖아요.
0: 그렇죠.
1: 그 당시만 해도 예. 요즘은 뭐 가르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해방 전후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분단되고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저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책을 왜 어떻게 내느냐 이렇게 뭐 질문을 하시면 저는 제가 읽고 싶은 책,
0: 본인이 읽고 싶은 책
1: 또 저의 생각을 동의해 줄 수 있는 어떤 책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히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우리 민족사에 대한 관심이 많고 특히 현대사, 근대사, 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책을 찾아보면 많지를 못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현대사를 중점적으로 현대사상사, 정신사 이런 것들을 많이 냈죠. 해방전후사 인식도 바로 그런 어떤 차원에서 그 중에 한 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책이 없었잖아요.
1: 그러니까 저는 현대사에 관심을 갖고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일제 중엽쯤 되면 이제 중간쯤 오면 네. 다 책이 없어져요. 안 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우리 스스로 내자. 제가 한국사에 관한 책을 아주 많이 냈는데 뭐 그것도 이제 일종의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무슨 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흔히 우리가 이제 밀리언셀러라고 흔히 얘기하죠. 수백만 권씩 팔리는 책. 아까 말씀하신 일련의 그런 책들을 네. 내는 편이었는데 그것도 제가 읽고 싶은 내용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제가 읽고 싶지 않은 책을 저는 만들지 않습니다. 우선 나부터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책들.
0: 나를 설득해내세요.
1: 나를 설득해야 다른 독자들도 설득을 해낼 수가 있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로마인 이야기 같은 거는 일본인이 했었기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90년대, 1980년대는 사회과학의 시대고 우리 한국적인 것을 굉장히 우리는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세계화 시대를 맞으면서 새로운 카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 로마 역사가 이제 전 세계의 서양 역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역사 아니에요. 그 로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번영을 했을까?
0: 네네.
1: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로마에 관한 책을 하나 좀 내긴 내겠다. 뭐 몸쟁이들 이런 책이 많지만은
0: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 계셨나?
1: 이탈리아 그분은 이탈리아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제 글을 썼는데 로마 이야기도 거기서 쓰고 그 전에도 뭐 바다의 도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네, 네. 많이 쓰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 오라 그러면 이건 뭐 저기 동의하는 것이다 이랬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 거기 로마 그 중심의 프라자 호텔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한 시간 동안 만났어요. 그 일본 친구와 같이. 아니 당신은 왜 내 책을 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0: 시대를 요구하는 주제, 정신 이런 것이 늘 있다고 봅니다. 혼불 같은, 최명희 선생님 혼불 같은 것은 10권짜리 아니에요. 그 굉장히 읽기 힘든 책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대단한 책이죠. 그분의 책을 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읽히거든요. 그런데 그게 10권이 한 400만 권 팔렸거든요.
1: 400만 권이요?
0: 예, 예. 로마인 얘기도 그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읽히는 걸 보면서 그래, 시대가 이미 어떤 주제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해전사를 낼 때 그렇게 많이 설마 그렇게 많이 읽힐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딱 내자마자 열흘 만에 이제 12.6이 났어요. 그러니까 12.6 나는 그 와중에 결국 판매 금지되고 뭐 그때는 겸용이 이제 펼쳐지고 했는데 열흘 만에 4,500권이 팔렸어요. 아무런 광고도 안 하고 아무런 네. 알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의 어떤 독자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1: 갈증이 있었군요.
0: 어,
1: 예.
0: 그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렇든 빨리 찾아내느냐 그런 것들이 아마 기획의 어떤 중심이겠죠.
1: 대단합니다. 밀리언 세대를 기록한 책들이 한결같이 뭐 22권, 15권, 10권 이렇게 대작들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7년 동안 3천 권이 넘는 책을 만드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책 한 세 권 정도를 꼽아주신다면
0: 함석헌 선생님의 책들이 저는 가장 저기 아끼고 또 저도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인데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고 네. 고등학교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선생님 책을 밑줄 그어가면서 읽었기 때문에 그런 인연으로 또 책을 함석헌 선생님 전집 저작집 해서 한 80권 정도 냈습니다.
1: 80권 정도.
0: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저 삶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신 분이고
1: 그럼요.
0: 또 명실상부하게 아시아의 우뚝 서는 사상가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모셔다 말씀을 저 강연도 듣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출판을 했으니까 그런 저이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저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1: 맞습니다,
0: 합니다.
1: 맞습니다.
0: 아, 책 만드는 일은 정말로 신나는 일이고 예. 때로는 정말로 그 특혜 받는 것 같아요.
1: 그럼 이제 독자들에게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작품은 뭐 무슨 책인가요?
0: 아까 해전사 해방전사 인식을 네. 79년부터 89년까지 총 6권을 만들어요. 근데 1권 만들고 더 계속 만들겠다 했는데 1권이 판매 금지되면서 다시 또 살려내면서 2권이 6년 만에 책이 나와요. 그러고 쭉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아마 지금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해전사 독자들 손 들어가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운동 이런 것이 80년대 전 시기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앞장서서 기획을 했다는 것이 신나는 일이고 또
1: 자랑스럽기도
0: 예,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럽니다. 책은 친구죠. 좋은 친구들이 많으면은 옆에 있으면은 너무나 즐거운데 공자님 말씀이 이문해우 이우보인이라고 그랬어요. 책이 친구들 불러모으고 친구들이 있어서 나의 인이 인품이 인격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책 없이 좋은 친구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책으로 만들어진 친구 또 같이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오래 가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친구들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끔 그 책을 꺼집어내고 책 이야기로 지난 세월을 이제 회고해 보기도 하고 그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같이 주고받기도 하죠. 책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그거는 인격을 어떻게 고양시키는 그런 역할도 해주죠.

0: 한길사 홈페이지를 보면 공식적으로 오탈자 제보를 받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출판 장인으로서의 신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만큼 독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한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독자가 있으십니까?
1: 사실 한 출판사가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고전을 새롭게 간행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로 주어지고 있죠.

0: 그 지금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한 190 타이틀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군대에 계시는 분인데,
1: 네.
0: 이 문관으로 계시는 분인데, 최근에 제대했어요. 그분은 깡그려 다 읽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토크쇼에 오셔서 말씀을 하는데, 완전히 전문가보다 더 확실하게 모든 책을 꿰뚫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레이트북스는 자기들끼리 공부한다는 분들이 많고, 책이라는 것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이게 뭐 도가 터진다 그럴까, 뭐 그렇게 되니까 그 전문 독자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이제 한길사의 초기에 독자들이 지금 이제 연구자와 전문가가 돼서 번역도 해주시는 분도 생기고,
1: 네네.
0: 뭐 그런 분들이 많죠.
1: 독자분들이.
0: 네. 3대 걸쳐서 내시는 분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책 내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책 내고, 아들이 다시 책 내는 그런 일도 있어요. 벌써
1: 그러니까.
0: 우리가 올해 벌써 한 47년째 하고 있으니까 벌써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1: 그럼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인생 낭독인 오늘은 책을 탐독하고 탐미하고 탐험하는 출판 장인이시죠. 한길사 김원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인생 낭독 이 프로그램에 열허당 이기용 대표님께서 출연하셨어요.
0: 네.
1: 김원호 대표님 역시 1988년 북한산에 올라 산상결의를 했던 출판 동지들 가운데 한 분이시죠.
0: 우리 스보다는 몇년 선배죠. 네. 예. 먼저 출판도 시작하셨고.
1: 파주 출판 도시는 한길사만큼이나 선생님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어떠십니까?
0: 1980년대 그때 초반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그 엄혹한 시절에 책을 제대로 자유롭게 낼수 있느냐, 또책 내는 것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낼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모여서 우리가 뭐 토론도 하고 때로는 정부에 건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책을 좀 출판 문화를 만들까, 막 이런 것을 의논하면서 이제 북한산도 올라가고 뭐또 다른 데서 모이기도 하고, 뭐 그런 와중에서 이 파주 출판 도시 아이디어가 생겼고, 저도 비교적 그이뭐다 하지는 못하지만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편이에요. 이런 걸 해봅시다, 저런 걸 해봅시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 저 젊은 출판인들을 잡아가고 있는데, 또책 썼다고 잡아가고 읽었다고 잡아가고 이러니까, 이런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걸좀 어떻게 고민하자, 뭐 이런 어떤 좀더 선배들이죠, 그분들은. 그런 속에서 이제 토론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출판 도시를 만들자, 책의 유토피아 같은 걸좀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죠. 출판 도시 그때 이제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를 만들 때인데, 거기도 들어가 볼까 뭐 너무 그 우리한테는 벅찼어요. 결국 그래서 이게
1: 파주로.
0: 아주 한강변에 이저 물구덩이에요. 여기를 이제 파일을 박아가지고 우리가 땅을 만들고, 여기에 출판사를 새로 이제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었는데, 그러니까 약간은 변경이죠. 변방이죠, 여기가. 변경 지역인데, 막 이런 데서 오히려 책을 만드는 어떤 젊은 정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사 온 것이 2002년에 왔거든요.
1: 2002년에. 네.
0: 저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던 곳입니다, 지금.
1: 20년이
0: 21년째
1: 넘게. 네.
0: 지금 여기 머물고 있어요.
1: 야, 근데 이제 한길사가 이곳 파주 출판 도시 안에 있고요. 또 한길사 북하우스와 책 박물관은 파주 해일이 예술 마을에 있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이 예술 마을을 만들어낸 주역이신데 어떤 계기로 해일이 예술 마을을 구상하게
0: 출판
1: 되셨나요?
0: 도시를 만들면서 그 배후에
1: 네.
0: 책방 마을 같은 걸 만들고 싶었어요.
1: 책방 마을.
0: 그게 이런 책방, 저런 책방들이 몰려 있으면은,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부산에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보스동 책방골목이라는 걸 보고 너무 놀래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영향을 줬어요. 거기 가면 엄청난 책들이 많으니까 책방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사실은.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책방 기행도 쓰고 했습니다만,
1: 네.
0: 그래서 헤일이라는 저 통일동산에 그 공간을 마련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책방 마을이었지만 나중에 미술하는 사람,

0: 뭐 음악 하는 사람도 영화 하는 사람이 다 달라서 우리도 같이 합시다 예. 해가지고 그래서 예술 마을이 됐는데 그 예술 마을에 예술 마을은 굉장한 실험이었죠. 출판 도시보다 더 큰 실험이라고 볼 수 있죠. 출판 도시는 같은 장르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나 헤일리에 그 저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 음악 하는 사람, 미술 하는 사람, 뭐 도자기 하는 사람,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그 조화시키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 헤일이 만드는 것도 저한테는 그 동네에 제가 이제 거기도 22년 전가 살고 있는데 제가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는 동네가 됐습니다.
1: 그 영국의 탄광촌
0: 헤이온와이라는 네. 그 리차드 부스 선생님 그분 돌아가셨어요. 네네. 재작년에. 그분이 이제 이 책을 좋아하는 분이고 책을 어릴 때부터 많이 읽어서 거기에 이제 탄광촌을 이제 책방 마을로 만들어서 그분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제가 이제 1994년 아까 이경 사장 네 분하고 저 집사람하고 같이 네 명이 다른 데 가지 말고 헤이온와이를 가보자. 그 전에 헤이온와이 뉴욕타임즈를 보니까 헤이온와이에 대해서 막 크게 글을 썼더라고요. 누가 기자가. 루포르타지를 쓴 걸 보고 아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서 보고 결국 우리도 이런 걸 만들자 해가지고 제가 돌아와서 토지공사에다 얘기를 해서 통일동산 안에 있는 땅을 이제 이 우리한테 저 그러면 이제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지금 한 350명 정도 회원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1: 자 그리고 이제 헤일리의 한길 북하우스를 열게 된다. 이 밖에서 보면 그랜드 피아노 같은 이 건물이
0: 제가 이제 그 건물은 이제 제가 이제 총 이제 진두지휘하는 이사장이라는 걸 맡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 건축가 김준성 씨가 코디네이터 건축가인데 나보고는 이 이사장님은 저기 외국 건축가한테 좀 어떻게 해보면 어떻게냐 하자고 돈이 좀 더 들죠 그분들한테 이제 저 설계를 맡기면. 근데 아무튼 그게 그렇게 만들어져서 거기는 휠체어를 타고도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 그럼요. 예.
0: 근데 그래서 전혀 이제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잘생겼어요, 건물이. 그래서 처음에 그 문 열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복도에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번잡했는데 지금은 너무 한가해요.
1: 지금은
0: 책을 잘 안 봐요. 정말로 책을 위한 집, 책의 집을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책이 우리 인간에게 정말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소중하게 가꾸고 그것을 담아내서 여러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는 집이기도 하고 또 책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집이기도 하고 책이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는 어떤 공간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죠. 난 개인적으로 미술을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책을 만들면서 미술 출판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은 미술하고 책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책 만들기, 책이라는 것은 미술의 또 다른 어떤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방은 좀 숨어 있는 방이기도 한데 여기는 주로 미술책들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저희가 갖는 미술책들. 제가 좋아하니까 책을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숨어서 이 책 읽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북하우스는 바깥에서 휠체어 타고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단이 전혀 없어요. 부분적으로 계단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계속 길을 가는 겁니다. 책의 길, 책으로 가는 길, 책을 찾아가는 길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공간이 기둥 없는 집입니다. 기둥은 사실은 있지만 딱 기둥은 전부 책꽂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이한 경험을 하는 것이요. 아, 책이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구나. 책이 이렇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건물은 어떻게 보면은 책이 놓여 있을 뿐 아니라 책이 꽂혀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홀이 있어서 여기서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또 담론의 어떤

0: 공간이기도 하고 여기서 음악회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그리고 물론 밑에는 지하에는 큰 홀이 있어서 전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특히 선생님께서는 소문난 애서가이자 장서가 또 수집가로 유명합니다.
0: 오시지 않습니다.
1: 아니 50년간 모으신 수백여 권의 책을 이제 만날 수 있는데 처음 책을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책 수집에 관심이 많았나요?
0: 저는 이제 제가 만드는 책들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선생님들의 유필의 원고 이런 걸 다 버리지 않고 그냥 보존해놨어요. 언젠가는 이것이 참 희귀한 어떤 존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함께 그 잘 만들어진 책들을 보면은 감탄하잖아요. 아, 어떻게 책이 이렇게 아름다워. 그래서 아름다운 책, 또 오래된 책 이런 것들을 이제 여행하면서 책을 찾아 나서는 여행을 하면서 이제 한둘 모으기 시작하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 윌리엄 모리스든지 구스타브 도레 같은 이런 사람들의 책을 발견하고 그림을 발견하고 이것을 모아서 나 혼자 모아서 두는 것보다는 동시대의 어떤 독자들하고
1: 같이
0: 좀 보는 운동을 좀 하자. 그래서 이름을 제가 어떻게 책, 박물관을 만듭니까? 박물관은 엄청나게 비용이 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이름을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함께 이제 이렇게 이 살펴보는 어떤 그런 일등의 책을 체험하는 운동 같은 일환으로 이제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 아,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0: 윌리엄 모리스 책 전시하고 있을 때 오에겐자부로 선생 일본의 노벨 문학상 받은 분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그때 무슨 회의를 하고 우리 북카우스 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하고 앉아가지고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윌리엄 모리스만 얘기했어요. 그 윌리엄 모리스에 대해서 그분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일테면은 인문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윌리엄 모리스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그분이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그분하고 사진도 찍고 같이 얘기하는 건데 그분이 권유한 책도 제가 내고 그랬어요.
1: 아름다운 책을 발견하고 손에 딱 그 책을 넣었을 때의 희열이 진짜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수집한 책 가운데 특별히 애착이 가거나 또 의미 있는 책도 있겠죠.
0: 저희가 금년이 동경 지진이 일어난 것이 100년 되는 해입니다.
1: 동경 대지진이.
0: 그때 함석헌 선생님이 일본에 막 이제 고등사범 들어가려고 거기 일본에 계실 때 그게 사건이 터졌는데, 그때 동경대학 도서관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록펠러 재단에서 동경대학 도서관을 새로 지어줬는데, 그게 지금 존재하는 그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윌리엄 모리스가 캐럽 스코트 프레스라는 공방을 만들어서 만든 책, 그게 53종 68권입니다. 그 책을 동경대학 도서관에 기증을 했어요. 영국 정부에서. 그걸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코렉션은 그 당시에 윌리엄 모리스가 처음 주문에 의해서 그걸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 200권, 300권, 400권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미리 주문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그 모든 책들, 타이틀들을 한꺼번에 다 갖고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영국의 어느 수집가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걸 제가 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IPA 총회 할 때 그 국제 출판인들이 와서 2000년대 초반이죠. 그때 와서 우리 전시하는 걸 보고 나보고 당신 정말 대단하다고 아니라고 이거는 근데 이제 그거는 구하기가 힘든 아이템입니다. 근데 그건 디자인하는 사람들, 왜냐면 그 책이 아주 모든 디자인의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책을 만들 뿐 아니라 활자도 다 자기가 디자인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글을 직접 쓰잖아요. 이제 그 책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그걸 이런저런 걸 해서 갖고 있는데 그게 메인이고 기스탑 도레의 여러 책들, 아무튼 책이 좀 오래된 책이 꽤 많이 있어요.
1: 말씀이 이렇게 꽤 많이 있다고 그러지만 아주 오래된 책이
0: 어디 가서 이제 그 서점에 들어가서 그 신의 땅 프로방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여행을 갔는데 그 책이 있어서 못 샀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비싸도 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뭐 여행 가가지고 100만 원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1년 후에 우리가 다른 팀하고 또 갔어요. 거기에 그 책방이 또 들렸어요.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내가 사야 되겠다. 그래 빨리 없어지지. 그래서 사온 적도 있습니다.
1: 인생 낭독인 오늘은 책에 대한 대단한 열정으로 50년의 한길을 걷고 계신 출판장인 한길사 김원우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길사는 헤이리에 있는 북하우스 외에도 서울 시청 근처에 순화동천이라는 문화공간도 운영하고 계신데요. 어떤 곳입니까?
0: 순화동천, 동천이라는 것은 이제 유토피아라는 뜻이죠.
1: 예. 예.
0: 그 장자 이런 데서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본래 우리 출판사가 순화동에 한 잠깐 있었어요.
1: 순화동이에요.
0: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막 비가 새고 해가지고 우리 이사를 왔는데 막 그런 인연으로 독자들이 책한테 오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출판도시에도 우리 서점 공간을 한 적이 있고 또 북하우스는 완전히 아마 전 세계 책을 위한 집을 그렇게 지은 거는 뭐 많지 않을 겁니다만 아무튼 거기에도 잘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책이 그러면 우리가 독자들한테 찾아가자 해가 서울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그런 어떤 저 책과 연관되는 프로그램을 이를테면 구체적으로는 공간을 만드는 일뿐 아니라 출판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책을 사랑하고 책을 책 읽기를 일상으로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아니 우리가 만들기는 쉬운데 아니, 책 만들고 나서면 그 다음에 걱정해요. 이걸 누가 읽어줄 건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적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정책적인 문제든지 이런 걸 많이 이제 글을 쓰는 편인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서점입니다. 책방입니다. 이 책방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우는 계기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책방에 가서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1: 예.
0: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저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보스동 책방 골목에 가서 그 한 3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다른 건 안 하고 거기 가서 살았어요. 이제 그런 것이 저한테는 책 만드는 어떤 운명을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서점의 이 위대한 점을 제가 좀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중앙선대에서 연재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1년 하면서 전 세계 서점을 제가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김원우의 세계 서점 여행이라는 것을 아주 크게 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다른 사람이 들고 가지 못하게 무겁게
1: 이게 이제 김인호의 세계 서점 기행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이제 보급형으로 나온 것 같고
0: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책인데
1: 네.
0: 그게 두 달, 석 달 만에 2천 권이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역시 독자는 살아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조그만하게 만드는데 그것도 굉장히 5천 권 정도 팔렸어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이제 개정판을 지금 보안판을 지금 만든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금 저 꽤 많이 읽히고 있는데 그 이 책은 중국어판으로
1: 중국어판
0: 대만판으로
1: 아.
0: 일본어판으로 다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이제 계약이 진행 중인데 러시아에서 책을 내겠다고 그래요.
1: 아니 이 책이 그러니까 세계 여행 가기 전에 필독서처럼 여겨진다고
0: 그러죠. 근데 이거는 제가 그랬지만은 한 출판인의 한 프로 출판인의 책에 바치는 헌사 같은 겁니다. 이거 가이드북이 아니에요. 한 서점의 어떤 그 저 이를테면 정신과 어떤 사상을 이렇게 이제 해내는데 그렇게 저 외국에 이런 데도 그 취재한 데 책을 보내주면은 아 이거 영어로 내주면 자기들이 팔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건 일종의 이제 서점론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저자가 늘 역시 중요하잖아요. 출판은 저자 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뵙고 말씀 듣고 한 이런 어떤 저자들, 그래서 이제 그 함석근 선생님부터 김대중 선생도 우리 저자거든요. 마치 만나서 네. 얘기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래서 돌아가신 아까 최명희 선생도 있고 하지만 그 강원준 목사님이든지 안병무 선생이든 이런 분들, 송건우 선생, 이영희 선생 이런 분들 그를 이제 해가지고 16분 돌아가신 분 16분을 해가지고 제가 이분의 정신이 뭐고 사상이 뭐고 이론이 뭔 걸 뭐냐는 것을

0: 이제 제가 쓴 겁니다. 그게 일종의 저자론이죠. 한 시대의 책은 어떤 저자를 만나서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관심은 역시 독자입니다. 좋은 독자들이 좋은 출판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마침 서울신문에서 연재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한 것이 이 김원호의 서재탐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30년 이상, 한 40년 가까이 돼 가네요. 사진을 계속 찍었어요. 책을.
1: 예. 여기도 사진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0: 그래서 이제
1: 예.
0: 서점 기행도 좋아하는 것이 사진이 이제 많이 실려 있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1987년에 네팔에 가서 아이들이 그 히말라야 살러올 그런 트레킹 하면서 그 학교 갔다가 집으로 가는 아이들이 세 명이 앉아가지고 이 책을 읽고 있더라고.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걔들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찍어서 어디 전시하는데 내라 그래서 줬는데 그 이제 이 큐레이터가 너무 좋아했어요. 아, 너무 좋다고. 아무튼 이제 그런 사진을 포함해서 제가 이제 지금 사진 책을 찍은 사진이 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저 이렇게 하면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네. 한 8만 장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게 우리 같이 좀 구경하자. 책이 존재하는 모습.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이 이제 책의 숲으로 뭐 이런 식으로 사진집을 냈는데, 그래서 네 권을 내다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계획적인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이제 책과 연관되는 어떤 그런 책들이 네 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약간은 어떤 뭐 약간은 완성된 느낌도 좀 들고 앞으로 그러나 제가 좀 뭐 책 사진을 좀 더 계속 찍고 싶어요.

책이 존재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죠. 꽃도 아름답고 나무도 아름답지만은 책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어떤 미술 작품 같이 느껴져요. 그게 이끌려서 그것을 제가 사진으로 좀 담아놓고 싶었어요. 그게 뭐 지금 수십 년이 됐는데 사진 작업은 저는 또 하나의 저의 책 만드는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이 책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것, 그것도 한 권의 책의 기능 역할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악회도 하나의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고 미술 전시도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잖아요. 사진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그 특히 책 사진을 보면서 저는 지난 날을 생각하고 또 아, 이 새롭게 어떤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결심을 하는 어떤 계기를 얻는 거죠. 책은 아름답고 또 저는 그 찍어놓은 사진을 펼쳐보는 것이 즐거워요.

0: 선생님께서 쓰신 김원호의 세계 서점 기행을 보면은요, 전 세계 유명한 서점이 다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몇 개 나라 또 몇 곳의 서점이 거기 책에 있습니까?
1: 책에는 그렇게 많이 못 실었어요. 하나가 굉장히 긴 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제가 이제 평소에도 다니고 했던 데는 뭐 아마 수백 군데도 되겠지만 제가 인상 깊었던 한 20개 정도 외국 그 서점을 네네.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사진으로도 좀 넣기도 하고 그랬는데 서점은 너무 아름다운 서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뭐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도 가보고 싶은데 못 갔고 그다음에 스페인에도 못 갔고 뭐 로마도 못 갔어요. 그러나 그 나라의 그 문화적인 얼굴은 책방에 가보면 눈에 보여요.
0: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대를 막론하고
1: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라고 이제 그 일대 가면 서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서점들이.
0: 예.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책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교감하는 문화 공간이기도 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세 곳 정도를 꼽아주신다면 어느?
1: 런던에 그 돈트 서점이라고 있어요. 본래는 그게 여행자를 위한 서점으로 그 이 저 서점이 설계됐다 그래요.
0: 여행자를 위한.
1: 여행자를 위한 책들을 모아놓는. 책이라는 건 독서라는 궁극적으로 여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지금 일반 책도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 돈트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인수해서 했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0: 그래서 거기 저 지금은 돈터 그 제 대표는 미국에 가서 서점 일을 해요. 그리고 영국의 돈터 서점, 그 다음에 남경에 있는 선봉 서점이라고, 선봉 아방가르드
1: 남경요?
0: 난징 중국에,
1: 아.
0: 그 남경에 와서 선봉 서점을 보지 않으면은
1: 남경 온게 아니다.
0: 남경 온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1: 네.
0: 대학생들도 좋아하고.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은 지금 그 산골에 이런 데 서점을 내요. 그리고 저기 소수민족을 위한 서점들 내고. 그러니까 굉장한 분인데, 개인으로 물론 하는 건데, 이제 선봉서점, 남경에 가면은 선봉서점 가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저는 저기 안유익이라고, 런던에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올라가면 안익이라고, 안익성에서 저그저 해리포터 영화를 찍었죠. 그게
1: 아, 그렇죠.
0: 철도역이 책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책이 많아요. 보서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아니, 책방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1: 자, 이제 그 서점 기행 책에 보면요. 그 유난히도 중국 서점이 많이 나와요.
0: 유난히 많은 건 아니고,
1: 네네.
0: 중국을 4개 서점을 다루는데, 중국의 북경에 있는 저 만성서원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의 아카데미즘을 다 집약시켜 놓는 책입니다. 엄청나게 본격적인 책들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좋은 책만, 중국의 대표적인 좋은 책만 갖다 놓으니까 중국학을 하는 사람은 해외에서도 여름 방학 때 오히려 더 많이 온대요. 그책
1: 그래요.
0: 구하려고.
1: 네.
0: 그러니까 좋은 책방, 명문 책방은 어떤 책을 갖다 놓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런 책, 저런 책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고정 독자, 확실한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서점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색깔을 이제 이럴 때는 좀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1: 자, 이제 요즘에는 전자책도 있고요. 긴 내용을 축약한 책도 나올 만큼 이제 편리한 독서가 유행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종이책을 한장한장 넘기면서 보는 매력 또한 있습니다. 책을 쓰고 또 만드는 분으로서 종이책 시장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0: 지금은 영화를, 긴 영화도 젊은이들은 못 본다 그래요.
1: 요즘 빨리빨리 해서 보는
0: 예,
1: 게
0: 영화
1: 유행이죠.
0: 한
1: 예.
0: 10분 안에 결판이 나는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나가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육이 다시 종이책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로 가지고 무슨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것은 밑줄도 그어보고, 낙서도 하고, 메모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야죠.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스마트폰 안에도 온갖 게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깊이 못하게 해요. 생각하는 독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다시 종이책을 들게 하는 교육. 우리 사회 전체가 종이책으로 다시 독서하는, 어떤 독서를 해야 뭐 이를테면 저기 세상 이치도 알 것이고,
1: 네.
0: 왜 우리가 사느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을 각성하게 되잖아요. 책을 읽은 사람, 안 읽은 사람, 너무나 표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이 서점 비행을 서면서 서점 가이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인문적인 어떤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책이냐, 책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인류의 역사를 더듬어 가기도 하고, 때로는 유명한 어떤 철학자, 사상가들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면서, 이제 책의 가치, 그 책의 가치를 공급해주는 서점. 이 서점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삶의 어떤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서점은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영국의 서점, 미국의 서점, 중국의 서점, 대만의 서점, 일본의 서점, 그리고 우리 서점들도 아름다워요. 책이라는 것은 모든 문화예술 장르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그 책들이 운집하는 책방은 정말로 아름답고 그 지혜의 합창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서점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온라인 서점이 물론 뭐 편리하게 우리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종이책을 공급해 주는 서점은 다른 어떤 저 온라인에서 뭐 전자책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서점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그것은 지혜의 곳간 같은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죠. 태생적으로 시민사회다. 거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있고 뭐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또 문학도 있고 다 있잖아요. 책방은 그냥 단순히 책을 팔고 사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정신, 인간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곳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자, 이제 50년 가까이 책을 만들어 오신 출판 장인으로서 또는 글을 쓰는 저자나 책 수집가로서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뭐 꿈이나 계획 같은 거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우리가 만든 책이 예를 들면은 한참 후에도 아, 그책 기억이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저도 이제 어릴 때 모았던 책들이 가끔 있잖아요. 저거는 지나가도 그걸 늘 기억에 남는 책 이런 건데 책은 지금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죠. 근데 저희는 가능하면은 좀 그래도 어디 서재 꽂아둘 수 있는 책들을 만들려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뭐그저이 고전들 뭐 지금 만들고 있기도 한데 저는 지금 그동안에 제가 아까 기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년 후가 되면 저희가 책 만드는 것이 반세기가 돼요.
0: 그렇죠. 예.
1: 그래서 이제
0: 50년이 됐는데.
1: 그때 제가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도 제가 일기를 쓰다 말다 되고, 어떤 데는 하루 쓰는 것이 20몇, 30몇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도 좀 쓰고, 2000년대도 쓰고, 뭐, 바쁘면 못 쓰고. 근데 그것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마 큰 책으로 한 5권 정도 될것 같아요.
0: 야.
1: 그래서 이제 그게, 한 출판인의 행로, 한 출판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이제 좀 보완도 하고 해가지고, 하는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도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다른 기억도 좀 생각합니다만은 한 출판인의 50년 동안의 어떤 생각, 어떤 그 이론,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만약 녹아 있다면은 하고 그건 뭐 많이 뭐 읽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저를 저 이렇게 저 이해해 주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드리려고 그래요.
0: 아유, 저한테도 꼭 말씀해 주십시오. 한길세 50주년 기념식 때그 책이 꼭 나오기를.
1: 지금 목표는 2026년 1월에 내는 겁니다.
0: 26년 1월에 그 책은 꼭 반드시 나올 겁니다. 저는 믿음하지 않습니다. 자, 인생당독인 오늘은 반세기 동안 좋은 책을 만들어 오신 출판 장인이자 출판 문화 운동가이신 한길사 김원호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아, 책 이야기가 이렇게 무궁무진하고 재미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아, 다시 책이다라는 반가운 표어가 현실이 될 때까지 앞으로도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 이곳은 파주 출판 도시 중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공동서재 지혜의 숲입니다.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지칠 때 먼지 덮인 책장을 털어내고 가장 오랫동안 접혀있던 그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는 일,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담겨있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어보는 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생 낭독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악이 공존하는 문화의 역설 세 번째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 분을 모셨는데요. 국악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실 소리꾼 정초롱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소리꾼 정초롱입니다.
0: 예. 아, 근데 워낙에 한복을 또 잘 소화하시니까 아름다우십니다.
2: 잘 어울리세요.
1: 진짜 예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0: 근데 한복을 그냥 입고 오시진 않으셨겠죠?
1: 네, 그렇죠. 이 전통 의상이 이곳과 또 강의와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예. 제가 오늘 또 특별한 무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아우, 오늘 역설도 역설입니다만은 네. 우리 정초롱 씨의 특별한 무대 또한 기대가 되네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이제 교수님을 모시고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교수님 나와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교수님.
3: 네, 예.
0: 자, 인사 좀 한번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 있는 고은기 교수라고 합니다.
0: 문화의 역설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4: 영광입니다.
0: 예.
4: 아, 오늘도 제가

0: 아, 교수님 조사를 해왔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라.
1: 아니 지난 시간부터 홍원 씨가 예. 우리 나오시는 교수님들의 뒷조사를 좀 하고 계시네. 예,
0: 스토커 마냥 예. 국악방송에 뼈를 묻기 위해서.
1: 아 그래요? 예,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0: 현재 한양대 문화컨텍스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1983년 신춘문예에서 시인으로 등단하셨다고 합니다. 아, 아, 예. 그리고 시집이며 교양서이며 저술 하신 책이 어마어마한데 지금까지 총 몇 권의 책을 저술하셨나요?
1: 아, 그것도 조사해놓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뭐 그것까지 본인이 해주셨어야죠.
0: 티키타카를 위해서.
1: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네. 혹시
2: 그동안에 제가 안 세봤었는데요.
1: 저희는 일기 하나 쓰는 것도
0: 네, 어, 버거워요. 40권, 와.
1: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교수님?
2: 오늘은 그 고려시대로 한번.
1: 아, 고려시대?
3: 고려시대?
1: 예.
2: 13세기 100년간이 아주 격동의 시대였어요. 그게 한 30년간을 그랬어요.
0: 칼 들고 싸운 거예요, 그냥?
2: 어, 그렇죠.
0: 부찌르고?
2: 예. 무자비할 정도로 죽였어요. 어떤 집에서 어린아이를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도망갔다. 어.
0: 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
2: 얘가 또 쫓아올 거 아니야.
3: 어, 소름.
2: 얘가 또 우리가 요즘 잘 먹는 샤브샤브라는 게 있잖아.
0: 네. 네.
2: 그게 그때 생겼잖아.
0: 오,
3: 그렇구나. 몰랐어요.
4: 모여 앉아서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 해서 거들렁거리고
1: 고려가 저희가 태조 왕건
2: 네.
1: 이제 최수종 형님이 세웠다는 걸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0: 아 그건 알고 있죠. 그렇죠.
1: 예. 예. 이제 조선 왕조는 이제 500년이다. 우리 항상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고려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지금 흥망성쇠를
2: 같았어요. 500년이에요.
1: 아 고려도요?
2: 예.
1: 꽤 길었고.
2: 고려 왕조가 세워지고 한 250년쯤 지난 다음이 예, 13세기인데 그러니까 딱 중간쯤이죠.
3: 딱 중간.
2: 예. 근데 이제 이때 23세기 100년간이 아주 격동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매우 아쉽지만 그런 격동을 이겨내지 못하면 망하는 거죠. 아, 그래서 사실은 고려가 망해요. 그러니까 조선이 들어서는 거죠.
1: 아, 그 13세기 네. 그 시점에.
2: 네. 그래서 어떤 점이 어떤 역경을 당했고 왜 그거를 이겨내지 못했을까를 오늘 좀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1: 예. 기대가 됩니다. 예.
2: 자, 그러기 전에 이제 그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것 한두 가지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흔히 양반이라고 부르는데 그 양반이라고 하는 게 시작되는 것이 고려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조선은 그대로 그걸 이어받았어요. 제도적으로 보면 양반이라는 건 동급이에요.
1: 네.
2: 문과 무가.
0: 네.
2: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 군인 보기를 발톱의 때처럼 생각을 했다고.
1: 아,
2: 너무 무시했단 말씀이에요.
0: 네.
2: 처음에는 안 그랬죠.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심해졌어요. 그게 이제 골마 터진 것이 13세기에 들어가기 곧 직전. 그게 이제 1170년. 이른바 무신의 난이라고 하는 게 터지죠.
1: 무신의 난. 그렇게 쌓였다가 그냥 팍 폭발이 됐군요.
2: 그래요.
1: 예.
2: 무자비할 정도로 죽였어요. 그 문인들을. 이제 그러면서 정권을 잡게 되는 게 이제 1170년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무인 정권.
3: 무인 정권.
0: 무인 정권.
1: 야, 이건 한국의 근대사하고도 거의 비슷하네요. 어떻게 보면
2: 김익중 씨가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3: 거기서 왜 나와요?
2: 너무 잘 알고 있어요.
1: 네.
2: 정말 그랬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최초 한 30년간은 1170년에 시작이 돼서 한 30년간은 그 군인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자꾸 일어났어요.
1: 아, 같은 편끼리도요?
2: 네.
3: 예.
2: 그러니까 그 군인들 사이에 이제 알력, 누가 더 주도권을 잡느냐, 이걸 가지고 그게 한 30년간을 그랬어요.
1: 아유, 야, 끝나지 않았네.
0: 예. 예. 칼 들고 싸운 거예요, 그냥.
2: 그렇죠.
0: 무찌르고?
2: 예. 무자비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13세기에 딱 들어섰을 때 최충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1: 예.
2: 정권을 잡는데, 이때부터 이제 무인.

0: 정권의 안정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1: 안정기.
0: 그래서 최충원으로부터 시작해서 4대에 걸쳐서 세습을 해요.
2: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얘기하는 고려 13세기는 바로 그때 얘기가 될 거예요.
1: 근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 가자에게도 난 궁금한 게 있어요. 항상 우리가 또 이란 대표로 나와 계시죠.
3: 그렇죠, 대표죠.
1: 고려의 무신 정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란에서도 분명히 이 백성들 또 권력을 잡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지배를 하려고 했던 그 집단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4: 사실 되게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란에서 되게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대표를 뽑아자면 이란의 12세기에 살주기랑 왕조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란 말로 말하자면 살주기안. 아타백이라는 군사력이 군사력 가진 체우가 있었어요. 그 약간 그 왕조의 영토가 넓어짐에 따라 그 아타백은 그 왕조로도 이기기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아타백의 남자가 사망하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미성년 왕자를 남겨뒀어요. 그래서 그 남긴 다음에 그 왕자를 약간 지키기 위하여 그 아택이라는 등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약간 그 왕자를 보호하기도 하고 약간 뒤에서도 대신 군을 지휘하기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미성년 왕자가 경험도 없고 그렇지. 나이도 없고 그렇죠. 그냥 이름으로서 계셨던 분이었는데 그 앗배기가 거의 다 힘을 뺏어먹는 그였어요.
1: 그러니까 앞장서서 저 꼬마 친구 한 명 세워놓고 뒤에서는 본인이 다
4: 그렇죠.
5: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13세기 무인 정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4: 네. 맞아요.
5: 그러니까 왕 그대로 놓고 그 밑에 실권을 군인들이 잡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외국 가면은 어떤 나라가 먼저 떠오르고?
1: 현재 우리나라와 좀 관계가 좋거나
5: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6: 저는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는 터키.
1: 그렇지. 네, 그렇지.
6: 터키가 생각이 나요. 예전에 버스킹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1: 터키요?
7: 터키에서?
6: 네, 터키로 갔다
1: 한복 입고 가셨나요?
6: 한복을.
7: 진짜요?
6: 네.

0: 그 터키 분들이 어색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문화를 사랑하시고 아리랑도 심지어 같이 불러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1: 사실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우리 중독 나라들이 예. 한국을 되게 좋아해요. 특히 우리 시에서 약간 사극 드라마 때문에 약간 드라마 때문에 인기가 되게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시대, 할머니 시대까지도 되게 한국을 되게 좋아해요.
2: 아니 어떤 사극, 한국 드라마 좀 보셨어요?
1: 약간 대장금,
2: 대장금
1: 같은 그걸 우리 할머니도 다 자세히 다 알아요.
2: 오, 대장금 진짜 어머니께서도.
1: 네. 네.
2: 저는 좀 더 가까이 오면 이제 몽골도.
3: 아, 그렇죠. 네, 몽골.
2: 저에게는 굉장히 또 친숙한 나라가 아닌가.
3: 어떻게 친숙했어?
2: 왜냐면 이제 악동 뮤지션이 몽골에서 또.
4: 네. 아, 그게 없는 거예요?
1: 어, 확 다가왔어요.
2: 몽골에서 또 유학을 하고 돌아온 친구들인데.
3: 그렇죠.
2: 음악성이 또 뛰어나고요. 네. 몽골에서도 우리나라를 바라봤을 때 예전부터 왜 무지개가 뜨는 동쪽 나라다. 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네, 몽골도 굉장히 우리나라를 좀 친숙하게 생각하지 예. 않았나.
5: 몽골 말씀을 하시니까 예. 오늘 우리들의 주제하고 너무 잘 맞아 들어가서 반갑습니다.
2: 그래요?
5: 13세기 때의 몽골은 징기스칸이라는 영웅이 그 부족들을 교합을 해서 이제 통일을 딱 했는데 아니 그러고 나도 이 말이 지치질 않는 거예요.
2: 그렇게 달려도.
5: 그래 어떡하겠어요?
2: 더 달려야죠.
1: 더 달려야죠.
2: 예. 안 지쳤는데 어떻게 더 달려야죠.
5: 더 달려야죠.
2: 예.
5: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의 전성기 때는 지중해에 물을 떠서
2: 예.
5: 자기 땅만 밟고 태평양에다 갖다 뿌릴 수가 있었어요.
2: 와.
5: 이제 바로 그런 몽골이 고려까지 오게 되는 바로 그 몽골과의 전쟁이 터졌던 것이 더 큰 일이죠.
2: 예. 예.
0: 몽골과의 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5: 그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본까지도 짚어삼키려고 하던 판인데 고려를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고 보다 더 이제 직접적인 이유는

0: 우리 무신 정권, 우리 내부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 네. 내부의 문제였어요. 내가 있었어요.
1: 아, 내부의 문제. 문제.
0: 뭐냐면 고려가 이상한 정치 체제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왕이 있고 그 밑에 실권자가 있는. 이거 복잡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왕정으로 복귀하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몽골에서.
2: 어, 그래요? 우리나라 얘기인데 저 몽골에서 자기네들이.
0: 그렇죠. 일종의 내정 간섭인 거죠. 오,
3: 그러네요.
0: 우선 내정 간섭이니까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더 큰 거는 그렇게 해서 정권을 왕에게 주면 출시 무인 정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2: 힘이 빠지는 거죠.
0: 그 다음에 죽음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몽골하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두 번째 전쟁의 원인이 돼요.
2: 야, 그래도 고려 입장에서는 몽골은 좀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4: 계속 그럴 것 같아요.
3: 그렇죠. 네. 그렇죠.
4: 버거운 전쟁.
2: 하지만 자기들의 목숨이 달린 네. 문제이기 때문에 무신들 입장에서 전쟁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0: 그러니까요. 이 13세기 때 처음 고려 군대가 몽골군하고 싸우는데 저 압록강변에 있는 고려군 초병이 지키고 있는데 몽골 장수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몽골군이다. 너희들은 와서 항복하라. 근데 이제 몽골 장수는 그때는 이미 뭐 그 전 세계를 휩쓸고 다녔던 때니까 익히 우리들의 소문을 알았으려니 하고 우리가 나타나서 내가 몽골군이다라고만 하면 그냥 쫙 엎드릴 줄 알고 몽골이다 했거든. 그랬더니 고려군이 뭐 하는 자식이야.
2: 그렇지.
0: 되들었어요. 네가 몽골군인 걸 증명해봐.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군에 대해서 아무 정보가 없었어요. 오. 무식하면 용감이지.
3: 네, 맞아요.
0: 근데 그게 일을 키웠어요.
2: 하긴 안에서 워낙에 자기네들끼리 권력 다툼도 심하고 실은 그랬기 때문에 밖을 내다볼 겨를이 없었던 거죠. 없었던 거죠.
0: 어쨌건 그때 고려 입장에서는 그 몽골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이 더 커지게 되고 그 일 때문에 사신이 예, 오게 됐죠.
2: 몽골에서요.
0: 네, 예, 해결을 하려고 와서 뭐 그때 잘 하고 이제 돌려 보냈는데 압록강을 건너가는 그 사신 일행을 또 죽였어요.
2: 왜요?
1: 왜요?
0: 지금 정확하게 누가 죽였는지가 밝혀지질 않았는데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근데 아마도 추천하기는 반감을 가진 쪽 이쪽 군인들이었을 거예요.
1: 아 군인네.
2: 아 일이 커지는데 그럼.
0: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잠잠한 거예요. 몽골이 알고 보니까 유럽 쪽을 치느라고 너무 바빴고
2: 영토 확장하느라고 저쪽으로
0: 그쪽 일이 더 바빴어요. 그리고 징기스칸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신 죽은 거 그 정도는 그냥 놔둔 거죠.
2: 자기네들끼리 바빴네.
0: 바빴어요.
2: 예.
0: 그 사신이 죽은 때로부터 무려 20년이 지난 다음인 1231년.
1: 1231년.
0: 이제 드디어 몽골의 정규군대가 고려를 쳐들어오죠.
2: 20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이제 구실 삼아가지고. 예.
0: 그리고 또 우리가 왕정으로 복구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 이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통틀어서 약 30년간에 걸쳐서 정규전이 벌어진 것만 7번. 처음 쳐들어왔을 때 이제 정말 세긴 세구나 하는 걸 이제 고려군대가 알고서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이겨요 또 우리 고려군이. 근데 그거는 저 몽골군이 고려를 또 너무 우습게 봤어요.
2: 근데 우리를 얕잡아봤고
0: 우리에게도 꽤 뛰어난 장수들이 있었고 지금 경기도 용인
1: 경기도.
0: 이쪽에서 저 몽골군 장수도 죽이죠. 그래서 아주 그랬더니 또 2년 후에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제 3차 침공인데 그때가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봤어요. 그야말로 고려 거의 전역이 몽골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는데 흔히 하는 말에 몽골군의 말발굽이 지나간 자리에는 풀도 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몽골 군대가 이제 전국을 휩쓸죠.
3: 숙대밭으로 그냥. 네.
0: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팔만 대장경이 불탔다. 황룡사탑이 불탔다. 그때예요.
2: 아, 다 그때구나.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인데.
1: 사실 이란이랑 되게 비슷해요. 막상 몽골이랑 이랑도 총쟁이 있었거든요.
2: 아, 그래요?
1: 이란에 되게 유명한.

0: 내가
1: 말이 30년이죠. 와.
2: 30년.
3: 그러면 1차부터 7차까지 대몽 전쟁이 있었는데 그럼 그 당시에 고려 백성들의 삶은 혹시 어땠을까요?
4: 고려사 기록에 보면 어떤 집에서 어린아이를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도망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2: 왜요?
5: 왜 어린아이를?
4: 어린이 데리고는 빨리 도망가지를 못하니까.
5: 어이구.
1: 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2: 소름.
4: 얘가 또 쫓아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무에 묶어놓고.
2: 안 죽어요? 죽는 거예요?
4: 죽었겠죠. 그러니까 그 전쟁의 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로 할 수 없지만 아까 얘기했던 문화재가 불타고 하는 거는 네. 다시 세우면 돼요. 그런데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헐값으로 죽임을 당할 때였으니까
1: 내 자식을요?
4: 그럼 내 자식
1: 부성에 모성에도 없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그 두고 갈 수가 있지?
5: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의 공포가 우리 온 가족이 다 죽느니
4: 왜? 자식은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5: 오죽하면 정말.
1: 오죽하면?
4: 네.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그런 참상이 벌어졌던 게 바로 몽골과의 전쟁 기간이었어요.
2: 너무 마음이 아파요.
4: 그런데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런 참상을 알 수가 있는 노래가 하나 남아있죠.
5: 아, 그 전쟁통에도 뭔가 노래로 남겨진 네네. 작품이 있는
4: 노래. 우리가 잘 아는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고려시대 때의 노래.
1: 아, 이게 그때?
5: 네. 제목은 굉장히 무슨 관광...
3: 그렇죠. 네. 그렇죠. 굉장히 평안한, 아주...
4: 여기서 가장 잘 노래에 가깝게 낭독하실 수 있는 분은 역시 정철홍 씨.
6: 아, 철홍님이죠.
4: 먼저 네. 부탁을 드려볼까요?
3: 제가 노래처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얼이로다, 살아갈 것이로다. 청산에 살아갈 것이로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아갈 것이로다. 얄리얄리 얄랑숑 얄라리얄라.
1: 아, 이거 오랜만에 들으니까 이거 학창 시절이 딱 생각나네.
3: 얄리얄리 얄랑숑 생각나시죠?
5: 이런 거 좀 외웠었잖아.
1: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정말 어렵게 외웠거든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2: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그 얄리얄리 무슨 뜻이에요?
4: 얄리얄리 얄랑숑.
3: 좀 놀리는 것 같긴
1: 한데. 맞아요.
5: 이응 들어가면 이게 애교를 부린 건가?
2: 의미가 있어요.
4: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얄리얄리 얄랑숑 하는 이 후렴구는 초롱 씨가 있으니까 아마 잘 알 거예요. 네. 이른바 구음.
3: 네.
4: 국악에서. 네, 네. 뭐예요, 구음? 좀 설명해 주세요.
3: 구음은 뭐라고 한번 해볼까요?
4: 아, 네.
3: 이런 식으로 가사가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나 그 분위기를 표현하는
4: 소름 끼치죠.
5: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아니고
4: 보통은 악기 소리를 흉내내는
3: 그렇죠,
4: 거죠.
3: 그렇죠.
4: 검거 소리를 내건 가야금 소리, 해금이건 맞아. 또는 북장단 소리를 네. 내건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그 구음일 거라고 봐요. 얄리얄리 얄랑성 하는 게
1: 아, 그런 느낌이구나.
4: 그런데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 노래를? 어떤 느낌으로 배웠어요?
1: 아, 이때 좀 맑고 청아한 느낌?
3: 맞아요. 저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1: 예.
4: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산에 살겠다라고 하는 세속을 벗어나는 그러나 좀 멋진 노래로 지금 우리가 들리는데 그 이면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돼버린 생활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청산에 살겠다, 바다에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따지고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백성들을 산으로, 섬으로 피난을 시켜버렸던 그래서 청산에 살고 바다에 가서 사는
2: 그래서 나눠서
4: 바캉스로 산에 가고 바다 가는 게 아니에요.
1: 그 느낌이 아니네요.
5: 완전히 다르네요.
4: 이 노래가 그때의 그런 사회 현상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5: 예. 아 근데 교수님 저 확실히 청산별곡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시니까 저희가 그냥 무작정 외웠던 부분은 느낌이 다르고 당시에 좀 슬픈 느낌도 전달이 되고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4: 여기 가사에 보면은 해금을 켠다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5: 아 청산별곡 안에요?
4: 네. 오. 그 대목을 한번 또 초롱 씨에게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요? 네.
3: 가다가 들었노라 벌판을 돌아서 가다가 들었노라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들었노라. 오.

0: 리알리 얄랑숑 얄라리알라.
1: 오, 해금을 켜는 거.
2: 해금을 켠다. 말이 나와요.
3: 해금은 원래 한국어 아니에요?
4: 아니에요.
5: 아, 아니에요?
0: 중국에서 들어온 악기라고 그렇죠? 알고 있어요. 네.
3: 중국 거요?
0: 네. 네. 또 중국에는 얼후라는 악기가 있잖아요. 네. 얼후는 그 줄이 철로 되어 있어요. 기타나 바이올린처럼 철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악기인 해금은 명주실로 되어 있어서 그 소리가 굉장히 달라요. 그 통기는 연주하는 뭐 모양은 모습은 비슷하지만 그냥 소리가 다르죠. 아무래도 그게 다르다 보니까.
1: 그러네. 네. 오, 역시 한복 입고 오신
3: 보람인데요. 역시 달라요.
5: 쏙쏙박힙니다.
2: 근데 이런 해금 같은 악기도 아마 우리 가잘 씨의 고향인 이란이나 이쪽 그 서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역이라고 부르는 아라비아 반도 쪽에 악기들이 들어와서 중국에 와가지고 다시 바뀐 그리고 다시 그걸 우리는 우리들 우리식대로 개량해서 쓰는 악기로 보여요.
5: 그렇다면 그 청산 별곡에는 그 어떤 사회상이 나타났나요?
2: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쟁이 가져온 그 어떤 참상 속에서 그 참상을 노래했던 그런 노래였는데. 이제 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노래가 일반 민중들 사이에 널리 불리우고 또 전문적인 악사들이 그것을 더 세련되게 노래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널리 퍼지게 되는데 결국은 보면은요 전쟁 때문에 그 문화가 교류되고 또 시대가 또는 사회가 바뀌고 그런 면도 있죠. 그것이 예, 그대로 이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노래 속에서 읽을 수 있는 문화현상인 것 같아요. 네. 참 역설적이지만 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화현상이죠.
1: 아, 그럼 뭐 저희가 어쨌든 증거나 준비 없다. 몽골이 워낙에 또 세력이 그때 컸기 때문에 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고려의 정치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간섭을 하게 되나요?
2: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역사학적으로는 몽골 간섭기 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약 한 30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그로부터 약 한 70여 년간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왕자를 몽골로 불러들여가지고 훈련을 시키죠.
1: 야, 아니 무슨 인질도 아니고
2: 인질이에요.
1: 그죠?
2: 네, 네. 인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죽으면은 이세자를 보내가지고 왕을 시키는데 보낼 때에 몽골 공주하고 결혼시켜서 보내는 결혼시켜서 보내는 심지어는 충렬왕을 보내놓고 있다가도 충렬왕이 마음에 안 들면 네. 불러들여요. 너 이리 와. 불러들여가지고 그 아들을 왕을 시켜요. 가서 네가 가서 왕해. 근데 또 충선왕이 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충선 너 들어와. 충렬 나가. 이게 무슨 뭐 야구 경기에 무슨 대타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3: 갔다 왔다
2: 하면서
1: 한번 결혼시켜줬다고 그래도 처가에서 그렇게 나오면은
5: 네. 빈정상하죠.
1: 그럼요.
2: 그러니까 네. 이렇게 온 그 공주들이 콧대가 보통 센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충렬왕 때는 심지어 그런 일도 있죠. 그 개성에 큰 절이 하나 있는데 왕과 왕비가 같이 그 절에 그 가는데 입구에서 절 대문을 들어서는데 왕이 먼저 들어갔어요. 왕이야 뭐 늘 자기가 늘 앞서 가는 거니까 네. 그러려니 하고 걷는데 뒤에 따라오던 공주 그러니까 왕비가 팩 돌아져가지고 자기 먼저 들어갔다고.
0: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2: 그래서 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충렬왕이 돌아가야지 뭐.
1: 아이고.
3: 다시요?
2: 그래가지고 궁에 돌아와서 이제 싹싹 빌었죠. 다시는 그렇지 않겠노라고.
5: 오, 맞춰주기 쉽지 않네요.
0: 그러니까 콧대가 정말로, 네. 콧대가 정말로.
3: 콧대가 진짜 높아요.
2: 그랬더니 그 왕비가 충렬왕의 귀싸대기 때문에.
1: 네,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2: 아, 그럼?
1: 어차피 몽골에서 온 거고 또.
2: 예. 이게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간섭기 동안에 몽골의 간섭이 얼마나 심했었을까 알 수가 있는 거죠.
1: 예. 아, 요즘에야 물론 저희가 이제 문도 열어주고 애프터 유 해가지고 여성분들이 항상 이제 앞장서게 해주고 네, 뭐 그런 거지만 네. 이거는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분위기가 그게 아닌 거죠.
3: 네, 날씨 다 달았어요.
6: 너무 깜짝 놀랐어요.
3: 그러니까요.
1: 간섭이 좀 많이 심했겠네요.
6: 그러네요.
1: 예, 그로 인한 영향도 좀 많이 받았겠는데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2: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게요. 뭐 또 나쁜

0: 영향, 좋은 영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1: 예.
0: 아까 우리가 이제 해금 얘기를 했는데
2: 예. 예,
0: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좋은 그 제도나 문물들이 몽골을 통해서 이렇게 예, 들어오게 되는데 심지어는 그 공주가 이렇게 그 시집을 올 때에 예, 공주 혼자 가면 쓸쓸하잖아요.
3: 예.
0: 그러니까 이제 많은 몽골 사람들이 같이 오기도 하고
1: 네.
0: 또 심지어는 아라비아 사람들이라든지 하는 이방인들이 또 같이 와요. 그렇게 해서 개성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으로 바뀌죠.
1: 예.
0: 그런 면에서는 어쨌건 좋죠.
1: 네.
0: 그렇게 다양한 문화들을 이렇게 수용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그렇게 이제 그 몽골 문화가 지배를 하게 되면서 이른바 몽골풍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좋지 않은 것들도 이제 들어오게 되고 또 아까 가잘 씨도 얘기했지만은 몽골군이 와서 그쪽 그 이란이나
2: 네네.
0: 문화재를 파괴한 것도 있지만 또
2: 맞아요.
0: 그런 문화들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2: 아니 그런 문화들이 들어왔어요. 맨 처음에는 약간 사람들이 아예 다 죽였어요. 약간 나라를 그냥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아예 그 사람들을 그
1: 정복자들의 이제 그거죠.
2: 네. 그렇죠. 뭐 어디 어디선 몽골 사람이 있어야 약간 그런 방식도 많이 행동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1: 문화 양식도 많이 바뀌겠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그 머리 모양. 몽골 사람식으로 하는 그 머리 모양을 우리 왕이 그 차림을 하고 돌아오는 거죠.
1: 아 고려의 왕인데 몽골식 머리 모양을 하고 오고 우리는 원래 저 상투를 틀고 아, 네. 그때도 그랬네 참 고려에도
0: 상투 비슷하게 했어요.
1: 고려 때도요.
0: 네. 그랬는데 이제 몽골 스타일로 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이제 다들 깜짝 놀라는 일들도 네. 벌어지고 그게 또 민간에도 많이 그런 게 이제 퍼져 나가게 되고 그렇죠.
1: 저 왕이 또 그렇게 변했으니까 또 따라하는 사람도 그럼, 있을 테고.
3: 네. 몽골 하니까 그 몽고반점이 생뚱맞게 생각나는데 몽골과 연관이 있나요?
0: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몽골풍 중에 하나고.
3: 그럼 이전에는 몽고반점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0: 없었다는 거죠.
1: 진짜요?
0: 네, 그때부터 생겼다는 거죠.
1: 아니 가자 몽고반점 뭔 줄 알아요? 저 우리도 아기 때는 네. 이 등 쪽에나 이렇게 네. 반점처럼 맞아요. 이렇게 있어요.
0: 파랗게.
2: 그러니까 저 이란에서 그런 건 없었어요.
1: 이란에는 없어요.
2: 없어요.
1: 우리가 더 영향을 많이 받았네요.
4: 그러니까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3: 신기하네요.
1: 예, 몽골풍.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안 좋은 것들도 저희가 영향을 많이 받고.
0: 예.
1: 예. 예. 그럼 뭐 저기 헤어스타일도 그렇지만 뭐 옷 입는 것도 좀 달라지고 그랬나요?
0: 많이 달라졌죠. 그림으로 남아있질 않아가지고 그 모습을 보기에는 아쉬운데 글로서 그 설명된
3: 예.
0: 그래서 왕이 그 몽골풍의 복장을 하고 왔는데 다들 놀라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은 뭐 많이 있고요.
1: 의복도 그렇고 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또 이제 들어올 수 있잖아요.
0: 네. 그중에 또 큰 것이 말이에요. 언어.
2: 언어.
0: 예. 원나라 관리가 더 힘들겠어요? 우리나라 관리가 더 힘들겠어요?
1: 우리나라 관리가 더 힘들어요.
2: 원나라의 관리가 원나라는 더 아니에요. 원나라 관리하는 거는 어차피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1: 아,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2: 네.
1: 눈치를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저쪽을 관리하는 게 더 힘들지 예. 않겠어요?
2: 근데 그건 한국의 힘이죠. 한국 분들 눈치만 빨리 채요. 다른 나라 사람들 눈치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3: 아, 한국 분들이 눈치가 빨라요?
2: 빨라요. 진짜
3: 아,
2: 빨라요. 행동하기도 빨리빨리 하고 예. 눈치도 빠르고
3: 재빠르죠. 예.
2: 진짜 빨라요.
1: 예. 그래서 또 그렇게 우리가 눈치가 빨라졌나? 예.
0: 아, 실제로 이제 관리하기는 몽골 관리가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몽골어 하나만 배우면 되는데
3: 예.
0: 몽골 관리는 아마 한 50개 언어 정도는 알아야 될 거예요.
3: 아이고야.
0: 그 각각 민족 쿠빌라이 칸이 이제 황제가 됐을 때에 파스파 언어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어요. 파스파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언어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너가 말을 하나 만들어라.
3: 네.
0: 그래서 이제 모든 공문을 그 언어로
3: 공통으로
0: 그렇죠.
3: 그러니까
0: 요즘으로 치면 영어로 하면 다 통하는 것 네. 같이 모두 다 쓸 수 있는. 그래서 파스파 문자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는 말 있을까요?
1: 글쎄요.
2: 몽골을 근데 그 중국이랑 한자 때문에 약간 그런 거 있긴 하는데 몽골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0: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대표적인 말은 보라매.
2: 보라매?
1: 저 공원도 있고요.
4: 네. 아, 보라매 역도 있고요.
0: 예. 매의 일종이잖아요.
1: 예.
0: 그 사실 그 매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신라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도 매사냥이 있었지만 특히 좋아했던 게 몽골 사람들 이거 매사냥 좋아하고 우리도 그거를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예, 나와 있고 임금님이 드시는 그 식사를 우리가 수라,
1: 예,
0: 수라라고 하는 말도 그 몽골어의 영향.
1: 아 그렇구나.
3: 안 받은 게 없네요.
4: 그러니까. 남도민요에도 그 보라매가 나와요. 그래서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라매 이렇게 나오거든요.
0: 그래요.
4: 그게 몽골의 언어.
0: 그걸 이제 한자어로 바꾸는 건 수진, 날진, 해동청. 그 보라매는 그냥 우리 말이잖아요. 근데 그 어원을 따라가 보면 예, 몽골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4: 그러면 5, 60개 정도의 언어를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0: 네.
4: 그러면 그걸 혹시 동시 통역을 하는 사람이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0: 있었죠.
3: 그 당시
4: 50개를요?
0: 그 사람들의 언어 교육을 위해서 만들었던 교재가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게 노걸대 언해라고 하는 책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몽골어를 배우려면 이제 그 책을 보고서 공부를 해요. 시대를 막론하고 통역관들은 상당한 특권 계급이었어요. 계급으로 봐서는 높질 않은데
3: 네.
0: 실제 현장에서는 높죠. 왜냐하면 그 통역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 그렇죠.
0: 이 일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 이 통역관을 잘 모셔야죠.
4: 네네.
1: 언어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 그럼 뭐 입는 거, 먹는 거 실은 뭐 영향 많이 받았겠는데
0: 그렇죠. 우리가 요즘 잘 먹는 샤브샤브라는 게 있잖아요.
3: 네.
0: 그게 그때 생겼잖아요, 몽골에서.
2: 진짜요? 네. 몽골에서 나오는 그럼요. 음식이요?
0: 몽골 음식이에요.
3: 오,
2: 몰랐어요.
0: 먹으려면 지금도 몽골에 가서 샤브샤브를 먹어야 최고예요. 지금 우리가 먹는 샤브샤브는 그게 일본으로 들어와가지고
1: 예.
0: 일본식 된 거를 우리가 지금 주로 먹어요.
3: 아, 그런 거예요?
0: 네. 그 먼 길을 원정을 떠나야 되니까 말에다가 자기 식량을 싣고 다녀야 돼요.
3: 네.
0: 몽골 군인들은. 근데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4: 네.
0: 그러니까 그 말고기건 소고기건 바짝 말려가지고 가볍게 만들어서 담아요. 가지고
4: 아 그렇구나.
0: 뭐 배추나 이런 것들이 있는 그리고 어느 주둔지에 내려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뭐 배추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기에 있는 야채 좀 넣고 그 고기를 집어넣는 거죠.
1: 진짜 샤브샤브네.
4: 네 그러네요.
0: 고려가요 아까 우리가 청산별곡을 봤지만은 또 하나 그 유명한 고려가요 중에 하나가 이제 쌍화점이라고 하는 고려가요가 있죠.
1: 예.
0: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1: 조인성 씨하고 네. 네. 송지효 씨 나옵니다.
0: 쌍화점이라는 제목에.
1: 예.
3: 그렇죠. 봤죠.
0: 그런데 이제 쌍화점이라고 할 때 그 쌍화는 중국식 만두를 얘기하는.
3: 아 만두예요.
0: 이건 쌍화점은 만두 가게예요. 그러니까 만두 가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1: 어?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 둘은 만두 가게에서
3: 그랬었나?
1: 아닌데 저기서
4: 전혀 만두 가게지 않았는데.
0: 네. 네. 그 영화에서는 쌍화점이라는 노래가 가지고 있는 그 좀 야한 느낌을 네. 갖다 쓴 거예요.
4: 아~ 만두 가게가 아닌가?
0: 만두 가게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개성 시내에 그 만두 가게들이 열게 되는데 그 만두 가게를 연 사람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공주를 따라왔던 원나라 사람 또는 뭐 아라비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만두 가게를 여는 거예요. 중국식 만두 또는 아라비아식 만두 가게를. 그러면 그런데 요즘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이 쌍화점이라는 노래에서 이제 고려 시대 말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만두 가게에서 온갖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두 사러 갔더니 그 집 주인이 내 손목을 쥐었다. 그래서 뿌리치고 나왔다.
1: 네.
0: 그런데 절대 가지 마라. 그랬더니 그 노래를 듣는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중창을 하느냐면 그래 나도 가보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1: 가지 말라고 얘기했더니 나 가보고 싶은데
3: 청개구리처럼. 네.
0: 이제 그런 노래가 이제 쌍화점인데요. 이제 그런 쌍화점이 개설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그런 교류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고,

0: 서민들 사이에도 먼 나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음식들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 어떤 음식들이 좀 퍼졌을까요, 당시에?
0: 다른 기록들이 많지를 않아서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이 쌍화점이라는 노래를 통해 가지고 중국식 만두가 그렇게 팔리고 가게가 만들어질 정도, 세워질 정도라고 가게까지. 한다면 또 다른 여타의 음식점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은 들어요.
1: 그런데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저희가 몽골의 간섭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도 고려는 고려 나름대로의 또 문화를 지켜나갔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것들이 좀 가능했을까요?
0: 오랜 그 끈기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또 그렇다고 단시간에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몽골의 간섭이 그렇게 오래됐고 강력했어도요. 그 이전에 쌓아왔던 고려 나름의 문화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를 않는다. 그건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도 다 경험했던 바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가운데 하나가 그 끈기와 더불어서 강력한 자기 개성이라고나 할까 자존심이 상당히 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그런 부분이 고려 말에도 마찬가지로 그 발휘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 그 고려풍이나 고려 문화의 영향 분명히 있지만 사실 일부에 불과해요.
1: 아, 몽골의 영향이.
0: 네. 예. 전체로 보면 우리 걸 그대로 또 다 가지고 있고요.
1: 네.
0: 그것이 조선으로 그대로 연결이 됐고요. 우리들에게 증언해주는 가장 그 중요한 책이 한 권이 있는데 13세기에 쓰여졌던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
1: 예.
0: 많이 이름 들어봤죠?
2: 네.
0: 삼국유사. 그 책이 그때 나왔어요.
2: 근데
0: 그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결론삼아 얘기하자면 우리 걸 지키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얘기예요. 그게 조선시대에 와서도 또 우리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 강력한 힘, 그 부분은 우리가 잘 알아야죠.
1: 야, 오늘 고려 이야기로 시작해서 실은 외부 세력, 이제 몽골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요즘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딱 걸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3: 그렇죠.
1: 예, 우리가 항상 견문을 넓혀야 되는 네. 이유도 있는 거고, 예, 적은 내부에 있다고. 우리끼리 너무 또 아웅다웅 그쵸. 싸워서도 안 될 것 네. 같고. 말씀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 네.
1: 오늘
3: 역사 그러니까요.
1: 이야기, 또 작품까지 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교수님의 이제 이야기를 잘 들어봤는데 오늘 또 초롱 씨가 네. 한복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4: 그쵸, 네.
1: 예.
4: 좋은 강연에는 좋은 소리로.
0: 아.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1: 예.
4: 제가 강의를 이렇게 듣다가요. 어떤 곡을 준비를 할까, 어떤 곡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강연은 굉장히 저한테는 쓸쓸함.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1: 예.
4: 아웅다웅 같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다툼. 그런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단가 중에 사철가라는 단가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0: 아, 네. 이 연말에 들으면 더 어울리겠네요.
2: 지금 딱이네요.
4: 네.
2: 지금 딱이네요.
4: 네, 네. 맞아요. 그래서
1: 어떤 노래인지 아시나 봐요?
2: 아, 느낌이 오죠?
4: 네. 사철가의 가사를 들어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2: 네.
4: 아, 죽어서 먹는 만 가지 진수 성찬들이, 만 가지 반찬들이 네. 살아있을 때 한 잔의 술만 못하다.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1: 예.
4: 그래서 이 사철가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우리가 모두 함께 어떻게 어우러져야겠다라는 가사를 한번 네. 소리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3: 좋아요.
1: 정철홍 씨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5: 산조산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던 만원 세상 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흘렀니 오늘 백 발을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나를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보물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예쁘다 힐.

한 봉.

솔백 1700강이 모두가 백바르흐 방시로구나. 전쟁 세월은 턱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동 아차 한번

세상 번인 내 너를 이내 한 말을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한 40도 못 사는 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봉방산 저 늙기로구나. 사후에 만반 진수는 부려 생전 일 배주만 또 못하니라.

말아놓고 꼭꼭 털식하는 놈과 품어보려 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차 세상에다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인네들 서로 모여 앉아서 한잔 더 먹소 그만 먹게

0: 야, 아, 우리 정철욱 씨.
1: 진정했어요. 소름 돋아요.
0: 진짜.
2: 아, 감사합니다.
0: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멋진 강연도 해주셨지만 이렇게 또 멋진 판소리도 들으셨는데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건 어떠셨나요?
3: 오늘 저희들 모인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며칠 후가 환갑 생일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정철웅 씨 사찰가를 들으면서 사실 정말 눈물 났어요. 저게 한 생일을 맞아요. 부르는 노래잖아요. 고마웠어요. 들으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다 같이 13세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더 뜻깊었고 또 고마웠습니다.
0: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또 교수님 울릴 뻔한 초롱 씨는 오늘 역설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네, 오늘 사실 긴장을 많이 했어요. 역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0: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즐거웠고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한 기록을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했고.
1: 이따가 사진 기록도 우리 꼭 남겨요. 인증샷 찍자고요. 그래요. 아니 홍호 씨는 어떠셨어요?
2: 아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이 새해 선물 같았습니다.
1: 예.
2: 네, 제가 또 호랑이 띠인데 호랑이의 또 그 선물. 아 어흥, 네, 감사드립니다. 예.
1: 그렇군요. 연말 연시 어떻게 좋은데 선물 같은 말씀이 됐다 이런 얘기죠?
2: 네, 뜻깊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네. 모처럼 얘기해도 우리가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홍원 씨 얘기는. 야,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서 또 판소리 들은 경험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장은 어땠어요?
3: 저도 처음에 이렇게 틀어보니까 가까이서 진짜 소름 돋았어요. 아. 이렇게 너무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약간 역사도 들으면서 한국 문화, 한국 음악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뭐 판소리도 이렇게 틀어서 너무 좋았어요.
1: 네. 그죠. 오늘 고려 이야기, 또 몽골 이야기, 거기에 판소리까지 들으면서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한 시대를 우리가 아는 만큼 또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참 이 소중한 순간들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의 것들을 지켜가면서.
2: 아, 맞습니다.
1: 전 다시 한번 그 생각했습니다.
2: 네.
1: 해서 더욱나 더 우리의 문화의 역설이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정말 고은기 교수님과 함께한 멋진 시간이었고요. 자, 문화의 역설, 저희는 다른 역설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들고 있는 거야?
1: 아, 분명히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쁜 피리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0: 빨대로 피리 만들기라고?
1: 멋진 피리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0: 으이구,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소리가 나지.
1: 좋은 재료라고?

0: 깊은 산골 마을. 오동나무 그늘 아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을에는 유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오동나무를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1: 오, 자, 이 나무를 나한테 파시오.
2: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구먼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줬으니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요.
1: 자, 이래도 안 팔겠소?
2: 아이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몰라.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팔 수가 없구먼요.
1: 이 바보 같은 촌놈들이.
0: 박영감은 성을 내며 산골마을 밖으로 나가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양으로 가버린 것은 아니었답니다.
1: 나무를 팔지 않으니 훔쳐갈 수밖에. 나는 분명 금덩이를 준다고 했는데 그 바보들이 일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0: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유봉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0: 없었어요.
1: 촌장님, 나무 할아버지를 꼭 다시 찾아올게요.
2: 어, 유봉아!
3: 하지만 한영에 갔다고 금방 박영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니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였죠.
1: 어?
2: 야, 아이고, 뭐야 이거?
3: 100살 먹은 오동나무 위에도 훌쩍 오르던 유봉이었습니다. 그러니 달리는 말 위에도 쉽게 오를 수 있었죠.
1: 뭐?
3: 말은 좀 진정이 되었는지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어요.
1: 어?
4: 어머, 어디서 낯선 아이를 태우고 왔니?
1: 어?
3: 말에서 내린 유봉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초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1: 와, 이게 뭐예요?
4: 가야금이란다.
1: 와, 가야금이 살아있나 봐요.
3: 유봉이는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4: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1: 어떻게 아셨어요?
4: 예전에 가야금을 고치러 갔더니 나한테도.
1: 예, 그 사람 집이 어디예요?
4: 박영감 집에 가려면 만지고개를 넘어가야 해. 외진 곳이라 밤에는 호랑이가 나오기도 한단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보렴나.
1: 우리 마을 오동나무 내놔요.
2: 아유, 깜짝이야. 왜 너희 마을 오동나무를 여기서 찾아?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
1: 나무 할아버지, 저 유봉이에요. 빨리 묻어서 죄송해요.
2: 아니야, 이 나무들은 절대 아니야. 이게 뭐야? 이 귀신 들린 나무 아니야? 아이고, 얘 당장 가져가라, 가져가.
3: 나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지만 유봉이는 기쁘지 않았어요. 한번 잘린 나무를 다시 산골 마을에 심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4: 우선 나무를 잘 말려야 해. 나무의 진액이 다 빠지도록 눈, 비도 마치고 햇볕을 쬐어가며 오동나무를 삭혀야 하는 거야.
3: 나무가 잘 마르는 3년 동안 유봉이는 명월아 씨에게 가야금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4: 자, 나무가 잘 마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야금을 만들어 볼까?
1: 가야금의 위판은 하늘처럼 둥글고 가야금의 아래판은 땅처럼 평평하구먼요. 1년이 12달인 것처럼 가야금의 줄도 12줄이지요.
3: 가야금이 완성되자 유봉이는 조심스럽게 가야금을 타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였어요. 유봉이는 예전의 나무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온 유봉이를 맞아주는 것은 성난 고함 소리였답니다.
5: 내 눈에 먼저 물을 대야지.
6: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먼저 나왔쇼.
3: 서로 모여 정을 나누던 오동나무가 없어지니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싸울 일만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유봉이는 오동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죠.
5: 저 소리 들으니까 예전 우리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6: 그러게 말이오. 어릴 때부터 친척처럼 살아온 우리가 왜 싸우고 있었던 거죠?
7: 아이고, 미안해요.
1: 아유, 아니요.
3: 유봉이 덕분에 오동나무는 천년악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년악기는 앞으로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0: 배꼽이 좀 만드는 거야? 나도 같이 하자.
1: 어, 아니야. 좋은 소리가 나는 피리를 만들려고 대나무 씨앗을 심고 있는 거라고.
0: 뭐라고? 지금 심으면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텐데.
1: 오래 걸려도 좋은 재료로 사용해야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최근 여러분이 가장 많이 웃어본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무엇 때문에 웃곤 합니까? 웃을 이유도, 웃을 여유도. 없는 건 아닌가요? 수백 번 이 갓끈을

0: 오랜 시간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이야기로 많은 이들의 웃음을 찾아온 한 사람.
1: 우선 여러분들께 덕담이나 한 번 더 읊혀드립니다.
0: 지금부터 저는 이 소리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세계인 함성부 중 해도 제일 대한국여 불선명 당신

0: 황자의 지신
1: 마지막 재담 소리꾼 백영춘
0: 손성취 바른 여음
1: 숨은 소리꾼을 찾아 향한 곳은 서울에서 1시간 남짓 걸리는 양평. 이곳은 예로부터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으로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한데요.
2: 원장의 주막집에 따라가 하룻밤 자고 나니 떨어지는 사이가 되었다. 저는 맨 집이랬다. 산마루트 이 꼭대기란 말이군. 자제 영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가 내만 마음이 있더라고 말이야.
3: 어이구.
2: 그리고 목청도 잘라. 무슨?
3: 아니 저게 미니까 그렇지. 나봐 이렇게 이렇게 붙잖아 이게 이렇게 서로 나봐 이렇게 살 여기 이렇게.
2: 나봐 이렇게. 아니, 이렇게.
3: 이렇게. 아 이렇게 붙잖아 이게.
1: 시끌벅적한 수업이 끝난 후에야 소탈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준 이분이 바로 서울시 중요 무형문화재 제38호 재담소리 예능 보유자 백영춘 명인입니다.
0: 강남 갔다 한 처제의 빛을 한 옛집을 차하자 다시 오고
1: 구성진 소리 한 가락으로 인사를 대신 전하는 명인.
0: 인천 아들 비춰줄지 백구야
4: 예, 알았어요. 할게.
1: 늦은 오후 전화 한 통을 받고 어디론가 외출에 나서는데요. 양평에서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용인에 위치한 한 민요 전수관이었습니다.
5: 아, 오시느냐 고생하셨어요.
6: 날씨 추신데.
5: 그렇죠. 따뜻한데 앉으세요. 그거 제가 그거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뭐시 뭐 정대장 타령.
1: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은 지 10년. 공연을 앞둔 제자의 요청에 한달음에 달려온 스승입니다.
4: 비나이다는
6: 가지고 와서 견과류 쳐줬는데 전골 쳐줬는데
4: 가끔 이제 그렇게 뭐 좀 국거리 가락에다가
7: 그리고 이제 저기 그 다시 봐
4: 이리 용세검에 살짝에 장대장 그래도 양반이라고
8: 여보게들
4: 아, 왜 그래?
8: 한대가 살기가 궁색하여 등치만 될까 하는데 아, 그렇게 되면 내가 망신보다는 자네들 망신
4: 술길 자꾸 이렇게 하게 옆쪽에서만 가면 돼 마음 뿌듯하죠. 그 보람에 살고 또 이렇게 나로 인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고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말하자면 중환자인데 무슨 좀 미친놈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다 여러분들 그 소리가 있기 때문에 예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즐거워요.
1: 우리의 소리를 하겠다는 제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 그 안타까움에 자신의 뜻을 이어가는 제자들에겐 이렇게나마 자신의 고마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9: 선생님이 그냥 평상시에 보시면 좀 힘이 많이 없으시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너무 조용하신 분이신데 무대에 올라가시면 딴 사람으로 변했어요. 변하셔가지고 아주 온 힘을 다 거기다 쏟아내시는 것 같은
4: 치킨 들고 노란 저거.
1: 스승의 방문에 실력도 분위기도 한층 더 좋아집니다. 그날 저녁. 명인의 서재에선 어김없이 우리의 가락이 흘러나옵니다.
0: 아이고, 나 또 누우셨다.
2: 이번에 또 누구십니까?
1: 경서도 민요를 비롯하여 긴 소리, 휘무리 소리 등을 평생 불러온 백영춘 명인. 하지만 사람들에게 잊혀진 재담 소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서재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2: 역수 즉 장안에서 살았다 이런 말이지.
0: 오라 장안 서울 장안에서 살았다.

0: 아니 와 빨리 와 5분 내에 들어와 빨리 와요 빨리
1: 하루가 저물어갈 즈음 명인이 애타게 찾는 사람
2: 저 왔어요
1: 바로 아내 최영숙 선생님입니다
2: 아이고 오고 있는 중인데 뭐 그렇게 급해요 가서 보고란 건 괜찮아요?
0: 네? 아직 조금 그래
2: 누워있으라 그랬잖아 찐방에서
0: 아, 그러니까 말 안 하면 되는데 자꾸 내가 말 하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2: 알았어 아유
0: 말을 그렇게 자꾸 하면
2: 알았어 아유 그렇게 헬스케이스 내 그냥 한 몇 시간 동안에
0: 그냥 뭐라고 투덜거리면서도 옆에 있으면 그냥 든든하고 없으면 그냥 아쉽고 그래요 그러니까 투덜거리는 거지
1: 아내 최영숙 선생님 역시 아리랑 명창으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소리꾼인데요 30여 년 전 사제지간으로 처음 만난 두 사람 그 후 헤어졌다가 20년 만에 우연히 재회한 두 사람은 서로의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명인의 소리 인생에 있어서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존재. 백영춘 명인은 말합니다. 우리는 소리로 이루어진 동반자라고 말이죠. 명인이 소리와 인연을 맺게 된 건 중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 중학교 음악 시험을 볼 때 그 음악 선생님이 음악성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런 제 평을 들었어요. 그리고도 나는 노래한다는 생각은 가져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원래 성격이 온순하고 뭐라고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춘기 되면서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는 거야.
4: 우에다 좌면지를 깔고 좌면지
3: 밭에 나가면은 입이 안 닫혀 저녁 들어서 밥 먹을 때까지 노래를 부르고 한 거야.
4: 우리울제 우병자면 어당 육성동 백석이 당실과를
1: 1967년 한 라디오 방송국의 민요 경연대회에 출전 수상까지 하게 되며 본격적인 소리꾼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3: 아버님이 저는 미친놈이라고 그냥 그럴 정도로 그러면서 하늘이 내게 이러한 그 길을 가라고 내려주시려고 아마 그렇게 미쳤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취미를 좀 한다고 한 건데
1: 그 후 스승 이창배 선생 밑에서 경서도 민요와 선소리 타령 등을 이수하며 현존하는 국내 최고의 소리꾼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백영춘 하면 재담 소리의 1인자, 유일한 재담 소리꾼 등으로 가장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5: 그렇죠?
6: 화장 성세의 눈으로 눈 멀쩡히 뜨고
7: 우리 공연 예술사 쪽으로 재담 소리의 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연 종목인데도 그걸 전승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백영춘 선생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소리들을 잘 하시지만 재담 소리 쪽으로 그러한 그 전승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그분이 제자들을 둬서 가르치지 않으면 전승이 끊어질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분이시다.
2: 그렇지.
1: 하지만 명인이 처음부터 재담 소리를 해왔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6: 죽어서 길게 났으니까.
1: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재담 소리를 되찾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8: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그 박춘재라고 하는 사람이 재담 소리를 아주 잘했는데 그 사람이 남긴 그런 그 음반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남긴 걸 많이 찾아가지고 옛 그 재담 소리를 그를 많이 연구했어요. 백영준 씨가 정말 그 서울의 재담 소리를 그 찾고 연구하고 재현하고 뭐 발굴하고 한 공로라고 봐야죠.
9: 이신가? 아, 양반의 부인이라더니 이거 꼭 무당하냐 이거?
1: 재담 소리란 재담과 소리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풀어가는 우리의 전통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7: 재단극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역사가 이미 고려 시대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대궐 안에서만 사니까 대궐 밖의 일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배우가 대궐 밖의 일을 여러 가지 일들을 자세하게 그 이 일인 재담극으로 임금에게 보여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화 왕의 남자에 나오는 공길의 이야기가 바로 공길이 그 연산군 앞에서 재담극을 한 것이거든요.
1: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영화 왕의 남자의 한 장면.
10: 아들아. 내 다행히 목숨 부지하거든. 나를 황제가 거동하는 길 옆에 묻어 황제의 행차를 보게 해다오.
11: 승명패. 이걸 보이면 뭐든지 가지고 누구든지 부려. 오라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돼. 이게 뭐야? 힘이란 거야. 내가 이제 그걸 가졌어. 알아? 힘이 있다고. 왕이 나에게 힘을 줬다고.
1: 저도 영화의 원작이라 할 수 있는 연극 2에서 공길 역을 처음 연기했었는데요.
11: 누가 나를 막어?
1: 재담 소리의 뿌리가 되었던 재담극. 그때의 장면 하나하나가 새삼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11: 지금 놈이야 내가 임마. 그래도 넌 날 도와야 돼. 이건 명령이야.
1: 재담 광대 공길에 대한 내용은 실제 역사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면 비록 곡식이 창고에 가득한들 내 어찌 먹을 수 있겠는가? 네 이놈! 무례하다! 내 저자를 의금부에 보내 매질하고 유배시킬 것이다!
12: 조선조의 그 인조대왕 때 와서 이제 궁중 나래가 폐지가 됩니다. 궁중 광대들이 이제 궁궐 바깥에서 연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궁궐 밖이라면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서울 사대문 아니죠. 네. 그래서 하수없이 이제 광대들이 뭐 아현동으로 뭐 또 왕십리로 뭐 등등 서울 변방을 떠돌면서 서울 중심으로 재단극이 성립하고 발전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뭐 특수한 상황입니다.
1: 시대의 흐름에 따라 궁궐에서 벗어나 사람들 속으로 스며든 재담극.
13: 신명 천지로 올려보세요.
1: 이건 뭐니 각자. 우스갯소리와 익살스런 동작, 풍자 등이 더해지며 대중적인.

0: 있다.
1: 해트릉성 이건 뭔가 이 서울 전박 중앙동 모든 개장지였다. 남대방 개장성 제일 잘했다.
0: 그 후 이순일, 홍경산, 박천복으로 이어졌던 재담 소리는 동시대에 같은 무대에서 활동하며 친분을 쌓았던 정등만, 이창배 선생 등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0: 다시 간대로 몸살로 우륜마
1: 하지만 지금은 백영춘 명인만이 재담소리의 맥을 잇고 있는 실정이죠.

0: 그렇다면 왜 재담 소리는 너무도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 바로 미디어의 등장이었습니다.
1: 신에서 4290년 6월 1일을 기해 획기적인 종일 방송을 실시하는 동시에
2: 라디오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연속극이 전성기를 구가했다. 특히 56년에 방송된 청실홍실 이후 연속극이 청취자들을 사로잡는 가운데 성우들이 새로운 인기스타로 떠올랐다.
3: 그렇게 이러한 재담 소리가 근대 무렵까지는 굉장히 그 흥행을 한 거예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각종 이제 영화라든지 TV라든지 매스미디어 문화가 이제 점차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개방된 공간에서 그렇게 하던 그 재담 소리와 같은 그런 공연물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남부지역에서 발생된 소리로 재담소리와 함께 오랜 역사 속 큰 사랑을 받았던 판소리.
4: 명조가 땅땅하고 청천이 뛰었다
0: 판소리는 재담소리와 달리 지금까지 꾸준히 계승 발전되면서 우리의 대표적인 소리로 잘 알려져 왔는데요. 소리를 더욱 중요시하면서 예술적 요소를 중심으로 발전된 판소리와 달리 재담 소리는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놀이와 묘기 중심으로 흐른 탓에 점차 쇠퇴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5: 뭐라?
6: 우리가 요당을

0: 판소리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승과 제자 사이 이렇게 인맥이라든지 그 교육 전통, 전승 전통이 아주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담소리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남자들이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소질도 있어야 되고 재미있게 할수 있는 제담에 대한 능력도 있어야 되고 소리도 잘해야 되고.
1: 근데 현재 백영주 선생님의 뒤를 이을 남성 소리꾼이 아주 분명한 남성 그 소리꾼 전승자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이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우 시급한 전승자의 그 양성이 매우 시급한 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0: 자, 이건 뭔 거니? 재담 소리 장사치 흉낸데 무화관 시장에 야채 장수 올시다. 배추두렁 사려 무 마늘, 파, 고춧가루도 있어요. 자, 요거는 마포 시장에 생선 장수 올시다. 생선 조기들이서. 자, 요건 애옥의 시장에 인간 만물상에 올시다. 안성 맞춤 녹그릇, 광주 분원 사기 그릇, 은비녀, 옥비녀, 앵두나무, 목비녀, 얼레비, 챔비, 뒷꼬지, 바늘, 쌈지, 골무, 반지꼬리. 이야기라 취야. 어이, 다듬이 홍두깨. 자, 살림살이 눈이 보배요. 말만 잘하면 거져줘요.
1: 아직 어둠도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잠자리에서 일어난 명인에겐 아주 오랜 습관이 하나 있다는데요. 바로 소리 기공입니다.
2: 괜찮아요. 또 4시간 견딜 준비해야지.

0: 내가 살았을 적 같으면은
1: 내가 살았을 적 같으면은
0: 아이고 서러 아이고 서러
1: 어디 그 우는 톤이 난 안 되네. 끌먹으러 가요? 어떻게 가요?
0: 끌어야 돼.
1: 끌어야 돼?
0: 아이, 아니 아무 소용이 없구나.
1: 잠깐 고기 힘드네.
2: 사실 명희는 일주일에 세 번씩은 병원에서 꼭 신장 투석을 해야 하는데요. 제담소리 복원을 시작하게 된 지난 1999년. 주변을 돌아볼 새도 없이 사재를 털어 제담소리 복원에만 모든 것을 쏟았던 그때. 결국 앓고 있던 당뇨병이 심해졌고 급기야 합병증으로 실명 위기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젠 이 시간마저 잘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겼다는데요.
3: 제가 항상 머릿속에는 그것만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가사 외우는 것이 지금은 한 줄도 내가 못 쓰니까 나 뭐 머리에 입력해서 하니까 오히려 그 시간, 4시간 보내는 시간이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2: 아직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많게 치료를 포기할 수 없다는 명인. 그에게 제담소리란 어떤 의미인 걸까요?
3: 제가 1999년도일 거예요. 아마. 그 예전에 제가 그 선생님한테 조금씩 배웠던 장대장 다리라는 그걸 떠올려서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서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4: 그 박준재 선생님이 하셨던 그 옛날의 원본을 좀 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본을 다 하고 선생님한테 배웠던 기억 이런 걸 다 짜서 이제 제 이제 기획 구성을 다시 했죠. 설정을 다시 해가지고 장대장 보거든
2: 하지만 일제시대에 거의 맥이 끊긴 제담소리를 복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춘재 명창의 토막소리를 모으고 원로들의 기억을 되살리며 잊혀진 소리를 완성하기까지 거의 10년. 결국 잃어버린 장대장 타령을 되살

0: 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소리꾼 자신의 두 눈은 포기해야 했던 거죠.
1: 수술하는 공고도 받고 그랬었는데 수술을 하면은 한 3, 4년 동안은 소리 못한다. 노래 못한다면은 차라리 수술 않겠다. 그냥 견디겠다. 그것도 하늘의 지시인 것 같아요.
0: 소리에 대한 열정이 신체적 고통을 넘은 지는 이미 오래. 병원 치료를 마친 그날 오후 백영춘 명의는 또 어딘가로 향했는데요.
1: 영순이 언니 오면 이따 물어봐.
0: 유네스코 아리랑 등재 기념으로 열릴 아리랑 공연 리허설장입니다.
1: 점이 시작이다.
0: 이번 공연에선 명인이 직접 각색, 구성한 창작 소리극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그래서인지 더욱 예민한 모습입니다.
2: 표현하지 못해. 그리고 나가요. 이렇게 섰죠? 그러면 여기를 조금씩 벌려줘 보세요.
3: 남자 소리꾼으로서 되게 학식이 일반적으로 이제 소리를 발휘하시는 소리 이론을 겸비한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작자부터 그렇게 소리꾼으로 가져간 주는 경백 기법 연출까지 정말 다재다능하고 저희가 배울 점이 아직도 많은 선생님이십니다.
0: 명인의 열정은 재담 소리 복원을 넘어 새로운 재담 소리를 창작하는 것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담 소리가 맥이 끊이지 않는 것, 그것이 명인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4: 내 앞이 누군지 내 옆이 누군지 그날 다 챙겨주셔야 돼요.
0: 그날 밤 연습은 오래도록

0: 다음 날 아침.
1: 가슴이 이어진다.
0: 어제의 연습이 썩 만족스럽지 못했는지 이른 시간부터 책상 앞에 자리했습니다.
2: 또 들어오셨다.
3: 이번엔 또 누구십니까?
1: 눈물 짓네.
2: 눈물이 닿으면 다 짓고. 그리운 어머니.
1: 가소소 그리운 네 마음.
0: 평생 해온 소리이건만 시간이 날 때마다 늘 이렇게 소리를 하며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1: 아버지고 칠부로 빛나는
2: 확실하게 자꾸 심어주면 가락국거리고 우리 거는 그냥
0: 그리고 또 하나 음악에 대한 이론 공부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2: 그래서 옛날에
0: 하지만 최영숙 선생님에겐 쉬워 보이진 않는 것 같죠.
1: 제가 빨리 그런 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머리가 나쁜지 한 3분의 1 정도만 해도 다행인데 다 못 받아들이는 게 좀 아쉽고 제가 좀 그렇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3: 서울에서는
0: 스승의 뜻을 다 헤아린다는 것. 우리는 언제까지 얼마나 더 알고 깨우쳐야 가능한 일일까요? 다음 날 당뇨에 좋다는 마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0: 아직은 깜깜한 새벽. 오늘은 백영춘 명인 홀로 외출에 나서는데요. 어둠을 뚫고 서울로 향하는 차. 이른 시각부터 어디를 가는 걸까요? 명인이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다름 아닌 패스트푸드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곳에서 모닝커피와 햄버거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된 끼니도 걸을 만큼 부지런히 시작된 명인의 서울 나들이. 그 끝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드디어 명인이 발길을 멈춘 이곳. 재담 소리 전수관이었습니다. 명인은 매주 두 번 양평에서 서울로 이동해 사람들에게 재담 소리를 가르치고 있다는데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지만 재담 소리를 찾고 배우고자 하는 이들의 열망이 무엇보다 귀한 것을 알기에 이곳을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해야 되고 또 즐거워요. 이 사람들 만나는 거, 또 같이 소리를 한다는 거, 이렇게 만나고 싶고.
0: 누구에겐 긴 하루라지만 아직 못다한 일이 많은 명인에겐 하루하루가 참 짧습니다.

0: 늦은 밤, 아직 할 일이 남은 건지 또 책상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지난 1999년 재담소리 복원을 시작한 이후 백영춘 명인은 2007년, 2008년 완성된 재담소리를 연이어 세상에 내놓았는데요. 장대장 타령을 비롯 개 넋두리, 장사치 흉내 총 세 곡이 담긴 음반입니다.
1: 자, 이건 뭐니? 재담소리 장대장 타령인데 장대장 타령 문을 여는 대목이 올시다.

0: 부탁 놀 줄도 알고 쌈질도 알아.
1: 제담 소리 전통의 연기력과 소리 연출력에 매료되어 그것을 알리고 보존하고 싶었던 명인.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기에 오랜 시간 묵묵히 걸어오며 쌓아온 그 노력의 결실들이 이제야 제 가치를 인정합니다.

지난 2008년 제담소리에 대한 서울시 무형문화재 심사가 있던 날, 명희는 이날을 잊을 수 없다 하는데요. 공연 중 갑자기 찾아온 고통.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기의 순간. 모두의 만류에도 명희는 오래도록 준비한 제담소리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심사위원도 감동하게 만든 백영춘 명인의 열의로 결국 제담소리의 보존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명인의 손끝에서 되살아나고 또는 새롭게 태어나길 기다리는 많은 재담 소리. 그러기에 명인은 오늘 밤도 쉬이 자리를 뜰 수 없어 보입니다.

0: 예전에는 밤새고 참 작업도 많이 하고 뭐 이 책도 제가 이 전체 책을 집필 써서 이렇게 마스터 박사야 그렇게 교재를 만들어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 눈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냥 누워서 잘 때 모두 외워요. 그 자는 시간이 그 외우는 시간이. 그래서 저는 평생을 아마 하루 두 시간 이상 잡은 적은 없을 거예요.
1: 그나저나 댁은 어디 사는 분이시오?
0: 땅 위에 사는 사람이지.
1: 고향이 어디냐고요?
0: 아, 이 여자가 별걸 다 물어보네. 내 고향은 우리 어머니 뱃속이다.
1: 아이 참, 제일 먼저 진지를 잡수던 곳이 어디냐 말이에요.
0: 그것은 우리 안방이지.
1: 이 양반 참 답답하긴. 그게 아니라
0: 그럼
1: 전 팔을 내디딘 도가 어디냐고요?
0: 도가 어디냐고? 양산도.
1: 양산도?
0: 어.
1: 그럼 군은요?
0: 군은 재단군이지.
1: 면은요?
0: 물냉면.
1: 리는요?
0: 막걸리.
1: 그럼 동은요?
0: 어동동이지.
1: 그나저나 댁은 몇이오?
0: 내가 사는 집은 우리 초가상가 한가뿐이요.
1: 나이가 얼마냐고요?
0: 아, 한 500냥쯤 되지.
1: 뭐가 500냥이에요?
0: 내 나이가 얼마냐며?
1: 그래서요?
0: 그 내 나이를 살려면 한 500냥쯤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야.
2: 드디어 아리랑 공연 당일. 이른 아침부터 리허설에 한창인데요. 저도 많은 무대에서 봤지만 리허설만큼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은 없죠.
3: 제가 많이 저기 잠을 받고 있습니다. 소리며 연기하는 그 감정이며 이런 거를 옆에서 지도를 많이 해주세요.
4: 네. 그리워.
2: 대규모 공연인 만큼 동작 하나하나, 소리 하나하나 끊임없이 맞춰보게 되는데요.
4: 해변에 두 손 모아 연꽃으로 피.
5: 이제 우리 이렇게 재회했어요.
3: 이렇게 해본다는 거죠.
5: 항상 뭐 이분 만나서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그런 것을 반복을 하는데 그때마다 또 감회가 새롭고 양반도 노래하면서 자꾸 격해서 울잖아요. 이게 극이라 생각 안 하고 우리의 이야기니까 더 그렇게.
2: 드디어 공연 시작 전.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우리의 소리를 듣기 위해 공연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드디어 관객과 마주하게 되는 그 떨리는 순간, 공연이 시작됩니다.
6: 여기가 도라산역. 지금은 가려 해도 막혀 있고 건너려도 나루가 없지요.
7: 그리운 어머니, 잊지 못할 정인 문칠이.

0: 성황리에 공연을 마친 다음 날. 오랜만에 장거리 외출에 나섰는데요. 날선 겨울 바닷바람과 비릿한 바다 향이 반겨준 이곳은 경상북도 울진입니다. 그동안 몸이 불편해서 여행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는데요.
1: 결국엔 지금 뭐 하는지.
0: 두 사람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곳.
2: 10년 전에 말씀드리고 있었나? 아, 그때는 그래도 눈으로 봤는데 지금은 못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1: 응? 어디 속에 있지? 성육을 갔었지.
0: 함께 이 길을 걷게 된 지 어느새 꼭 10년 만입니다.
1: 거기부터 갔었지.
3: 감탄.
1: 아, 몇 번 오긴 왔었는데 제일 여기서 기억에 남는 해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때 눈이 좀 보일 때니까 저는 그때 감탄을 많이 하고 지금 제 머릿속엔 그 그림이 좀 들어있어요.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0: 울진 앞바다를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망양정. 이곳은 간성의 청간정, 강릉의 경포대, 양양의 낙산사, 삼척의 죽소르둔과 함께 강원도의 빼어난 풍경을 자랑하는 여덟 가지 중 한 곳인데요. 이것을 바로 관동 팔경이라고 합니다. 이 동해안 팔경의 아름다움을 가사에 담아 엮은 노래가 또 있는데요. 바로 서도 작가 관동 팔경입니다.

0: 아름다운 풍광에 절로 이 노래를 함께 불렀던 곳.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얼마나 좋은지 소리가 절로 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진짜 소리를 너무 좋아해. 어쩌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냐 내려갈 때. 그만큼 힘들 줄도 모르고 소리를 한 거예요. 경치가 그만큼 좋다라는 거지. 어머, 이렇게 됐네. 아이고, 아쉽다. 아이고, 여기가 이렇게 돼버렸네.
0: 아쉽게도 10년 만에 찾아온 망양정은 복원 중으로 다시 오를 순 없었습니다.

0: 하지만 10년 전 그대로 변하지 않은 채 너그러이 반겨주는 아름다운 동해의 모습.
1: 진짜 경치 좋다. 어이구. 망망대해.
2: 여기 탁 터졌네.
1: 그래.
2: 여기 이 만약 가사가 똑같으네.
1: 그러니까.
2: 여영벽판 가이 없어 바다 밖은 어디런 거
1: 동딱
2: 쪽빛 같은 가을 창고 먼 기러기 울며 간다 태양 횡행 저철선아 니 어디로 가는 길고 흉해호호 탕탕하니 마양 저이 여기로다 삼천리 금수강산 관동 펄경도 욱 좋고 태한의 자랑이요 세계의 명성이 아니냐.
0: 오랜 시간 자신의 것을 묵묵히 지켜온 저 바다. 명인과 어딘가 닮은 듯합니다.

0: 백영춘 명인을 만나기로 한 마지막 날. 우리는 종로 창덕궁 옆에 위치한 소극장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매주 목요일 이곳에선 재담 소리꾼 백영춘 명인의 공연이 열리고 있는데요. 공연 전 꼼꼼하게 무대를 살피는 명인.
1: 중앙이 안 맞아가지고요.
2: 찢어졌었는데 괜찮아?
1: 다 고수했습니다.
2: 고수했어?
1: 예, 예.
3: 사전에 미리요 항상 그 머릿속에 항상 그게 다 그 짜져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벌써 세네게 벌써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보이시는 게 불편하시더라도 벌써 저희들이 놀래요 그냥.
0: 오히려 눈으로 보지 못하는 무대를 꿰뚫는 안목이 생겼다고 합니다. 단벌 소리꾼 백영춘. 곳곳이 낡고 해진 가시 눈에 띄는데요.
2: 내가 쓰기 시작한 것이 지금 한 15년 됐고요. 이거 이제 옛날 조선인들이 쓰시던 이조 시대의 가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가서 이렇게 많이 되는데 그래도 저는 이걸 써야 어울리지 새가 쓰면 안 어울려. 내 얼굴하고 비슷한가 봐 이게.
0: 진정한 명품은 오래될수록 빛나는 법. 명인의 낡은 가시, 그 가치를 발휘할 순간입니다.
4: 하! 이건 뭔 거니 재담선이 정대장 다령이 이랬다. 어이, 어이.

0: 오래전 지쳐있는 민중에게 이야기와 노래 그리고 춤으로 위안을 주던 제담 소리.
1: 옛날에 말이요.
2: 얼씨구.
1: 장지영 대장의 아버지가 살았는데
2: 어이.
1: 어디서 살았는고 허니 저 농 속에서 살았겄다.
2: 미친나 쥐새끼야. 농 속에서 살게 살면 어떻게 농 속에서 산다는 거야.
1: 허허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네. 농 속 즉 장안에서 살았다 이런 말이지.
2: 장안. 서울 장안에서 살았단 말이고.
1: 옳지 옳지.

0: 무엇이 그를 마지막 재담 소리꾼으로 부르게 된 걸까요?
1: 이러지 마오.
0: 사람들의 외면? 무관심?
2: 진작이나 그렇게 나올
1: 일마,
2: 거지.
1: 일마.
0: 하지만 명인은 말합니다. 단 한 명의 관객이라도 만 명 앞에 선 것처럼 자신은 오늘도 신명나는 광대가 되겠노라고 말이죠. 우리가 만난 이 소리꾼에겐 아직 마지막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3: 우리 재담 소리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또 물밀같이 오셔서 저희들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영원한 유신고 영번의 무인이라더니 영락 없는 무당하냐? 이룰테야 이룰테야 이룰테야 이룰테야 장대장 버거든 이르겠다 이르지 마오 이르지 마오 이르지 마오 이르지 마오 장대장 보거든 이르지 마오 이르지 마오 싫어 싫어 나는 싫어 아무것도 나는 싫어 어떤 잡놈이 재물이 탐나면 동설령 새남고개 버터고개 올라서서 오가는 행인 보따리 들고 돈을 뺐지 나는 일러 나는 일러 나는 일러 나는 일러 정대장 보거든 이르겠다 사장네 아저씨 사장네 아주버니 이르지 마오 이르지 마오 이르지 마오 이르지 마오 이때는 어느 때냐 90월 단풍에 울 밑에 국화 피고 방방 곡곡에 단풍이 들면 우리 집 출입대 외박 나가면 우리 집이 비었으니 족자병풍 둘러치고 원앙금 침들이 섭이고 어쩌구저쩌구 하면은 새끼 장님을 낳더라도 원대로 해줄게 장대장 보거든 이르지 마, 이르지 마.
1: 마지막 재단꾼이라는 거는 좀 서운하고요. 그냥 앞으로 한 20년만 더 살아서 꼭 저를 닮은 후계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싶은 게 제 희망입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소박하지만 그 예술에 대한 열정과 그 지킴 그리고 한 인생이 후회 없이 살다 갔다는 그런 칭을 받고 싶습니다.
0: 하이크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저씨. 여보 너 뭐 그렇게 고마울 것도 없어. 아니 왜요? 내가 아무리 눈에 뵈는 게 웃기서니 사람의 도리야 더블 수 있겠어? 이렇게 남의 약점 잡아서 못된 요구호는 나도 나쁘지 말이야. 허장성세 누나 누워 눈 멀쩡히 뜨고 세상을 속이는 짓은 더 나쁜 짓 아니겠어? 양반이면 어떻고 무당이면 어때? 이 장님도 눈 좀 뜨고 새 세상 좀 보겠다는데 좀 어떠냐 말이야. 우리 기왕에 여기 장대장이 국판 벌려놨으니 말이야. 이 허봉산 눈 좀 뜨고 우리 제습구수로 한판 놀아봅시다. 자 허봉산 눈 뜬다 허이

0: 노래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2년

0: 하더니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1: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2: 부산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3: 이제 서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서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4: 우와, 이거 진짜야?
5: 에이, 설마. AI겠지?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요가를 수련할 때 동작을 따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세마다 정해진 곳을 응시하는 응시점을 확인하고 따라야 하는데요. 요가에서 응시점이 하는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몸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허리 건강에 좋은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동작마다 하늘이나 손끝, 코끝 등 응시해야 하는 곳은 다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수련 시 집중과 몰입을 통한 명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내적 수련과 외적 수련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응시점은 주변 환경 때문에 마음이 쉽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 곳을 응시하며 시각을 제어하는 건데요. 내면의 나를 바라보며 감각을 제어하고 생각을 차단해 정신적인 수련을 할수 있고요. 신체 수련 시 부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인 만큼 요가 동작을 할때 응시점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그 다음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시키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척추의 유연성과 탄력을 길러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다누라사나와 파르스바 다누라사나입니다. 활 자세로도 불리는 다누라사나는 굽은 등과 어깨를 펴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호흡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몸을 바닥에 천천히 눕혀봅니다. 가슴을 바닥에, 손등을 바닥에 놓고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오른발을 쥐고 왼발 접으면서 왼손으로 왼발을 줍니다. 가슴을 들고 턱을 밀어내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다리를 밀어서 어깨도 당겨보고 가슴을 들어올리면서 허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봅니다.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발등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턱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발끝 좌우로 툭 호흡을 편안하게 전동합니다. 손 가슴 상체를 일으키고 이어서 등부터 어깨 근육 전체를 스트레칭해줘 뻣뻣함은 줄어들고 척추의 활력을 키워주는 파르스바 다누라사나입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춥니다. 손등 바닥, 오른발 접고 오른손으로 발을 줍니다. 왼발 접고 왼손으로 발을 주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턱을 밀고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를 위로 천천히 차올려 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무릎과 두 발을 모아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이어갑니다. 이때 주의점은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호흡이 다 끝났다면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면서 몸을 다시 일으켜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들어 올리면서 호흡합니다. 내쉬고 다리 풀고 손 가슴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굽은 어깨를 열어주고 부드러운 허리를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고 상체 라인을 다듬기에도 좋으니 꾸준히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을 바닥에 천천히 눕혀봅니다. 가슴을 바닥에, 손등을 바닥에 놓고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오른발을 쥐고 왼발 접으면서 왼손으로 왼발을 줍니다. 가슴을 들고 턱을 밀어내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다리를 밀어서 어깨도 당겨보고 가슴을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봅니다.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춥니다. 손등 바닥, 오른발 접고 오른손으로 발을 줍니다. 왼발 접고 왼손으로 발을 주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턱을 밀고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를 위로 천천히 차올려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무릎과 두 발을 모아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이어갑니다.

앉아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으로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해주는 것과 동시에 허리와 골반을 이완시켜 탄력 있는 척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드라 마첸드라사나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이완하고 척추의 피로감을 풀어줘 허리 통증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이때 등 뒤로 내려놓은 손은 왼손을 바닥으로 쭉 쓸어낸다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천천히 밀어냅니다.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쓸어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회전시켜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회전하고 시선은 45도 측면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두세 차례 이어가 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발을 바꿔서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 유지, 왼발 접고 오른발 접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고 왼손을 바닥에 누르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내쉴 때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왼쪽 어깨 회전시키고 허리를 들어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정면을 바라보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비틀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마시고 가슴 밀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정면 보고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 펴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아래로 왼쪽 무릎 접고 오른팔로 왼쪽 무릎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시고 바닥 짚은 손으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강한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에 넘겨봅니다. 팔꿈치로 밀어서 다리, 발을 그대로 쥐면서 왼손으로 허리 측면을 대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자세를 풀어줍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도 복부를 수축해 비트는 동작은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만큼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조금 더 강한 자세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팔과 손목을 강화시켜 움직임을 좋게 만들어주는 차투랑과 단다사나입니다. 팔굽혀펴기와 비슷한 동작으로 손목이 약하다면 오랜 시간을 유지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몸을 왼쪽으로 틀어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로 벌려봅니다. 뒤꿈치를 세우고 발끝을 세워줍니다. 엉덩이는 15도가량 앞으로 밀어내서 어깨를 그대로 바닥까지 끌어내릴 수 있게 손 위치를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복부를 수축하고 나의 겨드랑이와 팔 간격이 주먹 하나 들어갈 수 있게 팔꿈치를 살짝 벌려봅니다. 시선 정면 보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팔꿈치를 접는데 가슴 근육인 대흥근과 등 근육인 광배근을 이용해서 몸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봅니다. 발등 내려놓고 다시 한번 동작을 따라해보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발끝을 세우고 시선 정면, 몸을 버틴다 느낌으로 천천히 바닥까지 내쉬는 호흡에 내려갑니다. 가슴을 바닥에 놓지 않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다가 천천히 가슴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차투랑과 단다사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발끝을 세워줍니다. 몸을 일자로 맞춘 상태에서 시선을 정면 바라보시고 아랫배를 바라보시고 손을 바닥을 지지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로 겨드랑이 쪽으로 접으면서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추고 발등, 가슴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자,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손은 어깨 바로 밑으로, 아랫배를 수축하고 몸을 일자로 만듭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몸을

힘을 낮추면서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에 낮추고 발등 높이

텐데요. 코어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으로 따라하면서 엉덩이가 너무 처지거나 솟지 않도록 자세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팔과 손목을 비롯해 어깨, 복부 등까지 상체 전반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니까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을 왼쪽으로 틀어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로 벌려봅니다. 뒤꿈치를 세우고 발끝을 세워줍니다. 엉덩이는 15도가량 앞으로 밀어내서 어깨를 그대로 바닥까지 끌어내릴 수 있게 손 위치를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팔꿈치를 접는데 가슴 근육인 대흥근과 등 근육인 광배근을 이용해서 몸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봅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발끝을 세워줍니다. 몸을 일자로 맞춘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로 겨드랑이 쪽으로 접으면서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추고 발등,

다리에 깊은 스트레칭을 요구하는 동작으로 무릎과 발목 강화에 도움을 주는 백하사나입니다. 하체의 뭉친 근육을 풀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무릎을 튼튼하게 만들어 무릎 관절의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트에 몸을 천천히 눕혀봅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손을 가슴 앞에 둡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놓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뻗어서 발등을 쥐고 천천히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다리를 천천히 내려봅니다. 이때 허벅지 안쪽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그리고 발목의 이완을 느껴봅니다. 시선 정면 바라보시고 마시고 가슴 내쉴 때 손으로 다리를 살살 눌러봅니다. 너무 무리하게 누르게 되면 무릎 관절을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무리하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반대쪽 왼발 쥐어봅니다. 왼발 발 쥐고 천천히 바닥으로 눌러줍니다. 가급적이면 시선을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어깨 그리고 무릎 관절 하나씩 느껴보시면서 호흡합니다.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이완을 느껴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손의 위치를 바꿔서 어깨 이완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발등을 똑같이 쥔 상태에서 손의 위치를 정면으로 천천히 돌려볼 수 있도록 해봅니다. 손을 발을 움켜쥐고 다리를 천천히 눌러봅니다. 시선 정면, 가슴을 조금 더 들어보고 마시고 정면 내쉬면서 손으로 발등을 천천히 눌러봅니다. 호흡은 2, 3회 이어가 봅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왼쪽 누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손의 위치를 정면으로 옮겨

바닥에 뒤꿈치가 닿을 정도로 눌러보시면서 어깨도 같이 이완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호흡을 2-3회 정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양 발을 잡는 것도 도전해 봅니다. 오른발 쥐고 왼발 쥐어봅니다. 누르면서 가슴들 시선은 코끝 바라봅니다. 풀어주고 손 가슴 발끝 좌우로 떨구고 편안하게 호흡을 이어갑니다.

발을 지그시 눌러주는 과정은 발바닥 아치 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발 뒤꿈치의 통증을 줄여주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꾸준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릎과 발목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근육을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매트에 몸을 천천히 눕혀봅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손을 가슴 앞에 둡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놓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뻗어서 발등을 쥐고 천천히 시선 정면 바라보시면서 다리를 천천히 내려봅니다. 손으로 다리를 살살 눌러봅니다. 너무 무리하게 누르게 되면 무릎 관절을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무리하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발등을 똑같이 쥔 상태에서 손의 위치를 정면으로 천천히 돌려볼 수 있도록 해봅니다. 손을 발을 움켜쥐고 다리를 천천히 눌러봅니다. 지선 정면, 가슴을 조금 더 들어보고 마시고 정면, 내쉬면서 손으로 발등을 천천히 눌러봅니다.

0: 노래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되셔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0: 아버지가 섬진강 건너시다가 그냥
1: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2: 뭐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3: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검은고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주 현악기 중에 가야금과 쌍벽을 이루는 악기였었죠. 우리나라 선비의 아주 대명사고 고려 때 공민왕도 검은고를 했었다는 기록도 있고 그래서 아주 검은고 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비의 악기로서 또 현악기로서 대표적이죠.

나무를 이렇게 사시사철 뭐 눈, 비, 바람 다 맞춰가면서 햇빛도 맞추고 해가면서 오래된 나무는 한 5년, 조금 이제 좀 싱싱한 나무 이런 거 한 10년까지도 이 섬유질을 이제 삭혀서 우리가 이제 악기를 제작을 하거든요. 이제 오동나무가 가볍고 그렇긴 하지만 섬유질을 잘 삭혀야 소리가 맑아요. 삭히지 않으면 강한 소리가 나거나 울리질 않죠.

바뀌기 때문에 우선 이제 나무 재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무하고의 이제 그 잘 교감을 이루어야 좋은 악기가 나올 수가 있죠. 나무를 자주 파악을 하면서 이제 1년 된 거, 2년 된 거, 3년 된 것을 이제 두들겨 보거나 아니면 이제 삭은 그 감을 눈으로 보거나 하면서 이제 자꾸 익혀야죠.

지금까지 계속 배우면서 아직도 제가 다 완벽히 배우지 못한 거는 악기에 이제 처음 울리는 소리, 이 악기 판을 고를 때도 좋은 그게 판인지 나쁜 판인지를 계속 악기를 두들기고 해도 그게 어려워요, 참.

아주 우연찮게 바로 옆집에 사시면서 뭐 지붕이나 뭐 담장 같은 데 널어놓고 계시는 게 참 좀 신기하게 봤었죠. 그래서 거기 놀러 다니면서 어렸을 때 좀 장난을 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 선생님 눈에 들어오셨는지 저보고 이걸 배워라. 한번 배우면은 기술이기 때문에 너 앞으로 사는데 괜찮을 것이다. 이런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0: 힘들다.
1: 이쪽은 좀 너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2: 2개, 3개보다 이게 간격이 이제 높은 이유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좀 높아야 돼. 너무 높아버리면 이제 연주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에서 노면할 때 닿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조금 더 높지 이제 이 일개가.

그 당시에는 정학가야금 이게 이제 사라졌었어요, 완전히. 근데 이제 서울대에 계셨던 장사원 박사님이 저하고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하시면서 정학가야금으로 해야지. 왜 산조가야금으로 정학을 하고 있냐. 국악원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제가 거기에 이제 그때부터 빠지게 된 거죠.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뭐 한번 뭐 뛰어넘어 보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아버지만큼 연주자들이 사랑하는 그런 악기를 나도 만들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이, 까부지 마라 이놈아야.
1: 하회 타르게 중국인 관점은 역사적으로 좀 다르고 학술적으로도 또 매우 이 가치가 높고, 그 다음에 예술적으로도 미적 감각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기법이 또 다른 달들하고는 만드는 기법적으로도 좀 특별해요. 그래서야 하회 타르 좀 국보로가 되는 이유가 됐고, 그 국보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유일하니까.

재래종 오리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벌목을 했을 때는 속살이 하얘요. 근데 이걸 켜놓으면 빨개져요. 붉어져요. 붉어지는데 그 우리나라 이 동양에서의 붉은색이 벽사색이에요. 그런 것이 그 귀신을 쫓는 그런 신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탈춤 자체가 뭐냐면 그 귀신 쫓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맞맞절해서 아마 오리나무로 만들었지 않았겠느냐. 그랬으니까 옛날 요즘 저는 그냥 그대로 우리 재래종 오리나무를 사용하는 거죠.

예, 하회탈이 1928년도에 마지막으로 탈춤을 하고 단절이대가 있었어요. 이거 탈춤이 안동에 이런 게 좋은 게 있었는데 이걸 우리 복원 한번 해보자. 이제 이래서 그 가면극, 하회 가면극 연구회라는 걸 그냥 그냥 뭐 70년대 초니까 아주 뭐 요즘 말하면 동호회 비슷하게 하면서 그걸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할 때 저도 거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제 요 뒤에 여기 좀 안 떠 아직 안 떨어지거든요. 그 뒤에를 또 살짝 조금씩. 있음으로 해서 탈춤을 출 때 그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말을 하면 우리 실제로 말을 하면 턱이 움직이잖아요. 이 원리를 이 탈에 그대로 적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회탈이 좀 더 표정을 연출하는 데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죠.

나무가 완전히 흡수할 정도로 그래서 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지를 바르는데 독특하게 이 한지를 바르는 이유는 이 나무 위에 그대로 오칠을 색깔하면 색상이 잘 안 나요. 한지를 바름으로 해서 그 색상이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나타나는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오칠을 함으로 해서 혹시 이 나무가 갈라지는 것도 방지를 해주고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까가 평생 하면서 하면서 숙제가 됐지. 그러니까 그걸 자꾸 연구하고 이거 왜 이랬을까, 왜 이래,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전통만 고수하게 됐죠.

처음에 이름을 몰랐었는데 그런 것도 찾아내서 하고, 요 표정이 뭔가 이런 것도 찾아내고, 뭐 기법적으로도 이런 걸 내가 확실하게 찾아내고 인지할 때 그때가 기분이 좋다랄까, 보람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후회할 적은 없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긴산조 협주곡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산조 한바탕을 관현악과의 협연으로 재해석한 무대로 올해는 검은고와 해금산조를 긴 호흡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기소리극 모양모양이 무대에 오릅니다. 8개월부터 16개월 아이들을 위한 전통예술체험으로 판소리와 민요, 전통악기의 음색으로 다양한 모양을 소리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기획공연 다면입니다. 단원 안무가 공모에 선정된 4명의 안무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본 전통의 다양한 얼굴을 세 편의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어우렁 더우렁입니다. 전통소리의 맥을 이어가는 어린이 단원들이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서울 남산국악당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젊은 국악단장입니다. 삶을 식물의 생장에 빗댄 창작무용극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까지 두 팀의 특별한 무대가 오는 22일과 29일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2: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3: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2: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4: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5: 부산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되셔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6: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7: 오,

0: 착하니
1: 피아코로 이동하다가 섬진강 건너시다가 그냥
2: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3: 어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

0: 씹어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1: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마음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딱 피어올랐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좀 용기를 갖고 실행을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하는 게 저에게는 영감보다 큰 원천인 것 같아요.

0: 네, 오늘 광주 월드음악 페스티벌에 추다의 차지스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1: 진짜 아버님이 정말
2: 베스트 컸어?
3: 야, 너무 가족 다 줄여.
1: 이런 무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하려고 한다. 근데 그 와중에 고맙게도 섭외가 들어왔고 뭐 망설임 없이 그냥 바로 하게 됐습니다.

차지스의 음악은 평안도, 황해도, 제주도 무가를 바탕으로 밴드 사운드에 접목을 시켜서 되게 펑키하고 댄서블한 음악이에요.

0: 만나.
1: 아니 이렇게 안 돼.
0: 야 화장 다시 하자. 따라.
2: 세련된 감각을 가지고 또 다혜 씨와 또 그 이시문 씨의 어떤 그런 음악 세계가 되게 매력 있구나. 역시 혼자 홀로 우뚝 서는구나.
3: 싱싱을 하면서 다시 민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 안에서 너무 큰 자유로움을 맛봤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창작자의 어떤 길을 걷고 있는 여정까지 그 길로 가는 다리가 되어준 팀이라고 생각해요. 네, 되게 소리가 정말 크고 울림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주도 굿에서 쓰이는 거예요. 무가를 처음 접했을 때는 정말 너무 쌩 날 것인 거예요. 굿을 보는 내내 저는 좀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바로 치유의 음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서 그때부터 되게 저는 푹 매력에 빠졌던 것 같아요. 무가가 사실 저는 정말 빙산의 일각 정도만 지금 한 거거든요.

0: 노래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되셔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0: 피아골로 이동하다가 섬진가 건너시다가 그냥
1: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2: 어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3: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4: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5: 우리 음악에 담긴 흥과 신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모르시겠지만 제가 은근히 숨어있는 팬이랍니다.
3: Thank you.
4: 부산대표 수명장수 소원성취 발언이오.
5: 아시죠? 본인이 얼마나 약간 끼와 재주와 이런 것들이 되게 넘치시고.
6: 아니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아 이렇게 또
7: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내일은 나 일로

명이 나고 20리 못 가서 불안당 만나고 30리 못 가서 되돌아오느나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10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고 20리 못 가서 불안당 만나고 30리 못

만나고 삼십리 못 가서 되돌아오느나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고 이십리 못 가서 불안당 만나고 삼십리 못 가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긴산조 협주곡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산조 한바탕을 관현악과의 협연으로 재해석한 무대로 올해는 검은고와 해금산조를 긴 호흡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기소리극 모양모양이 무대에 오릅니다. 8개월부터 16개월 아이들을 위한 전통예술체험으로 판소리와 민요, 전통악기의 음색으로 다양한 모양을 소리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기획공연 다면입니다. 단원 안무가 공모에 선정된 4명의 안무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본 전통의 다양한 얼굴을 세 편의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집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어우렁 더우렁입니다. 전통 소리의 맥을 이어가는 어린이 단원들이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서울 남산국악당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젊은 국악단장입니다. 삶을 식물의 생장에 빗댄 창작무용극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까지 두 팀의 특별한 무대가 오는 22일과 29일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다섯 가지.
1: 피아꾸로 이동하다가 섬진가 건너시다가 그냥
2: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건 같다.
3: 어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4: 일상에 문화를 넣어다, 문화엔 공감.
5: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6: 우리 음악에 담긴 흥과 신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모르시겠지만 제가 은근히 숨어있는 팬이랍니다.
4: 땡큐.
5: 사태표 수명장수 소원성취 발언이오.
6: 아시죠? 본인이 얼마나 약간 끼와 재주와 이런 것들이 되게 넘치시고.
7: 아니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아 이렇게 또
8: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 이른 스타일로 우와 차라.

1950년 전쟁 직후 여성 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